찾고, 그 다음에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을 찾아야겠다. 그럼 변두계 각 하나 있는 거를 빨리 찾아주면, 여기 쭉 보니까,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일단 우리는 삼각형 G, H, I와 닮았어요. 삼각형. 이제 이거를 직관적으로 빨리 순서를 찾아줘야 되는데, G가 지금 보면은 I가 일단 끼인 각이죠? I가 Q랑 위치하겠다. 그럼 맨 끝에 Q가 오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4cm인데 PQ가 8cm니까 오케이. 4대 8, 1대 2. GI가 5cm인데 QR이 10cm니까 5대 10, 1대 2. 아, 지금 G가 어디랑? R이랑 대응될 거고, 그 다음에 H가 바로 P랑 대응될 거다. GHI와 RPQ가 이렇게 닮았다.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닮음 조건을 쓰세요 하면 SAS 닮음. 얼마나 닮았어요? 물어본다면 닮음비는 5대 10, 1대 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삼각형 ABC랑 DAC가 서로 닮은 도형이래요. 그럼 왜 닮았는지 설명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AB 요 부분과 AB와 DA를 보니까 12대 6. 2대 1이네. 그 다음에 BC와 AC를 보니까 16대 8. 여기도 2대 1이네. 그리고 AC 대 DC, 8대 4. 여기도 2대 1이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작은 삼각형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준다면 6대 12, 8대 16, 4대 8. 전부 다두 배씩 한 닮음이네. 어떤 닮음? S, S, S 닮음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서로 닮은 도형이래요. 그러면은 각 A를 둘다 공통으로 갖고 있고, ABC의 크기가 105도인데, 각 ADE의 크기도 105도네? 뭐야, 각두 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그런 닮음이니까, 어떤 닮음? 합동과 달라지죠? AA 닮음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뭔가 닮음에 대해서 조금씩 감이 잡혀가나요? 자, 7번. 두 삼각형이 또 닮았대요. 그럼 우리 빨리, 대응되는 게 뭔지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부터 직관이 좀 필요합니다. 4, 5, 6, 8, 10, 12. 그러면은, 여기 4랑 8이랑 두 배죠? 또, 5랑 10이랑 두 배네? 마찬가지로, 6이랑 12랑 두 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듯이, 삼각형 ABC가 삼각형 DEF가 아니라 FE 이 순서대로 닮음이 되는 거고요. 어떤 닮음? 변의 길이를 각각 다두 배씩 해줬어요. SSS 닮음.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8번. 8번부터 별표. 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직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림으로도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AC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AC의 길이. 그럼 AC의 길이는 삼각형 ABC에서 가장 긴 변, 두 번째로 긴 변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닮은 도형 두 개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 걔네들의 닮은 비를 빨리 찾아서 비례식 세워서 풀어야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다? 그렇지. 바로 닮은 삼각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활용할 거는 사실 요거를 잘 보세요. 요 삼각형을 잘 보자는다. 삼각형 ABD. 얘를요, 살짝 뒤집어 보면은 삼각형 ABC랑 너무도 닮았습니다. 요즘 잘안 보이죠? 그럼 제가 A를 요렇게, 이렇게 내려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 D가 위로 올라오게, 이쪽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주고, A가 요 밑으로 오게 딱 만들었더니, 이제 닮음이 좀 보이나요? 여기가 2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4cm가 되는 거고, 여기가 3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닮은 것 같은데? 닮은 것 같은데? 삼각형 ABC랑 삼각형 DBC랑

A랑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닮았지? 왜 닮았지? 4대 2. 8대 4. 오! 둘다 2대1? 그 다음에 각비가 공통이네? 아, 오케이. SAS 닮음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닮은 비가 그럼 몇대 몇인데요? AB가 4cm고 DB가 2cm니까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2대1. 즉,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두배 해주면 되더라. AC랑 3이랑 대응되는 변끼리 비교하면 닮은 비 2대1이니까 AC는 6cm. 이렇게 풀수 있더라라는 거죠. 뒤집었더니 닮음이 되네. 아, 이거 머릿속에 딱 기억해놔야겠다. 그쵸? 자, 9번도 보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결국 AP,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또이 작은 삼각형을 활용해 줄 거예요. 이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 그대로 닮음이냐? 이것도 아니라고요. 얘를 딱 뒤집어 주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C를 중심으로 이 D가 여기로 오게. D가 여기로 오게. 그 다음에 요 점, 요 B가 일로 가게. 요 B가. 그러면 우리는 요 8cm가 여기가 8cm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12cm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닮은 비를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각 C를 둘다 공유하고 있고요. 이 초록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요. 각 C를 공유하고 있고 8대 12. 여기도 12대 18. 8대 12. 약분하면 2대 3. 12대 18도 2대 3. 2대 3, 2대 3. 사이 꼈네? 오케이. 얘네 둘은 무슨 닮음? SAS 닮음. 어떤 삼각형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BDC. 요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BDC. 그럼 닮은 비를 빨리 조사하려고 보니까, BC의 길이가 12cm고요. DC의 길이가 8cm니까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는 3대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 대응되는 변은 요 BD인데요. 여기가 10cm죠? 그래서 AB 대 10cm는 3대 2가 되니까 내향의 곱, 외향의 곱 정리해주면 AB는 15cm가 된다.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삼각형 뒤집어서 닮음 조건 찾아주고, 그 다음에 닮음 비를 통해 길이를 구해낸 겁니다. 8번, 9번 꼭 복습하셔야 돼요. 자, 11번도 보면은 얘도 그냥 보면은 눈치껏, 아, 뭔가 어떻게 닮음일까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얘가 지금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엇각. 평행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엇각. 아, 이것도 뒤집어서 닮았네? 그럼 얘를 싹 이렇게 뒤집어 주면요. 어떤 삼각형을 얻을 수 있냐면, 요런 삼각형 얻을 수 있죠. 얘를 이렇게 딱 반대로 뒤집으면 여기가 X, 여기가 9가 되는. 그럼 얘랑 우리는 큰 삼각형 ABC랑 어떻게 닮았지? 하고 보니까 9대 15. 9대 15. 닮은 비 약분하면 3대 5가 되죠.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은 비가 3대 5가 되는 그런 두 삼각형이 됩니다. 왜죠? 왜죠? 바로 각두개 같네요. AA 닮음이잖아요.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결국 X 값을 구해라. 그 X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변은요, BC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삼각형의 X, 큰 삼각형에서 12, X 대 12는 닮은 비 3대 5랑 같으니까 내향의 곱, 외향의 곱 정리해주면 OX가 36, X의 값은 5분의 36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11번도 해결해 볼수 있었고요. 자, 반복 체크 5번 볼까요?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1번부터 빨리 볼게요. 자, AB가 8cm, DE가 4cm. 보니까, 8대 4, 2대 1. 6대 3, 2대 1. 근데, 요각 55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니까, 닮았다라고 할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X. 오케이. 자, 두 번째. AB가 4, DF가 2. 오케이. 2대 1. AB가 4네요. AB가 4. AB가 4. DF가 2. 그러면은, 여기는 애초에 대응되는 순서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는 A, B, C와 D, E, F가 닮음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2번도 X. 자, 3번 봅시다. 3번. AC가 4, DF가 2. 그럼 오, 2대 1. 오케이. 2대 1. 근데 여기 끼인 각을 보니까 여기가 65도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SAS 닮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도 X. 그러고 4번. 각 A 여기다가 65도를 주고 그다음에 각 E가 55도래요라고 한다면 사실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되죠. 되는데 A가 어디랑 F랑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A랑 D랑 대응되어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을 보니까 여기도 60도, 그다음 D도 60도로 주니까 60, 55, 그럼 여기는 오케이, 180도에서 빼주면 65도, 여기는 55도. 아, 드디어 맞췄다. 뭐다? AA 닮음이 나오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AD의 길이 이거 구하려면 사실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빨리 뒤집어야죠. 끼었으니까 오케이. 이 DBA를 이렇게 뒤집어주면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얻을 수 있냐? 요런 삼각형이 됩니다. D, 여기가 A가 되는. 그러면은 몇대 몇이냐면 여기가 18이니까 18대 27. 18대 27. 약분하면 2대 3. 여기도 12대 18. 2대 3. 각까지 끼어 있어요? SAS 닮음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AD 대 12cm. AD 대 12cm가 2대 3이 되도록 하는 AD의 값은 1번 8cm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뒤집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 5번. 여기서도 빨리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다? 직관적으로 어떤 두 삼각형이 닮았을까? 그럼 우리가 사실 구해야 되는 게요 EF거든요. EF의 길이? 그럼 이 EF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하고 닮은 삼각형 찾아야 되는데 색깔로 아 얘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EF에 대응되는 점은 어딜까? 그러면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라고 한다면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60도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요. 둘이 합하면 120도가 되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아, E랑 F랑 D랑 E랑 B랑 C랑 이렇게 대응되네. 얘를 뒤집었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뒤집었네요. 그럼 뭐만? EF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DE의 길이를 가져와야 되는데 DE의 길이는 15 빼기 8. 7이죠, 7. 왜죠? 접었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닮은 비가 몇대 몇인지만 찾으면 돼요. 닮은 비가 몇대 몇이냐? 하고 봤더니 여기죠. 대응되는 거 8cm. 여기 대응되는 거 10cm. 닮은 비 4대 5. 그럼 빠르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EF의 길이는 4분의 35cm가 되더라라는 거죠. 닮은 도형 빠르게 찾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닮은 비 찾은 다음에 비례식 세워서 길이를 구하자. 이렇게 가자는 거죠. 자, 서술형 볼게요. 자, AC의 길이를 구해라. 근데 문제에서 너무도 큰 힌트를 줍니다. 여기랑 여기랑 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둘다 뭐야, 이거? 여기 각을 끼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 준다면 요런 모양이 돼서 두 삼각형이 닮았겠다. 여기가 3cm일 거니까 3대 6, 닮은 비는 1대 2가 될 거고 4cm 대 1대 2 되니까 여기는 8cm 나와야겠네. 그걸 어떻게 쓰지? 하고 보니까 요렇게 두 삼각형 ADE와 ACB 닮았대요. 적어줘야겠죠. 두각 같고 각의 공통으로 가져서 AA 닮음이다.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것보다 두 번째로는 닮은 비 AE와 AB가 닮았어요. 닮은 비 1대 2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AC는 대응되는 게 AD니까 1대 2해서 최종적으로 8cm 이렇게 보시라 이 말입니다. 좀 급하게 설명했지만 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꼭다 복습해야 돼요.
뒤집어도 주고, 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영단어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목화 고난도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네,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볼 오늘은 어느 파트? 네, 유닛4의 세 번째 파트인데 특히 소제목이 뭐예요? Public Health입니다. 공중보건에 관련된, 공중건강에 관련된, 대중들의 건강, 공공건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Health, Medicine, Wellness에 관련된 단어들, 특히 뭐에 관련된? Public Health에 관련된 단어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예문을 통해서 아, 이런 단어들과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한 번 더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케이스, 뭐 케바케 이럴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케이스의 의미가 뭐예요? 사례라는 뜻이에요. 사례별로 다르다, 때별로 다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케이스라는 의미는 일단 instance, 예시, 사례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의미에서 경우나 뭐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례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란 뜻이니까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뜻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요, 질병에서는 어떤 병상, 증상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이란 뜻이 바로 뭐겠어요? 어떤 질병의 증상에서는, 어떤 질병의 병상에서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n case of 라고 하면 뭐뭐하는 경우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local clinic, 그 지역의 의원은요, 지역의 그 병원 의원은 reported, 보고했습니다. A new case of, 새로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The flu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he flu, 독감이잖아요. 그죠? 독감의 새로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런 독감도 있어요.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런 독감이 유행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 그죠? 이런 걸 보도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케이스가 쉽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보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두 번째 단어는 occur. occur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많이 보는데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얘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는 happen.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happen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happen, occur, 비슷한 의미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occurrence, 끝에 r을 하나 더 붙이고 es를 붙이면 되게 되면 발생이나 발발, 나타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erious side effects. 우리 이거 전 시간에 배웠는데 맞아, 부작용이라는 뜻.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효과, 옆으로 나타난 효과니까 부작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may occur, 일어날 거예요. After taking the new medicine, 새로운 약을 복용한 후에, take라는 표현이 take medicine이라는 표현이 약을 복용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새로운 약을 복용한 후에 아마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occur라는 단어 무슨 뜻? 그치,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단어 갑니다. 자, arise, arise라는 단어고요. 요 A가요, 여러분,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rise와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rise가 무슨 뜻인데? sun rises, 해가 떠요. 뜨다, 오르다 라는 건 어떤 일이 수면에 있다, 수면 아래로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생기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죠. rise라고 하면 생기다, 발생하다, 유발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rise라는 단어랑 구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선생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넣어놓은 거야. 자, health problems, 건강상의 문제가 arise, 발생합니다. When people ignore early symptoms, 사람들이 초기에, 이거 뭐였더라? 전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렇지, 증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일은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ignore, 무시할 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앞에 전조 증상들이 있겠지. 근데 그런 징후들을 무시하게 되면 건강상의 큰 문제가 나중에는 뻥 하고 터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arise, arise라는 단어, 발생하다, 발발하다, 유발되다 라는 뜻이에요. prevent, prevent. 전 시간에도 pre가 들어가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pre가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의미다? 맞아, 미리.

먼저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단어가 뭐였냐면 전 시간에 기억나나? prescrib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지. 미리 써준다라고 얘기해서 약을 받기 전에 미리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하다라는 뜻이었어요. prescription, 처방전이라는 뜻이었고요. prevent, 미리 일어나기 전에 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 돼라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방하다, 막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고, prevention, ion을 끝에 붙이게 되면 명사가 되죠. 그래서 예방이라는 뜻이에요. prevent A from B, 너무나도 유명한 수거입니다. 뭘로?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수거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from은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명사인 ing 형태가 온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A가 뒤에 것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Regular exercise and healthy habits. 규칙적인 운동과 그리고 건강한 습관은 help,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데? Prevent serious diseases.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revent from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나도 최고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preserve라는 단어고요. 여기에서의 pre도 역시 미리라는 뜻입니다. before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serve라는 것이 keep의 뜻이에요.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라지기 전에 미리 얘가 잘못되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존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키다, 보호하다. 두 번째 의미는 보존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tect라는 동사도 역시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Preservation이라고 하면 보존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좀 하나 팁을 드리면 conserve라는 동사도 있어요. conserve도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요 단어도 같이 비슷한 의미로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의미로 같은 지문에서 유의어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eserve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Protect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tect A from B도 A를 B로부터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같이 이렇게 from이라는 전치사랑 많이 어울리게 됩니다. Preserve, Protect 비슷한 의미 챙겨두시고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단어 Postpone. Postpone. 여기는 post가 후, 뒤, after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방금 전에 pre가 먼저, before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post는 후, after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열심히 아주 소중해, 너는 정말 나의 최고의 친구야, 뭐 이런 의미를 막 나타낸 그 편지를 썼어요. 소중하게 이걸 쓴 다음에 근데 누구누구로부터라고 하고 나서 내가 잊어버린 말이 있네. 라고 할때 PS를 쓰죠, 여러분. 그죠? scribe의 명사 형태인 scription의 S가 그 scription의 줄임표현이고요. P가 post입니다. 즉, 쓴 글에 덧붙여서 이후에 쓴 글이라는 의미에서 postscription, postscript라는 표현으로 이 post의 의미가 후라는 의미의 그 P예요. 그래서 postpone이라는 단어도 지금 말고 나중에, 일 다음에 나중에 미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delay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Many patients, 많은 환자들은요, postpone their regular checkups. 그들의 정기 건강 검진을 미뤄요. 미뤘습니다. During the pandemic, pandemic 이후에요. pandemic 딱 생각하면 우리 COVID-19, 코로나19 딱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pandemic 이러면 전 세계적인 혹은 전국적인 어떤 질병, 질환을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유행병이 도는 기간 동안에 정기 건강 검진을 연기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일곱 번째 단어, 갑니다. Admitted, admitted. 여러분들 이 MED가 들어가면 middle이에요. 중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middle, 중간이 없대요. 중간에 매개자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I am은 not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즉, 내가 다른 친구한테 뭔가를 전해줄 때 중간에서 누군가가 대신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전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Admitted 이라고 하면 뭐야? 즉각적인 이란 뜻입니다. 중간에 매개자가 없이 바로 줄수 있는 이란 뜻에서 즉각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Instant라고 하면 instant food. 즉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물만 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의라는 의미에서 즉석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즉각적인, 즉석의라는 의미에서 instant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로도 참 많이 나오죠. immediately라고 ly를 붙이면 즉시, 곧바로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immediate action, 즉각적인 조치라는 의미로 action이라는 게 행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He needed, 그는 필요했습니다. immediate help.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습니다.

From the doctor, 의사로부터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 To stop the bleeding, 출혈을 그만두기 위해서, 출혈을 막기 위해서,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의사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할 때, immediate help,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 여덟 번째 단어 갑니다. Hygiene, hygiene. 요 표현은요, 위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위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위생이에요. Hygienic 이라고 하면 형용사 형태로 IC를 붙이게 되겠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They have good hygiene. 그들은요, 훌륭한 위생을 갖고 있어요. 위생 습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So, 그래서 they do not get sick easily. 그들은 쉽게 아프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특히 손이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만지다 보니까 손을 자주 씻는 게 좋은 위생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좋은 위생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Hygiene 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아홉 번째, sanitary, sanitary. 이 san, sane이라는 표현이 건강한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 insane이라는 표현이요, 건강하지 못한, 즉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 정신 나간이라는 뜻이거든요. sane, sane이라는 표현, sane이라는 표현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위생에 깨끗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발음하냐고요? sanitary, sanitary라고 발음이 됩니다. sanitize라는 동사가 소독하다, 깨끗하게 만들다. 그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hand sanitizer라고 나오더라고요. 손 소독제라는 표현을 hand sanitizer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It is important to 예문에 보시면 뭐 하는 게 중요해요라고 나왔냐? Keep food 음식을요 in a sanitary place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그냥 아무 데나 놓지 말고 깨끗한 장소에 냉장고 같은 서늘한 곳에 놔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Sanitary라는 단어, sanitize라는 동사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열 번째 단어, poisonous. poisonous라는 단어고요. 자, poisonous, poisonous라는 앞에 강세가 오는 단어입니다. poison이라는 단어가 독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poisonous, OUS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있는이라는 의미로 toxic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특히 toxic은요, pois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뭐예요? 뭐 뱀이 가지고 있는 독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죠. 근데 toxic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화학물질 중에서 이런 독성, 유독성 이런 유독성을 가지고 있는이라는 표현이 toxic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poisonous라는 표현이나 toxic이라는 표현이나 전부 다 유해한 어떤 독이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poison 독이라는 단어, poisonous gas 하면 유독 가스가 되겠죠. The book says 그 책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쓰여 있느냐? The green leaves of the plant 그 식물의 초록색 잎이 are poisonous 어떻다고? 독성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책에 따르면 그 식물의 초록색 잎이 독이 있는 잎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단어 11번째 갑니다. contaminate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중간에 강세가 오죠. 자, contaminate. 함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접촉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염, 바이러스, 인자들을 나누게 되죠. 그죠? 서로 접촉하게 되면 이것들이 감염이 됩니다. 즉, 전염이 되죠. 전염이 된다는 게 뭐겠어? 오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ntaminate라는 단어는 오염시키다라는 단어로 pollute라는 동사 형태랑 비슷합니다. 우리한테는 pollute라는 동사가 훨씬 익숙하죠. 그래서 pollution이라고 하면 오염, water pollution 수질 오염, air pollution 대기 오염. 이렇게 soil pollution 토양 오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어떤 오염에 되는 대상을 쓰잖아요, 그죠? pollute라는 동사 pollution, pollute가 그거의 동사 형태니까 contaminate과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contaminated 오염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지. dirty water from the river 그 강에서 나온 더러운 물은요 can contaminate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food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오염시킬 수 있고 and cause serious illness 심각한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contaminate 중요한 단어예요.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생각해보면 환경 문제에서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강상의 문제에서 무엇이 오염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contamination이라는 단어 쓸수 있다. 기억해두시고 12번째 단어 갑니다. panic
패닉 상태야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나는 공황, 공포 상태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이나 공포라는 명사도 되고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다 라는 동사도 됩니다. 동사에서 파생이 된 PP 형태의 형용사입니다. Panicked.

유의하셔야 되는 건 K를 하나 붙이고 ED를 붙입니다. 그래서 PNIC 다음에 K를 붙이고 ED를 붙여서 panic라고 발음이 돼요. 겁에 질린, 당황한 이란 의미가 됩니다. Don't panic! 당황하지 마, 당황해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13번째 단어 갑니다. Epidemic. epidemic. 이것도 이제 damage이라는 게 demos에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사람들 간에 같이 모여 있어서 전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 유행병 명사도 되고 유행성애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epidemic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pandemic이라는 표현도 연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병이라는 표현도 이제 팬데믹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The doctor says, 의사가 말했어요. That the flu, 그 독감은 epidemic. 어떻다고? 그 독감의 유행병이, 그죠?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독감의 유행병이 will hit the city soon. 곧그 도시를 강타할 거라고요. 곧그 도시를 덮칠 거라고 말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hit이라는 표현이 강타하다. 즉, 그 도시를 덮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pidemic, flu. 여기에서 flu epidemic. 독감 질병, 독감 유행병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andemic, pandemic. pan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아주 넓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 세계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뭐가 붙어요? damage, 유행병. 사람과 사람이 붙어서 생기게 되는 병. 가까이에서 접촉하게 되어서 생기는 병, 유행병이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유행병. 그래서 COVID-19, 코로나19가 바로 pandemic, 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질병이었잖아요. 그죠? 자, 전 지역에 걸치는, 전 세계에 걸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pandemic, 그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유행병은 has affected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Global pandemic, 세계적인 대유행,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 vaccination이라는 단어는요, 그런데 백신 들어봤죠, 그죠? 우리 뭔가 이렇게 예방접종 같은 거 맞을 때 백신, 예, 백신 접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vaccine이라는 표현을 먼저 알아두시고, vaccinate은 바로 그 백신을 접종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et vaccinated라고 하면 예방접종을 받다라는 뜻이요. Doctors, 의사들은요, will vaccinate children.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겁니다. 왜요? To protect them from. Protect it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아까 배웠던 표현이에요. 그들, 아이들을 serious diseases,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겁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16번째 단어 갑니다. Isolated. isolated. 자, 여러분들 요거는 isolation 이라는 명사 형태 먼저 보겠습니다. 동사 형태가 여기 지금 보이나요? isolate. 선생님 여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이 단어 외울 때 아일랜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일랜드. 실제로 아일랜드와 비슷한 그 어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섬이잖아요. 내가 섬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isolate는 고립시키다라는 동사예요. 고립시키다, 소외시키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isolated라고 하면 격리된, 고립된, 소외된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소외되었다라는 게 바로 분리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된게 바로 고립된 거잖아요. 그죠? Be isolated from 뭐뭐로부터 격리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The patient, 그 환자는요, was immediately isolated. 즉각적으로 즉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단어 바로 나왔네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왜? Prevent a from ing. 우리가 배웠던 표현 또 나왔어. Prevent from 이란 표현입니다. 바이러스가 from spreading, spread 퍼져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 이거 정말 많았잖아요. 그죠? isolated라는 표현, isolate라는 동사 형태 의미 기억하시면서, 아, 아일랜드, 섬,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phase, phase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페이스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stage, step이라는 표현이 비슷합니다.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간다. 새로운 스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Critical phase, 중요한 국면. Critical이란 단어가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죠. 물론 비판적인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의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앞에서 배웠던 단어야. 한번 찾아보시면.

아, 내가 이거 배웠구나라는 단어, criticize라는 동사랑 같이 배웠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18번째 단어입니다. potential이라는 단어인데요. 얘가 형용사도 되고요. 명사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재적인이라는 의미의 명사와 형용사와 잠재적인 능력, 즉 잠재력,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둘다 돼요. potentially, ly를 붙이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거니까 잠재적으로라는 부사의 의미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potential risk,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할수 있겠죠. They studied the potential risk of the virus to keep people safe. 그들은요, 연구했어요. 뭐를? 잠재적인 위험을요. 뭐의 잠재적인 위험? The potential risk of virus. Of the virus.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위험을 연구했대요. 왜? Keep people safe.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Potential이란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은 건 얘가 pot가 파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potential이란 단어가 잠재력,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명사, 형용사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Overall, 딱 봐도 over, 위를, all, 전체적으로 덮는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얘는 종합적인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Overall, 전반적인, 전체적인, 종합적인이라는 의미예요. General, 일반적인이라는 의미가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Did they check the overall safety? 그들이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했나요? Of the water in the park. 공원에 물에 그 수질이 있잖아요. 그 수질의 전반적인 안전을 확인했던가요? 점검했던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하단에 선생님이 여기 지금 제외를 했는데 옷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멜빵바지, 멜빵치마 하는 그옷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다 이어진 옷, 뭐 이렇게 표현을 우리 책에는 해놨던데요. 그게 막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많이 입는 그 멜빵바지, 특히 아기들이 좀 많이 입는 그 멜빵바지나 멜빵치마 있죠? 그걸 또 오버롤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재미있는 표현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형태 오버롤이었어요. 그 다음 20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Activate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ct가 활동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potential 잠재적으로 있다가 activate 행동한대요. 그럼 이게 뭐야? 발현해서 움직이는 거죠. 활성화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다, 작동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Activate의 반대. 활동을 멈추게 하고 활동을 억누르다라는 의미가 바로 deactivate이 되겠습니다. 비활성화하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비활성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active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activate이 잠재적으로 있다가 이제 얘네가 바이러스들이 움직이는 거 활성화시키다라는 뜻이 되는구나라고 연상해서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vaccine. 그 백신은요. Will activate your body. 여러분들의 신체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뭐 하도록? To fight against the virus.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여러분들의 신체를 activate, 활성화시킬 거예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active, activate.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하지만 중요한 단어니까 꼭 의미 챙겨두시길 바라면서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21번째 단어 역시 중요한데요. 별표 두 개. associate. 약간 좀 길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외웠던 단어보다는 조금 긴데요. 여기에 소시가 보입니까? 네. 소시는 소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셜. 소셜은 혼자 있는 사람한테 소셜이라고 표현을 쓸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두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이 된 사회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적어도 두 명이 아니라 좀 훨씬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 즉,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People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소셜, 소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그러면 사람들끼리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는 연상시키다, 관련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특히나 여러분, 요 수거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Associate A with B라고 하면 A랑 B를 연관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얘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특히 수동태로도 많이 나옵니다. A
is associated with B. A가 B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수동적인 표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with라는 전체랑 어울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관시키다, 연상하다라는 뜻이니까 connect.

relate 이런 동사랑 비슷하겠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요, associate with까지 이렇게 같이 음영 표시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smoking, 자, associate A with B니까요. smoking과 health problem을 연결시킨다, 연관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smoking, 흡연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ssociate A with B라는 수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associate만 혼자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뒤에 아무리 짧아도 with라는 전치사가 거의 같이 나오기 때문에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22번째 단어 갑니다. compound, compound or compound, compound. 앞에 강세가 올 때는 명사, 뒤에 강세가 올 때는 동사로 쓰였겠죠. 명사의 의미가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화합물이나 복합체라는 의미로 compound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얘는 혼합물, 복합체니까 mixture, 섞여 있는 상태의 물질, 즉 mixture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mix가 여러분 섞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mixture, 혼합물이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돼요.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악화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고2까지만 봐도요. 얘가 compound가 악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고3 지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봤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 나올 법한 의미의 표현이 동사의 의미가 악화시키답니다. 선생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중학교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보실 텐데 정말 고급 단어예요. 고급 의미라고요. 상급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명사의 의미만 먼저 챙겨두셔도 무관해요. 그리고 아, 나는 이제 명사의 의미 완전히 알았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악화시키다 의미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사 의미가 필수, 악화시키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챙겨두면 되는 의미. They said, 그들은 말했어요. That the chemical compound, 그치, 이런 식으로 많이 같이 나와요. 화학적인 화학물이라는 뜻입니다. 화학물이 is harmful to children, 아이들에게 해롭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compound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compound 이렇게 해서 화합물, 화합물질이라는 의미로, 복합체라는 의미로 나오게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profession 이라는 단어예요. 일단 pro가 들어가면 앞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표할 정도로 나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전문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전문적인 직업, 전문적인 직종, 직업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occupation, 직업이라는 단어, job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professional이라고 하면 전문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죠. nursing, 간호, 간호학, 간호라는 것은 as a respected profession, 존중받는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 that requires great responsibility. 굉장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존중받는,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간호사분들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 이런 게 바로 respected professional. 앞에 형용사랑 같이 쓰여서 어떤 직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profession이라는 단어구나. 우리 앞에서 expert, expertise라는 단어 하면서 profession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예요. 라고 같이 말하면서 외웠던 단어입니다. expert는 전문가, expertise는 전문 지식이에요. 그때 전문가라고 할 때 professional에서 전문 직종, 전문가 이렇게 같이 배웠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command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command는 일단 동사의 의미를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명령하다, order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명사의 의미로도 명령, 지휘, 통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commander라고 하면 명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지휘관, 명령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teacher gave a clear command. 선생님이 아주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명사로 쓰였겠죠. 언제 선생님이 명령,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 응급한 상황이 되겠죠. During the emergency situation, 응급한 상황에서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화재가 났거나 지진이 났거나 이렇게 학생들에게 안전의 위협이 될 때, 이럴 때 분명한 명령을 내리시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clear command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25번째 단어 갑니다. welfare. 여러분들 이 well에서 W-E-L-L에서 L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지, 후생, 안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나 나의 행복 상태가 좋은 상태, 잘 되어진 상태라는 의미에서 복지나 후생, 안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Social welfare, social well-being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ell-being.

이렇게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복지, 안녕이라는 의미의 표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단어 recreation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들 create라는 동사에다 re 다시라는 의미를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만들다. 즉 뭘까요? 내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서 지쳤어. 그러다가 나를 다시 창의적으로 만드는 나에게 뭔가 힘을 불어넣어서 나를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것, 이런 뜻입니다. recreation이란 단어가 오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막 지쳤어. 머리가 과부하가 됐어. 번아웃이 된것 같아. 이랬을 때좀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이런 거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훨씬 리프레쉬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이 recreation, 오락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ecreation facilities, 그러면 여가 시설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outdoor recreation, 야외 recreation은 helps, 도움을 줍니다. reduce stress,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and improve mental health,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 outdoor recreations.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proximately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형용사 형태 먼저 볼까? approximate, 대략적인, 대략의 라는 의미에서 끝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약, 대략이라는 의미를 만듭니다. About이라는 표현도 대략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전치사로. Approximately, 대략, 10 students in my class. 내 교실에 우리 반에서의 대략 10명 정도의 학생이 are sick, 아픕니다. With the flu now, 현재 독감으로 아픕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Approximately라고 하면 확실하지는 않은 수치예요. 대략적으로라는 의미의 부사. 대략, 약, 이라는 의미, 어린 잡아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째, aging society. aging society. 자, 일단 여러분들, aging이라는 표현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age라는 표현을 먼저 보죠. age는 무슨 의미야? 나이라는 뜻이 맞아요. 명사로 나이라는 뜻이죠. 동사로 쓰이게 되면 여러분, 나이가 들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라는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노화한 사회, 노령화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를 해요. 장수라는 건 좋지만 이제 태어나는 연령보다 새로 태어나는 연령의 그 아이들보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서 aging society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 노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aging population이라고 하면 나이든 인구, 즉 고령 인구를 가리키게 됩니다. aging society, 노령화 사회는요, requires more doctors and nurses. 더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해요. 당연하지. 왜? To support older people.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을 더 돌볼 수 있고 더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9번째 breakout. 예, 얘는 발생하다, 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break는 깨다라는 뜻인데 out 바깥쪽으로 깬대요. 어떤 일이 안에 있다가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깼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겠죠. 바깥으로. 그게 뭐겠어? 어떤 일이 숨어져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수면 위로 나오는 거니까 발생하다, 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outbreak 순서를 바꾸고 하나의 단어로 그냥 뭉쳐버리면 얘가 발생이나 발발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기도 해요. occur라는 동사 발생하다, 발발하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발생, 발발. 자, a serious disease 심각한 질병이 broke out 발생했습니다. in a small village 아주 작은 마을에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그 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죠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단어 갑니다. pass through. pass through. through라는 게 여러분들 어디를 통과해서라는 뜻이잖아요. 어디를 통과해서 거쳐 지나가다라는 표현이 pass through가 되겠습니다. Doctor says, 의사들은 말합니다. The virus, 바이러스가요, can pass through a thin mask. 아주 얇은 마스크도 통과할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pass through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챙겨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수거적인 표현까지 챙기셨으면 여러분들 오늘도 최고 잘하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우리의 이해 체크해 볼까요? 자, daily practice. 자, A번 먼저 볼게요. 아, 여기 보니까 단어들이 역시 나와 있고, 의미가 섞여져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 의미를 각각 맞춰서 연결해 보죠. Prevent가 무슨 뜻이더라? 그치, 막다, 예방하다.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from이라는 동사랑 많이 어울렸던 단어예요. epidemic 무슨 뜻이었더라? 유행병이라는 단어, pandemic이라는 표현도 비슷했죠. 그 다음에 recreation이라는 단어, potential 먼저 할까요? potential? 얘가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잠재적인, 잠재력, 명사도 형용사도 가지고 있는 의미의 단어예요. recreation, recreation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의미 봤더니 capable of 할수 있는 이라는 뜻이죠. 뭘할수 있어요? becoming real. possible. 실제가 될수 있고 가능해질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뭐죠? 언제든지 이렇게 될수 있는 상태. 잠재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potential 그리고 잠재력, 잠재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to stop something. 뭔가 못하게 해요. 뭐를? from happening or existing. 뭔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existing. 존재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예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prevent, 예방하다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An occurrence, occur의 명사 형태였어요. 발생이나 발발. 자, 이 발생 내에서는 a disease, 어떤 질병이 spreads very quickly,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and affects, 영향을 줘요. A large number of people,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거 뭐야? 유행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epidemic, 유행병 이렇게 연결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B 파트 넘어가 볼까요? 갑니다. 자, B 파트 두 단어의 관계. 그래서 나머지 단어의 관계도 맞추기 위해서 단어를 한번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한번 써볼게요. occur,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유의어죠. 자, delay. 얘는 뭐예요? 그치, 미루다, 지연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나중에, 뒤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post의 의미. 그렇지, postpone 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되겠죠. post가 after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admitted. 중간 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instant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자, 그럼 toxic, 독성이 있는, 그러니까 poisonous, 독성이 있는, 독이 있는 이라는 의미에서 poisonous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ontaminate, 그렇지.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이게 되면 전염이 되죠.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시키다라는 뜻이었고요. pollute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였어요. associate, 연관시키다라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 그치, 연결하는 거니까 connect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C 파트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자, 단어 welfare, 그치, 얘는 안녕이나 복지라는 의미였고요. hygiene, 위생, isolated, 고립된, 소외된, pre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He felt blank.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왜? Because he had no friends at school. 너무 슬프다. 학교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소외된 감정을 느꼈겠죠. 소외된이란 단어 뭐가? 그치, isolated라는 단어가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salt is used. 소금이 사용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food. 음식을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며, and keep it. 그 음식이 keep it from going bad. keep from ing, prevent from ing, stop from ing.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동일합니다. 그 음식이 from going bad.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소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뭐야? 소금이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preserve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문제까지 너무나도 잘 보셨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도 꼭다 풀어봐야 되는 거 알지?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거? 그렇지. Daily Review 문장으로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안녕!

자, 그래도 놀고 싶은 욕을 뿌리치고 영어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챕터의 마지막 만남으로 함께합니다.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우리 16번부터 30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해 볼 거고요. 16번 문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16번부터 18번까지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16번은 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마인드란 동사의 특징을 잡아줘야 됩니다. 뭐뭐 하기를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그렇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close란 동사 형태가 목적으로 closing, 이렇게 ing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Would you mind closing the door? 우리말로 직역하게 되면 당신은 문을 닫는 거를 꺼려하나요? 결국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주시겠어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된다라는 거. 우리 mind는 뭐뭐하는 거를 꺼려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하는 것,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17번째 문제. 일단 앞부분은 문제가 없지요. 소피아가 역에 갔다. 역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활용해 주는 거지요. 우리 투부정사로 얘기할 때는 맞아요. 투 동사 원형 형태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seen이 아니라 see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이 표현 기억나시나요? 자, see of가 누군가를 배웅하다 라는 의미예요. 작별 인사를 하고 보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소피아가 역에 갔다. 뭐 하려고? 그녀의 삼촌을 배웅하려고. 배웅하기 위해 역에 갔던 겁니다. 우리 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 같은 경우는 용법이 다양했죠. 명사적인 용법,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 또 부사적인 용법을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용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문장을 딱 보고 용법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은 문장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 어느 순간에는 이 투부정사가 어떤 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이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충분한 또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고, 혹시나 문제를 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친구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17번은 우리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을 활용해 준다라는 핵심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고요. 자, 이어지는 18번째 문제입니다. 요번에는 자, 동명사와 연관된 문제였는데, 그런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명사니까 문장에서는 명사 역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의 의미로 자,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 경우를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by란 단어가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이 전자가 앞전자, 그리고 치는 위치하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랑 똑같아. 앞에 위치하는 말, 뭐 앞에? 맞아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말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법 용어 자체가 전치사야. 그런데 recycle, 재활용하다, 동사거든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말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치사인데요. 그렇다면 얘를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명사로 바꿔주는 거죠. 바로 ing 형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단어 같은 경우는 recycle, e로 끝날 때였는데 e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주는 거, 철자도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by 다음에 우리 ing, 동명사가 나와줄 때는 우리말로는 뭐뭐 함으로써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종이와 캔을 재활용함으로써 we can preserve,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 보존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종이와 캔을 재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 We can preserve the earth. 됐나요, 여러분들? 어쨌든
18번째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동명사가 동사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여러분들? 19번째 문제. 자, 19번, 20번 문제는요, 빈칸에 괄호 안에 말을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주는 문제인데요. 19번의 정답은 스모킹. 바로 우리 동명사가 정답이었죠. 스톱이라는 동사가 뭐뭐 하는 거를 멈추다, 중단하다로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미스 씨가 stopped, 중단했다, 멈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둔 거야. 뭐를? smoking, 담배 피는 거를. 결국 담배를 끊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주죠. 그의 의사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에. 됐죠? 자, 우리 stop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 교재에 어떤 문장을 봤더니, stop 다음에 ing 형태가 아니라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나와주기도 하던데, stop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인 거 맞나요? 질문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잡아줘야 됩니다. stop 다음에 뭐뭐 하는 것, 목적어 나와줄 때는 동명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stop이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가 맞는데, 어떤 때는 뒤에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 stop이란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때는 목적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 동명사가 나와주는 거야. 근데 stop이란 동사가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로 활용되기도 해요. 그럴 때 만약에 to 부정사가 붙어주면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자,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주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두 개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멈췄다, 중단했다라는 거야. 뭐를? 나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 여기는 동명사 그런데 stop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행동을 중단했다, 멈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게 되면 내가 멈췄다. 뭐 하기 위해?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 친구들과 대화하려고 예를 들어 뭐 하던 일을 멈췄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목적어 자리엔 동명사가 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로 뒤에 투부정사 써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stop 다음에 ing 형태가 보이기도 하고 투부정사 형태가 보이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의미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뭐 하는 것, 그럴 때는 동명사가 맞고요. 뭐뭐 하기 위해, 그럴 때는 stop 다음에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보인다라는 거야. 여기는 내용상으로, 자, 미스터 스미스, 스미스 씨가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에, 충고했기 때문에 담배 피기 위해 멈춘 것이 아니라 담배 피는 거를 멈춘 거죠. 그만둔 거야. 중단한 거죠. 금연했다라는 의미가 맞겠죠.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19번 문제 통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어진 20번이에요. 낸시가 was happy. 행복했다, 기뻤다. 자, 행복한, 기쁜 감정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투부정사로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바로 to here가 교재가 원했던 정답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거 뭘 활용해 주는 건가요? 바로 투부정사의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용법 중에 하나인 이유가 앞에는 뭐야? 감정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나와준다라는 거죠. 여기는 happy란 단어가 행복한 또는 기쁜 내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낸시가 행복했다, 기뻤다, 왜 행복한, 기쁜 감정을 가졌는지 투부정사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게 되어 낸시가 기뻤다, 행복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투부정사의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 만약에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준다. 같은 용법 찾기 쉽겠죠. 투부정사 앞에 뭐가 보이는 거야?

부정사 앞에 바로 여기처럼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나와주는 거예요. 됐죠? 20번의 정답이었고요. To hear. 자, 이어진 두 개의 문제는 다음 보기에서 단어를 고른 후 어법에 맞게 바꿔 대화를 완성해주는 문제의 유형이 있는데요. 21번 보도록 합니다. A가 B에게 질문한 내용이 너 어제 왜그 쌤의 사무실에 갔냐? 왜 교무실에 어제 갔는지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I went there. 내가 거기에 갔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그렇죠. 거기 교무실에 갔던 목적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뒤에 붙어주면 되겠죠. 우리 표현 잡아줘야 되는데요. turn in이 뭐뭐를 제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turn in my homework 하게 되면 나의 숙제를 제출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A가 질문했던 내용이 너 어제 왜 교무실에 갔니? 그 쌤이 사무실에 갔니? 이거니까 내가 거기에 갔다. 왜 갔던 거예요? 나의 숙제를, 그렇죠, 제출하기 위해.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뭐 하기 위해. 문제 의도는 뭐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활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에 to turn 정답이 되겠고요. 내가 거기에 갔다. 뭐 하기 위해? To turn in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제출하기 위해. 됐죠, 여러분들? 우리 turn in 뭐뭐를 제출하다. 표현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투부정사로 목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2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를 묻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그 산의 정상에 왜 갔는지를 물어봐 줍니다. I went there. 내가 거기에 갔다. 산의 정상에 갔는데, 마찬가지로, 자, 왜 갔는지, 뭐 하기 위해 갔는지, 투부정사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sunrise가, 일출, 해돋이가 되겠고요. 일출, 해돋이를 보기 위해. 이거니까 역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을 활용해 주는 거지요. 빈칸에 to see가 정답이 되겠고요. 일출을 보기 위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거기에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두 개의 문제는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는 단어 배열 문제였는데요. 23번. 밖이 더워. 마실 차가운 거 있니? 일단 밖이 덥다라는 It's hot outside. 자, 이 문장은 나와 있고요. 마실 차가운 거 있니? 이 부분을 우리 문장을 완성해 줘야 되는데요. Do you have 다음에 뭐가 나와줄까? 먼저는 anything이 나와주는 거야. 뭔가 있는지를 물어봐 줍니다. 근데 어떤 뭔가예요? 마실 차가운 무언가야. 그런데 보세요. 차가운 cold가 anything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to drink. 마실 무언가지요? 역시 투부정사도 여러분들 anything을 꾸며주게 되지요. 이런 경우에 뭐가 먼저 하셔야 될까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thing이나 body나 원으로 끝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자, thing이나 body나 원으로 끝나는 단어. 여기는 anything, thing으로 끝나는 단어가 왔는데요. 형용사가 꾸며줄 때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가 동시에 띵이나 바디나 원으로 끝나는 단어를 꾸며줄 때는, 자, 형용사가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뒤에 붙어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3번째 문제 우리 정답은요, anything, call, 그 다음에 to drink.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와줘야 돼요. called가 anything을 꾸며주죠. 또, to drink. 역시 anything을 꾸며줍니다. 근데 어쨌든, 형용사가 먼저 나와주고, 투부정사가 뒤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 했죠? Do you have anything to, do you have anything called to drink? 이런 식으로. Do you have anything called to drink? 바로 23번째 문제의 정답이었고요. 투부정사의 용법은 앞에 나오는 anything을 꾸며주는 무슨 용법, 여러분들?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자, 24번째 문제. 그녀는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일찍 도착했다. 일단은 그녀가 일찍 도착했다. 이 부분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완성해 줘야 되는 부분은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 뭐뭐 하기 위해 걸고, 그렇지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투 동사 원형 우리 여러 가지 용법 가운데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

목적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우리 문제풀이도 나온 대로 토정사 앞에 in order나 so as를 붙여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여기는 in order가 들어가 있고요. to 앞에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in order to get a good seat 이런 식으로 24번째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주면 돼요. 그렇죠? 사실은 in order가 없어도 여기는 토정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in order가 붙어줬기 때문에 좀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녀가 일찍 도착했다. 뭐 하기 위해? in order to get a good seat.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됐죠? 24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25번, 26번 문제는 대화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두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A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잘못된 부분이 없죠. 이번 주 토요일에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뭐 하고 싶니? 라고 얘기해 줍니다. B가요, well, 다음에 I want 나와주고요. 우리 want란 동사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to 동사 원형, to 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준 대표적인 동사였죠. 여기 to 동사 원형이어야 되는데 to going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 부분 잘못됐고요. 또 우리 하이킹하러 가다로 얘기할 때는 go hiking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to go hiking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맞겠네요. 자, 이렇게 to는 그대로 써주고요. 여러분들 going hike를 go hiking. 왜? want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는 것.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잖아. to 부정사라는 건 to 동사 원형이니까 to 다음에 going을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go hiking이 뭐뭐 하러 가다. hiking 하러 가다. 우리 go 다음에 ing 형태가 뭐뭐 하러 가다. 여기는 go hiking 하러 가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됐죠? 자, 나는 나의 아빠와 하이킹하러 가기를 원한다. 너는 어때? 그랬더니 I plan. 나는 계획한다. 그런데 plan이라는 동사 우리 뭐뭐 하는 걸 계획하다, 뭐뭐 하는 거 맞아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ing 형태가 아니라 뭐예요? 당연히 to visit. to 부정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바로 26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우리가 want란 동사도 그렇지만 plan이라는 동사도 자, 뒤에 뭐뭐 하는 것, 목적을 나와줄 때, 동명사 목적으로 나와주지 못하고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들이었죠. 또 이런 게 뭐가 있었죠? 우리 호프란 동사. 뭐뭐 하기를 바라다로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자, 우리 투부정사를 역시 목적으로 취해주는 동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준 동사가 결정하다, 결심하다. decide. 자, 뭐뭐 하는 걸 결정하는 거야. 뭐뭐 하기로 결정하는, 결심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would like 기억하시죠? 사실은 want와 같은 의미를 전달해주는데 보다 정중한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사용되고요. 어쨌든 want와 마찬가지로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고 싶어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많은 동사들을 공부했는데요. 어쨌든 1학년에 우리 문제로 나와주는 중요한 동사들, 많이 나와준 동사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plan 다음에, 자, ing 형태가 아니라 to visit. 이렇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to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자면 당연히 여러분들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명사적인 용법으로 분류해 준다는 거야. 나는 계획한다. 뭐를? 나의 할머니를 방문하는 걸. 그리고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의역하게 되면 나는 나의 할머니를 방문할 계획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That sounds great. 멋지게 들린다.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27번, 28번 문제는 다음 두 문장을 투부정사를 사용하여 의미가 같은 한 문장으로 바꿔 써주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27번 볼까요? 마이크는 자, 원한대. 뭘 원하는 거지요? 집을 사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그가요, 그 집에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네요. 그럼 결국 한 문장으로 마이크는 자, 집을 사길 원하는데 어떤 집이야? 살 집을 구매하길 원한다. 자,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얘기는 첫 번째 문장. 자, 그대로 써주는 거야. Mike wants to buy a house. 자, 이렇게 Mike wants to buy a house. 다음에 자, a house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live in 이런 식으로. 됐죠? 정답 확인해 볼까요? 마이클은 원한다. 뭐를? 집을 구매하길 원하는 거예요.

인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토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28번 문제도 같은 유형입니다. 수지가 숙제가 많다라는 건데요. She has to finish it by tomorrow. 그녀가 그거를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 그럼 결국 한 문장으로 수지는 내일까지 끝내야 할 많은 숙제가 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역시 토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해 주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숙제가 있는데 어떤 숙제야? 끝내야 할 숙제야. To finish. 언제까지? By tomorrow. 내일까지. 확인해 볼까요? Suji has a lot of homework to finish by tomorrow. 이런 식으로 역시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수지가 숙제가 많아.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숙제야? 끝내야 할 숙제입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문장에 적용할 줄 아셔야 돼요. 28번의 정답이었고. 자, 이제 남아있는 두 개의 문제 보니까 우리말과 같도록 과란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단 필요시 동사를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29번 보니까 줄리아는 책 읽는 것을 끝냈고 친구들과 사진 찍는 것을 즐겼다. 그런데 이거는요. 결국 우리 뭐뭐 하는 것, 목적어 나와줄 때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어 취하고요. 또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일단, 자, finish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거를 끝내다라고 할 때, 뭐뭐 하는 거, 맞아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끝냈고, 과거 얘기하는 거죠. 일단 동사는 과거 형태로 나와주고요. 뭘 끝낸 거야? 책 읽는 것. 그러니까, 그렇죠. reading a book.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read의 모양은 reading. ing 형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빈칸의 정답이었고요. finished reading a book. 그리고 그녀는 친구들과 사진 찍는 것을 즐겼다. 우리 enjoy라는 동사도 역시 그런데 뭐뭐하는 것을 즐기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보세요. pictures가 주어졌죠. 우리가 take pictures, 사진을 찍다라는 의미 사용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 형태로 taking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겼다니까 당연히 동사 형태는 ed를 붙여준 과거형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 확인해 봅니다. she 다음에 enjoyed 나와주고, 그렇죠? taking pictures까지 빈칸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자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는 30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세호는 축구하는 것을 즐기고 장래에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자, enjoy란 동사는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세호라는 주어에 맞게 enjoy는 s를 붙여준 형태 enjoy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축구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play soccer 이거잖아. 근데 여기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형태로 당연히 playing이 되겠죠. 그첫 번째 빈칸에는 enjoys playing soccer. 했죠? enjoy가 이렇게 그럼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번에는, 자, 뒷부분에, 장래에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 자, 우리 원트란 동사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어가 세호예요, 여러분들. 한번 나왔기 때문에 he라는 대명사로 받아줬고요. 3인칭 단수조니까 당연히 s가 붙어줘야 되겠죠.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 동사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동명사가 아닌 그렇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준 동사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형태가 그렇죠 to be 그렇죠. 그다음에 축구 선수 한 명의 축구 선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a soccer player 장래라고 얘기할 때는 in the futur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에는 to be a soccer player in the future 이렇게 자, 이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되고요. 결국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리고 또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또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 적으실 필요 없고요. 우리 교재 내용을 통해 이미 공부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수고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잡으니까 want와 would like 사실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would like가 want보다 정중한 격식을 차린 표현이 되는 거고요. 뭐뭐 하기를 원하다로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동명사는 안 되고요. 투부정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ish 그리고 expect 호프란 동사 그리고 약속하다 promise agree 동의하다 plan 계획하다 자 그리고 choose 뭐 decide refuse fail need 이런 동사들이 자 뭐뭐 하는 것 목적 나와줄 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준다. 동명사 목적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만 목적으로 치는 동사 우리 대표적으로 enjoy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keep이라는 동사도 뒤에 나오는 ing 형태 우리 동명사로 분류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소개했고 어쨌든 keep 다음에는 ing 형태 계속 뭐뭐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nish, stop, give up, quit 같이 묶어서 암기하자고 얘기했죠. 왜냐면 끝내다, 중단하다, 포기하다, 그만두다 의미가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동사들이 뭐뭐 하는 것 목적어 나와줄 때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보여야 돼요. 투부정사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꺼려하다, 피하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꺼려하고 피하는 거. 역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써주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부인하지 말고 부인하다. 그다음에 고려하고 상상하고 연습하기를 쌤이 제안한다고 얘기했죠. 자, 이런 동사들 역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준다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뒤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목적어일 때둘다 목적으로. 그 얘기는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동명사도 가능한 동사들이 있었죠. 우리 like, love, prefer.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에요. 좋아하다, 그리고 love니까 매우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pref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싫어하다, hate. 그리고 시작하다, begin, start. 계속하다, continue. 이런 동사들이 우리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해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우리 여기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love란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것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야. 더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다가 뭔가 관심 안 보이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하는 것이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like, love, prefer. 그다음에 싫어하다 hate, 시작하다 begin, start, 계속하다 continue. 이런 동사들이 여러분들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챕터가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무려 61강으로 함께하게 되고요. 챕터 내용으로 보게 되면 12번째 챕터의 첫 번째 만남으로 함께 볼 겁니다. 다음 챕터는요, 우리 전치사를 열공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공부했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우리 12번째 챕터의 첫 번째 만남으로 함께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자, 우리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48번 문제까지 같이 풀었으니까 오늘은 교과서 내용 학습의 49번부터 64번까지 한번 쭉 같이 풀어볼 거예요. 우리 읽었던 이야기의 제목 기억하고 있나요? 책을 돌려주세요 였는데요. 좀 읽어보니까 왜 책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는지 조금 알 것도 같죠. 등장인물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이어갈 건데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빨리 문제 풀어요 라고 하겠지만 우리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남아있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냈던 만점 구찌 퀴즈 정답 확인하고 갈게요. 책을 돌려주세요 해서 진서가 들어간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과 어울리는 곳이었나요? 아니죠. 정답은 X입니다. 도서관은 넓고 깨끗하지만 그와 어울리지 않게 화장실은 굉장히 좁고 어두웠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게 오싹한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었죠. 자, 그럼 이제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읽어봐야겠죠? 책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 안 돼! 자, 어디에 들어갔어요? 막 이제 책 변기에 들어가가지고 화를 내니까 진서가 도깨비가 어디론가 손을 붙잡고 데려갔었죠. 책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니까 안 돼! 라고 하고 있어요. 진서는 도깨비의 손을 뿌리쳤어. 도깨비가 손을 잡았는데 안 돼! 이렇게 뿌리친 거죠. 골라줄까? 도깨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도깨비는 조심스럽게 골라줄까? 하고 진서는 안 돼! 하면 대답도 안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죠. 도깨비가 막 화장실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물을 내려버려서 책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게 돼서 진서는 잔뜩 화가 났고 도깨비는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거 어때? 한번 읽어봐. 도깨비는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진서의 눈앞에 대령했지. 표현도 재미있죠? 눈앞에 대령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 이 책이라도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이런 느낌으로. 진서는 웃음이 나는 걸 꾹 참았어. 자, 웃음이 나려고 했어요. 왜? 자기 눈치를 보면서 막 골라줄까? 이거 어때? 한번 읽어봐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웃기고 또 귀여워 보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꾹 참았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화가 났으니까 또 바로 풀 순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냥 푸하하 웃어버릴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웃기지만 좀 꾹 참았던 거죠. 그보다 사서 선생님한테 도깨비가 한 짓을 모두 일러야겠다고 생각했어. 책을 내가 몇 달 동안 기다리던 책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책을 훼손시켰잖아요. 일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의 책상이 비어 있었어. 바로 이어지니까 뭔가 어색하죠. 선생님께 얼른 가서 이 도깨비의 잘못을 일러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했는데 한 것처럼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어울릴까요?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가야 어울리겠죠. 그런데 선생님의 책상이 비어 있었어. 안 계시나 봐요. 자, 또 빈칸이 있네요.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선생님의 책상이 비어 있었고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요. 도깨비를 혼내는 일은 진서만의 몫이 된 거야. 아, 내가 도깨비 사선생님한테 데려가서 혼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도깨비를 혼내는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너 말이야. 진서가 도깨비를 은근히 바라봤어. 너 말이야. 그 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도깨비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어. 자, 이 행동 보세요. 너 그 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하니까 놀라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달아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도망가려고까지 했대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진서가 재빠르게 붙잡는 바람에 둘 다 넘어졌어. 흠칫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몸을 돌리고 달아나려고 했는데 진서가 붙잡으니까 둘 다 확 넘어진 거죠.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포슈슈 이렇게 넘어진 그 소리를 나타내는 거네요. 도깨비는 어느새 쌀이 빗자루가 되어 있었어. 자, 둘 다 넘어지면서 도깨비가 뭘로 변한 거예요? 쌀이 빗자루가 되어 있는 거죠. 넘어지면서
빗자루로 변하는 소리까지 푸슈슈 이런 걸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진서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마구 내쳤지. 어? 도깨비가 와야 되는데? 돌아와! 돌아오란 말이야! 하면서 분명히 빗자루 내가 변기에 넣었을 때 도깨비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뭔가 마구 내치면은 다시 도깨비로 변하지 않을까? 나 너랑 아직 할 얘기가 남아있는데? 하면서 막 빗자루를 바닥에 내쳤다.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9번입니다. 도깨비가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진서의 눈앞에 대령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 재미있다고 했었죠. 뭔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 책 어때? 하면서 대령한 이유. 뭐죠? 진서를 더 화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지금 잔뜩 움츠러들어서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진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죠?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책 어때? 너가 읽고 싶어하던 책은 내가 못쓰게 만들어버렸지만 이 책이라도 읽어보는 거 어때? 이런 마음이었겠죠? 선생님께 빌려준 책을 소개하려고 이런 내용 찾을 수 없었고요. 역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죠. 도서관 선생님께서 진서에게 주라고 도깨비에게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50번입니다. 사서 선생님께 도깨비가 한 짓을 일러야겠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번, 도깨비를 칭찬하려고. 칭찬하는 것과 이르다는 어울리지가 않죠. 보통 우리가 일러야겠다, 너 그러면 누구한테 이른다 할 때는 그 사람을 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 혼 좀 놔봐라 해서 잘못을 일러 바치는 거니까 칭찬하려고 아니죠. 용서하려고 역시 아닙니다. 그럼 사서 선생님께 데려갈 필요가 없죠. 내가 용서하는 건데. 도깨비를 혼내주려고. 얘 분명히 그 다른 책을 가져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추궁하고 있기도 하고 이미 책 한 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 사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를 거야. 혼 좀 놔봐라 하는 거였죠. 선생님께 칭찬받으려고 아니고요. 선생님과 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요? 3번. 51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글을 읽으면서 이어주는 말이 없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자연스럽겠죠? 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책상이 비어 있었어.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막 얘 혼나게 하려고 일러 바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선생님의 책상이 비어 있었어. 이렇게 돼야지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책상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 선생님의 책상도 비어 있고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니은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리고 가야겠죠. 선생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로 연결하면 되네요. 그럼 이어주는 말로 차례대로 알맞게 읽은 것은 그런데와 그리고가 있는 1번이 되겠네요. 52번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는 연습이요. 가 볼까요? 너 말이야 하면서 진서가 도깨비를 은근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그 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도깨비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달아나려고까지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다 일일이 설명되진 않았지만 도깨비는 빌린 책을 돌려주었다. 돌려주었으면 이렇게 놀라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2번, 도깨비는 돌려주지 않은 다른 책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겠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 궁금한데요. 도깨비는 책을 돌려주지 않은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안다. 자, 책을 돌려주지 않는 이런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아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몸을 돌리고 그리고 달아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인 걸 몰랐으면 나 책 안 돌려주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했을 텐데 놀라서 달아나려고 했으니까 2번과 3번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야기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내쳐도 쌀이 빗자루는 여전히 쌀이 빗자루였지. 분명히 아까 도깨비였는데,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내쳤는데도 그냥 빗자루의 형태였다는 거.

진서는 쌀이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어. 변기에 넣어버릴 거야. 빗자루를 넣었을 때 도깨비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도깨비를 짠 나타나게 하려고 했던 거겠죠. 푸르풍풍. 안 돼! 하지마! 변기에는 빠지고 싶지 않은가 봐. 이건 누가 한 말이겠어요? 진서가 넣어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스스로 또안 돼! 하지마! 스스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도깨비가 한 얘기입니다. 변기에는 빠지고 싶지 않은가 봐.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이건 다시 한번 진서가 되물은 거죠. 도깨비는 빨간 얼굴을 더욱 붉히며 고개를 끄덕했어. 무슨 의미예요? 인정하는 거죠. 돌려주지 않은 책, 변기에 들어간 거 말고도 또 있어. 라고 인정을 하고 있네요. 어디야? 앞장서! 진서는 도깨비의 누더기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 또 도망갈까 봐, 그쵸? 도깨비는 말없이 화장실을 나갔어. 그리고 넓은 홀을 지나 도서관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 밖에는 아직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 처음부터도 우리 배경이 비가 오는 어두컴컴한 그런 날이었었죠.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날이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실이 되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진서는 가방에 꽂아두었던 우산을 활짝 펼치고 도깨비를 보았어.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으니까 진서가 가지고 있던 우산을 다시 꺼낸 거예요. 같이 쓸래? 하지만 진서의 우산은 도깨비한테는 얼굴 가리개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였어. 자, 우리 도깨비의 몸집이 큰 거는 알고 있었죠. 지난 이야기에서도 머리가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이 크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진서의 우산이라고 이렇게 펼쳐봤자 도깨비한테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요만한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서하고 도깨비는 키도 맞지 않았지. 너무 키가 크니까 도깨비가. 우산을 얼굴에 대보는 도깨비를 보다가 진서는 웃음을 터뜨렸어.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지. 자,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어떤 모습에? 도깨비가 덩치에 맞지 않게 너무 우산이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얼굴에 대는 그 모습에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음이 난 거죠. 진서의 몸이 하늘로 들렸어. 그제야 진서는 깜짝 놀라 웃음을 멈췄어. 아, 너 진짜 모습 웃기다 하다가 몸이 훅 들리니까 놀라서 웃음을 멈춘 거죠. 어떤 상황일까요? 도깨비가 진서를 번쩍 들어 어깨에 탁 올린 거예요. 힘이 아주 센가 봐요. 몸집만큼. 그래서 아, 비가 오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진서를 번쩍 들어서 어깨에 탁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 상상되시죠? 그렇게 하고 우산을 쓰니 진서의 몸도 가려지고 도깨비의 얼굴도 가려졌어. 진서가 이렇게 우산을 들고 도깨비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볼게요. 53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랑 재미나게 읽었던 이 내용과 맞는 것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계속 상상하면서 왔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1. 진서는 쌀이 빗자루를 변기에 넣었나요? 막 화장실로 가서 이거 넣는다, 넣는다 했는데 도깨비가 변기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지 안 돼! 라고 했었죠. 넣지는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우산을 펼쳐 혼자만 쓰려고 했다. 아, 얼굴 가리개밖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혼자 써야지? 그랬나요? 아니죠. 혼자 쓰려고 한게 아니라 3번 보면 도깨비는 진서를 펀쩍 들어 어깨에 올렸다 라고 했어요. 맞는 내용. 도깨비는 돌려주지 않은 책이 없다고 말했다. 아니죠. 너 사실대로 말안 해? 빗자루 변기에 넣는다? 하니까 안 돼!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추궁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했잖아요. 돌려주지 않은 책이 있는 거죠. 진서는 우산을 얼굴에 대보는 도깨비를 보고 화를 냈나요? 아니죠. 화가 난 상태였지만 그 모습이 웃겨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잖아요. 눈물은 슬플 때만 흘리는 게 아니죠. 너무 웃긴 걸 보고도 막 웃으면 눈물이 날때 있어요. 너무 웃기면. 그래서 화를 낸게 아니라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몇 번이요? 3번. 54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기억 봐야겠죠? 우산을 얼굴에 대보는 도깨비를 보다가 진서는 웃음을 터뜨렸어. 자, 선생님이 방금 53번 문제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도깨비는 덩치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커요. 진서의 우산은 아주 작단 말이죠. 그거를 막 가지고 쓰려고 어떻게 얼굴에 대보고 하는 모습을 보다가 웃음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진서의 우산은 도깨비한테는 얼굴 가리개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였기 때문이다. 또는 도깨비한테는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도깨비에게 너무 컸다. 이러면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우산은 몸집에 비해서 아주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웃음이 난 거죠. 막 화를 내다가 웃음이 나면 어떤 의미죠? 좀 풀렸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55번 중요한 문제예요. 맞췄는지 한번 보세요.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와, 우리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 인물의 말, 행동, 또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진서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는 겁니다. 우산을 얼굴에 대보는 도깨비를 보다가 웃음이 났어요. 자, 처음에는 화가 났었는데 웃음이 난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나요? 친구가 나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막, 아, 그래도 웃어봐 하면서 막 재롱 떨고 하는데 친구가 그 모습이 웃겨서 웃음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화를 내나요? 아니죠. 너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풀리죠. 웃은 이후에는요. 자, 그러면 웃음을 터뜨렸을 때 진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용서했다, 화가 났다, 비웃고 있다. 어떤 게 진서의 마음일까요? 그렇죠. 용서한 거겠죠. 만약에 아무리 이 모습이 우스꽝스러워도 화가 단단히 났으면 웃음이 안 났을 텐데 그래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화가 났다, 비웃고 있는 건 아니죠. 너가 뭔데? 막 이런 비웃는 게 아니라 완전히 웃고 있는 거니까 용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56번입니다. 다음 낱말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우리가 이제 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뭐 예를 들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그런 연습도 하지만 낱말의 뜻을 맞히는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국어를 잘하려면 어려운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알아야 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모르지만 한번 풀어볼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반드시 표시를 하고 사전에서 뜻을 찾아본 다음에 완벽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누더기, 두 번째는 주룩주룩입니다. 자, 누더기는 어떤 뜻에 어울리나요? 많은 양의 비나 물 등이 빠르게 흐르는 소리를 나타낼까요? 또는 해지고 찢어진 곳을 여러 헝겊으로 어지럽게 기워놓은 더러운 옷이나 천에 해당될까요? 저 누더기라고 하는 것은 2번 뜻에 더 어울리겠네요. 완전 새 옷이 아니라 뭐예요? 해지고 찢어진 곳을 구멍이 났으니까 다른 헝겊으로 덮어가지고 기워서 꿰매서 놓은 더러운 옷이나 천을 우리가 누더기라고 합니다. 도깨비가 입은 옷이 누더기 옷이었죠? 주룩주룩은 많은 양의 비나 물 등이 흐르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낼 때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도깨비는 도서관 아래 체육관을 지나고 과수원도 지났어. 어디론가 우리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진서랑 도깨비가. 자, 지금 어떤 상태로 가는 거예요? 둘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산이 너무 작으니까 진서를 번쩍 들어서 본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좁은 산책길로 올라갔지. 도깨비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 이 부분 문제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도깨비 덩치 크니까 어깨도 넓으니까 편하게 그냥 걸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편하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뭔가 불편한 게 있나 본데요. 비에 젖은 갈참나무 잎사귀들이 진서의 눈앞에 나타나면 진서는 팔을 휘저 갈참나무 가지들을 밀어줘야 했고, 그러니까 상상되나요? 자, 막 가다가 잎사귀가 보이면 진서가 팔을 이렇게 휘저어서 가지들을 밀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산도 지금 진서가 잡고 있어요. 우산도 놓치면 안 되고. 도깨비는 작은 산을 넘어 진서가 처음 보는 동네로 내려갔지.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그러고도 도깨비는 한참을 굽이굽이 골목을 돌아갔어. 체육관 지나고 과수원 지나고 산책길로 올라가서 또 한참을 굽이굽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한 데로 데려가면 혼난다. 진서도 조금 불안했나 봐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동네는 내가 처음 보는 동네인데 또 이상한 데 가지 마. 진서의 말에 도깨비가 씩 웃었어. 도깨비가 멈춘 곳은 허름한 책방 앞이었어. 자, 이제 새로운 장소가 등장.

하죠. 어디로 가는 거야? 했는데 어떤 허름한 책방 앞에 딱 도착을 합니다. 유리창엔 헌책 사고 팝니다라고 적은 종이가 붙어 있었지. 자, 새책 아니고 헌책을 사고 팝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대요. 붓글씨 같았어. 도깨비가 책방의 나무문을 열자 꿉꿉한 책 냄새가 훅 풍겨나왔어. 왜 꿉꿉한 냄새일까요? 새 책이 아니라 헌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어요. 진서는 우산을 접고 도깨비를 따라 들어갔어. 오래된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어. 오래된 책이죠. 헌책, 오래된 책 같은 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모두 쓰러져 버릴 것 같았지. 뭐 튼튼한 느낌이 아니라 허름하고 낡고 꿉꿉하고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진서는 조심조심 걸었어. 괜히 여기서 막 세게 걷다가 뭔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 걸었죠. 도깨비가 천장에 매달린 전구를 켰지만 그것만으론 책방 안을 환히 밝힐 수 없었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과 전구의 빛은 책방 구석까지 가지 못했어. 책방에 비해서 전구가 너무 작았나 봐요. 그 구석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진서는 겁나지 않았어. 선생님이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진서는 진짜 용감한 친구 같아요. 어두운 그 비가 내리는 날에도 처음에 등장할 때 그랬죠. 옷깃을 여미고 우산을 딱 받쳐들고 용감히 걷고 겁나지도 않아 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갈 때도 좁고 어두운 곳이었는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깨비의 모습 기억나죠? 덩치 크고 막 덥수룩한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이었는데도 오히려 진서가 막 도깨비한테 뭐라고 하고 겁내지 않고 그런 모습에 도깨비가 막 오히려 겁을 먹었잖아요.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네 하면서요. 용감한 친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볼게요. 57번입니다. 도깨비와 진서가 함께 간 곳은 어디예요? 바로 찾을 수 있죠. 어디? 헌책방. 낡고 꿉꿉하고 오래된 책들이 막 쌓여 있는 헌책방에 함께 갔습니다. 물론 화장실이라는 장소도 우리가 이야기에서 볼수 있긴 하지만 함께 간 곳은 헌책방이다. 우리가 글을 읽고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는 3번이 답이겠네요. 58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 하면 되는 문제네요. 도깨비의 어깨에 올라탄 진서는 아주 편안했다. 선생님, 이거 문제 나올 것 같다고 했었는데 딱 나왔네요.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했었죠. 막 이렇게 나뭇가지도 손으로 치워줘야 하고 밀어줘야 하고 우산도 놓치지 않아야 하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서가 도깨비를 따라 들어간 곳에는 오래된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헌책방이었죠. 맞는 내용.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과 전구의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도깨비가 튀어나왔다. 튀어나왔나요? 결과적으로? 아니요.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러지는 않았었죠. 3번이 조금 실수하기 좋은 그런 문제네요. 도깨비가 튀어나왔다는 아니에요. 59번. 기역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기호를 쓰는 문제네요. 여러분이 다섯 개의 뜻잘 알고 있나요?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문장 먼저 보면 진서는 옷이 비에 젖었대요. 상상해보세요. 옷이 비에 젖어서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일단 옷이 비에 젖었으니까 막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은 아니겠죠. 자, 낱말 볼까요? 기역, 휘저어, 니은, 한참. 디귿, 굽이굽이, 리을, 허름한, 미음, 꿉꿉한. 자, 일단 여기에 넣을 단어니까 뭐 휘저어 느낌, 한참 느낌 이런 거는 그 문장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거 알겠죠? 근데 아마 이두개 중에서 조금 고민했을 것 같아요. 허름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꿉꿉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허름한 거는 뭐 누더기 같은 건 이제 허름하다라는 느낌과 어울리지만 옷이 비에 젖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축축하죠. 옷이 젖어가지고. 그런 것과 비슷한 뜻은 뭐예요? 꿉꿉한 겁니다. 우리 막비 오는 날 웅덩이에 운동화가 푹 젖었을 때 꿉꿉한 느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미음입니다. 60번.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자, 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상한 데로 데려가면 혼난다. 진서의 말에 도깨비가 씩 웃었어. 진서도 불안했잖아요. 내가 모르는 곳으로 자꾸 가니까 얘 제대로 된 데로 가는

거 맞아? 하면서 이런 말을 했겠죠. 우리 뭘 짐작할 수 있을까요? 도깨비는 진설을 무서워하고 있나요? 아니죠. 씩 웃었잖아요. 무서우면 이렇게 웃지 않았겠죠.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가고 있고, 진서는 도깨비가 어디로 데려갈지 걱정하고 있다. 그쵸?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목적지를 모르니까 또 이상한 데로 데려가면 진짜 혼난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진서는 도깨비가 어디로 데려갈지 걱정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생략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그 우리 단원의 목표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알맞은 건 뭐예요? 3번. 우와, 이게 모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야? 책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진서는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 여기 있는 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도서관보다 더 책이 많나 봐요. 아니야.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어. 다 내가 훔쳐온 걸로 생각할까 봐 억울했나 봐요.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이거 훔쳐온 게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이사 가면서 버린 책들을 주워 왔나 봐요.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책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에 대한 그럴듯한 까닭이었어.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을 고르는 동안 진서는 발 아래에 있던 책을 한권 집어들었어. 첫 장을 펼치니 굵은 글자가 보였는데 그 글자 뭐예요? 진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짜와 책을 산 사람의 이름이었지. 아주 옛날 책인가 봐요. 진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설렌다는 거죠. 난 낡은 책이 좋아.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도깨비가 슬며시 와서 말했어. 이거 읽어도 돼? 라고 진서가 물어보자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어.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볼게요. 61번. 발 아래에 있던 책을 펼쳐본 진서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와서? 도깨비가 태어난 날짜 이름 쓰여 있어서? 아니고요. 진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짜와 책을 산 사람 이름이 쓰여 있어서 그대로 본문에서 찾을 수 있죠? 62번. 가에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입니다. 자, 가의 상황. 너 이거 다 도서관에서 가져왔어? 하니까, 아니야.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야. 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생략된 내용입니다. 민재. 진서는 책방에 있는 책도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쵸? 너 이거 모두 도서관에서 가져온 거야? 했잖아요. 미영.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들을 진서가 책방에 계속 모았다는 것을 알수 있어. 진서 아니고? 도깨비죠. 그래서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민재입니다. 63번.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아무 망설임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뭐예요? 선뜻 내주었다.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쉽게 내주는 거 선뜻.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 쌓은 큰 덩어리 콩닥콩닥 아니죠. 더미. 책더미, 산더미 하잖아요. 마음의 충격을 받아 가슴이 자꾸 세게 뛰는 모양, 콩닥콩닥, 가나다로 적어주면 되고요. 마지막 64번입니다. 나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도 돼? 했는데 선뜻 대답 안 했고, 이거 읽어도 되지? 하니까 그제서야 나란히 앉았어요. 어떤 내용 짐작할 수 있어요? 도깨비는 진서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아끼니까 대답하지 않았고, 그리고 책을 꼭 읽고 싶어 하니까 꼭 끌어안았죠. 진서가 책을 읽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로 책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네요. 자, 우리 마지막 퀴즈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책을 돌려주세요에서 도깨비는 진서보다 키가 크다. 답 여러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5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강 때까지만 해도 20강의 단기 특강으로 우리 뉴런 과학 2학년 교재를 완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요, 우리 오늘 20강입니다. 지난 시간 별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다면요, 오늘은 우주, 그리고 더 은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요, 오늘 마지막 완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인 만큼요, 조금 더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입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우주에 걸맞게 굉장히 신비로운 두 장의 사진이 보입니다. 붉은 색깔의 되게 오묘한 빛을 내고 있는 천체고요. 마찬가지로 푸른 색깔의 굉장히 예쁜 색깔의 빛을 내고 있는 천체입니다. 과연 이두 천체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주 공간에서는 별만 밝게 보일까요? 사실 우리 1학년 때 이미 태양계 단원 배웠었죠. 우리 태양이라고 하는 별, 항성은요, 스스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을 돌고 있던 행성들도요, 그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지구에서 밝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처럼 우주에서도요, 별은 아니지만 별빛을 반사시켜서 혹은 흡수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체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은하의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하는요, 별을 비롯한 수많은 천체가 모여있는 거대한 집단을 우리는 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은하 중에서도요, 우리가 속한 은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라고 하는 정의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속한, 바로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를 우리는 우리 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주에는요, 굉장히 많은 은하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은하를 제외한 나머지 은하들은 모두 외부 은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림을 보는 게더 좋겠죠? 자, 우리 은하의 모습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랑요,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은하 중심부를 보면요, 이 중심부에 어떤 막대 구조가 보입니다. 즉, 우리 은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땐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막대 끝을 볼게요. 막대 끝을 보면요, 굉장히 긴 무엇이 나선팔들이 막대 구조 끝에서 나와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이렇게 휘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은하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습 같나요? 약간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토성을 양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여놓은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원반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원반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위아래가 볼록한 원반이죠. 옆에서 본 우리 은하는 위아래가 볼록한,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은하 위에서 바라보면요, 중심부에는 막대 구조가 보이고요. 그 막대 구조에서 나오는 무엇이 나선팔이 우리 중심부를 휘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은하 옆에서 봤을 때는요, 어떠한 모양? 즉,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은하의 모양을 알아봤다면 우리 크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얼마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문단위 파색 사용해서요, 3만 파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숫자가 크니까 우리 좀 축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킬로파색으로 나타내면 킬로라고 하는 건 천을 뜻하니까 우리가 30킬로파색이다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때 우리 태양계의 위치 궁금하겠죠?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대략 몇 파색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8,500파색 떨어진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에서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 3만 파색 혹은 30킬로파색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태양계의 위치는 은하의 중심에서 약 얼마 정도 떨어진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지구에서 어떻게 그큰 은하가 보여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은하수 사진 한 번쯤 본적 있나요? 은하수 사진을 보지 못했더라도 은하수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은하수가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본 것입니다. 우리 은하는요, 보시면은, 방향에 따라 조금 다르게 지구에서 보이거든요. 지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여름철에는요, 우리 은하가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이쪽을 보고 있어요. 즉, 은하의 중심부 방향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름철에 보이는 우리 은하는요, 우리 은하의 폭이 어때요? 굉장히 넓고 뚜렷하게 우리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요, 어떤 방향을 보냐면, 요쪽 방향을 봅니다. 즉, 나선팔 방향으로 우리 은하를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바라보는 우리 은하는요,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비해서 은하가 굉장히 폭이 좁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 우리 실제로 우리 은하를 보고 있었구나. 그게 은하수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여름철에 우리 은하가 훨씬 더 폭이 넓고 뚜렷하구나. 왜? 은하의 중심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은하에 있는 다양한 천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성운입니다. 이 운자가 구름을 뜻하거든요. 그럼 어떤 구름이냐면요. 성간물질 많이 모여서 뭐처럼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를 성운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성운은 성간물질이 모여 있는 거네. 그럼 성간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 성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이 별을 뜻하고요. 간은 사이라는 뜻이에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별과 별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냐면요. 바로 별과 별 사이에 퍼져 있는 가스와 티끌을 성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요. 우리 성운 사진 보면은 이거 다 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성운은 별이 아니라 가스와 티끌이 모여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가스와 티끌이 이렇게 빛을 낼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성운은요, 그림을 보면은 약간 푸른빛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읽어보면,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뭐하여?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성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요, 파랑색을 띠고 있어요. 반사시키는 성운이다라고 해서 반사성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가스와 티끌이 막 뭉쳐있는데, 주변에 별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 별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보이는 것이 반사성운인 것이죠. 그때요, 어떠한 빛을 주로 반사시키냐면, 짧은 파장의 빛이 산란이 잘 된다라고 얘기해요. 짧은 파장의 빛이 이렇게 반사가 잘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반사성운은 파랑 색깔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도 혹시 이 검은 색깔 모양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혹시 말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 성운의 이름을 말머리 성운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이 말머리 모양이다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이 말머리는요, 지금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말머리 뒤로는 굉장히 밝은 빛이 보입니다. 읽어볼게요.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이래요. 아주 어둡게 보여서 우리가 이 성운을 암흑성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무엇과 무엇이 가스와 티끌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별빛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스 티끌이 하필이면 말 모양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치 뒤에 별빛을 가린 모양이 말머리 모양이었던 거죠. 아, 이렇게 별빛을 가로막아서 보이는 성운은 암흑성운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성운은요, 주로 붉은색 빛을 내는데 조금 더막 현란한 느낌이 들어요. 읽어볼게요.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에 의해 가열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냅니다. 우리가 그 성운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방출성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방출성운은 주로 붉은색이에요. 왜 붉은색을 띠냐면요. 얘는요. 자기가 빛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뜨거워져서 그 빛을 다시 방출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요. 빛의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붉은 색깔의 빛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아, 성운은 이 빛을 내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구나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운과 또 많이 비교해서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성단입니다. 성단은요, 수많은 별이 모여 있는 집단이에요. 아까 성우는 별이 아니었지만 성단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성단도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상이 무슨 뜻이냐면 구모양이라는 거예요. 즉, 공모양의 성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보면 주로 붉은 색깔의 빛을 내는 것 같고요. 별의 개수가 어때 보이나요? 정말 많아 보이죠? 우리 구상성단은

보다는요, 수만, 수십만 개의 별이 무슨 모양으로, 공 모양으로, 어떻게 아주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단을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구상성단 색깔 보면요, 주로 대부분 붉은 색깔의 늙은 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구상성단 어디에만 있냐면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 은하의 원반을 둘러싼 공간에도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원반을 둘러싼 공간 어떤 뜻이냐면요, 아까 우리 은하 옆에서 보면 이렇게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잖아요. 그럼 우리 은하를 둘러싼 이런 공간 있어요. 우리 이러한 공간을 헤일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은하의 이 중심부에도 구상성단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공간에도 우리가 구상성단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성단은요. 산계의 성단입니다. 산계 성단은 구상성단에 비해서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별의 개수가 적어 보이고요. 무슨 색깔로? 주로 파랑 색깔로 보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읽어볼게요. 수십, 수만 개의 별이 비교적 어떻게 듬성듬성하게 모여있는 성단이 산계성단입니다. 산계성단은요, 상대적으로 어떠한 파란색의 젊은 별이 많아요. 여러분들 젊은 별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나선팔은 은하의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물질이 나선팔 일부가 이렇게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별이 탄생을 합니다. 즉, 우리 은하의 대부분은 나선팔에서 별이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선팔에는 젊은 별이 많아요. 아, 산계성단은 파란색의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 은하에 어디 있겠구나, 나선팔에 분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요, 성운이랑 성단 그림과 함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 천문단원에서는 그림이랑 함께 특징을 같이 연결시켜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은하를 조금 더 벗어나서요. 큰 우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팽창하는 우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좀 낯설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우주를 연구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외부 은하도 어떤 걸 언제 봐도 항상 그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관측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처음 아는 외부 은하들 중에 어느 하나 정도는 나랑 가까워질 법도 한데 어느 은하도 나랑 가까워지는 은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부터, 처음에는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멀어지는 이유가, 아,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구나. 공간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팽창하는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고 있으니 어떤 은하를 봐도 나로부터 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과거에는요, 우리 은하가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빅뱅이라고 하는 쾅 하는 폭발로부터 우주가 이렇게 점점 팽창해서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과거의 우주는 현재보다 작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우주 팽창할 때 우주가 어떻게 팽창을 하냐면요, 어떠한 중심이 없습니다. 우주의 여기를 중심으로 팽창해가 아니라 어떠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균일하게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외부 은하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로부터요, 우주는 그때 팽창할 때 특별한 중심이 없이 팽창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팽창한다고요? 그렇죠.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하고 어떻게 균일하게 팽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방향과 균일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957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요, 무엇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성공시켰어요. 사실 이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 성공은요, 전 세계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우주를 정복하는 나라가 생긴 거야?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나라가 있네. 그래서 우리 이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이 우주 탐사에 전력을 매진합니다. 굉장히 경쟁적인 우주 탐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소련의 자극을 받았던 미국이요. 아폴로 11호를 1969년에 달에 착륙을 성공시킵니다. 아폴로 11호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면요. 이 아폴로 11호는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즉 유인 탐사선이 달에 착륙까지 성공을 해서 사람이 내려서 달에 쾅 하고 뭐도 남겼어요. 발자국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세계에 전 세계에 이렇게 중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69년에는 아폴로 11호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요. 시간이 좀 흐른 1990년대는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사가 됩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보다 보면 지구에서는 지구 대기에 의해 상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명한 천체의 사진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우주로 망원경을 쏘아 올리면 지구 대기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도 굉장히 가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997년에는요, 탐사 로봇 소조노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을 합니다. 화성에 이 소조노는요, 착륙을 해서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암석도 채취할 수 있고요,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조노 이후에요, 많은 행성들에 이러한 탐사 로봇가 가서 그 행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요, 1998년에 국제우주정거장이 건설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에서는요,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제우주정거장 어때요? 무중력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들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아주 많이 쉽게 우리가 수행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고요. 우리 2015년에는요, 뉴 호라이즌스호 명왕성 최근접 통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왕성은요, 1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해양성보다 멀리 있는 외소행성이다라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명왕성 자체가 태양계에 굉장히 외곽에 있습니다. 즉, 우리 그 외곽까지 탐사선 보내서 명왕성의 정보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우주 탐사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3년, 비교적 굉장히 최근이죠. 목성의 위성 탐사선 주스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3년에 발사되었대요. 이 주스호, 목성 근처에 다다랐을까요? 아니요. 대략 한 2031년 정도에 이 주스호가 목성 근처에 가서 위성들을 탐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우주를 탐사해 왔습니다. 이런 우주 탐사,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우주 탐사에 의와 인류에 미친 영향입니다. 우리 우주 탐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요, 태양계와 우주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천문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 계산을 하고 했겠죠? 그래서 공학과 물리학 등의 학문을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요. 우주 탐사 과정에서 발달한 첨단 과학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태양전지와 인공관절이 예시가 되는데요. 이 태양전지 어디에 있었겠어요? 우주선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전지는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우리가 발달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인공관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형상기억합금은요, 우리 우주선의 안테나에 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 형상기억합금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얘를, 이 합금을 막 물리적으로 모양을 변형시켜도 일정 온도가 되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절에다가 이걸 넣을 때도 모양이 변해도 그 온도가 맞게 올라가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학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첨단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술들이 있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자레인지와 우리 정수기 예를 들수 있어요. 우리 우주선에 사람이 탈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밥도 먹어야 되고요, 물도 마셔야 돼요. 그때 발달한 것이 바로 전자레인지와 정수기입니다. 그 우주 비행사의 식량과 그리고 식수를 책임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진공청소기 기술도 어디서 왔냐면요, 달의 표면에 있는 암석을 채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암석을 이렇게 가져오고 싶었죠? 그때 발달한 엔진과 배터리 기술이 진공청소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대한 호기심으로 발전시켰던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의 삶도 편하게 해주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식강의 개념 아이템 잘 모아봤다면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은하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중심부에 선생님 무슨 구조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막대 구조가 있다고 했어요. 막대

무슨 모양이라고요? 원반 모양이라고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막대, 나선팔 원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가,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태양계까지의 거리와 우리 은하의 지름으로 오른 것은 선생님이 우리 은하의 모양과 크기 알아둬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은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가,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태양계까지의 거리 약몇 파색? 8,500파색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몇 파색이에요? 그렇죠. 우리 3만 파색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은요,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천체예요? 우리 별들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구상성단의 모습입니다. 공 모양의 구상성단 맞고요. 우리 은하의 주로 중심부에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붉은색 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봐도 주로 붉은색 별이 보이죠. 푸른색 별은 보이지 않아요, 거의. 맞고요. 수만, 수십만 개의 별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만, 수십만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게 구상성단입니다. 5번. 성간 물질이 모여 뿌옇게 보이는 천체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운이라고 했어요. 성운은 가스와 티끌의 모임이지 별의 모임이 아니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 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성운 중에서도 무슨 성운? 선생님이 말머리 성운이라고 했고요. 말머리 모양의 이 가스와 티끌이 뒤에 오는 별빛을 암흑처럼 막았다. 암흑 성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수많은 별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건 성단이죠. 근데 이건 지금 성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 어둡게 보이는 것이 암흑 성운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띠긋, 가스와 티끌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성운이고요. 성운 중에서도 암흑 성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은과 띠긋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그림은 우주 팽창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는 문제고요. 우주 팽창으로 외부 은하들은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그때 우주 팽창할 때 선생님이 특별한 중심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니은도 맞습니다. 우주의 어느 곳에 관측하더라도 외부 은하는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디귿도 맞는 답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19번은요, 다음은 우주 탐사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라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에 미국이 자극을 받아서 쏘아올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아폴로 11호였습니다. 달에 착륙했고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망원경을 어디로 올려보냈어요? 우주로 올려보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발사가 두 번째 사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많은 우주에서의 실험을 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 국제 우주 정거장의 건설이었고요.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호가 어디를 명왕성을 최근접 통과해서 우리가 아주 몇년 전에 이 명왕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요. 달아 나 가가 되겠네요. 달아 나가 정답 3번. 입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은 우주 탐사를 위해 연구한 기술이 일상생활에 이용된 제품을 설명한 거래요.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주 비행사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여가 장치, 정수기죠. 그리고요, 달 표면에 암석을 채취하려고 개발한 엔진과 배터리 기술이 활용되었대요. 선생님이 진공청소기 얘기했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개념 클리어입니다. 수많은 별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이것이라고 하고요.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20과 완강하신 친구들 꼭 우리 개념 클리어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완강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 수업인 만큼 한 장의 사진을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요. 여기 자동차 위에 보면 여기가 태양전지 부분이거든요. 태양빛을 받으면 이 태양전지

0: 전지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만든 자동차예요. 즉, 이 태양 전지에 빛이 들어오면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이 자동차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웠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들고 나서 이 자동차를 이렇게 땅에 두면 자동차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자동차를 들으면 태양빛 받아서 바퀴가 돌아는 갔어요. 근데 돌아가는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이랑 자동차를 놓고 선생님은 경쟁을 시합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이 바닥에서는 굴러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랑 정말 많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거 낮 12시에 태양빛 제일 강할 때 실험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위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잘 굴러갈게요.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여기 바닥 너무 울퉁불퉁하잖아요. 매끈한 바닥에서 한번 실험 다시 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상의 상태에서 딱 자동차를 놓는 순간 그때부터 굴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막 박수 치면서 자기 조별 자동차로 시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선생님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가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자동차로 실험이 가능했죠. 과학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100점을 맞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50점도 맞아보고 또 많이 틀려보기도 하고 그럼, 내가 여기 모르네? 아, 내가 여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걸 보완하고 또 보완 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과학 실력도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요, 아직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부족한 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가서도 강의를 다시 보면서 준비를 하고 선생님의 시행착오 속에서 선생님도 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요, 20강의 단기 특강은 여기서 마치지만요, 서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선생님도 성장해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는 빛나는 별, 그리고 팽창하는 우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0강의 단기 특강을 통해서 뉴런과학 2학년 완벽히 정복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선생님의 강의는 오늘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20강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상 읽으실 때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읽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 인물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읽어보자라고 했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라면 끓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나라면, 잘 읽고, 읽은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말하고 쓸수 있어야 된다. 라면!

아, 처음 우리가 읽었던 의병장 윤희순의 이야기, 그리고 책 깎는 소년. 예,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읽어볼 이야기는요, 바로 지금의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공감하는 내용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교재에 있는 제목은요. 다이빙대 위에서입니다. 오늘 첫 시간. 네, 그래서 1이라고 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두 번째 이야기 계속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이빙대 위에서라는 이 글은요. 책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책 이름은 네, 출처가 있어. 네, 어디냐면 5번 레인이에요. 5번 레인.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5번 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품이 있어요. 그 5번 레인이 1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가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에 14번째 장 소제목이 다이빙대 위에서예요. 그러니까 뭔가 레인이 나오고 다이빙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수영과 관계된 일인가? 그런 작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주인공들은 수영선수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네, 6학년, 네, 13살. 네. 그런데 이 수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갈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어볼 만한 일이고요. 5번 레인이 말한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 아마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올림픽 경기나 아시안게임 경기 같은 데서 수영 게임을 하잖아요. 수영 경기를 하죠. 그때 나중에 막 헤엄쳐가지고 마지막에 그 터치를 할 때 끝나지 경기가. 터치하면 끝나는데 잘 보시면 예, 여기 이제 텔레비전이잖아. 그러면 이 레인들이 있어. 그치? 레인들이 쫙 있고 여기서 선수들이 막 수영을 해서 가요. 그런데 잘 보면 요 한 가운데쯤에 있는 선수들이 먼저 터치를 한다. 그거 본 적 있죠? 이상해. 왜 꼭 이렇게 가운데쯤에 있는 선수들이 먼저 들어갈까?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게 결승전이잖아. 그렇죠? 결승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선전이라는 걸 하죠. 예선전에 보면은 기록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기록이 제일 좋은 사람 있지. 이 선수가 제일 빠르네 하는 친구 있죠? 그 선수가 몇 번 레인을 배정을 받냐면 4번 레인을 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쯤에 있는 거지. 보통 한 8번 레인까지 있거든. 자, 봐요. 갑자기 수영 상식. 자, 여기가 4번 레인이고 옆에가 5번 레인이에요. 제일 예선전 기록이 제일 좋은 운동 선수가 4번 레인으로 들어가라고 배정을 받아. 그럼 2등한 사람도 있겠죠. 예선전에서 2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5번 레인을 배정받습니다. 그러면 3등은 어디로 갈까? 3번 레인. 4등은 6번 레인. 4등, 5등은 2번 레인. 그 다음에 여기가 7번 레인. 그리고 1번 레인, 마지막으로 8번 레인. 그러니까 예선전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를 여기에다가 배정시켜줘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선수는 8번 레인에다가 배정시켜줘요. 원래 그래요. 규칙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승전에서 땅! 하고 수영할 때 보면, 수영을 이렇게 하진 않으시는데, 할 때 보면,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빨리 나갑니다. 그 이유가 예선전 성적이 좋은 선수들을 가운데 쪽에다가 넣거든요. 네. 이 가운데 쪽이 빠른 속도를 내는데 유리하대요. 왜냐하면, 여기 맨 마지막 가장자리 있죠? 여기가 벽이 있잖아요. 옆에 벽이 있으면 좀 안 좋대요. 네. 물살이 팍 오고 그래서 별로 안 좋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은 아마 여기 4번, 5번, 6번 이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제목으로 돌아와서 왜 5번 레인일까? 여기 이 5번 레인의 주인공이 있어요. 나루라는 친구인데 여기 나루 있죠? 이 나루가 원래는 그 초등학교에서 탑이야. 제일 수영을 잘해. 수영선수인데 그래서 맨날 4번 레인에서 수영하던 친구가 라이벌을 만나게 되면서 이 친구한테 라이벌에게 자꾸 지니까 5번 레인으로 배정을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내가 맨날 4번 레인 1등이었는데 이제 라이벌한테 자꾸 지니까 5번

레인으로 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이 나루의 위기일 수 있어요. 위기. 나루의 이 위기를 상징하는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읽다 보면, 아, 이건 나루에게 주어진 어떤 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뜻의 또 5번 레인. 예,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앞 이야기입니다. 나루와 버드리는 자매이다. 예, 등장인물 나오죠? 예, 우리의 주인공 나루. 그리고 나루가 굉장히 좋아하는 버들이라는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가 수영을 잘해.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둘이, 예, 어릴 때부터 수영을 해왔어요. 수영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버드리는 이 나루의 롤 모델이야. 나도 우리 언니처럼 수영을 잘해야지. 해서 자기도 수영을 했단 말이죠. 나루는 언니 버드리와 함께 어려서부터 수영을 했고요. 큰 시합에서 나란히 메달을 땄어요. 이후 버드리는 이제 중학교에 갔단 말이죠. 어느 중학교? 나는 수영할 거야 하고 체육중학교를 또 골라서 갔단 말이죠. 자, 6학년이 된 나루, 한강초 수영부 대표 선수예요. 에이스야. 제일 잘해. 그런데, 그래가지고 맨날 4번 레인에 배정을 받았는데, 1등이니까. 그런데, 짜잔. 겨울에 버들이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둔대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언니가, 내가 롤모델로 삼았던 우리 언니가 수영을 그만둔다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루는 버드리가 더 이상 수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버드리에게 그 이유도 묻지 못했어요. 언니 왜? 왜 수영 안할 건데? 왜 다이빙 할 건데? 말해봐. 감히 못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던 중 1등만 하던 나루가 요즘 라이벌이 생겼어. 이그 이름하여 김초희. 김초희에게 자꾸 시합에서 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보다 빠른 김초희 때문에 힘들어해요. 나루가. 자, 그래서 엄마가 보다 못해. 야, 너 수영 그만둬. 괜찮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니? 괜찮아. 수영 안 해도 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루는 그 말이 좋지가 않아. 아닌데. 난 수영하고 싶어. 나는 김초희를 이기고 싶어. 나는 수영 그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앞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말이 멀었는데 언니가 집에 왔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호출한 모양이에요. 야, 나루가 지금 아프다. 네가 좀 와봐. 예. 나루가 그 전에 아까 앞 이야기에 없었던 다른 일도 있었어요. 김초희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거든요. 예, 잘못을 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자기가 그 라이벌에게 지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언니는 언니대로 수영을 그만둔다니까 또 그것도 신경 쓰이고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엄마가 언니를 불렀어. 나루야, 나가자. 버드리가 나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날이 밝았다. 두 사람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찾았다. 버드리와 나루의 자전거 모두, 자전거 안장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다. 든든든든든든든 추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장에 먼지가 있었다고요? 아마 이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지 않았나 보죠? 네. 어때요? 그럴싸하죠? 네. 아, 나루는 바퀴를 손가락 꾹꾹 눌러봤어요. 왜 그랬을까? 매일 타던 거면 굳이 눌러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오랜만에 타다 보니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잘 있나 하고 꾹꾹 눌러본 거죠. 바퀴는 탄력을 잃었어요. 딴딴딴드르딴딴딴. 자,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전거는 그동안 예,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자전거였나 봅니다. 뭐 자전거였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리를 할수 있죠. 버드리가 경비실에서 공기 펌프를 빌려왔다. 다음은 버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빈칸에 어울리는 말 써볼게요. 지난 겨울, 체육중학교에 진학한 버들이, 그러니까 나루의 언니가 되겠죠? 어려서부터 해오던 수영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다이빙. 예. 다이빙 뭔지 알죠? 다이빙대 위에서 후, 한 다음에 제주 한번 넘고 두번 넘고, 뽁, 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어요. 첨벙 소리가 덜 나야 돼. 아주 깨끗하게 수직으로 몸이 팍 들어가서 첨벙이 아니라 폭 들어가야 돼. 그래야 예, 좋은 점수를 얻는 그런 경기죠. 1등만 하던 나루가 힘들어요. 자,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시합 성적이 나빠지기 시작해서예요. 네, 굉장히 1등만 하던 벌써 나오죠? 1등만 했었는데 시합 성적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기본이야.

내가 1등이 아니라니, 내가 1등이 아니라니, 2등이라니, 그러면서 벌써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 근데 내가 좋아하던, 내가 롤모델로 삼았던 우리 언니가 그만둔다고? 마치 어떤 생각이 들까, 얘들아? 아, 난 1등만 해서 내가 그 맛에 수영을 했는데 1등을 못해? 언니가 그만둔다고? 혹시 나도 그만두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게다가 여기에 앞니약에는 없지만 내가 초이한테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하,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안 좋은 거야, 지금. 나루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인물을 찾아 이름을 쓰래요. 네. 같은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 또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라이벌이라고 돼 있죠? 선생님, 선생님 먼저 풀어봤거든요, 이 문제를. 그런데 내가 이거 지워볼게. 선생님요, 이래서 국어 시험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뭐라고 썼을까요? 나루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인물을 찾아 이름을 쓰시오. 그냥 대충 읽었어. 대충, 진짜로. 같은 분야에 있는 경쟁 관계? 아니, 라이벌이지. 근데 선생님이 라이벌에서 썼어. 네. 그리고 단맞힐 때 틀렸어요. 선생님 틀렸어. 왜 틀렸을까? 라이벌이 아니야. 김초희가 정답이었어요. 왜 김초희지? 하고 봤더니, 예, 이런 관계인, 이건 관계고, 이름을 쓰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하, 내가 또 문제를 대충 읽었더니 또 여기서 틀렸구나. 그래서 정답은 김초희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대충 읽지 마세요. 나처럼 대충 읽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틀린다니까? 예. 오늘의 교훈, 대충 읽지 말자. 예, 그거예요. 버드리와 나루의 자전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새로 구입했다, 오래 타지 않았다, 고장이 나서 탈수 없다, 나번이죠? 먼지 쌓여있죠. 자전거 바퀴에 바람도 없죠. 예, 나죠.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과하게 채우면,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많이 채우면, 작은 돌멩이에도 통통 튀어 쓸데없이 핸들을 꽉 잡아야 된다. 예, 아, 통통 튀니까. 그렇다고 바람을 부족하게 채우면 바퀴가 땅바닥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해서 또 속도가 나지 않는데요. 그럴 때에는 작은 언덕조차 힘이 들어요. 예. 실제로 선생님도 그렇게 겪었죠? 자전거 그 바퀴에 바람이 별로 없으면 정말 자전거가 안 나가요.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안 나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 예. 적당히가 중요한 거야.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이 적당히가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그 적당히라는 것이 언제나, 맞아. 제일 어려워. 내 말이 이 말이야. 얼만큼의 바람이 적당한 것인지 알려면 자기 손으로 직접 바람을 넣고 또 눌러보고 달려보고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을 익히는 거죠. 바람이 요 정도 들었을 때가 내가 자전거 타기에 제일 좋았어. 이제 이런 걸 스스로 느껴보고 그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오랜만에 태워줄까? 예, 버들이가 자전거 그 안장 뒤에 있는 그 짐바지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나루 자리였대요. 와, 정말 의 좋은 자매죠. 이거는 언니가 그만큼 동생을 잘 돌봤다는 뜻도 되죠. 엉덩이가 아프다는 나루의 말에 버들이가 짐바지 위로 도톰한 택배 상자까지 딱 겹쳐서 준 쿠션이 아직도 달려 있었어요. 이런 언니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죠? 싸울 일이 없어. 키가 부쩍 크고 나서부터는 나루도 자전거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루는 예, 자기 자전거를 타게 됐고, 버드리가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 늘 자전거를 타고 언니 뒤를 또 졸졸졸 따라서 학교에 다녔답니다. 보기 좋은 자매네요. 우리 언니는 안 그래요. 막 이런 거. 내 동생은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런 친구 아마 있을 거예요. 괜찮아. 내가 뭐해야? 이거 나루가 이제. 괜찮아. 내가 뭐해야? 내가 아직도 그 나른 줄 알아? 막 이런 거지. 그랬더니 이 언니 한다는 말 보세요. 그래, 너 애야. 그런 것도 아니고. 아프면 다 애야. 와. 지금 나루가 아프거든. 응. 몸살이 났어. 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게 병으로 나온 거지. 아프면 다 애다, 너. 막 이런 거지. 와, 진짜 멋진 언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정다감한 언니라는 거죠. 동생을 아끼고. 이 글의 내용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써라. 나루는 처음부터 자기 자전거 타고 다녔어. 아니야. 나루는 키가 크기 전까지 버드리의 자전거에 같이 탔다고 언니가 태우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윤서. 네. 윤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없죠? 예. 네,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문제 어려운 거 별로 없다.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그 글을 읽으면서 각 인물의 그 추구하는 가치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와 비교하시면 돼요. 스스로와. 나는 이런 걸 추구하는데 이 인물은 이런 걸 추구하네. 뭐 이런 거. 자, 기억에서 적당히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 무엇이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 뭐예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알맞은 정도를 우리는 적당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누가 뭘 너무 심하게 하면,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 좋지 않다는 말, 않다라는 뜻이에요. 알맞게 해라. 이런 말이고요. 버들이가 니은과 같이 말한 까닭으로. 자, 니은은 아프면 다 애야. 치, 내가 뭐 애야? 나를 왜애 취급해? 너 아프면 다 애다. 타라. 뭐 이런 거. 그쵸? 자, 버들이가 이 니은과 같이 말한 까닭은요. 나를 놀리려고, 화나게 하려고, 너 아프잖아. 이 사실을 인식시켜 주려고, 너 다정하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 자신이 나로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정답은, 네, 위로지요. 야, 너 아프면 애야. 왜 그래? 에이, 걱정 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할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프니까 위로를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나, 버들이가, 너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이 장면에서 짐작할 수 있는 버들이의 성격을 써보세요. 뭐, 다정다감하다. 뭐, 동생을 아낀다. 요 정도로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버들이가 앞장서 달렸어요. 자전거 탔어. 제일 먼저 도착한 곳 어디? 한강초등학교. 예, 나루의 초등학교죠. 두 사람 다 가장 자신 있게 갈수 있는 길. 예, 매일매일 다녔으니까. 운동장에 아이들이 나와서 축구하고 있었고요. 운동장을 자전거 타고 돌았어요. 체육관 앞에서 잠시 멈췄고요. 수영장에 불이 꺼져 있네요. 자, 수영장 안 가볼 수가 없지. 나루, 너 무슨 일 있어? 나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왜? 나 무슨 일 있어, 언니? 나 고민 좀 들어줘.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무슨 대답이든 곧이 곧대로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맞죠? 예. 그래서 무슨 대답이든 거짓말이 될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야. 나루가 아무 말이 없자 버들이는, 그래?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예, 이런 뜻이죠? 다시 땅에서 발을 뗐어요. 자, 무슨 말이야? 예, 다시 출발했다는 거지. 나루도 따라서 페달을 굴렸고요. 속도를 내자 머리카락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갔고, 나루는 앞에 가는 언니의 반듯한 등을 봤어요. 버들이는 걸을 때도 자전거 탈 때도 등이 이렇게 구부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곧다라는 거죠. 자기도 언니를 따라해보고 싶어요. 언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루가. 그래서 힘을 줬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전거 탈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지. 그죠? 집앞 공원을 가로질렀어요. 공원에 갔어요.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요. 버드리와 나루가 자전거 멈추고 물줄기 사이를 지났고요. 굴러가는 바퀴를 따라 물자국이 슉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봐. 크, 영화다, 영화. 그지? 버드리와 나루가 자전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 어디예요? 네. 한강, 초등학교.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나루가 버드리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왜 그랬어? 나 언니 싫으니까. 아, 귀찮아. 아, 몰라. 이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싫어. 차라리 입을 다물 거야. 이거잖아요? 아주 정직한 친구네요. 자, 기억의 의미를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땅에서 발을 뗐다. 이거 뭐예요? 다시 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다시 움직여서 출발했다. 갑자기 여기 보니까 막 뭐랄까요? 추리를 하게 만드네. 그치? 땅에서 발을 뗐다고? 뒤에 나루가 페달을 밟았다 그랬잖아. 다시 자전거가 굴러갔다는 말이구나. 자전거를 다시 움직여서 출발했다. 자, 나루가 버들이의 등을 보며 허리에 힘을 딱 주었다가, 나도 언니처럼 반듯하게 허리를 펴야지, 어깨 펴야지 했다가 다시 에이 안 돼. 하고 그만둔 까닭 뭐예요? 예. 짜증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언니를 좋아한다니까. 언니처럼 되고 싶었지만 흉내를 내면 속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죠. 바로 이거예요. 언니처럼 되고 싶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는 언니를 너무나 동경하고 언니를 닮아가고 싶은데 그 언니가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으로 진로를 바꾼 거예요. 너무 싫은 거지. 왜? 난 언니를 닮고 싶은데
나는 수영하고 싶은데 그럼 나도 뭔가 바꿔야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두려움이 이제 나오니까 언니는 나루가 평소에 자신을 따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죠? 자, 이번엔 이제 지문을 또 보겠습니다. 버드리는 공원을 한 바퀴 크게 돌아 광장에 자전거를 세웠어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버드리가 나루 옆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기하란 얘기죠. 너는 내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안 해줬지만 나는 대답해줄게. 이 말이죠. 왜 수영 그만뒀어? 예, 정말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왜 그만둔 거야? 라고 말이죠. 나루는 용기를 냈어요. 이거 물어보기 진짜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네, 그런 질문이었죠. 오랜 시간. 처음에 언니가 수영 그만두고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꿨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속상하고, 섭섭하고, 왜 그만두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오랫동안 묵혀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섭섭했었다면 이제 좀 오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요만큼 섭섭해졌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많이 바랬다. 원래 바랬다가요. 색깔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한 빨강색이야. 빨강이야. 그런데 햇빛을 막 받아. 시간이 오래되면 그 빨강이 흐릿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우, 색이 바랬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섭섭함의 정도가 좀 누그러졌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엔 이만큼 섭섭했지만 점점 이 섭섭함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겠죠? 섭섭함이 많이 바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빨리도 물어본다. 버드리의 핀잔에 나루가 멋쩍게 웃었죠? 다이빙하려고 그만뒀지 뭐. 버드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던졌어요. 야, 왜 그만뒀어? 그럼 그게 말이야. 사실은 이랬고 말이야. 이랬는데 내가 하지만 결심을 했지. 막 이러면서 할줄 알았는데 이 버드리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이빙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죠. 나루는 그런 언니를 보니까 갑자기 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막 화가 나는 거야. 난 너무나 큰일인데 언니는 그게 큰일이 아니라고? 이런 거죠.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아닌가 봐요. 나루는 다시 꾹 참고 물었어요. 그럼 수영은? 수영 이제 안 해? 버드리가 말이 없어졌어요. 분위기 이상하다. 그죠?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해봐. 영화라고 생각해봐.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저 멀리 분수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 수영은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그랬을 것 같죠?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이렇게. 와, 왜 그랬을까? 버드리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나루가 느꼈을 감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 그냥 그만둘 거야. 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감정? 섭섭함. 그죠? 왜? 난 언니가 좋아서 언니 따라 좋은 수영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언니가 왜 수영을 그만둬? 이런 말이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억했을까요? 왜 수영 그만뒀어? 나의 우상이었던 언니가 왜 그만둔 건데? 물어보는 거죠. 자, 나루가 버드리에게 한 질문이다. 나루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나루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다. 나루는 질문하기까지 이 나루에게 용기가 필요했다. 두 가지 골라볼까요? 누가 한 질문이에요? 일단, 왜 수영 그만뒀어? 나루가 언니한테 한 질문이니까 가. 그다음 질문을 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본문에 아예 나오죠. 자, 그래서 나 이렇게 됩니다. 가라. 어딜 갈까? 다이빙하러 갈까? 어디 갈까? 어쨌든 가라. 자, 니은과 바꿔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현해 봅시다. 용기를 내서 일단 물었어. 왜 그만뒀어? 오랜 시간 묵혀둔 덕분에 섭섭함이 많이 바랬다. 바랬다 뭐예요? 옅어졌다. 아주 진한 빨강이었는데 햇빛을 많이 받고 시간이 오래되면 흐릿한 빨강이 돼. 이때 우리는 어우, 색이 바랬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자, 바랬다. 어떻게 됐다? 사라지거나 희미해졌다. 그래서 사라졌다, 희미해졌다. 두 가지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돼요. 자, 버드리의 대답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다이빙하려고 뭐
그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아주

0: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툭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용기 내서 물어봤는데 언니는 그냥 표방하려고 뭐 이렇게 그냥 하니까 더 화가 났어. 열이 막 나기 시작해. 어떤 열일까? 이런 열이 나는 거지. 이런 열이 났어요. 자, 이제는 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차분히 들어줄 수 있어 했는데 아닌 거였어. 자, 버드리의 대답에 나루가 보인 디귿과 같은 반응. 자, 알맞게 이해한 친구 볼까요? 언니가 수영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언니가 어떤 말을 해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니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오래 묵혀뒀다고 했어요. 그쵸? 언니가 수영을 그만둔 이유를 담담하게 들을 줄 알았어. 그게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거야. 이게 뭐예요? 담담하다라는 거죠. 담담하다. 자, 이렇게. 뭐. 야, 너 1등 아니래. 뭐야? 이건 담담한 게 아니지. 야, 너 1등 아니래. 그래. 이거 담담한 거죠. 언니 왜 수영 그만뒀어? 그냥. 뭐야? 이게 아니라, 뭐, 담담해. 나 수영 그냥, 그러면. 아, 그랬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막상 듣고 보니까 여전히 속상해, 섭섭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제대로 이해한 친구는 수아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예. 왜 그만뒀어? 그냥? 뭐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음 이 시간에 하고 이제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쵸? 이제 그 다음 드라마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 예, 바로 아주 중요한, 예, 여기. 버들과 그 다음에 나루 이 자매가 생각하고 있는 이두 사람이 생각하는 이두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가치하고 한번 비교해서 꼭 읽어주세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라면 문제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될 때가 있어요.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건 뭐 정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경험이 다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루의 경우를 생각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말 정말 열심히 0.1초를 아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1등이 아니야. 내 목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생각 전달해 주세요. 안녕. 게시판에 쓰면 돼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확률 단원, 소 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풀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3번 문제까지 풀었고, 3번에서 드디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활용하면서, 아, 이게 수학적 확률이구나라는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적 확률에 관한 얘기들을 풀어갈 테고, 그때 특별히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는 10번과 12번 문제다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10번과 12번 둘다 구원픽으로 고른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10번의 그림, 이 문제에서는 쉽지만 고등학교에 가도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서 문제가 살짝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그 어려워지는 상황을 선생님이 덧붙여서, 아,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12번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형태의 문제니까, 자, 역시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등장해도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체크하시면서 가죠. 4번부터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B라고 이야기할 때, A 플러스 EB 이퀄 9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있는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B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개수가 커다란 문자부터 숫자를 대입하면서 조절해 가는 거였었죠. 그쵸? 그 전에 전체 경우의 수를 알아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몇번 던졌습니까? 두번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 36가지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생각할 건데 그게 바로 A 플러스 EB가 9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돼요. 뭐부터? B부터 결정하자. B라는 숫자를 1로 결정하고 A 값 생각해 보죠. 그러면 B가 1일 때 A를 생각하면 A는 7인데 문제의 조건 어긋나지. 왜 그래?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중이니까 AB가 1, 2, 3, 4, 5, 6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에다 2를 대입하자. 그럼 A를 생각해 보면 A는 5다 이야기할 수 있고, 아, A가 5, B가 2, 우리가 원하는 경우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B에 3을 대입해 봐요. 그러면요, A는 3 나오죠? 역시나 이것도 맞고, B에다 4를 대입해 보자. 그럼 A는 1 나오고요. 아, A가 1일 때 B가 4면 저식 만족시키는데 이 아래부터 나타나는 건 아, 만족되지 않을 거야 라는 거 짐작 가능하죠. A 값이 1보다 작아질 텐데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6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1보다 작은 건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그럼 전체 경우 36에 대해서 특정하게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세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확률 구해봐. 보통 확률 P라고 쓰는데 너 36분의 3이더라. 약분해서 12분의 1 하고 정답 써줄 수 있죠. 요게 바로 4번이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거, 1, 2, 3, 4, 5, 6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고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죠. 자, 5번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 P라는 점을 거쳐서 갈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A부터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숫자 써서 더해가면서 구하죠. 1, 1, 1, 1, 1, 1. 1하고 1 더해서 2, 더해주면 3, 4하고 쓸수 있고요. 2하고 1 더해서 3, 3하고 3 더해서 6, 여기 3하고 1 더해서 4, 4랑 6 더하면 10, 4랑 6 더하면 10, 10과 10 더해서 20 하고 쓰겠다. 결국 A부터 B까지 가는 모든 최단 경로의 수를 생각하면 너는 20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건 뭡니까? A부터 시작해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하니까 결국 A부터 P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서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어야 P를 거쳐가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A부터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6에다가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하나, 둘 곱해준다면 아, 전체 12가지가 특별하게 내가 APB를 거쳐가는 경우구나라고 생각하죠. 보통 우리 그거 A라는 문자 사용해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 P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즉 20분의 12가 되고요. 약분하면 5분의 3이더라라고 이렇게 정답 생각해 줄수 있죠. 어떤 점에서부터 다른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생각하는데 중간에 한점 거쳐간다라고 하면 요렇게만 살펴보고 경우의 수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경우의 수 따로 구해서 곱해주는 거지. 왜 그래? A에서부터 P를 간 다음에 P부터 B까지 연속해서 움직이니까 곱의 법칙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제, 5분의 3이라는 확률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자. 빨간 공이 두 개, 파란 공이 세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뽑는다.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부터 크기 순대로 정리해봐. 라고 문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을 생각할게요. 공은요, 두 개와 세개 들어있으니까 전체 몇개 있다? 다섯 개 있다. 다섯 개 중에 파란 공세개 있으니까 파란 공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색깔이 있는 공을 뽑을 확률은요, 공을 뽑으면 무조건 색깔이 있는 공이 나타나죠? 그래요. 항상 일어나는 일의 확률 얼마더라? 1이더라. 넌 1이야. 1보다 확률이 클 수는 없어요. 그치? 그 다음, 뽑은 공이 노란색일 확률? 여러분, 빨간색과 파란색 공만 들어있는데 노란색 공 뽑을 수 있습니까? 아,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확률은 0이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 0. 이거보다 작은 확률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높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니은, 기역, 디귿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6번은 니은, 니은.

응, 기역, 디귿이라고 정답 써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 갑시다. 길이가 각각 4, 6, 8, 10인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 중에 4개, 막대기 4개 중에 3개를 임의로 뽑아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래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때야 돼요?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더 작아야겠죠? 제일 긴 변이 너무 길고 나머지 두 변이 이렇게 짧으면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4개 중에 3개를 임의로 뽑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4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4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뽑는 순서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해서 전체 경우의 수 4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생각해도 되죠. 4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하나 필요 없는 걸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리는 걸 선택하는 방법이 너를 버리거나 너를 버리거나 너를 버리거나 너를 버리거나 총 4가지 있으니까 아, 전체 경우는 4가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4개의 막대기 중에 3개를 임의로 뽑는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을 제일 긴 변이라고 생각하고 두변 나머지를 찾아보는 거죠. 4하고 8 괜찮고요. 6하고 8 괜찮아요. 아, 두 가지 경우 벌써 만들어지죠. 10이 최대일 때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8이 최대 변일 때를 생각해 보자. 그럼 4와 6이 나머지 두 변이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아, 그래. 한 가지 또 존재하는구나 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6이 최대 변일 순 없지. 그치? 예, 최대 변일 수 있는 건 8과 10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럼 확률 구해봐 라고 한다면 4분의 3을 우리 확률로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었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막대기들의 길이를 움직여가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골라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와, 삼각형을 만들어? 그래, 삼각형 만들어지려면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 만족해야죠. 다음 문제 봅시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봐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의 수의 합이 1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 많아요. 2, 3, 4, 5, 6, 7, 8, 9, 10까지. 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 11보다 작은 경우를 구하는 대신에 11보다 작다의 정반대, 크거나 같을 경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빼내주는 게 우리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일 겁니다. 실은 12번 문제가 이렇게 여사건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는 문제를 읽자마자 경우가 너무 많아 여사건으로 접근해야 돼라는 게 티가 나요. 근데 12번은 이 문제보다 조금은 티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이 8번 문제가 아니라 12번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맥락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됐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생각해 보자. 11이 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5, 6, 6, 5 더하는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 다음 12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보면요. 6과 6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 경우. 1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를 생각하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어떻게 구해? 전체 확률 1에서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36분의 3을 빼면 그게 바로 반대로 11보다 작을 확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1에서 12분의 1 빼는 거라 12분의 11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불렀던 거지. 전체 경우가 너무 구하기 많다? 그럼 그 특정 사건의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 전체에서 저것에 반대되는 경우를 구해서 빼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12분의 11하고 구할 수 있고요. 관련된 문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9번부터 갈게요.

다음 대화를 읽고 혜진이가 틀린 이유를 설명하고 올바른 답을 구해봐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가 홀수 또는 6의 약수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근데 또는이라는 말로 홀수인 경우와 6의 약수인 경우 지금 연결돼 있으니까 확률을 구할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야지라는 생각을 혜진이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누의 수가 홀수일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1, 3, 5, 3개 해서 2분의 1이라고 구하고, 누의 수가 6의 약수일 확률은 전체 6개 중에서 1, 2, 3, 6,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확률을 3분의 2라고 구해서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둘을 더해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게 6분의 7이라는 값, 즉 1보다 큰 값이 등장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뭔가 문제가 있죠? 확률이 1보다 클수 있나요? 불가능하지.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개념 학습할 때두 개의 사건의 확률을 또는으로 연결해서 더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홀수 1, 3, 5와 6의 약수 1, 2, 3, 6은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1이랑 3이 양쪽에 동시에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한다라는 요 상황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이 불가능하지. 그렇게 단순하게 덧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직접 다 하나씩 찾으면 됩니다. 여기 1, 3, 5라는 세 가지 경우가 있고, 뒤쪽에 1, 2, 3, 6이라는 네 가지 경우가 있지만, 1과 3은 이미 앞에서 셌으니까 2와 6만 한번 선택해 보자 이거지. 그럼 모든 경우는 몇 가지? 다섯 가지. 지금 이 특정 사건의 경우는 몇 가지? 다섯 가지. 그치? 전체 경우는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여섯 가지. 그래서 확률은 6분의 5다라고 생각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각각 경우를 다 찾아서 확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조금 멋지게 풀어볼까요? 또 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문제가 생긴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중복되어져 있는 것들이 양쪽에 두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두 가지 경우가 확률을 두 배로 세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처음에 2분의 1이라는 확률에다가 나중에 3분의 2라는 확률을 그냥 더하면, 이 안에는 여기 있는 1, 3이 중복해서 확률을 두번 더하게 됐다. 그럼 1, 3에 해당하는 확률이 두번 더해져 있으니까 한번 빼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확률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역시 동일한 정답 6분의 5를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요게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활용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거 이해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충분히 경우를 나열해 놓고 중복되는 것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 전체 경우의 숫자를 세서 확률을 구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6분의 7이 아니라 6분의 5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10번으로 가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의 꼭지점 A에서 점 P가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1이 나오면 변 하나만, 3이 나오면 변을 3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점 P가 꼭지점 E에 놓일 확률을 구해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쉽지만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볼게요. 우선 쉬운 문제 해결부터 해볼까요? A라는 점에서 점 P가 출발해서 꼭지점 E에 놓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변을 하나, 둘, 셋, 네개 건너뛰어 와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1부터 12까지 중에서 숫자 얼마가 나와야 합니까? 4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라는 걸알수 있겠지. 근데 E라는 점에 오는 게 이것만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A에서 출발해서 네 개의 변을 거쳐서 2에 왔는데 지나쳐서 다시 이 변을 이렇게 지나가지고요. 아홉 개의 변을 거쳐 2라는 점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9라는 숫자를 뽑는다 했을 때 역시나 이점 P는 2라는 점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숫자 카드가 좀 더 많다면 다시 5개의 변을 더 움직여서 14개의 변을 지나면 여기 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애석하게도 숫자 카드는 1부터 12까지만 있으니까 아, 그런 일은 이 문제에서는 벌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 전체 12개의 카드 중에서 4라는 카드와 9라는 카드를 뽑는 두 가지 경우만 전피를 꼭지점 2에 오게 만들 수 있네.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확률 계산하면 6분의 1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근데 이런 문제가요.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1부터 12까지의 카드를 뽑는데 한 번만 뽑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요. 두 번 뽑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2까지 카드가 있는데 한 번 뽑아서 숫자 확인하고 전피를 움직인 다음에 다시 그 카드 집어넣고 또 한 번 섞어서 한 번 더 뽑아서 두 번을 뽑았을 때 전피가 2라는 점에 올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는 12 곱하기 12, 144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2라는 점에 올 때는요. 뽑은 카드에 있는 두 개의 숫자의 합이 4, 9, 14, 19, 24 이런 값들이 되면 저 2라는 점에 오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카드를 뽑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사위 중에 정 12면체 주사위가 있어서 이 정 12면체 주사위를 굴린다 이런 이야기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이게 오각형이 육각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심지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이 그림 육각형이었던 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물론 이거보단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또 만나게 될 그림과 문제의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1번입니다.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전체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동전의 앞뒤, 두 번째 동전의 앞뒤, 세 번째 동전의 앞뒤 하고 총 8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A, 뒷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B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B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가 1이고 B가 2인 경우밖에 없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앞면이 한 번, 뒷면이 두 번 나타나는 경우만 우리가 구해서 확률 계산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라는 거 알았으니까 특정한 사건, 앞면 한 번, 뒷면 두 번 나오는 경우만 구해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동전을 3개 던지는데 앞면이 한 번, 뒷면이 두 번 나오려면요.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또 먼저 뒷면이 나왔다가 앞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뒷면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전체 사건의 경우가 8가지인데 그중에 이 세 가지 경우만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일, 앞면 한 번, 뒷면 두 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확률을 생각해보면 확률은 8분의 3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2번으로 이어서 갈게요. 12번 보시면 이거 오늘의 구원픽입니다. 전체 경우를 구하는 대신에 우리 그 특정한 사건의 경우를 구하는 대신에 1에서 반대되는 사건의 경우를 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서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죠. 보시면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질 때 4의 눈이 적어도 한 번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적어도라는 말, 저게 실은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도록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말 중에 하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저 말이 없어도 여사건의 확률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 기억을 하시되 저 말이 있는 경우에만 여사건으로 푼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적어도 한 번은 4의 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에 정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4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4의 눈이 안 나올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릴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전체 확률은 1인데 4의 눈이 안 나와야 돼요.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모두 안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주사위에서 4의 눈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고요. 두 번째 주사위에서도 4의 눈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니까 1에서 36분의 25를 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두 번째까지 승부가 나지 않고 세 번째 승부가 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그럼 가위바위보를 할 때 만들어지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낼 수 있는 거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 두 번째 사람이 낼 수 있는 거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 아 전체 경우는 아홉 가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비길 경우를 생각해 볼 겁니다. 비길 경우는 몇 가지일까 생각해 보면 둘 다 동시에 가위를 내거나 둘 다 동시에 바위를 내거나 둘 다 동시에 볼을 내는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두 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비길 확률을 알아볼 수 있겠다.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은 9분의 3, 즉 3분의 1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두 번째까지는 승부가 나지 않아야 된대요. 어? 첫 번째 비겨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비겨야 돼. 그런데 세 번째에 승부가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승부가 나야 되니까 3분의 2다라고 승부가 날 확률 곱해주면 되겠죠.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승부가 날 확률은 3분의 2겠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27분의 2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할 수 있겠니? 좋아. 여기 있는 이 3분의 2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두 사람 중에 A가 이길 확률이 그게 바로 3분의 1이고 B가 이길 확률이 역시나 3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위바위보가 정말 공평한 게임이에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 A, B가. A가 이길 확률 3분의 1, B가 이길 확률 3분의 1, 비길 확률까지 3분의 1. 이게 바로 전체 모든 경우의 확률 1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더하면. 자,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27분의 2를 정답으로 쓸 수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어느 사격 연습장에서 현진이와 민준이가 관역을 맞출 확률이 각각 0.7, 0.8이라고 한다. 사격을 한 번씩 했을 때 두 사람이 모두 관역을 맞추지 못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이 모두 관역을 맞추지 못할 확률은요. 그래, 한 명 실패 그리고 연달아 다음 사람도 실패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필요해요. 보시면 현진이는 맞출 확률이 0.7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저걸 보고 현진의 실패 확률을 생각할 겁니다. 현진이 실패할 확률은 전체 확률은 1인데 맞힐 확률이 0.7이었으니까 1에서 0.7 빼면 0.3이라는 실패할 확률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민준이를 생각하면 민준이는 맞출 확률이 0.8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민준이가 맞추는데 실패할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건 1에서 0.8 빼면 되죠. 0.2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사람이 모두 관역을 맞추지 못할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현진이가 실패하고 이어서 민준이 동시에 실패해야 되니까요. 아, 0.06이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은 0.06이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좋아. 그런데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한 가지는 뭡니까? 요거보다 더 좋은 문제는 관역을 적어도 한 명이 여기 있는 관역을 맞출 확률을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게 이제 더 좋은 문제겠죠. 괜찮아요? 이게 적어도 한 명이 관역을 맞출 확률, 관역을 둘 다 못 맞출 확률이 0.06이었으니까 1에서 0.06을 빼가지고 계산하니까 우리 0.94다라고 답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둘 다 관역을 맞추지 못할 확률을 구해놓고 이걸 물어봤으니까요. 아, 1에서 0.06을 빼는 거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처음부터 적어도 한 명이 관역을 맞출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문제 뭐하고 연결되어지는 거다? 12번에 있었던 여사건의 확률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문제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더 좋은 문제는 요게 바로 더 좋은 문제야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아이디어는 12번하고 동일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번, 16번 가보자. 15번 봅시다. 현우가 다섯 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 한 개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 두 개에서 임의로 답을 선택했는데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해보래요. 자, 그럼 뭐 해야 돼?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1에서 둘다 틀릴 확률을 빼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틀릴 확률은 5분의 4죠. 다섯 개의 보기 중에 하나만 정답이니까 틀릴 확률이 5분의 4, 맞출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도 틀리고 두 번째 문제도 틀린다는 얘기는 둘다 틀린다는 얘기니까 1에서 그거 빼면 적어도 하나는 맞췄다라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25분의 25에서 25분의 16 빼니까 25분의 9가 정답이다라고 쓸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죠. 어때? 할 만해요? 이어지는 문제예요. 계속 12번부터 지금. 자, 그다음 문제 보자. 16번 문제.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세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세 사람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해봐라. 대신에 뽑은 제비는 넣지 않는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어때? 10개 중에 3개죠. 두 번째 사람은요.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 3개가 있는데 그 당첨 제비 하나를 첫 번째 사람이 뽑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는 총몇개 남아있어? 9개 남아있고 당첨은 2개 남아있죠.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다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사람은요. 제비 8개 중에 하나만 당첨 제비잖아요. 그래서 8분의 1의 확률로 당첨될 수 있겠죠. 이세 개의 사건이 동시에 모두 다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요거 곱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약분해서 분모가 120이 되니까 확률은 120분의 1이다 쓸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지금 이 마지막 문제는 뽑은 제비가 다시 넣지 않는 경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분모가 19, 8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뒤쪽에 있는 문제들 이어서 또 새롭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콰도르의 높은 산입니다. 안개가 무겁게 내려앉은 작은 마을에 신비한 기운이 감돌고 있죠. 주변 숲에는 강력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건 대체 뭘까요? 촬영팀은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은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났죠. 두 다리로 서 있는 털북숭이 생명체였습니다. 꽤 빠르게 이동했죠. 안경곰이라 불리는 이 곰은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한 야생곰입니다. 인간 앞에서 수줍음을 타서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매일에 가려져 있죠. 이건 어떤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즐거워 보이는군요. 오늘은 한 마을의 전설을 탄생시킨 특별한 동물의 독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대륙의 산맥인 장엄한 안데스는 적도를 따라 에콰도르를 관통합니다. 연간 강수량이 많은 안데스 산맥은 구름숲이라 불리는 울창한 초목으로 덮여 있죠.

0: 이곳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야수인간의 전설이 퍼진 건 당연하죠. 우린 즉시 이곳의 거친 환경을 실감했습니다. 촬영팀은 끊임없이 극도로 주의를 기울였죠.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의 비탈이 거의 수직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학자인 안데스 라구나 씨는 안경곰에 관해선 최고의 전문가죠. 그는 10년 넘게 이 계곡에서 안데스 곰으로 알려진 종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곰을 추적하기 위해 정교한 장비를 사용하죠.
1: 오, está aqui. Aí, very strong signal in this direction.
0: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린 계곡 아래에 도착했죠. 나무 한가운데 뭔가 검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안경곰이죠. 실베스트르라고 불리는 6살 된 암컷입니다. 목에 수신기를 달고 있죠. 어른 안경곰은 길이가 160에서 200cm에 달합니다. 사람들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죠. 아, 또 있군요. 실베스트르의 새끼로 열 달 된 수컷입니다. 어미와 새끼 사이지만 이들의 무늬는 눈에 띄게 다르지요. 이것이 라구나 씨가 추적하는 모든 곰을 식별하고 가까이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새끼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죠. 안경곰은 잘 익은 붉은 과일을 좋아합니다. 근처 나무에서는 다른 어미와 새끼도 만찬을 즐기고 있죠. 안경곰은 잡식성이지만 이들 식단의 대부분은 다양한 식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죠? 어른 곰은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이 곰은 나뭇가지 사이를 재빠르게 이동하죠. 비밀은 발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죠. 발톱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스파이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먼저 균형을 잡기 위해 나뭇가지 위에 웅크립니다. 그리고 도약하죠. 다리가 공중에 쭉 뻗었군요. 곰에겐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착지도 순조롭지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안경곰은 발톱으로 나무 기둥을 파고들어 거대한 몸을 지탱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큰 발바닥 볼록살입니다. 다른 종들과는 달리 발바닥이 발 전체를 덮고 있죠. 이렇게 넓은 발바닥이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이런 발바닥과 날카로운 발톱 덕분에 안경곰은 대담하게 공중을 날아올라 쉽게 점프할 수 있는 겁니다.

0: 유연하게 점프해서 나뭇가지로 날쌔게 이동하죠. 그리고 앞구르기까지 합니다. 이 곰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죠. 아마도 한때 이 동물을 봤던 사람이 다른 세계의 존재로 오해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소문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해보니 안경곰에 대한 나쁜 전설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어미곰이 바쁘게 무화과를 먹고 있습니다. 근처에선 새끼곰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어미와 새끼도 도착합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겨우 20m 정도죠. 싸움이 벌어질까요? 먼저 온 어미와 새끼는 개의치 않는 것 같군요. 두 가족은 아무런 적대감 없이 먹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느긋하게 식사하고 있죠.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울창한 초목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젠 안경곰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숲속에 사는 안경곰의 삶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촬영팀은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한 탐구에 착수했죠. 우린 라구나 씨와 함께 구름숲 깊은 곳에서 안경곰을 찾아볼 겁니다.
1: 다시마도 주의해.
0: 땅이 험난해서 천천히 가야 했죠. 하지만 우린 안경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린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죠. 서로 협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경곰을 추적하는 동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2: Right now, the horse is man a bear and stop. Maybe in the last hour.
0: 라구나 씨가 주변을 확인합니다. 아, 지름이 15cm 정도 되는 발자국이 찍혔군요. 곰은 분명 근처에 있는 겁니다. 우린 더 멀리 가서 중요한 걸 발견했죠. 이끼로 뒤덮인 나무입니다. 하지만 나무 기둥의 밑부분은 매끄럽죠.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여기에 안경곰의 털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이 나무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우린 한 곰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곳은 여러 길이 만나는 교차로 같은 곳이죠. 라구나 씨는 그 교차로를 감시하기 위해 원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0: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드디어 나타났군요. 몸집이 큰 수컷이 뒷다리로 서서 등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린 나무 기둥의 표면이 매끄러운 이유를 알게 됐죠. 하지만 그 행동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번엔 약간 작은 수컷이 나타났죠. 나무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몸집이 큰 수컷은 자기 냄새를 표시한 거죠. 라구나 씨는 작은 곰이 큰 곰의 냄새를 알아채고 떠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The bear can say in this like a social information. I'm here. And bears mark the street to say I'm here, and I don't want to fight with another bear. Only I need my space. Yeah. This is the important for the tree.
0: 이곳은 많은 동물이 다니는 길의 교차점입니다. 곰들은 종종 이 중요한 나무 옆을 지나가지요. 울창한 숲에선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수컷이 서로 부딪히면 격렬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구나 씨는 곰들이 충돌하는 걸 피하려고 자신의 존재를 알릴 냄새를 이용한다고 믿습니다. 곰의 크기와 힘은 그 냄새가 도달하는 높이에 따라 결정되죠. 만약 곰이 나무의 냄새를 맡다가 다른 곰이 자신보다 강함을 알게 되면 그곳을 떠나서 그 곰과 만나는 걸 피할 겁니다. 안경곰은 숲속에서의 싸움을 피하려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죠. 비현실적인 소문과는 달리 이들은 차분하고 평화로운, 오히려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We're in Laguna Shiva, Kaparan Keguge, Kokkegiro Torawasmi. Two Marie Sekiwa Hamke in the Nomidil Paganetio. Sekirin Samjuzam Dodesmi. Got Seki Tumariga Namueula, Leslie Shijakaji. Namukaja Hundelinge, Anjane Boyjan Asmi. Oh, Toro. 괜찮은 걸까요? 저쪽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런, 괜찮다고 말하긴 이르군요.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겨우 버티는 중입니다. 오, 안 돼! 또 떨어졌어요. 사실 이 아기곰은 여러 가지 멋진 추락 장면을 보여준 거였죠. 알고 보니 그냥 놀이였던 겁니다. 새끼들은 아마 이런 놀이를 통해 나무 위에서 능숙하게 이동하는 법을 배울 테지요. 하지만 이 계곡을 이동하는 건 이런 겁없는 새끼들한테조차 힘든 일입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비탈이군요. 저기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먼저 어미가 시범을 보입니다. 물론 이 어미에게는 식은죽 먹기죠. 하지만 새끼들은 당연히 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죠. 다른 한 마리는 진정한 암벽등반가처럼 조심히 내려옵니다. 이번에 어미가 비탈을 오릅니다. 어미의 뒤는 완전히 절벽이죠. 새끼들은 한참 뒤쳐졌습니다. 어미를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이죠. 하지만 여기선 충격을 완화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끄러졌다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바위투성이의 계곡으로 추락할 겁니다. 이렇게 험난한 환경인데도 라구나 씨는 많은 어미와 새끼들이 이 계곡에 산다는 걸 알게 됐죠. 이 가파른 경사는 분명 어미가 새끼를 키울 때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중간쯤에서 우린 실베스트르 가족을 발견했죠. 어미가 풀을 모아서 바닥에 평평하게 깔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미는 누워서 젖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새끼 두 마리가 가파른 비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편안한 침대를 만든 거죠. 정말 사려 깊습니다. 매우 위험해 보이지만 이 가파른 비탈은 어미 안경곰이 새끼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고 가파른 비탈을 내려오려 합니다. 그러다 멈춰섰고 불안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덩치 큰 수컷이 계곡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컷은 어미와 짝짓기를 하기 위해 새끼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 시기엔 특별히 위험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미곰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비탈에 머물면 수컷의 존재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수컷의 냄새로 알 수 있죠. 안경곰의 후각은 개의 후각보다 몇 배나 더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냄새도 감지할 수 있죠. 이 녀석이 우리를 알아챈 것 같군요. 이런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구름 숲은 공기가 잘 통하지도 않고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서 어미곰과 새끼들에겐 불리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공기가 잘 통하는 비탈은 모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확 트여 있어 주변에 있는 수컷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죠. 게다가 먹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이 온화한 거인들을 지켜보는 것은 진정한 장관이죠. 촬영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촬영팀은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구나 씨는 실베스트르와 수컷 새끼들을 추적해왔죠. 하지만 이날은 그들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어미와 새끼가 꽤 떨어져 있죠.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잠시 후 실베스트르가 새끼를 쫓아내죠. 새끼곰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더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0: 그러다가 실베스트르가 새끼를 물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메시지죠. 새끼곰은 이제 독립해야 합니다. 어미와 새끼 안경곰이 분리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죠. 가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새끼곰이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주일. 우린 가파른 비탈에서 최근에 독립한 새끼를 발견했죠. 힘들게 비탈을 올라 먹이를 찾습니다. 새끼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죠. 얼마 후면 새끼곰은 아마도 이웃숲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에콰도르의 구름숲 깊은 곳에는 안경곰을 둘러싼 신비한 이야기가 묻혀있죠. 이 놀라운 동물은 험준한 환경 속에서 차분하고도 장난기 많은 삶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나 과학 공부 열심히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봐야겠지요.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나와라! 짜잔! 바로 이겁니다. 자, 과학, 그 중에서도요, 지난 시간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오늘은 이어서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배운 내용 차근차근 떠올리며 1번부터 18번까지 모든 문제 잘 풀어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함께 풀어봅시다. 자, 1번은요. 일상생활에서 물체에 힘을 주어 밀거나 당겨본 경험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학생의 이름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예진이, 승연이, 서진이, 승빈이가 각각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죠. 자, 예진이는요. 나는 동네 마트에서 카트를 본 적이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에서 일상생활에서 물체에 힘을 주어 밀거나 당겨본 경험. 힘을 주어 물체에

힘을 주어 밀거나 당겨본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 예진이는요, 마트에서 카트를 그냥 본 적이 있어라고 했지, 힘을 주어 밀거나 당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진이가 바르게 설명하지 못했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자, 승현이는요, 나는 예전에 휠체어를 밀어본 적이 있어라고 밀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서진이는요, 나는 동생이 타고 있는 유아차를 밀어본 적이 있어 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물체는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힘을 주어 밀었을 때 나에게서 멀어지지요. 밀었다라고 서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빈이는요, 나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그네를 역시 밀어본 적이 있어 밀어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승빈이도 잘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은요, 첫 번째 예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예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로 알맞은 내용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요. 책상 위 책에 기역, 미는, 니은 당기는 힘을 주면 책은 나에게 가까워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우리 한 꿀단지 친구가요. 책상 위에 책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때 책은 당기면 나에게 가까워진다. 책을 당기면 책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겠죠. 반대로요, 책을 밀면 책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책상 위 책에 당기는 힘을 주었을 때 책은 나에게 가까워집니다 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니은 당기는 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지요. 따라서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번 정답 칸에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물체에 힘을 주어 밀면 나에게서 멀어지고 당기면 나에게 가까워진다. 우리 배운 바가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은 무게가 다른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힘의 크기를 괄호 안에 기호로 잘 표시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한 꿀단지 친구가 이렇게 카트를 밀거나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카트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표정 보세요. 이 정도야 뭐 싱은죽 먹기지 슝슝슝 아주 편안한 표정이지요. 자, 그런데요 왼쪽의 표정을 보세요. 아이고 막 땀도 막 흘리면서요 표정이 아이고 힘들어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이 아주 역력합니다. 자, 그 이유는 보니까 카트에 장난감과 인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트의 무게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무겁겠지요. 자, 우리 또 배운 바가 있습니다.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가벼운 물체보다는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더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 또 배웠잖아요. 따라서 문제에서 힘의 크기를 표시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왼쪽이 힘의 크기가 더클 거야. 따라서 왼쪽으로 더 커요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죠.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요. 첫 번째부터 보죠.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기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은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니은 거리에 놓으면 나무판이 기역을 이룹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요. 이거 배울 때 우리 친구들이 꼭꼭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별표를 그려 넣겠습니다. 여기 문제에도 중요라고 적혀 있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꼭 알아두어야 할 기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병평한 상태를 바로 우리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했나요? 아, 벌써 탁 이야기한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직 아, 알쏭달쏭한데요. 헷갈리는데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요, 도움말, 초성을 주겠습니다. 바로 시옷, 피읍이라고 하지요. 두 글자로 하나, 둘, 셋. 그래요. 바로 수평이라고 합니다. 수평. 선생님이요, 이 단어의 뜻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지요. 다시 한 번 더.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수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수평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수평을 이용해서 우리 물체 무게를 비교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울을 이용하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받침대를 두고요. 그리고 나무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무판과 받침대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받침점이라고 배웠고요. 이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무게가 같은 물체를 같은 거리에 놓으면, 같은 거리에 놓으면 나무판이 수평을 이룬다라고 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은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놓으면 나무판이 수평을 이룹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기억은 수평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수평.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은요,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은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놓으면, 같은 거리에 놓으면 나무판이 수평을 이룬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수평이 무엇인지는 꼭꼭 기억하자고요.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수평이라고 한다 라는 것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5번은요, 나무 토막 두 개를 오른쪽 2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라고 했고요. 나무 토막 한 개를 왼쪽 나무판에 올려 수평을 잡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문장이 길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무 토막 두 개를 오른쪽 2번에 올려놓고 여기서 끊어주자고요. 그리고 그림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무 토막 두 개를 오른쪽 2번에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나무 토막이요. 여기 보니까 한 개, 두 개, 두 개가 있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죠. 나무 토막 한 개를 왼쪽 나무판에 올려. 그러니까 나무 토막 한 개를 왼쪽 나무판에 올려 수평을 잡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렇게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나무판 위에 올려 놓았을 때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는요,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무판이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더 먼 거리에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여기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무거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가벼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멀리 놓아야 나무판이 수평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 토막 한 개를 왼쪽 나무판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멀리 놓아야겠다라는 것 이해하면서 우리 아래 1번부터 보자고요. 나무 토막 한 개를 받침점 위에 올려 놓는다. 받침점 위에? 받침점은 여긴데요. 2번, 나무 토막 한 개를 왼쪽 1번에 올려 놓는다. 왼쪽 1번은 여긴데? 어? 가벼운 물체를 무거운 물체보다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이 둘 순 없죠. 더 멀리 두어야 합니다. 받침점으로부터 말이죠. 3번, 나무 토막 한 개를 왼쪽 1번에 올려 놓는다.

왼쪽 2번에 올려 놓는다. 같은 거리에 올려두게 되면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같은 거리에 올려두게 되면 무거운 쪽으로 나무판이 기울게 되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나무토막 한 개를 오른쪽 1번에 둔다. 왼쪽에 두어야 하는데. 자, 5번. 나무토막 한 개를 무게가 무거운 나무토막보다 받침점에서 더먼 곳에 올려 놓는다. 그러니까 뭐 4번이나 5번 같이 받침점으로부터 더 멀리 두어야 합니다. 가벼운 물체는 말이죠. 따라서 5번이 옳구나라는 것알수 있으므로 5번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는요.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가까이, 그리고 가벼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멀리, 멀리 두어야 나무판이 수평을 이룬다라는 것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요, 다음 수평 잡기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토막 한 개, 여기는 두 개, 두 개가 더 무겁지요. 그런데 받침점으로부터 여기도 5번, 여기도 5번 같은 거리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자, 1번. 나무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맞고요. 2번.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수평이 아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아니죠. 3번. 수평 잡기로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4번. 나무판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왼쪽이 더 무겁다. 아니지요. 기울어진 쪽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이 더 무겁지요. 틀렸네요. 5번. 나무판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무겁지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살펴볼까요? 이번에는요, 양팔 저울 문제입니다. 양팔 저울에서 각 부분에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양팔 저울의 각 부분, 받침점, 수평 조절 장치, 저울대, 저울 접시, 받침대가 있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자, 저울대는요, 양쪽에 저울 접시를 이렇게 거는 부분 맞습니다. 2번, 받침점은 받침대와 저울대가 만나는 부분 맞습니다. 3번, 저울 접시는 무게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짱짱 올려놓는 부분 맞지요? 4번 받침대는 저울대 가운데가 받침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걸어놓는 세로 부분이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받침대 역할입니다. 맞고요. 마지막으로 5번 수평 조절 장치는 무게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저울대 걸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평 조절 장치는 말 그대로 이 저울대가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죠. 물체의 무게를 직접 비교하는 실험 결과를 바르게 설명한 꿀던지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먼저 그림을 보죠.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직접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 그림을 보니까요. 가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가위가 더 무겁구나라는 것알수 있어요. 따라서, 아하, 가위가 지우개보다 더 무거워요. 라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다음은요. 가위와 풀을 올려 놓았더니 풀 쪽으로 기울었다. 그 말은 풀이 가위보다 더 무거워요. 따라서 풀이 제일 무겁구나. 그 다음 가위고 지우개가 제일 가볍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자, 명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위는 지우개보다 가볍고, 가위는 지우개보다 무거운데요. 풀은 가위보다 무거워. 풀은 가위보다 무거운 게 맞지만, 가위는 지우개보다 무거워야죠. 자, 추석이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우개는 가위보다 가볍고 풀은 가위보다 무거워. 바르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은요, 바로 추석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죠. 기준 물체인 장구핀을 사용해서 무게를 비교한 실험 결과라고 하는데요. 가장 무거운 물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기준 물체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때는요, 기준 물체가 가장 많은 것이 무게가 가장 무겁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구핀 개수가 제일 많은 풀이 가장 무겁구나. 따라서 9번 문제의 정답은요, 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해볼까요?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선택지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일을 살때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과일의 가격과 양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냥 기분 따라서 오늘은 뭐좀 무거워 보이니까 얼마, 가벼워 보이니까 얼마 이러면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자, 2번. 고기를 살때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역시 고기의 가격과 양이 달라질 수 있고요. 3번. 빵을 만들 때 재료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빵의 맛은 계속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음식에 넣어야 할 재료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음식의 맛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요. 5번. 몸무게를 구분해서 하는 운동 경기에서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끼리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불공평하겠지요? 따라서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계속 맛이 일정하다라고 한 3번이 정답이겠다. 여기다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11번 보죠. 우리 생활에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로 가장 올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기 전에 우리 저울이라는 것은요, 바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또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요.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 볼까요? 학교에서 키를 측정할 때 저울이 아니라 자나 줄자 같은 것을 이용하지요. 틀렸습니다. 이것은요, 길이 측정이에요. 다음 2번.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거리는 무게가 아닙니다. 다음 3번.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무게를 측정할 때 무게 바로 이때 저울을 사용하지요. 4번. 체육시간 100m 달리기에서 시간을 측정할 때 이때는 시간 측정이지 무게 측정이 아니에요. 5번.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갈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때 역시 시간이지 무게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바로 3번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인데요. 전자저울입니다. 각 구조와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자, 기억은요, 물체를 올려놓는 부분입니다. 무게를 재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두는 부분이고요. 여기 니은은요, 바로 무게가 숫자로 표시되는 화면이에요. 몇 그램, 이렇게 말이죠. 다음 디귿은요, 전원 버튼 또는 전원 단추이고요. 이 전원 단추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이 바로 0점 단추입니다. 0점 단추를 눌러야, 띡 눌러야 바로 이 화면에 0이라고 딱 맞출 수가 있잖아요. 자, 보도록 하죠. 기억은 눈금 아닙니다. 다음 2번 니은은 고리, 고리는 없어요. 다음 3번 받침점, 받침점도 전자저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음 4번 리을 0점 단추, 이것이 바로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미음 전원 단추는요, 이것이 아니라 바로 디귿이죠. 따라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3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요, 전자저울에 이어서 용수철 저울이 나왔습니다. 다음 용수철 저울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기역은 손잡이로 용수철 저울을 잡거나 걸때 사용한다. 맞고요. 2번. 니은은 용수철로 고리에 매단 물체 무게에 따라 띠용 일정하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지요. 맞습니다. 다음 3번은요, 디귿은 받침점으로 받침대와 용수철이 만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디귿은요,

0을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나사이지요. 따라서 알맞은 숫자는요,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한 친구가 의자에다가 막대기를 촥 걸치고 가방을 촥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배웠던 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막대기와 의자가 만나는 요 부분이 바로 우리 받침점이라고 배웠지요. 자, 한번 보죠. 기억은 막대의 한 곳을 받치고 그 받침점을 중심으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들어 올릴 때 이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뢰이지요. 따라서 기억은요, 지뢰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책이 든 무거운 가방을 그냥 으쨔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릴 때보다 이 지뢰를 이용하여 들어 올릴 때더 어떤 크기의 힘이 들까요? 더큰 힘? 더 작은 힘? 그래요. 더 작은 힘이 들지요. 따라서 더 작은 크기의 힘이 듭니다. 작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 다음은 빗면을 이용할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이래요. 기역과 니은 중에서 힘의 크기가 더 작게, 더 작게 느껴지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15번 문제는요, 질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요, 16번 문제는 빗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에든, 빗면이든, 둘 다, 이 무거운 물체를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도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물체를 그냥 자, 이렇게 들어 올릴 때와 이렇게 비스듬하면 빗면을 이용해서 들어 올릴 때이둘 중에 어떤 경우가 더 작은 힘이 드냐면 바로 필통을 빗면을 이용해서 들어 올릴 때더 작은 힘이 들지요. 따라서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일상생활 속에서 지뢰를 이용한 예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뢰나 이 빗면을 이용한 도구 몇 가지는요, 이렇게 외워두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수 있답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지뢰를 이용한 예를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죠. 풀? 풀은 아니죠. 아니고요. 자, 2번, 지우개? 쓱싹, 쓱싹, 지우개? 지뢰 원리? 아닙니다. 자, 3번은요, 장돌이. 장돌이, 지뢰 원리, 맞습니다. 자, 장돌이는요, 못을 박기도 하지만 못을 쉽게 뺄수 있게 해주는 도구의 이름이잖아요. 지뢰 원리를 이용한 물체, 맞습니다. 다음은요, 4번 경사로는요, 빗면의 원리, 아니고요, 구불구불한 산길도 빗면의 원리, 들렸습니다. 따라서 지뢰를 이용한 예로 알맞은 것은 바로 장돌이 3번이다. 3번이라고 적어주면 17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일상생활 속에서 빗면을 이용한 예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지뢰를 이용한 예를 묻고 있었다면은 오늘의 마지막 18번 문제는요, 빗면을 이용한 예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이 빗면을 이용한 예몇 가지는 외워두면 조금 더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어볼 수가 있답니다. 자, 한번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여기 병따개가 있습니다. 맛있게 보이는 음료수를요, 이렇게 병따개를 이용하면 쉽게 뚜껑을 뻥 하고 딸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병따개는요, 빗면의 원리일까요? 그래요. 아니지요. 바로 지뢰의 원리입니다. 이 병따개가 이 뚜껑과 맞닿는 요 부분이 받침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받침점을 이용해서 손잡이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면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쉽게 이 뚜껑을 뻥 하고 딸수 있는 이 도구, 바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병따개입니다. 따라서 빗면을 이용한 예로 알맞지 않습니다. 바로 찾았네요. 1번이 정답인데요. 자, 2번도 보도록 하죠. 경사로 빗면을 이용한 예 맞고요. 3번, 트럭에 있는 이 경사면 빗면의 원리 맞습니다. 자, 4번, 버스에 있는 이 경사면을 이용해서 휠체어가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산에 있는 이 비탈면, 산길도 바로

0: 뒷면을 이용한 예가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병따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8번 문제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양팔 저울에서 저울 때 수평을 조절하는 장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둘, 일상생활 속에서 지뢰와 빗면을 이용한 예는 각각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단원 정리 평가 문제를 지나서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미리 문제를 확인하고 미리 샥샥 풀어보면 조금 더 다음 시간이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신나고 즐겁게 과학 공부하러 올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줄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과 비슷한 느낌으로요, 이번 시간에는 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외심의 정의와 위치와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내심의 정의, 그리고 위치, 그리고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거에 앞서서 접선과 접점, 뭐 이런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실제로는 중학교 1학년에서 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성질들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접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림처럼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그 직선을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원과 그 만나는 한 점을 접점이라고 부르고, 접점을 원의 중심과 연결한 반지름이라 접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반지름과 접선은 접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문제에서 직각이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아도 직각을 스스로 표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이거 직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던데, 우리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원의 현이 존재할 때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현을 점점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좌우 대칭되는 위치에 교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점들이 좌우 대칭을 유지하면서 점점 하나의 점으로 가까워져 오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두 점에서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생길 거고, 우리 그 점이 양쪽 점이 한 점에 모인 접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직각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해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반지름과 접선은 접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우리 기억하시고 직각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 한 가지만 선생님이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원과 직선에 대해서 접선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곡선이어도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직선을 접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요, 정말 수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접점, 접선,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원리, 이 이름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문제 하나 가볍게 보고 넘어가죠. 자, 확인 문제 4번입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각 BOA의 크기를 구하래요. 여기 있는 각의 크기 구하랍니다. 그럼 보지 않아도 우리 직각이 숨어 있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 여기 반지름과 직선이 접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럼 직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구하고 싶어 하는 BOA와 25도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요. BOA의 크기가 65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정답 65도 하고 넘어가는 문제. 이게 이제 4번 문제죠. 직각을 표시할 수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반드시 직각, 눈에 안 보이는 거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심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지난 시간처럼 내접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야 내심을 생각할 수 있겠죠. 내접이라는 건 뭐냐? 삼각형 안쪽에 원이 이렇게 세 변에 동시에 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내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이 삼각형에 내접한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런 원을 내접원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 원의 중심을 뭐라고 부르겠다? 내심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 내심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내심의 특징은, 그렇지, 각각의 변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서 모두 같아져야겠죠. 그래서 이 내심에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같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겠나요?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내접과 내접원과 내심, 그리고 내심의 위치, 그리고 이 내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괜찮을까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심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해 주죠. 그럼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겠죠? 외심에서 합동인 삼각형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외심에서는 변의 양쪽에 합동인 삼각형이 존재했었죠. 자, 내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합동인 삼각형이 꼭지점에 있는 이 꼭지점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꼭지점 근처에 있는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을 본다면 역시나 직각 삼각형이면서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데 내심의 정의가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니까요.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요. 그러면 RHA 합동이 되면서 아,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구나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심에서는 합동인 삼각형이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요렇게 요렇게 합동이 될 거고 또 이렇게 요렇게 합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또 합동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합동인 삼각형들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외심과 위치가 좀 다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심은 외심과 같은 흐름으로 공부를 할 건데 미묘하게 성질들이 뭔가 좀 다르죠. 흐름은 똑같은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반대의 느낌이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몸으로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나중에 가면요. 이 내심과 외심을 구별해야 되고 두 개가 섞여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하지만 다르다라고 인지하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명확하게 구별해내야 합니다. 자, 됐니? 여기까지 우리 내심에 관련된 이야기, 정의와 위치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그림에서 점아이는 삼각형의 내심이고요. 다음과 같이 길이의 정보들이 주어져 있을 때 XY의 값을 구하래요. 합동인 삼각형이 이렇게 양 옆에 등장한다. 양 옆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럼 Y도가 여기로 옮겨올 겁니다. 당연하죠. 내심의 정의가 뭐였다? 내심의 위치가 뭐였다?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내심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각이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Y도하고 60도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Y가 30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심은요 각각의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전부 다 같아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요 DEF라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 우리 내접원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관련해서 x값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그럼 x는 어디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x는 선분 BD의 길이에 있네요. 그러면 또 합동인 삼각형이 눈에 보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니까 x센티미터가 17센티미터가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x는 17이라고 x값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죠. 합동인 삼각형의 위치를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은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그리고 각 BCI가 10도, BAI가 15도로 주어져 있을 때각 AIC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요,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울 기타 등등의 그 여러 가지 공식들을 활용하면 또 쉽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순수하게 내심의 정의의 입장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내심은요,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어야 되니까 각 C를 선분 IC가 2등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각의 크기 너 10도다라고 쓸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AI가 각 A를 2등분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 각의 크기가 15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10도와 15도와 각 AIC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A, I, C의 크기를 생각하면 180도에서 25도 빼주면 되겠다. 결국 155도를 정답으로 쓸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 그래서 삼각형에서 내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좋아요.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외심에서 이 내용까지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했었던 이야기가 뭔지 잠깐 떠올려 볼까요? 외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진짜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내부에 있고 둔각삼각형은 외부에 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심은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삼각형의 안쪽에서 접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내접원의 중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둔각삼각형일 때도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이 둔각삼각형이죠. 둔각삼각형도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은 당연히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고, 원이 내부에 있으니까 내심도 당연히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심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부.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요, 외심의 위치 같은 경우도 예각삼각형에서는 내부냐, 둔각삼각형에서는 외부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아, 그러려니 한번 듣고 지나가면 될 만한 이야기고,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하는 건 직각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틀어서 외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 딱 하나예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우리 내심의 위치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심을 활용해서 공식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외심에서 썼던 공식과 똑같은 거죠?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 이게 90도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심과 내심에서 똑같은 공식이 있는데, 각의 위치들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역시나 지금 내심에서도요, 지금 이 공식은 뭘로? 그렇지. 같은 각들을 표시하면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걸 활용해 보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틀리지 않더라라는 경험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이 공식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매번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걸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정을 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맹목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 이해하시고 이 원리를 토대로 이런 공식이 있었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공식은 공식을 적용하기보다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으로 접근하시는 게 포인트다.

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럼 공식 증명 한번 해보자. 현재 X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있는데 그 X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본다 이거죠. 외심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반대쪽에 X가 있었는데 내심에서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요. 그 바로 옆에 X라는 각이 존재할 겁니다. Y도 마찬가지예요. 선분 BI가 각 B의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아 Y는 여기 있구나. Z는 이쪽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의 합이 180도가 될 거니까 각 X, 각 Y, 각 Z 너의 두 배를 하면 180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양변 2로 나누면서 우리가 X와 Y와 Z의 합이 90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공식인데 X, Y, Z가 어디에 같은 각들이 있는지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같은 각을 표시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아, 이런 게 있었어. 같은 각을 표시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야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좋아. 그러면 그 다음 공식들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공식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 내심이 만들어내는 각 BIC의 크기가 각 A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괜찮은가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BIC의 크기를 역시 선분 AI를 연장시키면서 두 개로 나누어서 BID와 CID의 합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BID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자, 현재 각 A가 2등분 되어지는 선이 선분 AI였으니까 두 개의 각이 동그라미로 같아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반대쪽에 있는 각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BI가 각 B를 2등분하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이 각이 세모라면 이 각도 세모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됐니? 그때 각 BID는 삼각형 ABI에서의 하나의 외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비슷한 일을 오른쪽에서도 진행할 겁니다. 각 C를 생각하면요. 선분 CI가 각 C의 2등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이 네모, 이 각이 네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아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IC에서 각 CID는 외각이구나. 그렇다면 동그라미와 네모를 더한 거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같은 각들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알려져 있는 정보들을 써보자. 각 A는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로 주어져 있고요. 또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합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하기 세모 하나 더하기 네모 하나를 더하면 180도의 절반 90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은 각 BIC인데 이 BIC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한 거랑 동그라미와 네모를 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니? 그랬더니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이게 뭐야? 90도야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 하나는 뭐야? 동그라미 두 개가 각 A니까 아 네가 각 A의 절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두 개를 더해 놓은 거구나 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B, I, C의 크기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90도에다가 2분의 1 각 A를 더해준 것과 같아진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외심각보다는 좀 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반대편에 있는 각 A와 내심각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A가 두 개로 쪼개지니까 그 쪼개진 것 중에 하나에다가 90도만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괜찮아요? 지금 이거 증명하는 과정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시험에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 풀 때 우리 요 증명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 충분히 이제 고민을 좀 해봤었고 그리고 실전 책에서도요. 이거 네모칸 채우는 문제들 충분히 출제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네모칸 채워서 충분히 출제해 볼 수 있을 거라서 이 과정 자체도 중요하고 결과 자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증명을 따라가고 있으면 됩니까? 자,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너 동그라미. 가계 이등분선 둘다 세모호. 역시나 둘다 네모호. 그리고 외곽의 성질을 활용해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를 이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되죠. 그랬더니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이 동그라미 두 개와 세모 하나, 네모 하나인데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네모 하나가 90도가 되면서 90도 더하기 2분의 1각 A 하고 쓰여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증명하는 과정 이해하시고 이 결과 기억하고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번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각을 표시해 가면서 이게 같은지 다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낸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고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 내심을 활용하는 공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유제 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각 C가 74도일 때각 AIB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우리는 벌써 알고 있지. 어떻게 한다? 내심각은 반대편 쪽에 있는 각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해준 거다. 그래서 각 AIB는 90도 더하기 자, 74도의 절반이니까 37도 하고 쓰여질 거고, 극각이 127도다라고 이렇게 정답 써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은가요? 좋아요. 근데 이건 연습이니까 한 번만 원리를 이 문제에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CI를 연결해서 연장선을 그려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이 74도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두 개가 37도 더하기 37도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각 A 쪽에 세모 세모, 각 B 쪽에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 벌어져요? 각 AIB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세모와 37도를 더한 거, 동그라미와 37도를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37도 더하기 37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그리고 37도 하나가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의 절반이니까 네가 90도가 될 거여서 90도에다가 37도를 더하니까 127도가 정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리를 생각해도 구할 수 있지만 이걸 매번 문제마다 적용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질 테니까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각의 절반에다 90도 더하면 되는구나라고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제 9번이었습니다. 유제 10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에서 역시나 점 I는 삼각형의 내심이고요.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래요. 봅시다. X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X 여기 있네요. 그럼 X랑 똑같은 각은 어디에 존재해야 돼? 내심이니까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죠. 선분 AI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자, 그렇다면 같은 각들을 표시해 봅시다. Y는 이쪽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각 Y. 그래서 여기도 Y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1도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같은 각이야 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체크하세요. X 두 개와 Y 두 개와 31도 두 개를 더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되니까, 저것들은 절반으로 나누면 90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31도가 90도구나, 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X랑 Y 중에 크기 하나만 구해낼 수 있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안 사용한 정보 확인해 볼까요? 현재 136도 사용하지 않았죠? 그 136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심각이니까 90도에다가 A의 절반, 즉, 각 X를 더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결국 X의 크기가 46도라고 찾아낼 수 있죠. 자, X가 46도니까 여기에 46도 대입해 준다면 우리 각 Y의 크기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77도 넘어가서 빼면 되는 거니까. 너는 13도 하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죠. 그래서 각 X가 46도, 각 Y가 13도라고 써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각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해야 됩니다. 연장선 그려가지고 136도를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나는지 표시하는 거 맞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제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유제 11번 가려면, 그렇지, 개념 하나 더 알아야 되네요. 그렇지, 요거, 내심에서 독특하게 있는, 네, 개념이에요. 볼게요.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 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라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였었거든요. 그거 이외에 네 저번의 반지름을 활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식이 좀 복잡한데 선생님이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보시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아래쪽처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로 나누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삼각형을 보면 높이가 전부 다 반지름 R로 일정하더라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IBC, ICA, IAB의 넓이를 자, I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너를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1 AR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C 곱하기 R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써낼 수 있어요. 분배 법칙 적용하면 2분의 1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더해준 게 되는데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와 네 저번의 반지름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어떻게? 그래. 삼각형을 세 조각으로 나누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생각할 수 있더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둘레의 길이에 네 저번에 반지름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넓이다라는 새로운 내심의 활용 공식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걸 우리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 유제 11번 보세요. 유제 11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접점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왜 그래? 직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아, 너 접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반지름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문제 보자마자, 반지름 R이 1cm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6제곱cm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넓이를 구하는데 네 저번에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네 저번에 반지름 활용해 봐라 이런 이야기죠. 자, A라는 각이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small a, B가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small b, C가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small c라고 이야기한다면 둘레의 길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표현돼요. 그래서 넓이 6이 2분의 1 곱하기 네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둘레의 길이,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양변에 2 곱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이야기하는 둘레의 길이가 12cm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얘들아, 이걸 만약에 앞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공식을 외우지 않고 있었다면 매번 식을 다 써내려 가야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1이 6이다라고 쓰면서 a, b, c의 값을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져요. 따라서 우리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원리와 결과를 전부 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문제 다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유제 12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삼각형 ABC의 내심이 I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저번의 반지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 R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R cm라고 한다면, 자, 너도 R이고요. 너도 R이고요. 너도 R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원리는 주어져 있는 삼각형 ABC를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구해줘야 되겠지.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입니다.

0: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r 하고 계산한 게 삼각형의 넓이고 그 넓이가 48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쓰는 것보다 48이라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네 저번의 반지름 r 곱하기 둘레의 길이 이거 모두 다 더한 36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r이라고 이야기하는 값은 18분의 48이 되고 자, 이 값이 3분의 8cm가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유제 12번의 결과적인 이야기겠죠. 요식을 한 번에 써내는 게 포인트지. 그걸 매번 삼각형을 쪼개서 삼각형의 넓이들의 총합으로 계산하는 건 경제적인 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볼때 시간이 부족해지게 될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네 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그게 삼각형의 넓이야 라고 접근해 주셔야 돼요. 자, 나중에 가면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나중에 중요한 문제 표시해 놓고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실전 책에서도 구원픽으로 지정하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4: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 분야의 글들을 살펴보고 있죠. 이번 시간 예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글과 함께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읽어봤죠. 제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술 네 번째 글입니다. 로댕의 예술 세계. 로댕,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조각상을 남긴 그 작가죠.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해 살펴보는 거고 다섯 번째 글은 영화에서 사용하는 셔레이드. 라는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개 모두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상은 아니지. 비문학이니까. 그렇게 읽어봤나요? 자, 그러면 로댕의 예술 세계부터 만나볼 건데요. 지문으로 엮어있는 배경 지식. 마코타주입니다. 마코타주가 뭘까? 자,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로댕 하면 우리 생각하는 사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봐봐. 이게 그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제목이 지옥의 문인 거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로댕의 조각 구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마코타주는 개별적 작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즉, 이전에 제작했던 작품 혹은 작품의 일부를 다른 작품과 결합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래요. 우와, 그렇구나. 로댕의 대표적 작품인 지옥의 문은 이 작품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가 지은 서사시인 신곡. 단테 하면 신곡이죠. 신곡하면 단테. 자, 단테의 신곡에 지옥편을 형상화한 조각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문을 살펴보면 가장 윗부분에 세 명의 남자가 서 있어요. 세 망령. 그 아래에는 턱에 오른팔을 괴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생각하는 사람. 이 외에도 우골리노와 그의 아들들, 입맞춤, 순교자, 허무한 사랑, 코가 일그러진 남자 등의 많은 조각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그 영화 중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각기 다른 그 히어로물 영화 중에 각기 다른 히어로들인 얘네들 한꺼번에 해가지고 같은 한 작품에 같이 나온 그런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처럼 로댕은 마코타주 기법을 활용해 이걸 마코타주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발표했던 작품을 모아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지옥의 문에서 펼쳐 보임으로써 서양 현대 조각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댕의 예술 세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로댕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모방하던 고전주의 조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강조한 19세기 프랑스 조각가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로댕이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예요. 제목에도 있죠. 자, 그 고전주의 조각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모방했다라고 했는데 고전주의 조각의 특징은 그렇대요. 아주 균형 잡힌 비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비례가 딱딱딱 맞는 거죠. 그리고 인체를 그릴 때도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군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완벽한 인체의 모습, 절제나 조화 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역사 주제를 선호했는데 바로 그런 것에서 벗어나요. 인간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를 강조한 조각가입니다. 로댕은 조각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정신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추구했대요. 정신적인 이런 내면 세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로댕이 추구한 조각의 형태적. 자,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2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로댕은 먼저 과거 신이나 영웅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기존 관행, 앞에서 봤던 그 고전주의 조각, 이것에서 벗어났다고 했죠. 인간의 개성적이고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표현하는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로댕의 예술적인 목표예요. 인간의 개성적인 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의 코가 일그러진 남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추함도 예술에서는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개성적인 시각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해요. 로댕은 평범한 노동자의 주름 파인 이마와 일그러진 코. 이게 이제 코가 일그러진 남자라는 작품에 형상화된 모습인데, 저 고전주의 조각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완벽한 인체를 조각하는데. 근데 로댕은 그러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조각해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빈곤과 고통, 아픔 등의 내적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죠. 그치. 그 사람의 고통이나, 뭐, 빈곤이나, 이런 아픔들을 드러낼 때는, 뭐 완벽한 인체는 이런 모습에서 드러내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뭐, 노동자의 주름 파인 이마, 일그러진 코 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자, 이 문단 로댕의 예술적 목표가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볼게요. 또한 로댕은 예술에서 완성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대. 예술에서 완성이라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미완성의 조각을 통해 새로운 의미나 해석을 생성해낼 수 있는 잠재성을 추구하려고 했대요. 자, 미완성의 조각이라는 게 바로 로댕의 조각 기법입니다. 다한거 맞아?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새로운 의미나 해석을 생성해낼 수 있는 잠재성을 추구한 그의 기법이에요. 자, 미완성 조각을 통해 로댕이 추구한 것첫 번째입니다. 로댕은 고대 조각에서 조각난 유물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 미완성된 조각도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인식하려고 했대요. 그의 미완성의 조각은 전신 조각 대신에, 그러니까 전신을 조각한 것 대신에 손, 다리, 몸통으로만 된 것을 조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일부만 조각하는 거지. 전신을 조각하되 주조 과정 중 생긴 기포를 메우지 않거나 끌이나 망치 자국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 조각에서는 아주 매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망치 쳤구나 이런 거 전혀 드러나지 않게 기포 자국 딱 하나도 없이 매끈하게 하는데 로댕은 그러잖아. 그럼 그냥 놔둬요. 그러니 고전주의에서 보면 이거 하다 말았네. 진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게 미완성의 조각인 겁니다. 자, 미완성의 조각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와 같은 방식들은 조각을 완성된 물체가 아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주목하게 한대요.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조각은 멈춰 있고 그냥 뭐 돌을 깎아서 했든 그냥 그 가만히 있는 하나의 형태인데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미완성으로. 미완성 조각을 통해 로댕이 추구한 것두 번째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한편 부분 형상을 통해 어떤 모습의 조각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전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더 나아갈까? 이런 거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지. 누가? 보는 사람.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하는 것. 미완성 조각을 통해 로댕이 추구한 것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3문단. 로댕의 조각 기법 첫 번째. 미완성의 조각입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볼게요. 로댕은 조각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드디어 나왔어요. 마코타주 기법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자, 마코타주는 우리 앞에서도 봤죠? 개별적 작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방법. 마코타주의 개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옥의 문 앞에서 봤습니다. 로댕의 조각을 모아놓은 미술관 같다. 그러게요. 미술관 같네요. 평가를 봤는데, 이 작품은 크고 작은 수많은 인간 형상을 배치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인간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대요. 로댕은 손이나 다리의 토르소 같은 인체의 부분 형상이나 인물상을 결합시킴으로써

예술의 내용에 대한 시공간적 개방과 확장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마코타주 기법을 통해 로댕이 추구한 거예요. 예술의 내용에 대한 시공간적 개방과 확장. 즉, 개별 작품들을 다양하게 혼합하거나 배치하여 관람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유발하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로댕이 추구한 것두 번째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현대에서는 뭐 사실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디까지나 그 보는 사람, 관람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더 이상 작가는 개입을 못 합니다. 같은 작품을 보고도 누구는 그 안에서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분노를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자유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코타주 기법을 통해 로댕이 추구한 것. 자, 로댕의 조각 기법 두 번째는 마코타주 기법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이와 같이 로댕은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통해 조각가의 정신과 사상을 조각에 구현하려 했다. 구현하려고 했던 것은 조각가의 정신과 사상입니다. 로댕은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대, 자신을. 나는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잇는 다리이다. 나는 달이다. 은유적으로 자신을 표현했는데 어떤 달이냐면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잇는데요.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를 토대로 새로운 조각 예술의 세계를 개척하겠다는 뜻이야. 과거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잇는 달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한 거죠. 과거 신이나 영웅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조각 예술의 관행에서 벗어나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로댕 조각 예술의 의입니다. 자, 오문단 로댕이 추구한 조각 예술의 의까지 살펴봤네요. 이런 걸 이제 알고 나서 그의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죠.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진품은 아니 이게 설마 진품이었을까요? 뭐본 적이 있는데 미술관에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삥 돌아서 봤거든. 그렇게 조각이 크지는 않아요. 섬세하게 잘 묘사했다는 거기서 끝났는데 아, 이런 걸 표현하고 있었던 거야? 다시 보면 좀더 자세히 보면서 그 로댕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어요. 자, 이제 문제 갈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조도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윗글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로댕이 추구한 조각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사실적인 재현에서 벗어납니다. 정신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추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로댕이 추구한 예술적인 목표는 뭐다? 인간의 개성적이고 내면적인 무엇을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제 로댕의 조각 기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완성의 조각. 어떻게 해요? 신체 일부분만 조각하는 방법 또는 조각 과정에 생긴 흠집을 그대로 주는 방법인데 추구한 내용은 새로운 의미나 해석을 생성해낼 수 있는 잠재성을 추구해요. 조각의 무엇에 주목했다? 과정에 주목했다 그랬죠. 그리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법은 마코타주입니다. 개별적 작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방법인데 예술의 내용에 대한 시공간적 개방과 확장을 가져왔고 관람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유발하고 관람자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것이 바로 추구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로댕은 조각 예술의 관행에서 벗어나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표현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맞나요? 내용이 좀쭉 떠오르나요,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3로 가겠습니다. 1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강연을 개최한다고 할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돼요. 이 글의 내용이 뭐지? 로댕에 대한 내용이, 로댕의 예술 경향, 그리고 그 사람의 조각 기법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것은 1번인 거죠. 조각 예술의 경향, 그리고 기법 두 가지. 근데 그 경향이 뭐예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정신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답은 1번이 돼요. 나머지는 모두 좀 거리가 다 멀죠. 이어서 다음 문제 갈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로댕의 움켜쥔 큰 손과 인물이라는 조각 작품, 바로 이 작품이에요. 여기 이제 움켜쥔 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물입니다. 그죠?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왼쪽의 큰손 앞에 한 여인이 돌을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 여인의 거의 그 상반신 정도까지죠. 손을 이렇게 들고 그 돌을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 맞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조각은 손의 모양, 인체의 표면이나 근육을 다듬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그대로 드러냈대. 로댕의 그 조각 기법이죠. 이 작품은 미완성의 조각 경향이나 마코타주의 기법을 잘 보여주는 로댕의 대표적인 조각이다. 그래요.

인체 전체가 아니고 손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나왔고요. 그러니까 미완성의 조각이죠. 그리고 마코타주 두 개를 합쳐서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움켜쥔 큰 손과 돌을 들어 올리는 듯한 여인은 각각 독립된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쵸? 마코타주 기법. 맞네요. 관람자는 움켜쥔 큰 손을 향한 여인의 모습에 어떤 정신적 내면 세계가 담겨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치? 로댕의 조각 기법에서 추구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내면 세계니까. 맞네요. 움켜쥔 큰손 조각은 미완성의 조각 방법에서 인체의 부분 형상을 조각하는 방법. 그쵸? 손만 나왔으니까 부분.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움켜쥔 큰 손이나 여인의 조각을 작업할 때 도구 사용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매끄럽게 나타냄으로써 관람자들에게 예술적 흥미를 높이도록 했군이라고 했는데, 보기에도 보면 울퉁불퉁하게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했고, 산문단에도 보면 그의 미완성의 조각은 뭐야? 뭐 과정 중 생긴 기포를 메우지 않거나 끌이나 망치 자국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잘못됐네요. 답은 4번이 되죠. 로댕은 움켜쥔 큰 손과 돌을 들어 올리는 듯한 여인의 모습이나 배치 등을 통해 관람자들이 자유롭게 해석하는 감상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겠군요. 역시 맞는 내용이죠. 마코타주 기법이 추구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 가볼게요. 먼저 독해 지식부터 보자. 문답법입니다. 문답법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설명 방법입니다. 문이 물어보는 거고 답은 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쓴이가 설명하려는 내용을 그냥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문답법이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지 찾으면서 글을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사용하는 셔레이드.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아, 그거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셔레이드는 원래 사람의 몸짓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맞히는 제스처놀이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셔레이드가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이며 그 셔레이드의 기원이 나와 있네요. 몸짓을 보고 의미를 알아봤죠. 이런 거 여러분 게임으로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렇죠? 풍요나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들에서 고대인들의 셔레이드적 행위를 엿볼 수, 야, 여기까지 올라갑니까? 풍요나 다산을 기원하는 고대인들? 아주 멀리까지 가네요. 자, 1문단은 셔레이드의 기원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영화에서 셔레이드는 대사 없이 의미 전달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대요. 자, 영화에서 셔레이드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 제목에도 있잖아요. 대사 안 해. 근데 의미를 전달하고 상황을 전달해야 되는데 뭘로? 대사 없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은, 언어가 아닌 것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주로 몸짓, 뭐 표정,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즉, 배우의 표정, 동작, 행위 등 신체 언어나 특정한 물체 등을 활용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얼굴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다 셔레이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의미를 전달해야 돼.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짓이나 그 사람의 표정으로, 아, 지금 기쁜 마음이야. 아, 슬픈 마음이야. 뭐 행복한 마음이야. 이런 의미가 전달되어야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셔레이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영화에서 셔레이드의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 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피스, 셔레이드 활용사를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클로즈업 기법을 개발하여 자연스럽고 정교한 셔레이드 기법을 활용했대요. 이분이 클로즈업 기법을 개발했구나. 클로즈업이 뭐야? 대상과 카메라를 굉장히 가깝게 해놓고 찍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대상의 얼굴 표정도 되게 크게 나올 테니까 얼굴 표정으로 의미를 더잘 전달할 수 있었겠죠. 자, 카메라로 배우의 얼굴이나 의상 등을 크게 화면에 배치해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지금은 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굳이 슬퍼. 이렇게 대사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어떤 인물의 그 눈빛 하나로. 저 사람 너무 슬프구나. 이게 다 느낄 수 있게.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거죠. 이후 찰리 채플린은 셔레이드의 활용을 통해 인물의 심성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영화의 예술적, 사회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큰 기여를 했다. 자, 첫 번째 활용 사례로는 그리피스, 그리고 두 번째 활용 사례로 찰리 채플린인데, 찰리 채플린 하면은 우리가 무성 영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 소리가 없는 영화니까 당연히 셔레이드, 몸짓이나 표정으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찰리 채플린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무성 영화 시대 때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에 유성 영화가 나와요. 그런데도 이분은 무성 영화를 더 추구했대. 오히려 유성 영화가 나오니까, 아니, 소리를 영화에 왜 넣어? 너무 어색한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연기가 마이크가 들어가니까 너무나 어색해진다. 부자연스러워진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영화에서 소리가 없다고 생각해봐. 너무 어색하고, 뭐 반만 보는 것 같고, 내용 전달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분은 그렇게. 또 그때 당시에는 무성 영화가 있었던 시기에서 유성 영화 처음 나오다 보니까 또 그랬을 수도 있죠. 뭐 나중에 유성 영화도 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진짜 영화는 무성 영화다. 소리는 사실 뭐 오히려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없이도 인간을 연결할 수 있다. 언어 없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가능하다는 거죠. 셔레이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문단 영화에서 셔레이드의 개념과 활용 사례가 나와 있네요. 자, 셔레이드의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을 합니다. 먼저 신체 언어를 활용한 셔레이드가 있는데, 자, 셔레이드의 방법 첫 번째는 신체 언어입니다.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가 그것이다. 루돌프 아른하임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얼굴 표정과 사지, 팔, 다리, 제스처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면서 신체 언어 표현의 강력한 의미 전달력에 대해 말한 바 있대요. 큰 따옴표 안에 넣고 라고 썼어요. 직접 인용을 사용해서 신체 언어 표현의 강력한 의미 전달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이는 배우의 안면 표정,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가 인물의 심리나 감정 등을 어떤 대사보다 호소력 있게 전달하며 내재된 무의식까지 표현된다. 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신체 언어를 활용한 셔레이드의 장점이죠. 어떤 대사보다도 더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내재된 무의식까지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 자. 어때요? 어때요? 저는 지금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 전달됐죠. 어떤 마음이지? 그래요. 이게 바로 뭐야? 셔레이드입니다. 아이고. 오늘 연습 많이 했는데 그래도 참 부끄럽네요. 자, 여기까지 3문단. 신체를 이용한 셔레이드예요. 되게 잘 전달이 돼요. 그렇죠? 오히려 말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말로 얘기하면 알겠어 하고 끝날 건데, 이게 이렇게 몸짓이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로 전달되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 더 많은 여운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그쵸? 자, 이어서 다음 기법입니다. 소도구도 매우 중요한 셔레이드의 방법이 된다. 자, 두 번째 셔레이드의 방법, 소도구입니다. 그리피스는 영화에서는 물체도 연기를 한다고 말해왔는데, 소품까지도 클로즈업을 통해 함축적 의미나 맥락을 전달하는 것이다. 소도구를 활용한 셔레이드의 장점이에요. 또 있어. 장소도 셔레이드를 나타내는 주요 방법이라고 합니다. 셔레이드의 방법. 세 번째는 장소인데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 인물의 상황이나 관계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대. 아니, 앞에서 봤던 신체, 그리고 뭐 소도구는 그럴 수 있는데 장소까지 그렇다고요? 장소는 그냥 공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죠? 부서져 있는 간판이나 떨어져 있는 메뉴판을 보여줘. 배경이지. 근데 이 장소가 폐업한 음식점이라는 공간을 보여주며 인물의 몰락한 처지를, 그래요,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난 망했어. 난 망했다고. 이렇게 말로 대사로 하지 않아도 이런 배경으로 이 장소가, 아, 저 인물이 저렇게 망했구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방법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나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다의적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 3문단, 소도구나 장소를 이용한 셔레이드의 방법이어서 3문단, 3문단에 걸쳐서 셔레이드의 방법 3가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자, 넘어갑니다. 아, 요거 이 부분 안 보고 넘어갔네요. 장소를 활용한 셔레이드의 장점이에요. 인물의 상황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우리 봤습니다. 그죠? 넘어가요. 자, 그러면 셔레이드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까? 자, 이제 셔레이드의 목적이죠. 셔레이드는 먼저 영상 속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인물 관계나 상황 등을 드러내며 이야기의 공감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활용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를, 성격을, 관계를, 상황을 잘 드러내서 그 보는 사람이 이야기에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 셔레이드를 활용한다라는 의미죠. 특히 셔레이드로 표현된 것 자체가 인간 내면의 심성을 표현하는 것이 많아 성격 구축을 이루는 초석이 되며 셔레이드를 통해 영화 감독의 스타일을 규정하게 된다. 그치? 그 셔레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 저 감독님은 셔레이드를 저렇게 쓰더라. 저런 셔레이드를 통해 이런 걸 보여주더라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5문단 셔레이드의 활용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셔레이드는 영화 속에서 의미 전달을 보다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하며 관객이 영화의

분노까지? 나는 뭔가 비장함이 느껴졌어. 나는 좌절을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요. 이런 게 바로 영화에 대한 감정적인 수용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셔레이드의 효과가 되겠죠. 앞으로 영화 볼때이 셔레이드가 사용된 부분에서 좀더 집중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문제 갈게요. 스텝 2, 3번 문제 봅시다. 구조도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서 써더 밑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요. 먼저 셔레이드의 기원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몸짓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맞히는 제스처 놀이에서 기원했다라고 했고, 이어서 셔레이드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대사 없이 의미 전달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배우의 표정, 동작, 행위 등 신체 언어나 특정한 물체 등을 활용해 의미를 전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어지는 문단들을 통해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 언어.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를 이용하는 건데,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며 무의식까지도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소도구를 활용합니다. 소품도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함축적인 의미나 맥락을 전달한대요. 장소입니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인물의 상황이나 관계 등을 나타내죠. 자, 셔레이드의 효과, 관객이 영화의 주제를 현실감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강한 힘을 발휘해요. 관객이 영화에 대한 감정적인 수용과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이제 스텝 3, 1번 갈게요.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셔레이드가 유래된 기원? 1문단에서 사람의 몸짓을 보고 의미를 알아맞히는 제스처 놀이에서 기원했는데 있잖아요. 자, 2번. 과거 영화인들이 셔레이드를 활용한 사례 2문단에 보면 미국 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피스, 그리고 찰리 채플린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죠. 아닌 걸 찾는 거죠. 자, 셔레이드가 관객의 영화 감상에 미치는 영향 6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영화의 주제를 현실감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했고, 메시지 해석에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고 했죠. 자, 4번은 영화 감독이 셔레이드를 구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인데, 유의할 점에 대한 내용은 그래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대사와 셔레이드가 의미 전달에서 차이가 나는 점 뭐냐? 6문단에 있습니다. 언어적인 대사는 단선적인 의미 전달. 셔레이드는 해석에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감정적인 수용과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맞는 내용, 틀린 내용 이렇게 고르는 문제 나올 때 맞는 것만 그냥 찾고 넘어가지 말고 또는 틀린 것만 찾고 넘어가지 말고 다 찾아봐야 돼요. 맞는 건왜 맞는지, 틀린 건왜 틀린지. 질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가부터 마에 대해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보기 보면 일본의 이와이 슌지 감독이 1998년에 발표한 영화 4월 이야기. 우츠키라는 여대생이 고등학생 때 짝사랑하던 선배를 우연히 만나 사랑을 이뤄가는 내용이래요. 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셔레이드 나타나는데 아닌 거 찾아봅시다. 가는 신체 셔레이드를 통해 짝사랑하던 선배를 만난 부끄러움과 설렘을 나타낸대. 가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선배를 대학교에서 다시 마주했을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얼굴만 붉혀요. 어때? 부끄러움과 설렘. 맞죠? 신체 셔레이드. 맞죠? 자, 2번. 나는 신체 셔레이드를 통해 선배가 자신을 몰라본 데 대한 서운함과 야속함을 나타낸다? 나를 보면 선배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뒤돌아서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면 신체 맞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그렇게 한 거니까 서운함과 야속함이 드러나 있다고 볼수 있죠. 넘어갑니다. 자, 다는 장소 셔레이드를 통해 길거리의 모습을 배경으로 선배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나타낸대. 달을 보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때 앙상한 나무로 가득한 길거리 모습이에요. 하필 나무 왜 이렇게 앙상하냐고. 이파리 하나도 없어. 길거리 모습이니까 장소 셔레이드 맞고요. 마음의 상처라고 볼수 있겠죠. 자라는 신체와 소도구 셔레이드를 통해 선배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은 주인공의 마음, 봐봐. 학교 사물함에 붙어 있는 선배의 이름표를 보고 반가워서 호주머니에 넣어요. 사물함, 저 가져가면 어떡해? 어쨌든 반가워서 그랬대. 자, 호주머니에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신체하고 소도구 다 사용한 거죠. 그리고 선배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서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5번. 많은 신체와 장소 셔레이드를 통해 주인공과 선배가 다시 예전의 인물 관계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선배가 자신을 알아보고 드디어 만날 약속을 잡자 환한 얼굴로 빗속을 뚫고 거리를 힘차게 뛰어간대요. 드디어 만날 약속을 했어. 사랑을 잃어간다 그랬잖아요. 뭐 장소 셔레이드라기보다는 환한 얼굴이니까 신체 셔레이드라고 할수 있겠고요. 다시 예전의 인물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5번이 잘못.

됐습니다. 했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 볼까요? 구축과 초석이에요.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움을 구축. 어떤 사물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초석입니다. 셔레이드로 표현된 것 자체가 인간 내면의 심성을 표현하는 것이 많아 성격 구축을, 그러니까 성격을 닦아 세우는 초석, 기초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축과 초석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술 분야의 두 개의 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읽어가지고 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영어 실력이 된다. 이복카 중학 기본 강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it looks 외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word mission 다들 도전해 주셨나요? 자, 바로 정답은 없었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를 골라주면 됐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단어들의 의미들만 쭉 복습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kind 무슨 뜻이죠? 그쵸. 친절한, responsible, 책임감이 있는, quiet, 조용한, shy, 부끄러움을 타는, 수줍음이 많은, 그리고 funny, 재미있는이죠. brave, 용감한, active, 활동적인, talented, 재능이 있는 이런 의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여러분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 하면은 다른 단어를 적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word mission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 소녀는 I want to change my hair color. 저는 제 머리색을 바꾸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I want to blank my hair.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동사 오늘 배워볼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아들과 아빠를 보니까 눈이 똑같이 생겼어요. You have the same eyes as your father. 너는 너의 아빠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이때 우리는 you blank your father. 이 빈칸에 들어갈 동사구 또한 오늘 배워볼 겁니다. 자, 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오늘 강의 열심히 듣고 여러분이 정답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01번째 단어죠. tall부터 들어가 볼게요. tall. 자, 형용사로 키가 큰, 높은이란 뜻이고요. 유의어로 high도 있어요. high, 높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명사 형태도 나중에 한번더 언급이 되겠지만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tall, 키가 큰, 높은, height, 명사로 높이 또는 키라는 의미가 돼요. height, 명사죠. 자, 예문을 보면 제니는 키가 크고 말랐다. Jenny is tall and thin. 자, 이때 thin, 마른이라는 의미예요. Jenny is tall and thin. 키가 크고 말랐어요. 자, 그 다음은 long 이란 단어가 나와요. long. long. 형용사로 긴이란 뜻이죠. 길이 또는 거리가 긴 이럴 때 우리가 long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자, 지금 명사 형태로 길이는 length예요. 자, 지금 height. 명사로 높이나 키. length는 길이란 의미이다. 나에게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 My dog has a long tail이 되겠죠. long. 자, 긴 꼬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긴이란 단어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짧은 short 볼게요. short. short. 짧은 또는 키가 작은이란 뜻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짧은 머리를 좋아한다. She likes her short hair. 자, short hair, 짧은 머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tall, long, short 다 비슷한 범위의 단어들이죠? 함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tall, 키가 큰, 높은, long, 긴, short, 짧은, 키가 작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old.

old. 자, 형용사로 나이가 뭐뭐인 이란 의미도 있고요. 또 나이가 많은도 있어요. 나이 많은.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 낡은, 오래된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내 강아지는 태어난 지두달 되었어요. 자, 이때도 우리는 태어난 지두 달이다. 나이가 뭐뭐인 이란 의미로 old를 쓸수 있어요. My puppy is 2 months old. 2 months old. 태어난 지두 달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음은 young입니다. young 발음해 볼까요? young 형용사로 어린, 젊은이에요. 자, 어린아이들은 집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때 children 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니까 앞에 young을 써줍니다.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은 should not stay home alone. 자, should,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should, not이 들어가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즉, should not stay home alone. 혼자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old, young 단어 봤습니다. 자, 이어서 fat. 자, fat 발음해 볼까요? fat, 형용사로 뚱뚱한이란 뜻이고요. 자, 명사도 있어요. 명사로는 지방 또는 기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유형으로 overweight가 있어요. overweight. 자, 이건 과체중의란 뜻이 돼요. overweight, 과체중의. 자, 예문 볼게요. 자,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과체중의. 자, 그는 많이 먹지만 he eats a lot. But, 그러나, 그는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 He never gets fat. 우리가 get fat, 살이 찌다란 뜻인데요. Never gets fat이에요. 그래서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음은 slim입니다. slim. slim. 자, 형용사로 날씬한, 오리오리한, 얇은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마른이란 의미로 thin도 봤어요. thin, 유의어죠. slim, thin. 같은 의미이다. 자, 예문을 보면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I try to stay slim이 되겠죠. I try to stay slim. 자, 이렇게 우리 fat 그리고 slim까지 봤고요. 자, 이어서 cute란 단어가 나와요. 자, cute 해볼까요? cute. 형용사로 귀여운이란 뜻이에요. 자, 귀여운, 매력적인. 저 귀여운 강아지 좀 봐. Look at that. Cute puppy. 귀여운 강아지죠? Look at that cute puppy. 자, 다음은 ugly란 단어가 나와요. ugly. ugly. 형용사로 못생긴, 추한이란 뜻이에요. 자, 예문 볼게요. 그 왕자는 얼굴에 못생긴 흉터가 하나 있었다. The prince had an ugly scar. The prince had an ugly scar on his face. 자, 이때 scar, 흉터가 되겠습니다. ugly scar. 못생긴 흉터. 자, cute 무슨 의미다? 귀여운, 매력적인, ugly, 못생긴, 추한. 자, 이어서 pretty란 단어를 볼게요. pretty. pretty. 형용사로 예쁜이란 뜻이에요. 예쁜. 자, 그리고 부사도 있어요. 부사. 이 의미는 조금 생소하죠. 꽤 상당히라는 의미예요. 자, 예문 한번 채워볼게요. 너는 그 드레스를 입으니 정말 예쁘다. 자, 정말 예쁘다. You look so pretty라고 할수 있는 거죠. You look so pretty in that dress. 자, 그리고 부사로 꽤 상당히라는 의미의 pretty 예문 하나 적어드릴게요. 아, 나는 지금 꽤 힘들어. 상당히 힘들어. 이럴 때 우리는 I'm pretty tired. 자, 이때 pretty 예쁜이란 뜻이 아니죠. 이때는 무슨 의미다? 그치? 꽤 상당히라는 부사예요. 그래서 tired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죠. I'm pretty tired. 나는 지금 꽤 힘들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beautiful. 자, 발음해 볼까요? beautiful, beautiful. 자, 형용사로 아름다운입니다. 저 지금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자, 감탄문이 나오죠. What a beautiful painting. What a beautiful painting.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handsome. 자, 발음해 볼까요? handsome, handsome. 잘생긴, 멋진이란 형용사입니다. handsome. 자, 유형으로는 good looking이 있어요. good looking, good looking. 잘생긴이란 뜻이에요. 저기 예문 보면 King George, 조지 왕은 is tall.

처 무슨입니다? 키가 큰. 키가 크고 잘생겼다. is tall and handsome. 자, handsome, 잘생긴. 자, 그 다음은요. seem 이란 동사가 나와요. seem. seem.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또는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돼요. seem.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My homeroom teacher, 나의 담임 선생님께서는 친절해 보인다라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친절하다가 아니고 친절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뭐처럼 보이다. seem 이란 동사를 쓰는데요. 자, 중요한 거. 주어가 my homeroom teacher. 자, 3인칭 단수 주어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동사 뒤에 무엇을 쓴다? 그렇죠. s나 es를 써준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s를 붙인다. My homeroom teacher seems nice. 친절해 보이신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dye. 자, 발음해 볼까요? dye. dye. 염색하다라는 동사예요. 염색하다. 그 여자는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했다. 자, 이번엔 동사의 과거형이죠. 이때는 dye 뒤에 그냥 d를 붙입니다. The woman dyed her hair blue. 자, 그녀의 머리를 blue, 파란색으로 염색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dye, 염색하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머리를 염색하다, dye one's hair 이라고 하는 거죠. dye one's hair, 머리를 염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length, 아까 봤던 단어죠. length, 바로 명사로 길이에요. 길이, length. 자, 예문을 보면 그 강의 길이는 300마일이다, 이때. The length of the river. The length of the river is 300 miles. 자, length는 길이 명사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long은 형용사로 그냥 긴이란 뜻이에요. 긴. 자, 이어서 116번의 height. height. 명사로 높이, 키. 자, height. 발음해 볼까요? height. 자, 높이, 키고요. high는 그쵸. 아까 우리가 봤던 형용사로 높은이란 뜻이에요. 저기 예문 보면 그 쌍둥이들은 키가 거의 같다라고 합니다. 자, almost 거의란 뜻이에요. The twins are almost the same height가 되는 거죠. 키가 거의 같다. Almost the same height. 자, height는 높이 또는 키다. 자, 이어서 weight가 나옵니다. weight 발음해 볼까요? weight. weight. 무게 또는 체중이 돼요. 무게, 체중. 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웨이트와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일단 살을 빼다라고 할때 우리는 lose weight. 자, lose란 동사를 써요. lose weight. 살을 빼다. 자, 그러면 살이 찌다는 gain이요. gain. 자, gain이 없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gain weight. 무게, 체중을 얻다. 즉, 살이 찌다예요. 자, lose weight. 살을 빼다. gain weight, 살이 찌다.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체중이 늘다라고 할 때는 put on weight라고 해요. put on weight, put on weight, 체중이 늘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모델들은 걱정한대요. models worry about, 자, worry about, 무엇을 걱정하다, 무엇을? 자신의 체중에 대해서 their weight가 되겠죠. models worry about their weight. 자, 이렇게 우리 height, 높이, 키, 그리고 weight, 무게, 체중까지 봤어요. 자, 이어서 curly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curly, curly. 바로 곱슬곱슬한 또는 동그랗게 말린 이런 의미가 돼요. 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곱슬머리다라고 할때 curly hair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나의 여동생은 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다. My sister has long curly hair. hair. 자, curly hair. 곱슬머리가 되고요. 유의어로 wavy가 있어요. wavy도 이렇게 곱슬거리는 또는 wavy가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반의어로는 straight. 자, straight은 똑바른 곧은. 그러니까 똑바른 곧은 머리를 우리가 straight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blonde. 자, blonde 발음해 볼까요? blonde. blonde는 금발머리인이란 뜻이에요. 금발머리인. 자, 그 인형은 금발머리와 커다란 파란 눈을 가졌다. The doll has blonde hair. 자, 금발머리, blonde hair.
And big blue eyes. 커다란 파란 눈을 가졌다. 자, 이렇게 우리 curly, 곱슬곱슬한 blonde, 금발머리인.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이어서 120번. Nice. Nice 해볼까요? Nice. 좋은, 멋진, 친절한. 다 이런 의미고요. 유의어로 good도 있죠. Good. Nice. Good.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 보면 우리 새 이웃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다. Our new neighbors are very nice 라고 할수 있죠. Are very nice. 자, 이때 neighbor,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단어입니다. 바로 이웃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 사람들, our new neighbors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다음, lovely. 자, 발음해 볼까요? Lovely. Lovely. 사랑스러운, 뭐 아주 좋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녀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다. She has a lovely smile. A lovely smile. 사랑스러운 미소. 자, 이렇게 lovely까지 봤고요. 이어서 122번. neat. 발음해 볼까요? neat. neat. 네,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neat. 무슨 의미냐면, 정돈된, 단정한, 깔끔한 이런 뜻이에요. neat. 유의어로 tidy도 있어요. tidy. tidy. 정돈된, 단정한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반여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tidy의 반여로 untidy가 있어요. untidy. 단정치 못한, 그리고 messy라고 하면 지저분한이라는 뜻이죠. messy. 자, 예문에 보면 우리 엄마의 부엌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다. My mom's kitchen is neat and tidy. 자, 비슷한 의미죠. neat, 깔끔하고 tidy, 정돈되어 있다. neat and tidy. 자, 다음. change. 자, change. 동사, 명사 두 가지 다 있죠. 자, 동사로는 변하다, 달라지다, 바꾸다야. 그치? 자, 그리고 명사로는 변화란 뜻도 있고요. 또, 거스름돈이나 뭐 잔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그 소년의 목소리는 the boy's voice.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어요. 자, 이때 빈칸에는 달라졌다란 동사가 들어가면 되죠. The boy's voice changed. 자, 달라졌다. 과거형으로 D를 붙여서 changed라고 하면 됩니다. The boy's voice changed as he grew older.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다. change, 변하다, 달라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dirty 란 단어가 나와요. dirty, dirty, 더러운이요, 더러운. 자, 반의어는 clean, 깨끗한. 자, 같이 알아두세요. dirty, 더러운, clean, 깨끗한. 자, 더러운 접시들을 싱크대 안에 넣어라. 자, 이때 우리는 put the dirty dishes and the sink. 이렇게 할수 있죠. Dirty dishes. 자, 벌써 우리 마지막 표현까지 왔어요. 마지막 표현. Look like입니다. Look like. 자, look like something 또는 someone.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또는 무엇을 닮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지금 예문 보면 나의 삼촌은 유명한 배우처럼 보여요. My uncle. 자, look like를 쓰면 되는데요. 나의 삼촌이 그치. 3인칭 단수 주어예요. 그러면 이 look 자체가 동사예요, 동사. 자, 이 look이라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줍니다. My uncle looks like a famous actor. 나의 삼촌은 유명한 배우처럼 보여요.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look like,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또는 무엇을 닮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125번 단어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자, 여러분, 어려운 단어들은 꼭 나만의 복화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특히 좀 어려운 형용사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명사들도 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look like와 같은 동사구 표현도 있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한 단어를 이용해서 이 퍼즐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먼저 가로 퍼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부터 보면 leaves, 나뭇잎들이 빈칸합니다. Their colors in fall. 자, fall, 가을이에요, 가을. 자, 나뭇잎들은 가을에 색이 변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단어예요. 변하다라는 동사. change가 되죠. change. 자, 그럼 4번 가로에 change라고 쓰면 되겠네요. change. Leaves change their colors in fall. 나뭇잎들은 가을에 색이 변해요.
자, 6번. tall 무슨 뜻이죠?

tall. 키가 큰. 자, 그럼 반이어로 키가 작은. 뭐 또는 네, 키가 작은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키가 작은은. 그렇죠. 우리가 short라고 합니다. short. 자, 6번에 short. 키가 작은. 뭐 또는 짧은이라는 의미도 되죠. 자, 8번에 그림인트가 있어요. 자, 8번. 이 머리 색깔은요. 어떤 색깔일까? 그렇죠. 지금 머리색이 금발이죠. 자, 금발인 어떤 게 있었죠? B로 시작하는 그렇죠. blonde가 있었죠. blonde. 그러면 blonde. 네. 스펠링에 좀 유의해서 쓰셔야 돼요. blonde. 금발인. 자, 그다음 9번은 old가 나와요. old. 나이가 많은이라고 했을 때 반이어로는 그렇죠. 어린, 젊은, young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young. old, 나이가 많은, young, 젊은, 어린. 자, 마지막 10번에 long, 형용사로 긴이란 뜻이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이것을 명사 형태로 바꿔라 라고 하네요. 자, long, 긴의 명사는 뭐가 있을까? 길이라는 단어, 바로 length가 들어가면 돼요. length. 자, 명사 10번에 적어볼게요. length, 길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다섯 개 단어들, 가로 단어를 완성해 봤는데요. 자, 이제 세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로로 가보면, 자, 1번. I want to blank my hair brown. 자,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나는 내 머리색을 brown, 갈색으로 염색하고 싶어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염색하다, dye요, dye. 자,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 D, Y, E가 되죠. 그치? dye, 염색하다입니다. dye. I want to dye my hair brown.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고 싶다. 자, 2번은 not clean이요. not clean. clean은 깨끗한, not이야. 그러면 깨끗하지 않은, 즉, 더러운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더러운, D로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dirty라는 단어를 봤어요. dirty, 더러운. 자, 3번. 그림 힌트를 한번 볼게요. 자, 3번 그림을 딱 보니까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곱슬머리네. 자, 곱슬거리는 이라는 표현 뭐가 있었죠? curly란 표현이 있었어요. curly. 자, curly hair. 자, 3번이죠. curly. 다음, 5번. woman, 여자. beautiful, 아름다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어떤 관계일까? 여자한테는 아마도 beautiful, 아름다운 이란 형용사를 쓰는 것 같고요. man, 남자한테는 물론 남자한테도 우리가 beautiful, 아름답다를 쓰기는 해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는 이제 보통 여자한테는 아름다운, 남자한테는 주로 무엇을 쓸까? 네, 잘생긴, 즉 handsome 이란 말을 많이 써요. handsome. 물론 그렇다고 남자에게 beautiful을 못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a woman beautiful, man handsome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에 그러면 handsome 이렇게 되겠죠. handsome 무슨 뜻이에요? 잘생긴.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미로 또 잘생긴 뭐가 있었죠? good looking도 있었어요. good looking. 자, handsome 적어봤고요. 자, 마지막 7번이죠. high 형용사예요. 형용사. 높은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이때 높이라는 명사 형태는 뭘까? height가 돼요. height. 자, 이게 스펠링이 조금 어려워요. heigh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요 height, 7번에 있는 높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까 10번 가로에 있는 length, 길이란 단어를 조금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스펠링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쌤이 하이라이트 쳐줄게요. 자, length 무슨 의미다? 그쵸. 길이란 뜻이다. length. 그리고 height는요. 그쵸. 높이라는 의미다. 높이. 자, 이렇게 우리 퍼즐을 완성해 보았고요. 이제 daily practice로 한번 가볼게요. 자,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강의 잠깐 멈춰놓고 A, B, C까지 한번 스스로 힘으로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재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A 한번 볼게요. 다음 단어에 알맞은 뜻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자, 1번에 blonde 무슨 의미죠? 그렇지. 금발머리인 이란 뜻이다. blonde, 금발머리인. 자, 이번에 ugly, 못생긴, 추한 이란 뜻이었어요. ugly. 자, 3번에 neat, tidy와 유의어였죠. 정돈된, 단정된, 깔끔한 이란 의미가 됩니다. 자, 4번에 weight, 무게, 체중이란 뜻이죠. weight. 자, 그리고 5번에 length, 방금 우리가

봤었죠. length, 길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length, 길이. 자, 이렇게 A의 단어들 우리가 뜻과 잘 연결해 봤고요.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하네요. 자, 한번 볼까? 자, 1번에 보니까 날씬한 몸이라고 나와요. 자, 날씬한이란 표현을 한번 찾아볼까요? 쭉 보니까 slim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slim, a slim body. 날씬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벽에 걸린 예쁜 그림. 자, 그럼 우리는 예쁜이란 형용사를 찾으면 되는데요. 예쁜은 pretty죠, pretty. A pretty picture. 예쁜 그림입니다. On the wall. 저 벽에 걸린 a pretty picture. 예쁜 그림. 자, 3번. 밖에서 놀고 난뒤 더러운 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더러운이란 형용사는 어떻게 쓴다? 그렇죠. dirty가 되죠. dirty. dirty hands after. 자, after 뭐뭐한 후에요. dirty hands after playing outside. 밖에서 놀고 난 후에 dirty hands. 더러운 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4번은 a blank student in my class. 우리 반에 키큰 학생. 자, 우리 키가 크는 tall이라 그러죠. tall. 자, 그럼 4번은요. A tall student in my class. A tall student. 키가 큰 학생이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TV에 나온 잘생긴 배우. 자, 잘생긴. 그렇지. handsome이란 단어가 있었죠. A handsome actor. A handsome actor on TV. TV에 나오는 잘생긴 배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B번 빈칸을 한번 잘 채워봤고요. 자, 이제 C로 가서 이번엔 보기가 없죠.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자, 지금 children, 아이들이란 단어는 있고요. 어린은 young이란 단어가 있었죠. 자, 그러면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need care from adults. 자, adult는 그쵸, 어른이죠, 어른. Young children need care from adults.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어른의 보살핌. 자, 2번. 너는 매년 머리를 염색하니? 자, 여기서 every year이라고 하면 매년이란 뜻이야. 매년. 자, 그럼 빈칸은 염색하다는 동사가 들어가면 되죠. Do you dye your hair? Do you dye your hair every year? 자, 이렇게 되면 너는 매년 머리를 염색해?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그 소녀는 자신의 곱슬머리를 좋아합니다. The girl likes her. 자, 곱슬머리는, 그렇지, 곱슬거리는 curly라는 형용사로 써줍니다. 그래서 The girl likes her curly hair. The girl likes her curly hair. 자, 이렇게 3번까지 적어봤고요. 4번, 5번,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자, 그녀는 언제 행복해 보이니? 자, 지금 보면 when, 언제예요, 언제. When does she blank to be happy? 자,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동사를 써주면 돼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동사? seem이 있었어요, seem. 자, 그러면 when does she seem to be happy? 언제 행복해 보여?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저 구름 하트처럼 생기지 않았어? Doesn't that cloud? 자고 어라 빈칸이 두 개네. 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뭐뭐처럼 생겼다 또는 무엇을 닮다라고 할때 우리는 look like란 표현을 썼죠. 자, 그러면 이때 look lik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Doesn't that cloud look like a heart? 저 구름 하트처럼 생기지 않았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렇게 looks, 외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봤는데요. 오늘 단어도 꽤나 어려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복습을 하고, 그 다음 하루 지나서 또쭉 읽으면서 무슨 표시하라고요? 그렇죠. 동그라미, 세모, 그리고 별표 표시하면서 잘 모르는 단어들 복화노트에 예문 적으면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word 미션인데요. 문장 속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자, 머리색을 바꿀 때는, 그렇죠. 빈칸에 1번 동사 아시겠죠? 자, 2번은요. 아빠와 닮다. 무엇을 닮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닉네임과 함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함께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0: 단어를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어느 순간 쑥 늘어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보카 실력편의 홍아은입니다. 우리 오늘 day 5 단어 주제는요. free time, 여가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선생님은 운동 중에서는 배드민턴을 제일 좋아하고 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요리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하나쯤 갖는 것도 필요하겠죠. 혹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배울 단어들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오늘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 여러 활동 들에 관련된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activity. activity 하면 활동을 얘기합니다. 너가 가장 좋아하는 방과 후 활동이 무엇이니? What is your favorite after school activity?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나온 것이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act입니다. act 하면 동사로 행동하다인데 여기 eve가 붙여져서 active 하면 이건 활동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거기다가 ity, et가 붙게 되면 이건 또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단어들 같이 알아둡시다. 우리 방과 후 활동 말고 또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죠. club activity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interest. 자, interest 하면 관심, 관심사 또는 흥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although they are twins, 그들이 쌍둥이이지만 they have different 무엇? 자, 그들은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they have different interests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interest는 돈과 관련해서는 이자라는 뜻도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날 때 이제 받는 이자를 interest라고 하고요. 또 interest는 동사로도 쓰여서요. 누군가의 관심을 끌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의 관심을 끈다. That story interests m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과 관련해서 우리 같이 알아둘 것이 있어요. 우리 회화에서 또 자주 쓰이는데 be interested in 하면 무엇무엇에 흥미가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영어에 흥미가 있어요. I am interested in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강세 주의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curiosity. curiosity 하면 이건 호기심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children are always full of curiosity. 아이들은 항상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죠. 자, 이 단어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curious. curious라고 하면 이건 형용사로 호기심이 많은, 궁금한인 거예요. 여기다가 it를 붙여서 curiosity 하면 호기심, 명사가 됩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out of curiosity 하면 호기심에 라는 뜻이에요. 나는 호기심에서 이제 질문을 던졌다. I asked a question out of curiosi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카 플러스 한번 보시면 한 가지 단어 규칙이 나와 있어요. 어떤 형용사에다가 et, ity를 붙이게 되면 그건 명사가 된다. curiosity와 같이 형용사에 전미사 et를 붙이면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용사의 끝이 e로 끝나면 그땐 e를 탈락시키고 et를 붙여야 합니다. 우리 예시 보면 major. major 하면 대다수의 라는 뜻인데요. 여기 et 붙여서 majority. majority 하면 다수라는 명사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보면 similar 하면 비슷한입니다. 여기다가 et 붙여주게 되면 similarity. similarity 하면 유사성, 비슷한 점이 됩니다. 다음 보시면 active, 아까 활동적인이었죠? 여기다가 et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activity 하면 활동이라는 뜻의 명사가 됩니다. 이런 단어 형성 규칙 같이 알아두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124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발음 주의해 주세요. 마니아가 아니라 mania. 자, mania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열기, 열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챌린지가 인기를 얻은 후에 춤 열기가 빠르게 커졌다라고 할 때 dance mania grew quickly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춤에 대한 열기 또는 열광을 얘기할 때 mania.
자, 그리고 또이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무슨 무슨 매니아, 무슨 무슨 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에 매니아인지 한번 스스로 말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케이팝을 정말 좋아해요. 케이팝 매니아. 선생님, 저는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 매니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 다음 표현 읽어보겠습니다. 보드 게임. 자, 보드 게임. 이것도 요즘 정말 유행하는 취미 생활 중 하나죠. 이제 보드 게임인데, 보드 게임은 보통 이렇게 평평한 보드판 위에서 하기 때문에 보드 게임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너는 그 보드 게임 동아리에 가입하는 걸 생각하고 있니? Are you thinking of joining the board game club?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comic book. 자, 커믹북이라고 하면 커믹, 이 웃긴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만화책 또는 만화 잡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보카 플러스 한번 확인해 보면 이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카툰, 커믹 스트립, 그리고 웹툰. 이세 가지는 형식과 분량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카툰 같은 경우는요, 어떤 풍자나 유머를 담은 한컷 만화를 나타낸대요. 우리 왼쪽에 보시면, There is no planet B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There is no plan B. Plan B는 없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걸 약간 변형해서 Planet B가 없다라는 건 지구 외에 또 다른 행성은 없습니다. 해서 지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에다가 한 컷짜리로 어떤 사회 현상을 풍자하는 그런 만화를 전통적으로 카툰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와서는 이제 움직이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있죠? 그걸 이제 카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커믹 스트립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짧은 형식의 칸 만화인데요. 우리 스트립이라는 단어가 기다란 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칸으로 가로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형식의 만화를 커믹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한편, 웹툰 같은 경우는 완전 형식이 다르죠. 인터넷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우리 세로로 스크롤하는 형식의 디지털 만화는 웹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비교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film. 자, film 하면 이 단어는 일단 명사로 영화라는 뜻도 됩니다. movie랑 바꿔 쓸수 있고, 또는 카메라에 film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동사로도 쓰여서요. 촬영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film과 movie는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 movie 같은 경우는 그냥 대중 영화나 상업적인 영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영화를 가리킨다면, film 같은 경우엔 어떤 예술적 가치를 강조할 때, 예술 작품으로서의 영화를 얘기할 때, film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cinema. 자, cinema 하면 영화관 또는 극장을 얘기하죠. 영화를 상영하는 곳, movie theater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129번입니다. 베이킹. 자, 베이킹 하면 이 취미도 우리 친구들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빵 굽기, 오븐에 굽기. 또 베이킹이라는 취미를 말합니다. 원래 bake 하면 빵 같은 것을 굽다라는 동사이니까 여기 ing를 붙여서 베이킹이란 단어 만들어준 거죠.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 craft. 자, craft 하면 이건 공예 또는 수공예, 또 기술이나 기교를 얘기합니다. skill로도 바꿔 쓸수 있겠죠? 우리 예문 보시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종이 공예를 하고 있다. Children are doing paper crafts in the classroom.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활동 있죠? 종이접기라든지 또는 뭐 뜨개질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공예, craft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clay. 자, clay 이 단어는 찰흙 또는 점토입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이 단지는 숙련된 예술가에 의해 찰흙으로 만들어졌다. This pot was made from clay.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찰흙, clay. 자, 다음 단어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이 단어 발음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model, model. 자, model이라는 이 단어는 일단 명사로 쓰여서 모형 또는 모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그는 취미로 모형 비행기를 만든다. He builds model planes as a hobby.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fashion model이라고 할때 fashion model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한편 이 단어는 또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의 모형을 만든다. 그는 뭐 비행기 모형을 만들었다. He modeled an airplane.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모델로 일하다라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브랜드를 위해서 모델로 일을 한다. He models for a bra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133번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발음 주의해 주세요. 앞에 K 발음이 나지 않고 무음 처리되어서 knit. 자, knit 하면 이건 뜨다, 뜨개질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3단 변화로 knit, knitted, knitted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또는 이 니트는 이제 뜨개질 방식으로 만든 옷, 니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문 보면 나는 나의 할머니를 위해 목도리를 뜨고 있다. I am knitting a scarf for my grandmother.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강세 주의해서 photograph. photograph 하면 사진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우리 사진 찍는 걸또 취미로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유의어로 picture 그리고 photo가 있는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picture는 사진도 되고 또 이제 그림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진 또는 그림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단어이고요. 한편 photograph 줄여서 이제 photo라고 쓴 것이다. photograph, photo는 이제 사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알아둘 단어가 있습니다. 사진사. 우리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고 할땐 뒤에다가 er을 붙여줘요. 이때 강세도 이동을 하는데요. photographer. photographe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는요.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take a photograph 또는 take a picture, take a photo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135번 단어 보겠습니다. 코딩. 자, 코딩이라는 이 단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드라는 단어는 원래 코드, 암호, 부호 이런 뜻이 있고요. 또는 동사로 프로그램을 코드화하다, 부호로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ing를 붙여주어서 코딩하게 되면 이건 컴퓨터 코딩 또는 정보의 부호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명령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코드를 짜는 걸 얘기하죠. 예문 보면 내 사촌은 코딩을 사용해서 재밌는 게임을 만들었다. My cousin used coding to create a fun game. 이렇게 코딩이라는 단어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드릴게요. 첫 번째 미션, 도전 사라진 단어를 찾아라입니다. 화면에 여러 단어들이 떠 있을 건데요. 그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라진 한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 세트 드릴게요. Interest, Curiosity, Comic Book, Coding. 최대한 많이 기억해 보세요. 자, 이제 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사라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curiosity. curiosity 하면 호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 세트 드릴게요. film, mania, cinema, baking, photograph.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 단어가 사라졌나요? 정답은 바로 film. film 하면 영화 또는 촬영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트 드릴게요. model, craft, knit, board game, activity, clay.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제 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 단어 사라졌나요? 정답은 바로 activity. activity 하면 활동이란 뜻의 단어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이 확 깨시죠? 이제 우리 나머지 단어들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136번입니다. web surfing. 자, web surfing 말 그대로 웹 서핑을 얘기하는데 우리 유의어로 internet surfing으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보면요. 동사 surf는요. 파도 타기, 서핑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제 웹이랑 결합해서 마치 파도를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을 자유롭게 서핑하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web surfing. 다음 우리 137번에 보면 stamp collecting. 자, 스탬프는 우표입니다. 우표를 모으는 것 해서 우표 수집이라는 취미인데 이거는 조금 옛날 취미예요. 옛날에 이제 전화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편지를 써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곤 했는데 그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표에 나와 있는 그림이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뭐 동물이나 식물 또는 관광 명소 또는 어떤 위인의 얼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 하나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우표 수집. Stamp collecting. 지금은 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런 취미이죠.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Hike. 자, hike 하면요. 이건 동사로 hiking을 가다, 또 도보 여행하다도 되고요. 또는 명사로 쓰여서 hiking, 도보 여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hiking을 가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표현 기억해 두시면 돼요. Go for a hike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go hik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죠. 요가. 자, 요가하면 말 그대로 요가죠. 너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요가 연습하는 걸 계속해라 라고 할 때 keep practicing yoga every day for your health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우리 요가를 연습하다 practice yoga 이렇게 말하고 또는 그냥 요가를 하다 라고 할 때 do yoga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climbing. 자, climbing. 이때는 B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climbing인데요. 등산 또는 등반을 얘기합니다. 우리 climb에서 온 단어죠. climb 하면 동사로 등산을 하다, 오르다인데 여기다 ing를 붙여서 등산, 등반이 된 것이다. 우리 예문 보면 나는 산 풍경을 좋아해서 등산을 즐긴다. I enjoy climbing because I love the mountain views.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하이킹이랑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이킹은요, 주로 걸어서 산을 올라가는, 등산하는 것이라면 이제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한 바위산 또는 암벽산을 손과 발을 사용해서 힘들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go rock climbing 하게 되면 이건 암벽 등반을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cycling. 자, 사이클링 하게 되면 이건 자전거 타기, 사이클링을 말하는데요. 이 사이클에는 자전거를 타다란 뜻이 있어요. 원래는 ride a bike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ride a bike보다 사이클링은 조금 더 스포츠로서의 자전거 타기 또는 이제 통근수단,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타기를 말하고요. 특히 영국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 함께 읽어볼게요. scuba diving. 스쿠버 다이빙 하면 스쿠버 다이빙을 말하네요. 이때 스쿠버라는 말은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의 그 차는 산소통 있죠. 호흡장치, 그걸 스쿠버라고 부릅니다. 이 산소통 장비를 갖춘 잠수는 스쿠버 다이빙이고요. 산소통 없이 그냥 숨을 참고 하는 잠수도 있어요. 그건 스킨 다이빙이라고 부릅니다. 산소통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냥 피부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 다이빙입니다. 자,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bowling. 자, bowling 잘 치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 bowling이라고 할때 이렇게 철자를 씁니다.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우리 bowl이란 단어. 이 단어는 볼링 경기에서 공을 굴리다 또는 볼링용 공을 얘기할 때 이렇게 써줘요. 축구공, 농구공이랑은 다르죠. 축구공 이런 걸 말할 때는 ball인데 우리 그래서 볼링을 쓸때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둘이 완전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볼링 할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sunbathing. 자, sunbathing 하면 일광욕이란 뜻의 단어인데요. We go sunbathing. 우리는 일광욕을 하러 간다. At the beach every weekend. 주말마다 해변으로. 자,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sunbathe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일광욕을 하다예요. 우리 햇빛에다가 목욕을 하는 거라서요. 우리 일광욕이라는 취미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또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는 예전부터 갈색 피부가 건강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햇빛 아래에서 좀 쉬면서 몸을 태우는 그런 취미 활동을 sunbathing. 일광욕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indoor. 자, indoor 하면 이건 실내의, 실내용의라는 뜻인데요. 우리 단어 보니까 indoor, 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내의가 되겠죠. 우리 실내 암벽 등반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indoor rock climb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S를 붙여주게 되면 그때는 부사가 되어서요. 실내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실내에서 머물렀다. We stayed indoo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 단어도 같이 볼까요? 이번에 우리 반대말 나와 있네요. Outdoor. Outdoor 하면 문 바깥에 있는 거니까 야외에, 옥외에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이킹 같은 야외 스포츠를 좋아하니? Do you like outdoor sports such as hik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뒤에 S를 붙여주게 되면 그때는 부사가 되어서요. 야외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야외에서 놀았다. We played outdoors. 자,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Besides. Besides 하면 이건 게다가라는 뜻의 부사이고요. 이것과 바꿔 쓸수 있는 단어로 moreover, 게다가. In addition, 추가적으로 이런 연결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we should leave now. 우리 지금 떠나야 해. Besides, 게다가 the store closes soon. 가게도 곧 문을 닫아라고 해서 뭔가 설상가상의 상황을 나타낼 때에 besides 써서 표현할 수 있고요. 한편 참고 부분 보시면 beside 이렇게 s가 붙지 않은 형태도 있어요. 이건 철자가 비슷하지만 그 품사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beside라고 쓰면 이때는 전치사로 뭐뭐 옆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 옆에 beside the tre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전치사로 beside 뭐뭐 옆에. 그런데 besides 하면 부사로 게다가라는 뜻으로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표현 하나 나와 있네요. Go for a walk. 자, go for a walk 하면 산책하러 가다라는 뜻입니다. Take a walk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겠네요. 이때 walk가 산책이란 뜻으로 쓰여서요. 우리는 저녁 식사 후 강을 따라 산책하러 갔다. 우리 과거형으로 써주려면요. We went for a walk along the river after dinner. 이렇게 완성해 줄수 있네요.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Spend time, ing. 자, spend는 무언가를 쓰다라는 뜻이 있어서 spend time, ing, 뭐뭐 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시간을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뒤에 ing 형태, 동명사 형태를 써야 하는 동명사 관용 표현이에요. 우리 예문 보시면 그는 축구를 하는데 자신의 여가 시간을 보낸다. 자, 그는 보낸다. He spends. 그 다음에 그의 여가 시간을 his free time. 그 다음에 축구를 하는 데라고 할때 playing 이런 형태로 써준다는 거예요. spend time, ing. 그리고 여기서요, 이 time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end 3 hours, ing 하게 되면 이건 뭐뭐 하는 데에 3시간을 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마지막 표현 한번 볼까요? Be going to. Be going to 하면 무엇을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여가 활동을 할 예정이야 라고 할때쓸수 있겠네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 be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어 뜻과 단어가 잘못 연결된 선이 하나 있어요. 그 선을 찾아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예요. 지금 어떤 것이 잘못 연결되어 있을까요? 잘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노란 선입니다. 우리 stamp collecting 하면 웹 서핑 아니죠. 이건 우표 수집이란 뜻이었어요. 나머지 climbing, 등산, 등반 맞고요.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outdoor, 야외에 이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번에도 하나의 선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잘못 연결되어 있나요? 정답은 바로 초록선입니다. 우리 게다가라고 할 때는요, beside 아니죠. besides 이렇게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냥 beside는 뭐뭐 옆에 라는 뜻이었어요. 나머지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일광욕, sunbathing, 실내의, indoor, 이 나머지는 모두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폭탄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번 문제 볼게요.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서 빈칸에 알맞은 글자 써봅시다. 우리 1번에 스쿠버 다이빙 어떻게 써주시면 되나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스쿠버 다이빙 써주시면 되고, 다음 우리 2번 보면 찰흙, 점토라고 할 때 clay란 단어 있었습니다. clay. 다음 우리 3번에요. 자전거 타기 할 때요. ride a bike 말고 뭐가 있죠? cycling이죠. cycling 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4번에 빵 굽기라고 할 때는 baking입니다. 우리 baking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음 5번에 열기 또는 mania라고 하는 단어 있었죠. 정답은 mania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B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말 뜻을 보고 알맞은 영어 단어를 적어봅시다. 우리 1번에 호기심에, 호기심에서 라고 할 때 빈칸에는 curiosity, out of curiosity 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 영화제라고 할 때, 자, 영화 축제라고 해야 되겠죠? 빈칸에 film 또는 movie 둘 다 가능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영화관에 가다 라고 할 때도, 자, 이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go to the cinema 또는 go to the theater 둘 다 되고요. 다음 4번에 사진을 촬영하다 라고 할 때, 우리 사진이라는 단어도 많았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답은 take a photograph 해도 되고요. 또는 take a picture, take a photo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5번입니다. 모델 역할을 하다, 본을 보이다 라고 할 때는 serve as a model, serve as a model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C번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완성해 봅시다. 1번에요. 나는 그들이 새벽에 하이킹을 가는 것을 보았다. I saw them going hiking at dawn. 이렇게 완성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그들은 컴퓨터실에서 코딩을 배우고 있다. They are learning coding in the computer room 이 되겠고, 다음 3번 보시면 그는 좋은 레시피를 찾으면서 몇 시간 동안 웹 서핑을 하고 있다. 우리 서핑을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죠. He has been web surfing for hours looking for a good recipe 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Do you exercise these days? 너 요즘 운동하니? 응, 나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하려고 노력해. 우리 빈칸에 요가 써주시면 되네요. Yes, I try to do yoga every morning.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어요. 친구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오늘 우리 여가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활동 세 가지를 골라서 써주시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런 활동 해보고 싶어요 하는 세 가지 활동을 게시판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15번째 시간, 오늘은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인수분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 분배 법칙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인수분해는 전계와 반대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전계라는 것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괄호들을 다 없애서 풀어 헤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그 반대 과정인 인수분해는 거꾸로, 그렇지, 괄호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ma 플러스 mb라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저기 있는 m이 a와 b에 동시에 곱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괄호 앞에 m이 곱해져 있었다면 a 플러스 b라는 식의 m을 곱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겠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괄호 앞에 m을 묶어서 써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인수분해죠. 인수분해를 하면 식과 식의 곱의 형태로 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2x제곱 마이너스 6x, 이거 앞에 있는 2x제곱에도요, 2x가 곱해져 있습니다. 2x제곱이 2x에다가 x를 곱해놓은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6x도요, 그래요, 2x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와 마이너스 3 앞에 2x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것을 괄호 앞으로 끌어내고 남아있는 것들을 괄호 안쪽에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 뒤에 있는 식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 마이너스 6x가 2x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죠. 그래서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2x가 괄호 앞으로, 남아있는 x-3이 괄호 안으로 자리를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괄호를 이용해서 분배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싱크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인수분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내용입니다. 인수분해란 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와 괄호들이 곱해져 있도록 식을 변형해야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됐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요,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생각하는데, 완전제곱식의 인수분해를 생각할 때의 공식은, 그렇죠, 완전제곱식의 곱셈 공식의 정확히 반대 과정이다 얘기해 주시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다. 이게 전개하는 곱셈 공식이었죠. 그거 좌변과 우변을 바꾸면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a-b의 제곱의 전개 결과가 먼저 우리 눈에 보여서 그래? 이런 식이라면 우리 완전제곱식이 전개해서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인수분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x제곱을 x를 제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9를 3을 제곱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6x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와 x와 3이 곱해져 있구나.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곱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해줘.

거구나. 자, 이렇게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의 꼴을 그대로 만족하죠. a 자리에 x가 b 자리에 3이 들어있는 꼴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오른쪽 우변의 결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a 자리에 x, b 자리에 3을 대입해서 식을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괄호가 하나도 없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져 있던 식을 괄호의 곱의 형태로 x-3의 제곱이 x-3과 x-3의 곱이니까 괄호들의 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한 거. 이걸 바로 우리 인수분해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요. 합차 공식의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바꾸어 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를 4가 2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수분해 공식이죠. 자, 결과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이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좋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죠.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인수분해 공식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한 팁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의 자리를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 공식을 생각할 때는 곱셈 공식을 생각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입니다. 다음 당화식을 인수분해해라 이야기했네요. x의 8제곱 마이너스 256 하고 쓰여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256이 눈에 보여야죠. 256은 2의 8제곱이거든요. 그래서 x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이라고 식을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8제곱을 4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 식이 x 4제곱의 제곱 또 2의 8제곱을 2의 4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서 합차 공식의 인수분해 공식 꼴로 바꾸어 볼수 있는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죠. 자, 그럼 어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인수분해되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로 나누어지니까 한 번은 x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쓰여지겠고 한 번은 x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 하고 쓰여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x 4제곱 2의 4제곱이요. 다시 x 제곱의 제곱 2의 제곱의 제곱꼴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합차 공식을 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x의 4제곱 2의 4제곱은 16이니까 16이라고 쓰고요. 자, 밑줄근 x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x 제곱 더하기 2의 제곱과 x 제곱 빼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되어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앞에 있는 식은 계산이 되는데 뒤쪽에 있는 계산이 더 이상 안 되는데 뒤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또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때는요. 인수분해 될수 있는 식들이 눈에 보이면 끝까지 계속해서 인수분해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인수분해 또 한번 해본다면 앞에 있는 식은 x4제곱 더하기 16, x제곱 더하기 4. 자, 그리고 밑줄 그어진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x 더하기 2,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와야 정확하게 인수분해를 한 거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식에서 멈춘다면 인수분해 정확하게 한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멈추어도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한게 아니죠. 괄호, 괄호 해서 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더 인수분해가 할수 있다면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우리 인수분해가 완성됐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의 미션과도 관계가 있었죠.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이 바뀌어진 거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시죠.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신나게 수학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요, 교재 속에 있는 수의 범위와 어림, 하기, 그 중에서도 응용력 높이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해요. 북 1에 준비되어 있고요. 응용력 높이기 다양한 유형들을 준비했으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대표 응용의 문제입니다. 제목을 보면 조건을 만족하는 수 구하기라고 했거든요. 단계별로 조건이 딱 나와 있을 때 그 조건들을 적용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는데요. 기억부터 리을까지 순서대로 그 조건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적용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리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문제에서 네 자리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네 자리를 표현해두면 어떨까 해요. 자, 일단 기억을 보면 3000 이상 6000 미만인 수라고 했고요. 니은 1000의 자리 숫자는 5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고 디귿 100의 자리 숫자는 2 이상 5 미만이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리을 10의 자리 숫자는 5초가 7 미만이고 1의 자리 숫자의 2배라고 했습니다. 수의 범위와 조건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각 자리의 숫자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천의 자리 숫자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억을 보면 3000 이상 6000 미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천의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는 건 3, 4, 5예요. 그런데 천의 자리 숫자가 5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5여야만 하겠죠. 기억, 니은에서 천의 자리 숫자는 3, 4, 5 중에서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인 5입니다. 그렇다면 네 자리수, 천의 자리 숫자가 5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디귿에서 100의 자리 숫자는 무엇이 돼야 할까요? 100의 자리 숫자는 2 이상 5 미만인데 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2 이상 5 미만인 수는 2, 3, 4. 그 중에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2, 3, 4 중에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인 3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리을에서 10의 자리 숫자는 5초가 6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6으로 표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1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리을을 보니까 10의 자리 숫자는 5초가 7 미만이니까 6인데 1의 자리 숫자의 2배니까 1의 자리 숫자는 6을 2로 나눈 3, 이와 같이 표현돼야 되겠죠. 1의 자리 숫자는 3이구나.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네 자리 수를 구하였을 때 5363입니다. 이처럼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리 수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되었나요?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리 수를 구해보세요. 자, 네 자리 수라고 했는데 기억을 보니까 4000 이상 6000 미만인 수, 니은 1000의 자리 숫자는 4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디귿 100의 자리 숫자는 5 이상 9 미만, 6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리을 10의 자리 숫자는 7초가 9 이하, 1의 자리 숫자의 3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4000 이상

5,000 미만인 수이면서 천의 자리 숫자가 4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사실 천의 자리 숫자는 기억만 봤을 때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데 니은을 보니까 천의 자리 숫자는 반드시 4로 표현이 돼야겠군요. 그럼 이제 이 100의 자리 숫자는 5 이상 9 미만이라고 했어요. 자, 5, 6, 7, 8. 그런데 이 중에 6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6이 돼야 해요. 이제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살펴봐야 하는데 10의 자리 숫자는 7초가 9 이하니까 8이거나 9가 될수 있겠죠. 근데 1의 자리 숫자의 3배가 되려면 1의 자리 숫자가 3일 때 10의 자리 숫자가 9여야만 하겠군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네 자리 수는 4693이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리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리 수를 구해 볼게요. 기억, 2000 이상 6000 미만인 수이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은 20. 니은, 100의 자리 숫자는 5 이상 9 미만이고 5로 나누어 떨어져요. 디귿,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의 4배고요. 리을, 1의 자리 숫자는 1초가 3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네 자리 수예요. 이렇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네 자리 수를 나타내 봤거든요. 자, 기억부터 찬찬히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1의 자리 숫자가 1초가 3 미만이래.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2여야겠구나.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의 4배라고 했으니까 2의 4배면 8로 표현돼야겠다. 100의 자리 숫자는 5 이상 9 미만이니까 5, 6, 7, 8 중에 하나인데 5로 나누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5가 되겠구나. 그러면 천의 자리 숫자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5, 8, 2를 더하면 15잖아요. 20에서 15를 빼면 이렇게 5가 돼야 하고, 그렇다면 5582는 기억에 있는 2000 이상 6000 미만인 수이다라는 거 확인되었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리 수는 558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구해 보았어요. 대표 응용 두 번째,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택배의 무게별 요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200g, 500g, 1000g짜리 택배 3개를 붙이라고 할때 내야 하는 요금은 모두 얼마인지 구해 보세요. 각각의 무게별 요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각 택배의 무게가 바로 여기 이런 주어진 이 무게들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g짜리는 350g 이하에 속하고 500g짜리는 350g 초과 500g 이하에 속하고 1000g은 바로 1000g은요. 여기 500g 초과 1000g 이하인 범위에 속한다. 이것을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붙이려는 택배 중에서 200g은 350g 이하의 무게에 속하므로 이럴 때 2,700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500g은 350g 초과 500g 이하의 무게에 속하기 때문에 이럴 때 3,200원이라고 할수 있고 1000g은 500g 초과 1000g 이하의 무게에 속하기 때문에 이럴 때 3,700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내야 하는 요금은 모두 얼마냐? 이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700 더하기 3,200 더하기 3,700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이 둘을 더한 것이 5,900, 거기에 3,700까지 더해 주었더니 이와 같이 9,600원이 되는 것이더라. 내야 하는 요금이 모두 얼마입니까? 따라서 9,600원입니다라고 그 답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민선의 가족이 5명이에요. 민선의 가족이 모두 동물원에 갈 겁니다. 입장료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5명 나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67세 할머니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할머니 무료.
그다음 아빠 47세, 그럼 20세 이상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5,000원. 엄마 45세, 20세 이상 65세 미만, 따라서 5,000원. 오빠가 14세예요. 그러면 14세 이상 20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빠는 3,000원. 민서가 12세예요. 12세는 8세 이상 14세 미만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입장료 모두 얼마일까요? 5,000, 5,000? 요거 두 개를 더해서 5,000. 아하, 다 더해서 15,000. 이렇게 해서 입장료는 모두 15,000원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대표 응용 세 번째 내용을 만나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구하기라고 했어요. 네 자리 수 2,500 몇십 7이 있는데요. 이것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같다. 기억에 알맞은 수를 모두 구해봅시다. 그러면 2,500 몇십 7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0의 자리 아래의 수, 이것을 올려라. 따라서 2,600이 돼요. 이때 이 네모 안에는 0이 들어가든 또는 9가 들어가든 관계가 없죠. 자, 0이 들어가도 100의 자리 아래의 수가 7이니까 그것을 100이라 보고 올려라. 2,600이 되는 거니까. 또 2,500 몇십 7을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도 역시 2,600으로 표현이 돼야 한다라는 걸 활용하고 이때 기억에 알맞은 수,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2,500 몇십 7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600이에요. 이건 기억에 0부터 9까지 어느 수가 들어가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60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도 역시 2,600이 돼야 해요. 여기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기억은 몇 이상이어야 할까요? 기억에 들어가야 할 수가 5, 6, 7, 8, 9와 같은 수여야 그때 바로 100의 자리 아래 자리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5, 6, 7, 8, 9이면 올려라. 그래서 2,600으로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억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에 알맞은 수는 5, 6, 7, 8, 9가 되겠습니다.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해볼 수 있겠네요. 연습해봐요. 네 자리수 3,800 몇십 2가 있어요.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같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3,800 몇십 2가 있죠. 그러면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그럼 이 네모 안에 0부터 9까지 그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0의 자리 아래의 수를 0이라 보고 버려라. 바로 3,800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하고 반올림하여 어디까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3,800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만약에 5, 6, 7, 8, 9였다면 얘네는 올려라.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3,900이 되어버리죠. 그럼 5, 6, 7, 8, 9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 10의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요? 0, 1, 2, 3, 4 중 하나가 들어갔을 때 바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3,800으로 표현되겠죠. 0, 1, 2, 3, 4 중 하나가 들어가면 이때 어떻게 돼야 돼요? 10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림. 이렇게 해서 3,800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0, 1, 2, 3, 4입니다.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나요? 자, 한 번 더 해봐요. 네 자리수 4,000 몇백 61을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같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4,000 몇백 61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자리수 4천 몇백 61이 있는데 이것을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천의 자리 아래의 수. 그럼 이때 네모 안에 0부터 9까지 그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천의 자리까지,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는 바로 뭐가 되죠? 그래요. 5천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바로 5천이다. 그런데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역시 5천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천 몇백 61을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우리가 10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0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그럼 그럴 땐 4천이 되어야죠. 근데 5천이 된걸 보니까 아, 100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이면 올려라. 그래서 5천이 된 것이구나. 그러므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모두 구하게 되면 바로 5, 6, 7, 8, 9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구하기 대표 응용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대표 응용 네 번째 확인해 볼게요. 올림을 활용하여 최소값 구하기. 민재가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는데 포장지 23장이 필요합니다. 포장지는 10장씩 묶음으로만 팔고 한 묶음에 2,000원입니다. 민재가 포장지를 사는데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구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포장지 23장이 필요한데 10장씩 묶음으로만 판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20장을 사게 되면, 즉 10장씩 두 묶음이면 20장이라서 3장이 부족하잖아요. 아, 그러면 얘는 올림을 활용해야겠구나. 10장씩 묶음으로만 살수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게 사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필요한 건 23장이지만 실제로 내가 사야 하는 건 10장씩 묶음으로 하나, 둘, 셋, 세 묶음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장지를 모자라지 않게 사야 하므로 이런 경우는 올림이 활용된다. 그래서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합니다. 왜 10의 자리까지? 포장지가 10장씩 묶음으로만 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23장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바로 30장이 되기 때문에 포장지를 최소 10장씩 세 묶음을 사야만 하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건한 묶음에 2,000원이니까 포장지를 사는데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2,000원짜리 이렇게 세 묶음, 2,000 곱하기 3 하면 6,000이 되기 때문에 최소 6,000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올림을 활용하는 경우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얘가 올림인지 반올림인지 또는 버림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연습해 볼까요? 무대를 장식하는데 리본 테이프 748cm가 필요합니다. 문구점에서 리본 테이프를 1m 단위로만 팝니다. 1m가 900원이래요. 리본 테이프를 사는데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구해 보세요라고 했네요. 1m 단위로 판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단위를 갖게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리본 테이프 748cm는 몇 미터와 같을까요? 100cm가 1m죠. 자, 748cm는 7.48m와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1m 단위로만 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7m를 사게 되면 부족하단 말이에요. 8m를 사야만 하죠. 그러니까 결국 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8이니까 아, 나는 8m를 사야만 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m 단위로만 판다라고 했기 때문에 1m가 900원이면 자, 8m니까 900 곱하기 8 해서 실제 테이프를 사는데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7,200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답은 7,200원으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올림이 활용됐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문장이 주어져 있죠? 5학년 학생
161.

98명에게 한 개씩 나누어 줄 기념품을 사려고 합니다. 각 가게에서는 기념품을 한 상자에 10개씩 담아서 5,000원에 팔고, 나 가게에서는 기념품을 한 상자에 100개씩 담아서 45,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각각의 가게에서 기념품을 최소한으로 살 때, 어느 가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저렴할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자, 그러면 가 가게 하고요. 나 가게로 나누어서 상황을 살펴볼게요. 기념품은 이 5학년 학생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줄 거기 때문에 기념품의 수 168개만큼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 가게에서는 기념품을 한 상자에 10개씩 담아서 판다라고 했기 때문에 울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170. 나는 170개를 사야만 하는 거예요. 10개씩 담아서 파니까. 그러면 과연 몇 상자를 사야 하는 것일까? 170 나누기 10 하니까 그 몫이 17로 표현되죠. 17 상자를 사야만 해요. 그런데 한 상자에 5,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5,000 곱하기 17 해서 이렇게 85,000원이라고 나타내주면 되죠. 이번엔 나 가게를 살펴볼게요. 나 가게는요, 가 가게와 달리 한 상자에 100개씩 담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100개만 사면 부족해서 안 되죠. 200개를 사야만 하는 거예요. 자, 울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200. 그래서 이 경우는 200을 100으로 나누니까 2. 아, 두 상자 사야겠구나. 그런데 이 경우는 한 상자가 45,000원이니까 45,000 곱하기 2를 했더니 이건 9만 원.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각각의 가게에서 기념품을 최소한으로 살때 어느 가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저렴해요? 가 가게가 더 저렴해요. 가 가게가 얼마나 더 저렴합니까? 그럼 9만에서 85,000을 뺐기 때문에 5,000원 더 저렴하다. 이렇게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울림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들을 살펴보았어요. 다음 대표 응용 다섯 번째, 버림을 활용하여 최댓값을 구해봅시다. 울림했으니까 이제 버림의 차례예요. 과자 283개를 한 봉지에 10개씩 담아서 팔려고 해요. 한 봉지에 3,000원씩 판다면 과자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10개씩 담아서 팔 거란 말이에요. 한 봉지에. 그런데 10개가 안 되는 것을 한 봉지에 담아서 팔수 있을까? 그건 안 돼요. 10개에서 한 개만 부족해도 팔수 없습니다. 한 봉지에 10개씩 담아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한 봉지에 10개씩 담고 남는 과자는 팔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버림하여 어느 자리까지?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283이라고 하는 이 수를요,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80이 되잖아요. 그래서 283개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80개이므로 과자를 최대 몇 봉지에 담을 수 있을까? 한 봉지에 10개씩 담는다? 그러므로 280 나누기 10 하니까 28, 28봉지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과자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일까? 한 봉지에 3,000원씩 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000 곱하기 28 이렇게 표현해야죠. 3과 28의 곱이 84. 거기에 0, 3개를 붙여라. 따라서 84,000원. 돈, 지금 이 과자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 최대 얼마? 84,000원. 이와 같이 표현하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이 문제를 읽었을 때 여기에 적용되는 어림의 방법이 바로 버림이고 한 봉지에 10개씩 담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를 활용하는 문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럼 연습해 봅시다. 저금통에 모은 동전을 세어보니 모두 31,950원이었습니다. 자, 동전이 나오니까 내가 840원처럼 1,000원이 안 되는 걸 1,000원짜리 지폐로는 바꿀 수 없다.

0: 이런 내용들이 떠올라야 해요. 이 돈을 은행에서 만 원짜리 지폐로 바꾼다면 최대 얼마까지 바꿀 수 있을까? 중요한 건만 원이 안 되는 것을 만 원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주어진 31,950이라고 하는 수를 버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3만이니까, 아, 그렇다면 이 돈을 은행에서 만 원짜리 지폐로만 바꾼다라고 했을 때 최대 3만 원까지 바꿀 수 있겠다. 31,950원에서 만 원이 안 되는 1,950원을 만 원짜리로 바꿀 수 없다. 즉, 버림이 활용되는데 버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요, 만 원짜리 지폐로 바꿀 때 최대 얼마까지 바꿀 수 있느냐라고 했으니까 3만 원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건 문제를 살짝 바꿔서 뒷부분을 다르게 낼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만 원짜리 지폐로 바꾼다면 최대 만 원짜리 몇 장까지 바꿀 수 있을까? 그럼 그럴 때는 세 장이라고 답하면 돼요. 문제 끝에서 무엇을 물어보았는지를 잘 살피고 여기서는 최대 얼마까지라고 했으니까 3만 원. 그런데 만 원짜리 지폐로 최대 몇 장이라고 물어보면 세 장.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 주면 돼요.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버림을 활용하여 최대값을 구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역시 버림을 활용하여 최대값 구하기라고 했는데요. 감자 126kg을 한 상자에 10kg씩 담아서 팔려고 해요. 한 상자에 12,000원씩 판다면 감자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 10kg씩 담아서 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10kg이 안 되는 것을 한 상자에 담아 팔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라고 제목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126kg을 한 상자에 10kg씩 담아서 팔 거니까 10kg이 안 되는 6kg은 담아서 팔수 없으므로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즉 120kg까지만 팔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한 상자에 12,000원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몇 상자? 120을 10으로 나눠보면 12, 아, 12 상자 팔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한 상자에 12,000원씩이라고 했으니까 12,000 곱하기 12 상자,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12와 12의 곱은 144이고 여기에 0, 3개를 붙여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입니까? 14만 4천 원입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죠. 따라서 이건 버림을 활용해 최대값을 구하는 유형의 문제였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자가 126kg인데 한 상자에 10kg씩 담아서 판다. 10으로 나누면 몫은 12, 나머지가 6이니까 10kg씩 담았을 때12 상자가 되고 남는 건 6kg인데 이것을 한 상자에 담아 팔 수는 없다. 즉, 버림이 적용되는구나. 그러므로 12 상자까지만 팔수 있으니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2,000 곱하기 12로 14만 4천 원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4만 4천 원. 이와 같이 답해 줄게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 한번더 확인해 봐요. 생활 속에서 울림이 활용되는 경우, 포장지 23장을 사야 하는데 10장씩 묶음으로만 판다면 포장지 23장을 사기 위해 모자라지 않게 사야 하기 때문에 10장씩 세 묶음을 사야 한다. 바로 이런 경우가 울림이 활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습니다. 배운 내용 찬찬히 다시 한번 복습해 두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도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0: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릅니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우리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기본 개념 쭉 정리하고요.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까지 해결을 했어요. 자, 이제 기본은 잘 닦았고 우리 응용력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응용력 높이기 문제풀이 진행해 볼게요. 쌤, 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그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문제 쭉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 풀이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의 유형이 주어지고 그 유형 한 문제뿐만 아니라 유형을 여러 번 연습할 수 있게 우리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이 대표 유형을 통해서 이 유형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본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봐요. 자, 첫 번째 유형은요. 곱셈식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 구하기. 이거 교과서 넘어 보기에서도 나왔었죠, 여러분? 네모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네모 곱하기 3분의 1은 4분의 1입니다 라는 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식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네모 곱하기 동그라미가 세모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친구들 그냥 기호로만 보니까 좀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쌤이 아주 쉬운 수로 바꿔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2 곱하기 3이 뭐예요, 여러분? 6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싹 가려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6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을 구하고 싶어. 이 자리를 내가 가려놨어요. 그럼 6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2 곱하기 3은 6에서 내가 만약에 이 3자리에 있는 수를 구하고 싶다. 그래도 6 나누기 2를 하면 된다. 곱해지는 수나 곱하는 수나 곱에서 이 다른 수를 나눠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관계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곱셈식 네모 곱하기 3분의 1은 4분의 1과 같다를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네모는 4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모를 구하는 식은 4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이니까요. 자, 지금 다음 과정을 보니까 12가 나왔어요. 아, 통분했구나. 분모가 다르니 우리 통분한 다음 분자끼리 계산했구나 라는 것을 이것만 딱 보고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럼 4분의 1은 12분의 3이고요. 3분의 1은 12분의 4입니다. 자, 분자끼리 계산해 볼게요. 3 나누기 4니까 4분의 3으로 이렇게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제 유형 어떻게 전략 파악했으니 다시 1번으로 한 번 더 반복 복습해보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요, 네모 곱하기 5분의 3을 했더니 그 곱이 20분의 11이더라. 그럼 네모를 구하기 위한 식을 세어볼까나?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곱 20분의 11 나누기 5분의 3을 하면 된다 라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식만 세우고 나서는 계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통분한 다음 분자끼리 계산해도 되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도 되고요. 자, 우리 앞에서 통분해봤으니까 얘도 한번 통분을 해볼까요? 분모를 보니까 20이 5의 배수네. 그래, 20으로 통분하자. 그래서 20분의 11 나누기 5분의 3을

20분에 네베네베에서 12. 그럼 분자끼리 계산하면 11 나누기 12니까, 아, 12분의 11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12분의 11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문제가 거의 난이도가 좀 비슷했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자,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지 그래봤자 우리 친구들 다풀수 있죠. 어떤 수에 65분의 8을 곱하였더니 13분의 10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는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우리 앞에서 풀었던 두 문제하고 지금 마지막 문제가 다른 점이 뭔지 차이점 찾았어요? 식으로 주어졌다면 이 식을 풀어서 우리말로 주어졌다. 그 차인데요. 우리가 식은 수학나라 언어라고 쌤이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수학나라 언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어때요? 번역해 놓은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수학나라 언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려면 모르는 수는 기호 등을 잘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어떤 수를 모르니까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네모에다가 65분의 8을 곱하였더니 그 결과는 13분의 10이 되었습니다. 라는 곱셈식 쓸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연습했으니까 네모를 구하는 방법. 곱에서 나누기 65분의 8을 계산해보자. 곱셈으로 바꿔도 되고, 통분해도 되고. 우리 통분해볼게요. 왜냐하면 65가 13의 배수니까 통분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13의 5배를 하면 65이기 때문에 65분의 50 나누기 65분의 8을 해볼까? 이제 분자끼리 계산해서 50 나누기 8을 해보자. 그럼 8분의 50이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약분이 되는구나. 2로 약분하면 4분의 25가 되므로 대분수 6과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다. 따라서 어떤 수의 정체는 6과 4분의 1이었구나. 그런데 가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25니까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시간에서요. 어때요? 곱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나눗셈으로 어떤 수를 구할 수 있고요. 우리말로 풀어져 있어도 수학나라 언어로 바꾼 다음에 우리 어떤 수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구하기. 자, 네모가 될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모를 보니까 15 나누기 7분의 5보다 크고요. 20 나누기 13분의 10보다 작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일단 식으로 나왔으면 대체 이 네모가 뭘까? 가늠이 돼요? 잘안 되죠? 그래서 일단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 양쪽에 있는 이 식을 풀어서 계산 결과를 알아줘야 돼요. 문제 스케치 볼게요. 네모라는 것이 세모보다 크고 동그라미보다 작다라고 간단해진다면 수직선에서 생각하면 좋아요.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1과 5분의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3과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네모가 될수 있는 자연수는 뭘까? 1, 3 이렇게 있으니까 1, 2, 3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요? 1은 1과 5분의 3보다 작은 수예요.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1이 있으면 만약에 여기가 1과 5분의 3이라고 해보세요. 이것보다 바로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수 3과 3분의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3과 3분의 2보다는 3이 더 작으니까 바로 이 수보다 왼쪽의 수직선에 위치하겠죠? 그러니 이두수 사이에 있는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대분수 사이에 어떤 자연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1은 포함이 안 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3은 반드시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수직선을 그려보면 그 위치에 따라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결하기 해볼까요? 일단 양쪽에 있는 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예요. 계산하는 방법 중에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하고 분모를 곱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도 이 방법으로 우리 풀이 과정이 나왔네요. 그럼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15 나누기 5에다가 7을 곱하면 되니까 15 나누기 5는 3, 3, 7, 21. 20 나누기 13분의 10은 20 나누기 10을 하면 2가 되겠고, 여기에 13을 곱하면 26이에요. 따라서 네모는 21보다 크고 26보다 작아요.
우리 친구들 21과 26 포함 안 포함? 포함하면 안 됩니다. 사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네모가 될수 있는 자연수는 21보다 큰 22부터 23, 24, 25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를 잘 보고요.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이렇게 네 개가 다 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몇 개요라고 한다면 답은 네 개입니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얼마든지 문제는 살짝 이렇게 마지막에 살짝 바뀔 수 있어요. 끝까지 꼼꼼하게 문제 읽기. 자, 생각난 김에 잔소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비슷한 유형 한번더 도전. 똑같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보세요라는 문제네요. 그럼 왼쪽에 있는 계산 먼저 해볼게요. 얘를 1번식이라고 한다면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니까 가분수로 먼저 바꿔보자. 8분의 48, 32에다가 1을 더해서 33. 나누기 12분의 11인데 얘는 통분하는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곱셈으로 바꾸는 게좀 편하겠죠. 그래서 8분의 33 곱하기 11분의 12. 자, 약분되나요? 네, 11로 약분되네요. 그리고 또 4로 약분돼요. 4, 2, 8, 4, 3, 12. 그래서 2분의 9가 되므로 4와 2분의 1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6 나누기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2번식이라고 한다면 6 나누기 5분의 4는 자, 6 나누기 4가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엔 그냥 곱셈이 낫겠어요. 그래서 6 곱하기 5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5. 약분, 2로 약분되죠? 그래서 2분의 15, 즉 7과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주어진 식을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면 네모라는 수는 4와 2분의 1보다 크고 7과 2분의 1보다는 작아요라고 하는 거죠. 두수 사이에 있는 자연수 찾아보면 4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4는 안 되고 5부터 5, 6, 7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 6, 7. 이렇게 세 개를 모두 써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 마지막 문제답게 가장 어려웠는데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볼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아, 이번에는 몇 개인지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앞에 있는 두 문제하고 다른 점 찾았어요, 여러분? 이 네모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7 나누기 네모분의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16 나누기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16 나누기 3분의 2부터 계산해 볼게요. 16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되겠죠? 또는 16 나누기 1을 하고 3을 곱해도 괜찮아요. 그럼 2로 약분을 하고 8, 3, 24가 됩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다시 보면 7 나누기 네모분의 1은 24보다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럼 여기 어떻게 찾을까? 1부터 다 넣어야 되나? 우리 친구들, 나누기 네모분의 1을 곱하기로 바꾸면, 곱셈으로 바꾸면 1분의 네모니까 그대로 네모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24보다 작은 7 곱하기 네모 안에 네모가 올수 있는 수를 찾아보면요. 우리 자연수는 1부터니까 1 집어넣으면 24보다 작죠? 7, 2, 14도 작고요. 7, 3, 21까지 되네요. 4는 안 됩니다. 7, 4, 28이니까 24보다 커지죠. 아, 그래서 모두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1, 2, 3을 답 쓰면 안 돼요. 바로 개수. 3개가 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형까지 우리 정복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유형 볼게요.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에서 또 아주 단골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도형에서 넓이를 통해서 거꾸로 도형의 변의기를 구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번 유형도 넓이가 6과 3분의 2 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에 가로가 5와 6분의 5미터일 때 세로는 몇 미터인지 구해보시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우리 다 알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스케치. 지금 창문이 그림으로 나왔는데, 가로가 5와 6분의 5m, 세로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 그럼 두 길이를 곱하면 넓이가 나온다.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여기서 여러분, 곱셈, 나눗셈을 바꿀 수 있죠? 자, 세로를 구하려면 넓이 나누기 가로를 하면 된다. 물론, 세로의 길이

자, 이제 약분해야 되겠죠? 3으로 된다. 3, 1은 3, 3이 6. 그 다음 5로 되네요. 5, 4, 20, 5, 7, 35. 그래서 7분의 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7분의 1 미터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식만 세워서 거꾸로 나눗셈 계산하면 됐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 문제 더. 넓이가 10과 4분의 3 제곱 센티미터인, 이 변에는 도형이 평행사 변형이네요. 평행사 변형이 있습니다. 이 평행사 변형에 밑변의 길이가 3과 14분의 1cm일 때 높이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평행사 변형이란 두 쌍이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으로 이런 모양으로 보통 생겼는데, 이때 바로 밑변의 길이, 자, 평행한 두변중한 변을 밑변이라고 했을 때이 길이가 3과 14분의 1cm라고 한다면, 자, 높이는 어때요? 두 밑변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길이가 높이죠. 그럼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것도 가로, 세로랑 똑같아요. 높이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 10과 4분의 3 나누기 밑변의 길이 3과 14분의 1 계산하면 되거든요. 아니, 식을 세웠더니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네? 좋아. 그럼 가분수로 모두 바꿔볼까? 10과 4분의 3은 4분의 43이 되겠고요. 그리고 3과 14분의 1은 14분의. 자, 3 곱하기 14 계산해 보세요. 14 곱하기 3 계산하면 4, 3, 12, 4니까 42에다가 1을 더하면 얼마? 43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4분의 43 곱하기 43분의 14 계산하면 되겠죠. 봤더니 43으로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리고 또 2로도 약분돼요. 2, 7, 14. 그래서 2분의 7로 아주 간단하게 결과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분수로는 3과 2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 높이니까 센티미터 붙여줘야 되겠어요. 자, 따라서 높이는 3과 2분의 1 또는 가분수로 구해보면 2분의 7 센티미터입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단위도 조심해주세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단위를 제곱 센티미터로 쓰던가 아니면 미터로 많이 실수합니다. 그 부분 꼭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형에서 길이 구하는 유형 중에 이제 마지막 유형만 남았는데 가장 어려워요. 대체 어떻게 어려울까? 짠! 아하! 이번에는 주인공 도형이 삼각형이네요. 넓이가 16분의 9 제곱 센티미터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높이가 8분의 5cm일 때 밑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삼각형은 자, 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그래요. 높이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끝? 아니요. 반드시 나누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한 식을 한번 써보면 간단하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것이 넓이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간단하게 밑변이라고 할게요. 넓이. 자, 나누기니까 곱하기 해줘야 되겠죠, 거꾸로. 즉, 넓이 16분의 9 곱하기 2에다가 반대로 나누기 높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높이 8분의 5cm라고 그랬으니까 나누기 8분의 5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앞에랑 다른 점은 직사각형이나 평행사 변형은 이제 두 길이를 곱해서 바로 나왔지만 삼각형은 나누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럼 일단 수학나라 언어로 딱 식을 세웠으니까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겠네요. 16분의 9 곱하기 2에다가요.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5분의 8. 이렇게 세수의 곱셈. 약분해서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약분할까요? 2로 약분할까요? 8이고, 8로 약분하면 사라지네요. 그러면 5분의 9가 되면서 대분수 1과 5분의 4. 이 또한 밑변의 길이니까 단위 센티미터 잊지 말고요. 따라서 정답은 1과 5분의 4 또는 가분수 5분의 9라고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도형의 넓이를

통해서 거꾸로 변의 길이를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유형은요. 약속한 기호대로 계산하기. 우리 친구들 약속한 기호만 잘 따라주면 되거든요.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세요. 약속은요, 문제마다 달라요. 그리고 등장하는 기호도 다른데, 지금 여기 대표 유형에서는 기호가 다이아몬드 기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앞에 가, 뒤에 나가 나왔는데, 이렇게 계산하래요. 자, 그대로 약속 한번 볼까요? 마치 이 기호를 계산하는 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먼저 가 더하기나 앞 회수와 뒤의 수를 더하고 그다음에 가 빼기나 앞 회수에서 뒤의 수를 뺀 다음에 각각 결과를 나눗셈 계산을 하세요라는 거죠. 일단 약속된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관찰하고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1과 8분의 5, 다이아몬드 1과 3분의 1이니까 다이아몬드를 사이에 두고요. 여러분 앞 회수가 1과 8분의 5죠. 그러면 이렇게 이 사용설명서에서 가 자리에 1과 8분의 5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뒤의 수가 1과 3분의 1이니까 이 사용설명서에서 나 자리에 1과 3분의 1로 바꿔놓으면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끝! 좋아요. 문제 스케치 볼게요. 다이아몬드는 가, 나 더한 다음에 가 빼기 나를 나누자라고 했을 때5 다이아몬드 3이라는 거는 가 자리에 5를 넣으면 되고 나 자리에 3을 넣으면 된다. 그래서 5 더하기 3 나누기 5 빼기 3을 계산해서 4가 된다. 그러니까 이 가, 나 대신, 5, 3 대신 이렇게 분수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일단, 가 더하기 나 하듯이 두 수를 더해봅시다. 1과 3분의 1. 그 다음에 나누기 뺍니다. 1과 3분의 1을 뺍니다. 그러면 이제 덧셈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덧셈은 여기다 해볼게요. 통분한 다음에 계산해야 되죠. 덧셈이나 뺄셈이나. 8, 3, 24로 통분하면 바로 1과 24분의 15가 되겠고, 더하기 1과 24분의 여기는 8이 됩니다. 그러면 2에다가 24분의 23이니까 2와 24분의 23이네요. 좋아요. 2와 24분의 23. 근데 이제 나눗셈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 준비시켜줘야 되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24분의, 자, 바로 22 곱하기 24는 48이고요. 48에다가 23을 더하면 71이죠. 71. 합은 24분의 71. 그 다음에 차도 계산해 볼게요. 똑같이 여기 통분을 이미 했으니까 1과 24분의 15 빼기 1과 24분의 8은 1 빼기 1은 사라지고 24분의 7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24분의 7. 자, 분모가 24로 이미 통분이 됐네? 아하, 분자끼리. 71 나누기 7. 그럼 7분의 71이네? 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10과 7분의 1로 계산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때요? 이렇게 푸는구나 알았어요. 뭐라고요? 이 문제만의 기호, 그리고 그 기호를 사용하는 설명서를 보고 문자를 수로 바꿔서 식을 세워 계산하자. 그럼 우리 연습. 자, 이번에는요, 클로버가 있습니다. 가, 나 사이에 있을 때는 가 더하기 나, 나누기. 뒤에 게요. 뺄셈이 아니었어요. 앞에서는 뺄셈이었는데 나눗셈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한번더 나누래요. 그럼 그대로 가 자리에 1과 5분의 1 넣고요. 나 자리에 4분의 3 넣어가지고요. 그대로 풀어봅시다. 가 더하기 나는 1과 5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나누기. 가 나누기 나는 1과 5분의 1 나누기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먼저 덧셈 계산하려면 통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으로 통분하면 1과 20분의 4 더하기 20분의 15.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눗셈 계산하기 준비시켜줘야 되겠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5분의 6, 그 다음에 나누기 4분의 3입니다. 그럼 합은 1과 20분의 19가 되겠고요. 나누기. 자, 여기서는 이제 곱셈으로 바꿔주면요. 5분의 6 곱하기 3분의 4죠. 그래서 3으로 약분 5분의 8입니다. 즉, 1과 20분의 19 나누기 5분의 8.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제 나눗셈 계산하려면 이제 다시 한번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20분의 39 나누기 5분의 8이니까 곱하기. 곱셈으로 바꿔주면 곱하기 8분의 5가 되겠죠. 자, 약분합니다. 5로 약분돼요. 4.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32분의 39가 되겠고요. 자,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32분의 7로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 결과는 1과 32분의 7 또는 가분수로 나타낸다면 32분의 39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식하고 그렇게 더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단지 여기가 뺄셈이 나눗셈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자, 그럼 가장 어려운 이 마지막 문제, 우리 친구들 도전할 수 있겠죠? 쌤이 우리 친구들에 대한 마음은 바로 하트인데, 기호가 하트가 나왔네요. 기호 하트를 다음과 같이 약속할 때, 3분의 2 하트 2분의 1에다가, 어머! 하트가 한번더 나왔어요. 하트 9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아, 그러면 앞에 두 문제랑 다른 게, 기호를 한번 푸는 게 아니라 두번 풀어야 되겠구나. 근데요, 아무리 새로운 기호가 나와도요, 우리 친구들 자연수, 분수, 소수 계산할 때 가장 1의 법칙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 계산 순서는 괄호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괄호, 괄호 안에 하트를 먼저 푼 다음에 그 결과랑 9분의 1이랑 하트를 먼저 풀어야 돼요. 자, 그럼 하트를 이렇게 푸세요라는 사용 설명서가 나왔습니다. 가 나누기 나, 나누기 나 나누기 가, 으이? 다 나눗셈만 나왔네요. 앞에 수에서 뒤에 수로 나눈 몫을 뒤에 수에서 앞에 수로 나눈 몫으로 또한번 나누세요라는 뜻이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하트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3분의 2 하트 2분의 1은 앞 나누기 뒤, 3분의 2 나누기 2분의 1 나누기. 자, 나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어야 되죠? 2분의 1 나누기 3분의 2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 나눗셈, 먼저 괄호 안 계산해 보면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곱하기 이제 2가 되겠고요.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3분의 2 곱하기 2는 3분의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제 3분의 4 곱하기로 다시 한번 바꾸면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9분의 16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 가분수로 놔둘게요. 자, 첫 번째 하트 풀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하트 풀어야 되겠죠? 9분의 16 하트 9분의 1을 계산해 보죠. 앞에 수 9분의 16 나누기 9분의 1 여기다가 나누기 또 반대 9분의 1 나누기 9분의 16을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나눗셈을 보니까 분모가 9로 갔네? 그래, 곱셈으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16 나누기 1을 하면 되겠네? 16 나누기 1은 16이죠. 나누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9로 같으니까 1 나누기 16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16분의 1이에요. 자, 16 나누기 16분의 1을 곱셈으로 바꿔보면 16 곱하기 16이 되죠. 아, 16 곱하기 16은 256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제는 자연수 256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4개의 유형 우리 모두 마스터를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조금 어려운 유형이 나름대로 있었죠? 반드시 복습해줘야 되겠고요. 자, 오늘 유형을 잘 들은 우리 친구들은 짠! 플러스 문제 한입 뚝딱까지 모두 잘풀수 있을 겁니다. 많이 나온다고 아까 말했던 이 도형을 통해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넓이가 7과 9분의 2 제곱 센티미터인 마름모가 있는데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풀어서 쌤한테 확인 받아주세요. 좋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분수의 나눗셈 한 단계 실력이 업!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단원 평가를 통해서 나의 단점을 찾는 시간에서 또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관계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워크북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을 보면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꽃들을 좋아해요. 근데 빈칸이 오고요. Tom gave라는 주어 동사가 있고요.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겠죠. Tom이 나에게 주었던 그 꽃들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되고요. 선행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알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정답은 4번 which가 되겠죠. 이어서 2번도 볼까요? This is my classroom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나의 교실인데요. 내가 공부를 하는 교실인 거죠. 자, 그러면 1번처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I study, 주어 동사가 왔죠. 얘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선생님,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study가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목적어 없이 나는 공부한다 이렇게도 자동사로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이 선행사가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관계부사인 where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3번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어요. 모두 골라야 되거든요. 자,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아는데요. 어떤 소년일까요? 사라가 좋아하는 그 소년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좋아한다. 누구를, 무엇을, 목적어가 없죠.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인데 선행사는 사람이에요. 자, 1번, that 되나요? 그렇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가능합니다. 그럼 whose는요?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탈락이고요. whom은 어때요? 괜찮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m 쓸수 있습니다. which는 사람이 아닌 선행사에게만 쓰는 거라서 틀렸고요. who는 괜찮죠. 얘는 주격, 목적격이 다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 3, 5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빈칸이 나와 있고,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일을 물어볼 때, 직업을 물어볼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what이 들어가야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여기도 what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what을 넣고 한번 볼까요? This cell phone, 이 휴대전화는요, is what I bought이에요. 자, 이다. 근데 what I bought 뭐예요? 내가 샀던 것이다. 여기서의 what은 뭐예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의문사 what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at the store, 상점에서, 가게에서, yesterday, 어제, 그렇죠? 내가 어제 가게에서 샀던 것이다. 뭐가요? 이 휴대전화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what이고요. 여기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여기는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두 개를 다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나는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어려운 문장 구조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쵸? 나는 받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죠? 자, 나는 받았다. I got 썼고요. 문자 메시지를 the text message. 모두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죠. 자, 그가 보냈다.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 있죠.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앞에 있는 문자 메시지란 단어를 수식하는 문장 구조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문자 메시지라는 선행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서 볼까요? 1번에는 what he sent예요. 자, 그가 보낸 것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상하죠. 그렇죠? 선행사가 없을 때만 what 관계대명사를 쓸수 있어요. 틀렸고요. 자, 얘는 어때요? The text message 있고요. He sent.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수식할 수 있어요? 있죠. 왜요?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나는 받았다. 괜찮네요. 그럼 3번은요. 자, the text message 있는데 in which가 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필요라면 he sent in the text message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건데 아니죠. 그렇죠? in이 들어갈 수 없고요. 4번은요. 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of which 어쨌든 전치사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in that 안 되죠. in that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고요. 어쨌든 여기는 전치사가 다 필요 없더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은요.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강아지가 있다 라는 거고요. It is very lovely and lively 라고 했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요. 활기찬 개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내가 키우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라는 거죠. 그래서 I have a dog를 쓰고요. 선행사는 a dog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두 문장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죠? 주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선행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which 또는 that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That is very lovely and livel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밑줄 친 what과 쓰임이 같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너는 항상 얻을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you want. 그럼 뭐예요? get의 목적어네요, 얘네가.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what이 뭐뭐하는 것으로 쓰였으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 이런 문장이고요. 한번 관계 대명사 what을 찾으러 가봅시다. 자, 1번에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저녁으로 뭘 먹고 싶어? 뭘 원해? 이렇게 되겠죠. 의문사고요. 자, 2번은요. I don't know what to say예요. 의문사 to 부정사. 얘도 의문사죠.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he asked me였어요. 그는 나에게 뭐 물어보았다, 요청했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뒤에 봤더니 what kind of juice I wanted라고 했네요. 자, 내가 어떤 종류의 주스를 내가 원하는지를 나에게 물어보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뭐예요? 의문사인데요. 그쵸? what kind of juice I wanted. 이거 뭐예요? 그렇죠.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그 목적어 자리에 온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I asked him what to eat for dinner 이라고 했습니다. What to eat이에요. 얘도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되겠고요. 자, 5번은요. What I heard. 내가 들었던 것은 뭐예요? Is that 뒷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Tom loves Jane. Tom이 Jane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what이 관계대명사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으로 가니까 어법상 올바른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개는 틀리고 하나만 맞는 거죠. 1번을 봤더니 we saw a goat. 우리가 염소를 봤는데요. That eating a lot of grass라고 하며 많은 풀을 먹고 있었던 염소를 봤다라는 의도로 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that 뒤에 eating이 혼자서는 그렇죠? 동사 역할을 할수 없더라. 그래서 that was eating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was를 생략해서 그냥 eating만 써주거나 이렇게 고쳐야겠죠. 그 다음 2번은요. This is that I told you yesterday. 이것은 이다. 뭐다? 내가 너에게 어제 말했던 것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대답에 선행사가 없죠. 그래서 that을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로 바꾸어야지만 올바른 문장이 되겠고요. 3번, where is the worst city라는 거예요. 최악의 도시는 어디인가요? 라는 거죠. What you have visited라고 했네요. 당신이 방문했던 최악의 도시는 어디예요? 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방문했어요. 무엇을 방문했는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what이 왔죠? 자, 관계대명사를 쓸 수는 있지만 앞에 선행사도 있어요. 따라서 what은 안 되고요. that 또는 which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he'll come back. 그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to the place, 그 장소로. 근데 어떤 장소예요? 그가 태어난 장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는 장소이니까 where라는 분사가 괜찮긴 해요. 근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지를 봐야겠죠? he was born, 그는 태어났다. 그죠?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죠?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where이라는 부사가 너무나 잘 쓰여 있더라. 정답 4번이 되겠고요.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 후의 선행사는 a teacher이에요. 여기에 동사의 스위치를 해야 되죠? 따라서 teaches가 되겠습니다. es 붙여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12번은 반대예요. 어법상 어색한 것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I heard the music이에요. 나는 그 음악을 들었는데요. 어떤 음악이에요? 그 아티스트가 연주했던 음악이 되는 거죠.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는데 선행사에 관계없이 that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은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라는 거죠. anything,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that he wa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어떤 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anything, thing으로 끝나서 관계대명사 that 잘 썼고요.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네요. 그 다음 3번은 I missed my friend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립다, 보고 싶다라는 거죠. 내 친구가. 근데 used to play with me예요. 자,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거잖아요. play, 놀곤 했다. 동사가 중간에 떡하니 와 있단 말이에요. 저 동사 부분이. 여기서는 who가 빠졌겠죠. 또는 that이 빠졌겠습니다.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불가능해요.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혼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어색한 문장인 거죠. 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를 넣어야지만 나와 함께 놀곤 했던 내 친구가 그립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웠다. 그 다음, Do you remember the woman? 이렇게 됩니다. 너는 그 여자를 기억하니? 그가 만났던 그 여자를 기억하니? 주어 동사가 오고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죠. That 또는 who 또는 whom이 생략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I know what you ate for dinner 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 What you ate. 네가 먹은 것을 안다. 저녁으로 이렇게 되겠죠? 선행사 없이 관계대명사 what이 온거 아주 잘 했습니다. 따라서 어색한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13번 문제는요. 어법상 바르게 고쳤는데 자, 바르게 못 고친 걸 찾으라는 거죠. 저 바르게 고치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I was the last one. 나는 가장 마지막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Which arrived here. 여기에 도착한 가장 마지막 사람입니다. The last는 그렇죠.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which는 안 되고요. 이어서 2번은요. She is satisfied with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녀는 만족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자, for that she looks를 고쳤어요. How로 고쳤죠. 그러면 how she looks. 그녀가 보이는 방식인 거예요. 원래는 the way how지만 둘 중에 하나만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녀가 보여지는 방식, 그 보여지는 것에 만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ow로 고친 거 잘했습니다. for that은 아니고요. 그다음 3번은 how I need is a piece of thick paper. 얘를 was를 고쳤는데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 되죠. 내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선행사가 앞에 없어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what이 와야 해요. 내가 필요한 것은 두꺼운 종이 한 장이다. 그다음 나는 그 소년을 만났어요. 그 남자를 만났는데요. Whom wearing a red hat을 who로 고쳤거든요. 자, who로 고쳤다라는 것을 whom이 안 돼서 who로 고친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안 되기 때문에 who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봐야 돼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 하는데 ing는 단독으로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who 뭐 여기서 과거 시제니까 who was wearing 이렇게 고쳤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고치긴 했는데 이 부분까지 못 고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he is the one이에요. 그리고 who를 who's로 고쳤어요. 그의 키인 거죠. 그가 사람인데 그의 키가 160cm인 거죠. 키가 160cm인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됩니다. 소유격으로 아주 잘 고친 문장이 되겠네요. 그다음 14번으로 가서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의 A는요. 올해는 어떤 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녀가 자, 성인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인이 됐다라는 거겠죠. 성인이 된 해라는 거죠. 올해가. 그래서 여기서는 선행사가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n이 들어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생략되어서 올바르게 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B는요. I recognize

0: your sister예요. 나는 너의 여동생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whose hat is red예요. 그렇죠? 그 여동생의 너의 여자 형제의 모자가 빨간색인 거죠. 그래서 모자가 빨간색인 너의 여동생을 나는 알아보겠다라는 거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what is the last trip 이렇게 했네요. 마지막 여행이 뭐야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했던 마지막 여행인 거잖아요. 근데 the last trip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the last가 있기 때문에 that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that으로 whom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the kids who sings 이렇게 왔어요. 자, 아이들이니까 who는 맞는데 sings 아니죠. 선행사에 스위치해야 되는데 sings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그 아이들은 귀엽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C, D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괄호 안에 말과 관계대명사를 같이 이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7번에는 Can you show me?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너는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빈칸이 오고요. You and Henry예요. 너와 Henry가 있고요. 빈칸이 있고요. 어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맥락상 여러분 의미를 가지는 건 예잖아요.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이러진 않죠. 연결해주면서 대명사 역할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진짜 의미를 가지는 아이는 make만 넣어야 하는데, 자, 너는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그럼 make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너랑 헨리가 어제 만든 거를 나에게 좀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주어로 보고 make라는 동사를 여기 써야겠죠. 근데 어제니까 만들었던 거죠. made가 와야 해요. 그럼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오겠죠. 그럼 뭐예요? 너와 헨리가 어제 만들었던 것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왜냐면 여기 선행사가 없어요. 한 자리밖에 안 남았고 얘는 관계대명사 자리인데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선행사 역할까지 함께 할수 있는 what을 넣어야지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what과 made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너는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그리고 what you and Henry made yesterday. 얘가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보기에서 골라서 각각에 해당하는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거 찾는 건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18번 볼까요? 자, I love my dog. 나는 내 개를 사랑하는데요. That always comes when I need him. 이라고 했습니다. 자, that이 왔고요. always 하고 얘는 부사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괄호를 쳐보면 뒤에 동사가 옵니다. 자, 항상 오는 나의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언제 와요? When I need him. 내가 그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가 필요할 때딱 그걸 딱 알고 이렇게 내 개가 와주는 거죠. 그쵸? 그런 나의 개를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my dog 뒤에 that은 동사 앞에 오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따라서 A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9번은 어때요? She published the book. 그녀는 그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왔고요. She had written이라는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그녀가 썼던 그 책을 출판을 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2 years ago, 2년 전에 썼던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썼는데 2년 전에 무엇을 썼는지 목적어는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겠다 알수 있어서 C 표시해 줄수 있고요. 얘는 생략도 할수 있죠. 단독으로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 20번은 어때요? I met a friend. 나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Whose name is the same as mine?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whose만 보고 바로 사실 소유격이에요. 얘가 관계대명사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쵸? 자, 관계대명사는 whose 하나밖에 없죠. 그쵸? 자, 이름이 내 것과 같은, 나의 이름과 같은 한 친구를 나는 만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은요, 보기에서 알맞은 관계부사를 골라서 빈칸에 각각 쓰시오 했는데요. 자, 관계부사 4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21번에는 뭐가 어울리는지 볼게요. 자, I'll tell you the place예요. 나는 너에게 그 장소를 말해줄게라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봤더니 we'll meet tomorrow. 우리가 내일 만날 장소예요. 자, 선행사가 장소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where를 써야겠죠. 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우리는 내일 만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the place가 별로 특별한 뜻이 없죠. 어떤 특정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다음 22번은요. Can you guess라고 했어요. 너는 추측할 수 있니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뒤에 봤더니 빈칸 오고 he is angry예요. 자, 그러면 너는 추측할 수 있니? 동사잖아요. 명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이 관계 부사가 와야 되는데요. he is angry예요. 자, 그가 왜 화났는지 추측할 수 있니? 맥락상 그렇겠죠. 그쵸? 따라서 여기서는 wh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he reason이 생략되어 있다. 선행사를 생략하고 why만 쓴 문장이 되겠죠? 반대로도 생략은 가능합니다. 그죠? Can you guess the reason he is angry? 이렇게도 쓸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24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브라운 선생님께서 가르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주어겠죠. 자, 이해할 수 있다라는 동사 부분을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완성하면 나는이고요. Can understand가 되겠죠.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목적어가 브라운 선생님께서 가르친 것이에요. 자, 가르친 것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것만 딱 보면 가르치는 것, 우리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뭐 동명사인가 투부정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주어진 것에는 그런 게 없죠, 전혀. 그러면 what이 딱 보여요. what도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한 문장이구나. 주어진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운 선생님께서 주어가 되겠죠? 가르쳤던 이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뒤에 Mr. Brown taught 이라는 주어 동사를 연결해서 관계대명사 절을 완성해주면 되죠. 따라서 I can understand what Mr. Brown tau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 27번 문제는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27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is the youngest son이에요. 자, 그는 가장 어린 아들이래요. 막내 아들인 거죠. 가장 막내인데요. What is very smart and wise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뒤에도 주어 동사처럼 보이는 문장이 오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관계대명사로 연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를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what이 어색하다라는 건알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선행사를 사람으로 가지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 who를 쓸까라고 했는데 the youngest가 딱 보여야 되죠. 이거 뭐예요? 최상급이에요. 선행사에 최상급이 들어 있으면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하죠. 따라서 what을 that으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who로 고쳤다면 여러분들은 반 정도만 맞춘 거예요. 그렇죠? 앞에 최상급이 쓰여 있는 것까지 살펴서 that이라고 고쳐주셔야겠습니다. 그다음 28번은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우리가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써야 하는데요. They work in the building이에요. 그들은 건물에서 일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건물. 근데 봤더니 어떤 건물이냐?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보이는 걸로 봐서 뭔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수식해주는 문장이 뒤에 이어지겠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봤더니 which have a cafeteria on the first floor예요. 의미는 뭐예요? on the first floor 1층에 뭐가 있어요? 식당이 있는 그 건물에서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which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게 온것 같아요. 주격 관계대명사고 동사 왔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디서 틀렸어요? 관계대명사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죠. have가 안 되죠, 여러분. 선행사의 스위치를 해야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에는. 근데 the building 단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have가 틀렸습니다. 고친다면 they work in the building which has a cafeteria on the first floo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만 고쳐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9에서 30은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시오 라는 문제고요. 29번 보면요. 조건에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꼭 사용해야 되고요. 자, 단어 like, the boy, meet, the summer camp 이렇게 또 많은 단어를 줬습니다. 그리고 11단어를 사용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녀는 여름 캠프에서 만났던 그 소년을 좋아한다. 자, 길어 보이지만 일단 주어 동사 찾아볼까요? 그녀는 좋아해요. 자, 근데 누구를 목적어? 그 소년을. 이렇게 간단한 문장에다가 예, 수식이 살짝 들어간 거죠. 여름 캠프에서 만났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좋아한다 어떻게 해요? She likes가 되어야겠죠. 주어에 스위치해서요. 그 다음에 그 소년을 the bo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단어 썼어요. She likes the boy 쓰고요. 자, 소년은 소년인데 여름 캠프에서 만났던 소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름 캠프에서고요. 만났던, 만났다가 동사죠. 자, 그러면 누가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녀가 만난 거죠. 그녀가 만났는데 그 소년을 만난 거고 그 소년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주어는 그녀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녀가 만난 거죠. 따라서 she likes the boy를 써줘요. 그죠? 그런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who, whom, that 다 돼요. 그죠? 그리고 she를 써야 돼요. 자,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났어요. met이 되겠고요. 어디에서? at the summer camp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여기에 주어 그럼 주어 she를 우리가 또 한번 써줘야겠다. 이것까지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올바르게 잘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30번은요. 관계 부사를 사용할 것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고요. 단어들 역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단어를 사용하는데 또 조건이 있어요. 선행사를 생략하라고 했어요. 선행사와 관계 부사 얘는 같이 쓸 수도 있고 선행사가 별 뜻이 없으면 생략도 가능했죠. 근데 생략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의미를 보면 나의 할머니의 집은 얘가 주어예요.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앞에 my만 붙이면 되겠죠. My grandmother's home 이 주어고요. 자,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뭐뭐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is 쓰면 되겠죠. 근데 장소이다. 원래는 장소이다라는 the place를 써야 하는데 그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생략하고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선행사는 생략됐지만 관계부사는 where를 써야겠죠. 장소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My grandmother's home, 나의 할머니의 집은 is이다. 그리고 관계부사, 여기에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고요. I feel the most relaxed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완전한 문장을 뒤에 써주면 올바른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2단 1, chapter 12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관계사 좀 어렵고 또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복습을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chapter 1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1: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5학년

1학기 마지막 시간, 바로 70번째 시간입니다. 와,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우리 1강에서 우리 열심히 해봐요 하던 때가 별로 시간이 안 지난 것 같은데, 어느새 2강이 되고, 10강이 되고, 50강이 되고, 어느새 70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지금 친구들은 우리 1강부터 계속해온 친구들이겠죠? 선생님이 진짜 박수를 마구마구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바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단원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 정리 평가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봤잖아요. 이번 시간은요, 단원의 마지막 문제들, 바로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쓰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 서술형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8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우리 차근차근 문제들을 풀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우리 그 처음의 마음가짐을 생생하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집중해서 끝까지 헤쳐나가 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서술형 문제 풀어보기 전에 그냥 풀면 좀 아쉽죠? 자, 그래서 우리 핵심 내용 단원 마무리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뼈와 근육의 종류와 하는 일입니다. 자, 배웠던 내용 들으니까 함께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면서 함께 막 같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여기 빈칸들에 들어갈 말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먼저 뼈의 종류를 배웠습니다. 많은 뼈들이 있죠. 머리뼈, 갈비뼈, 척추뼈, 팔뼈, 다리뼈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뼈들의 하는 일은, 역할은 몸의 형태를 만들고요.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또 몸속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뼈에 연결되어 있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뼈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늘어나고 줄어들며 뼈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요. 바로 근육이죠. 근육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몸이 움직이는 원리는 팔 안쪽 근육이 줄어들면 뼈가 따라 올라와 팔이 구부러지고, 팔 안쪽 근육이 늘어나면 뼈가 따라 내려가 팔이 펴진다. 이렇게 팔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여러 가지 기관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몸속 기관으로 소화 기관을 배웠는데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몸속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잘게 잘게 쪼개는 과정을 바로 두 글자로 소화라고 하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친구들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배운 것이니까 말이죠. 중요한 건이 아래에 있는 이 흐름입니다. 선생님이요. 이 흐름을 꼭꼭꼭 머릿속에 익혀두세요. 외워두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외우고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보죠. 자, 소화기관 입부터 시작합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오죠. 식도를 지나 위로 갑니다. 위에서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으로 가는데요. 이 각각의 기관의 역할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입부터 복습해 보죠. 입은 이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혀로 음식물을 침과 섭취요. 다음 식도,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이고요. 위는요,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해서 음식물과 섞고 음식물을 잘게 잘게 쪼개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작은 창자로 가지요.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해서 음식물을 더 잘게 잘게 쪼개어주고요. 음식물 속의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바로 이 작은 창자에서 하지요. 다음은 큰 창자로 가요.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창자도 수분을 흡수하고요. 큰 창자도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이 작은 창자는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을 조금 더 잘게 부수고 음식물 속의 영양소와 함께 수분도 흡수하는 역할이라면, 큰 창자는요, 항문으로 배출하기 전에 한번더 쥐어짜주는 역할이에요. 한번더 음식물 찌꺼기에 수분을 흡수합니다. 음식물 찌꺼기에 수분을 흡수! 그렇다면 작은 창자가 아니라, 아하, 큰 창자구나라고 우리 친구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항문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배출이라는 건 음식물 찌꺼기가 몸 안에 있다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배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흐름과 역할까지 꼭꼭 외워두어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호흡기관입니다. 호흡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활동을 호흡이라고 하고요. 역시 흐름으로 외워둬야 되는데요. 자, 코, 공기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순간으로 가죠.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이고요. 순간 가지는 이 순간과 폐 사이에, 정답이 나왔네요. 폐 사이에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폐는 몸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속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는 이러한 흐름, 코, 순간, 순간가지, 폐, 그리고 공기를 후, 내쉴 때는 거꾸로 가면 되죠. 폐, 순간가지, 순간, 코로 우리 친구들이 또잘 외워둬야겠습니다. 호흡기관이었고요. 또, 네 번째로 우리 이런 것도 봤습니다. 순환기관인데요. 혈액이 온몸으로 이동해서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 전달해주는 일, 운반해주는 일은 바로 이 기관이죠. 순환입니다. 그래서 기관 이름이 순환기관이었잖아요. 여기는 두 글자 순환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심장과 혈관이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심장은 우리 배웠다시피 펌프 작용을 하죠.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배달, 운반시키고요. 혈관은 그 혈액이 이동하는 고속도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혈관이 대표적으로 순환기관이다라는 것한번더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기관도 배웠습니다. 이번엔 배설기관인데요. 자, 배설의 뜻부터 알아봅니다.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고요. 대표적인 배설물, 오줌, 뭐땀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이 소화기관의 배출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배출은 항문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가 그냥 단순하게 나가는 것이 배출이고요. 이 배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진대사, 그러니까 세포 과정 속에서 혈액에 있는 노폐물이 몸 밖으로 땀과 오줌 등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배설입니다. 이 배설기관의 배설이 이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콩팥이 있고 오줌관이 있고요. 바로 오줌을 모았다가 내보내는 바로 방광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광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역할을 한번더 확인해 보죠. 콩팥은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을 만듭니다. 거름망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지요. 오줌관은 콩팥에서 방광으로 오줌이 쭉쭉쭉쭉쭉 이동하는 통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방광은 오줌을 샥 모았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몸 밖으로 우리 배웠던 요도를 통해 내보내는 것이 방광이에요. 이 방광 끝에 있는 것이 요도이고요. 이렇게 콩팥, 오줌관, 방광 이러한 길을 바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요로, 길 로자를 써서 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도와 요로도 같이 구별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배웠던 배설 기관이 하는 일까지 쭉쭉쭉 복습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이 누가 딱 물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호흡기관, 코, 순간, 순간가지, 폐, 배설기관, 이렇게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소화기관,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또 순환기관, 심장, 혈관,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머릿속에 확실하게 외워두고 그 역할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어야만이 우리가 진짜 만점왕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좀 헷갈린다면 꼭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교재를 펼쳐보며 잘 복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마무리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단원의 마지막 문제,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요. 알다시피 서술형 문제는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쫙쫙쫙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해보죠. 자, 1번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자, 팔을 굽힐 때, 펼때 우리 해봤었죠.

나와 있고요. 자, 지수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팔 안쪽 근육이 줄어들고 팔 바깥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아래 팔뼈가 따라 올라와 팔이 구부러져라고 했습니다. 자, 구부려 볼까요? 구부리면 팔 안쪽 근육이 줄어들고 바깥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아래 팔뼈가 따라 올라오죠. 맞습니다. 한 소리. 팔 바깥쪽 근육이 줄어들고 팔 안쪽 근육이 늘어나며 아래 팔뼈가 이번엔 따라 내려가 팔이 펴져라고 했습니다. 자, 해볼까요? 쭉 펼쳐보면 바깥쪽 근육은 어때요? 쭉 줄어들고 안쪽 근육이 이번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도훈이 뼈가 움직이면서 근육의 길이가 변해라고 했는데요. 뼈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웠잖아요. 뼈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며 뼈가 움직인다 말입니다.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도훈이라고 1번에 1번 잘 적어주면 되고요. 1번에 2번 가보죠. 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가지를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적어보죠.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뼈가 움직여 라고 말해야 되겠죠. 뼈가 움직여. 뼈가 막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뼈가 움직여. 이렇게 바르게 고쳤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2번 문제 해보죠. 다음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위에서 소화기관이 아닌 것을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볼까요? 틀린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입, 항문, 작은 창자, 심장, 식도, 큰 창자, 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 소화기관 같지라고 숨어 있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찾았나요? 맞아요. 바로 뭐예요? 띠띠띠띠띠띠 바로 심장이 들렸지요. 심장은 우리 심장, 혈관, 순환기관이라고 배웠잖아요. 따라서 2번에 1번은 심장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소화되며 배출되는 과정을 위에 제시된 소화기관이 모두 포함되도록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해보죠. 자, 말로 설명하듯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예쁜 글씨로 들어온 음식물은 모두 포함되도록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은 자, 흐름을 적어보죠.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를 통해 뭐가 되고 소화되고 계속해서 쭉쭉 적어볼까요? 소화되지 않은 뭐는? 음식물 찌꺼기는 우리 아직 하나 적지 않은 것이 있죠. 항문을 통해 뭐 한다? 배출, 배설. 그래요. 배출입니다. 항문을 통해 배출된다. 배출된다라고 말로 설명하듯이 꼼꼼하게 적어보자고요. 자,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은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를 통해 소화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는 뭐를 통해?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친구들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흐름을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이번엔 3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호흡기관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관을 위에서 찾아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나뭇가지 모양입니다. 이미 찾아볼 수 있죠. 나뭇가지 모양은 여기 있잖아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폐와 연결되는 것.

시트처럼 펴져 있기 때문에 배효율적으로 산소를 전달할 수 있다. 전달한다. 이렇게 좋은 점 적어 보겠습니다. 친구들도 참고해서 이렇게 송강가지가 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좋은 점을 딱한 가지만 잘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해결해 보죠. 자, 오른쪽은 펌프를 이용해서 붉은색 솜물을 한쪽 관으로 빨아들이고 다른 쪽 관으로 내보내는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 실험 본적 있죠? 자, 4번의 1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우리 몸의 심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이 실험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한 실험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이 실험은요, 우리가 배웠던 기관 중에 순환기관의 역할,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순환기관은 대표적으로 심장과 혈관이 있죠. 심장은 펌프 작용을 하잖아요. 그 펌프 작용을 하는 것, 바로 이 기억이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관이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붉은 색소의 물이 혈관을 지나는 혈액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심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펌프 작용을 하는 기억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기억이라고 4번에 1번 정답을 써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4번의 2번 가보죠.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정리해서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심장에 무슨 작용? 팍팍 펌프 작용을 통해 심장에 펌프 작용을 통해 심장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사람이 실험에서 손으로 누르는 것처럼 심장의 펌프 작용을 통해 뭐가 이동한다? 혈액이 이동한다. 혈관을 이렇게 이동한다. 혈액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친구들도 적어 주세요. 심장의 펌프 작용을 통해 혈액이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친구들이 각각 배설기관이 하는 일을 역할놀이로 표현한 내용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배설기관 떠올려 봅니다. 머릿속으로.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떠올리면서 문제를 보죠. 자, 지훈이는 나는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들어. 자, 지훈이가 맡은 역할의 기관 뭘까요?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든다. 노폐물을 걸렀다라는 건 거름망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바로 우리가 배웠던 바로 콩팥이죠. 강낭콩 모양의 콩팥. 따라서 기억이고 이름은 콩팥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콩팥을 어떻게 역할놀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표현하려나요? 자, 유진이 볼까요? 나는 오줌이 이동하는 통로야라고 했습니다. 노폐물이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모이죠. 따라서 유진이는요, 오줌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미나는 나는 오줌을 모았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몸 밖으로 내보내. 미나는 요요 공 모양의 방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줌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지죠. 자, 1번의 정답은 기역과 콩팥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2번 볼까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노폐물이 많아진 혈액은 어떤 과정을 거쳐 몸 밖으로 배설되는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것 떠올리며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콩팥에서 흐름을 떠올리며, 콩팥에서 걸러진, 노폐물은, 콩팥에서 걸러진 노폐물은,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하고,

방광은 이제 나의 차례. 방광은 오줌을 잘 모아두었다가 모아두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문장으로 차근차근 적어보겠습니다. 콩팥에서 걸러진 노폐물은 오줌 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하고, 방광은 오줌을 잘 모아두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죠. 배설하죠. 따라서 이렇게 흐름을 기억하며 문장으로 잘 적어보는 5번의 2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면 친구들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흐름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다음은 6번 문제 그려봅니다. 그림은 배설 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는 콩팥에서 나오는 혈액, 나는 들어가는 혈액이래요. 자, 1번. 가와 나 중에 노폐물의 양이 더 많은 혈액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콩팥에서 나오는 건, 아, 나 이제 걸러졌어. 노폐물 이제 걸렀다. 아우, 시원해. 하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가보다는 이제 걸러줘. 하고 들어가는 나가 노폐물이 혈액 속에 더 많겠죠. 따라서 정답은 나이고요. 일과 같이 답한 까닭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가는 콩팥에서 노폐물이 걸러지고 나오는 혈액이죠. 나오는 혈액이고,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봅니다. 나는 콩팥으로 들어가는, 이제 걸러줘 하고 들어가는 혈액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까닭을 잘 문장으로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나가는 혈액, 들어가는 혈액 생각하며 이렇게 6번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다음은 1분 동안 줄넘기를 하기 전과 직후에 맥박수와 호흡수를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 표래요.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위 표를 보고 운동을 하면 이렇게 호흡수와 맥박수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보세요. 호흡수 늘어났죠? 맥박수 올라갔습니다. 그대로 보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운동을 하면, 다시 한번. 자, 운동을 하면, 호흡수와 맥박수가 올라간다. 호흡수도 올라가고, 맥박수도 올라갑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수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제 7번에 2번 보죠. 왜 이럴까요? 왜 운동을 하면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는 걸까요? 우리 몸에 그만큼 영양소와 산소를 빨리빨리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흡과 맥박수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몸의 산소와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까닭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8번 문제가 남았는데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에취 감기에 걸렸나 봐. 며칠 전부터 콧물이 나고 지체기가 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에 친구가 걸린 질병과 관련 있는 우리 몸의 기관은 어디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H라고 콧물, 재채기 모두 뭐예요? 이 코와 관련돼 있습니다. 즉, 호흡기관이 8번의 1번 정답이고요. 이러한 질병,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한 가지만 적어볼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손 깨끗이

0: 그새 씻는다, 비누를 이용해 씻는다, 잠을 충분히 잔다. 또이 코다 보니까 코 속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또 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뭐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등등등등등등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 비누를 이용해 손을 틈틈이 깨끗이, 깨끗이, 꼼꼼하게 씻는다. 물론, 이 답은요, 여러분이 적절하게 적어주면 어떤 답이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누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틈틈이, 자주 잘 씻는다. 또는 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는다. 운동을, 정기적으로 자주 한다. 다 좋아요. 하나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70강 마지막 문제이자 과학 2번 단원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자, 그냥 헤어지기 또 정말 아쉬운 시간이죠. 그래서 역시 이번 시간 마지막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죠. 이번 시간 마지막 질문은요. 이제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가 여기서 끝을, 막을 내리는데요. 우리 함께 국어도 공부해봤고, 또 사회도 공부해봤고, 과학도 공부해봤잖아요. 많은 내용을 함께 공부하며, 내가 성장한 부분, 나 1강에서는 이랬는데, 70강이 되니까 이래요. 내가 성장한 부분을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자랑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의 강의가요. 하나의 계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70강이니까요. 우리 함께 이 70개의 계단을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선생님이 진짜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계단을 오른 끝에 뭐 100점이나 만점 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라는 진정한 값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공부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요. 남은 1학기의 나날도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진짜 인사할까요?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어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금 과학 2단원 함께 공부하고 있죠? 바로 물체의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 바로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인데요. 바로 단원평가 1회 그리고 단원평가 2회를 만나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한번 문제풀이에 적용해 볼게요. 먼저 단원평가 1회 시작합니다. 자, 과학에서 정의하는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1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기억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이것이 변할 때 물체가 운동한다고 한대요. 자, 과학에서 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이 변할 때? 그렇죠. 바로 위치가 변할 때. 그래서 기억에는 시간, 니은에는 위치가 들어가야 운동한다 라는 말의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기억 속도 아니죠. 자, 위치는 맞는데 속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위치 시간도 아니고요. 시간 위치, 그렇죠. 바로 3번이 정답이네요. 속도 빠르기도 아니고요. 빠르기 속도도 아닙니다. 바로 3번이 알맞은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이네요. 2번 운동하는 물체를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운동하는 물체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할 때 우리가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경우들 중에서 운동하는 물체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 시간이 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죠? 그럼 운동하지 않는 물체. 니은,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 시간이 지나도 미끄럼틀의 위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디귿, 하늘을 날고 있는 비둘기래요. 그러면 비둘기가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리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학생. 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처음 있었던 위치와 나중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운동을 하는 물체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 두 가지를 골라라. 바로 디귿, 리을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3번부터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처음에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축구공을 딱 골대를 향해서 차려고 하고 있어요. 나무도 있죠? 그런데 2초 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것은 운동을 하였고 어떤 것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3번, 위 그림에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의 기호를 두 가지 쓰래요. 자, 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억, 골대, 니은, 나무, 디귿, 축구공, 리을, 이 친구의 다리, 이 친구의 몸. 자, 그러면 운동하지 않는 물체 위치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인가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골대, 축구 골대 그대로 있죠? 그 다음 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의 기호는요,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이와 축구공은 위치가 변했죠? 그래서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3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물체의 운동과 관련지어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 3번과 같이 대답한 거, 바로 기억과 니은은 운동하지 않는 물체다라고 생각한 까닭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2초 뒤 축구골대와 나무는 위치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답을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썼다면 아주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물체는 어느 것입니까?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물체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 다른 말로 운동하는 물체다. 이렇게도 불러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결국 운동하는 물체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1번, 공원에 있는 나무. 자, 나무가 막 발이 달려서 걸어다니나요? 아니죠.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위치 변하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물체. 2번, 운동장에 있는 미끄럼틀 어떤가요? 미끄럼틀도 막 움직이나요? 막 오전에는 여기 있다가 오후에는 저기 있다가. 아니죠. 이것도 운동하지 않는 물체예요.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도 마찬가지예요. 표지판이 뭐 다음 날에 다른 위치로 가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위치로 가고 아니면 뭐 1시간 지나면 5m씩 뒤로 가나요?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위치 변하지 않아요. 운동하지 않는 물체. 아파트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우리가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잖아요. 이게 막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위치 변하지 않죠?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천안에서 서울로 가고 있는 기차래요. 자, 기차가 그냥 멈춰 있는 상태라면 운동하지 않는 상태이겠지만 지금 천안에서 서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천안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서울로 가게 되겠죠. 위치가 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 이것은 바로 운동하는 물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5번이 정답이죠.

보면 20초 동안 철봉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운동하는 물체인지 운동하지 않는 물체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20초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선생님, 저거 운동하는 거잖아요. 진짜 힘들겠어요. 20초 동안 매달려 있으면 팔도 아프고요. 아, 뭔가 몸이 튼튼해질 것 같은데 운동하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과학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정의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과학에서의 운동한다는 건 뭐라고 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이 변해요? 위치가 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철봉에 그냥 매달려 있기만 했대요. 위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럼 우리 이것을 운동하지 않는 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운동하지 않는 물체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않는 물체. 그렇죠. 가만히 매달려 있었으니까 위치는 변하지 않은 거죠. 다음 7번, 6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20초 동안 철봉에 매달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아주 좋은 답이 됩니다. 알겠죠? 8번, 공원의 모습을 2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기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모두 찾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 처음에는 공원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런데 2초 뒤 공원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 경우를 찾아봐야겠죠. 나무, 새,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그리고 강아지입니다. 자, 먼저 나무를 볼게요. 나무는 처음이랑 나중 위치가 변하지 않았죠.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새를 볼까요? 새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2초 뒤엔 여기로 날아갔네요. 그럼 위치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처음에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앉아있으니까 운동하지 않는 물체. 그 다음 휠체어를 탄 사람은 맨 처음 여기에 있었는데 2초 뒤에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위치가 달라진 거죠. 운동하는 물체. 그 다음 강아지도 맨 처음 여기 있었는데 여기를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위치 이만큼 이동을 했구나.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를 모두 골라 써라. 그러면 새. 그리고 휠체어에 휠체어를 탄 사람, 탄 사람, 마지막, 그리고 강아지까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9번, 운동을 옳게 표현한 것에 기호를 쓰시오. 자, 운동을 바르게 표현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운동을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시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느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나중 위치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거리, 그 다음 방향을 가지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운동했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는 나와 있지만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는 20분 동안 학교까지 운동했어. 시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중 위치 나와 있지만 처음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나는 15분 동안 학교에서 집까지 운동했어. 시간, 처음 위치, 나중 위치까지 잘 표현이 되었죠? 그러니까 운동을 옳게 표현한 것은 바로 디귿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10번부터 12번입니다. 코끼리와 얼룩말이 10초 동안 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왼쪽에는 코끼리의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얼룩말의 운동을 표현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볼게요. 나무를 기준으로 코끼리의 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세요. 한번 볼게요. 코끼리는 동쪽으로 3칸, 북쪽으로 4칸 위치에서 10초 동안 동쪽으로 무슨 칸, 북쪽으로 무슨 칸 위치까지 이동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나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무가 여기에 있는데 코끼리는요, 바로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으로 하나, 둘, 셋만큼 가서 동쪽으로 세 칸, 그리고 북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칸만큼 이동한 위치에서 처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초 동안 동쪽으로 얼마만큼 갔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나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나무를 기준으로 코끼리와 나중 위치가 여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만큼 갔죠? 그러면 동쪽으로 여섯 칸만큼 간 것이고, 그 다음 북쪽으로는요, 하나, 둘, 셋, 네 칸만큼이니까 북쪽으로 네 칸 위치까지 이동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역은 6, 니은은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는 11번입니다. 나무를 얼룩말의, 나무를 기준으로 얼룩말의 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가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역시 비슷합니다. 얼룩말은 동쪽으로 몇 칸, 북쪽으로 한 칸 위치에서 몇 초 동안 동쪽으로 몇 칸, 북쪽으로 다섯 칸 위치까지 이동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몇 초 동안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10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나무의 위치를 기준으로 원래 얼룩말은요, 동쪽으로 한 칸, 두 칸만큼, 그 다음 북쪽으로 한 칸만큼 간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얼룩말이 말이죠.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데 동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동쪽으로 다섯 칸만큼, 그리고 북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간 위치에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위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요, 2, 10, 그리고 5를 순서대로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12번, 10번과 11번으로 보아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이건 필수입니다. 그렇죠, 바로 일정한 시간, 걸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죠? 그래요, 바로 처음 위치, 그 다음 나중 위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그리고 걸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꼭 빼먹지 않고 잘 썼으면 좋겠어요.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문장은 운동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볼게요. 나는 학교까지 운동했어. 학교까지. 그럼 이건 바로 나중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알아야 되나요? 그렇죠. 걸린 시간이랑 처음 위치를 알아야겠죠. 나중 위치 속력 아니고요. 나중 위치 걸린 시간도 아닙니다.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아니죠. 나중 위치 나와 있으니까 처음 위치와 걸린 시간. 그렇죠. 나중 위치와 물체의 빠르기 알맞지 않아요? 바로 4번이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14번에서 15번이에요. 공원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니까 사람도 있고 강아지도 있네요. 자, 여러분 동서남북 방향도 확인하시고요. 한 칸은 1m를 의미합니다. 14번 위 그림에서 강아지의 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강아지의 운동이래요. 강아지는 1초 동안 어느 쪽으로 몇 미터를 이동했다. 자, 운동을 표현한 거예요. 방향과 거리를 표현한 거죠. 강아지는 처음 위치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방향은 어느 쪽인가요? 그렇죠. 바로 동쪽이죠. 동쪽으로 얼마만큼? 자, 한 칸이 1m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만큼 갔으니 바로 8m를 이동한 거죠. 그래서 기역에는 동, 니은에는 파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 수 있겠네요. 15번 위 그림에서 사람의 운동을 바르게 표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운동도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사람의 운동, 일단 1초 동안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했으니까 동쪽으로 이동한 거죠. 얼마만큼? 하나, 둘, 셋, 네 칸만큼 갔으니까 4m만큼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1초 동안 동쪽으로 4m를 이동했다.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답을 쓸 때에요. 이 세 가지를 꼭 써야 합니다. 1초 동안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말이죠. 자, 알겠죠? 이렇게 15번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단원평가 1회를 모두 해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부터 2번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처음엔 이런 모습이었는데 2초 뒤에는 이렇게 바뀌었대요. 1번, 위 그림에서 처음과 2초 뒤 그림을 비교했을 때 위치가 달라진 물체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잘 찾아볼게요. 먼저 나무입니다. 자, 나무 어때요? 처음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위치 그대로 있죠. 위치 변하지 않았어요. 철봉 찾아볼까요? 철봉 여기 있죠. 철봉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변하지 않은 겁니다. 축구공 볼까요? 축구공이 여기 있었는데 2초 뒤에는 위치가 여기로 변했어요. 아, 그러면 위치가 달라졌네요, 축구공은. 4번 긴 의자? 오, 긴 의자 여기에 있었는데요. 그대로 그 위치에 있네요. 위치 변하지 않았어요. 축구 골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었는데 그대로 있죠? 그럼 위치 변하지 않은 겁니다. 위치가 달라진 물체는 바로 3번 축구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축구공은 뭐라고 하죠? 운동하는 물체라고 해요. 2번 위 그림을 보고 운동하는 물체의 공통된 특징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사실 여기 축구공 말고도 더 많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새도 있고요. 채집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죠. 달리기 하고 있는 사람, 축구하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운동을 하는 물체예요. 이 운동하는 물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엇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가 변해요? 그렇죠.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시간 그리고 위치가 변한다 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3번 위 그림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처음 그리고 얼마 뒤인데요. 여기 있는 이 물체들을 보고 나서 운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배입니다. 배는 여기에 있었는데 오,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더 커 보이죠. 이건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했다면 운동하는 물체죠. 배는 운동하는 물체. 다음 등대 볼게요. 등대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얼마 뒤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죠?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 아니고요. 갈매기는 여기 있었는데 저기로 날아갔네요. 그러면 이거 운동한 거죠.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동그라미.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처음에 이 위치에 있었는데 얼마 뒤에도 오, 움직이지 않았어요. 위치가 똑같죠? 그럼 운동하지 않는 물체.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었는데 오, 강아지가 열심히 달려서 이렇게 사람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변했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됩니다. 바위는 어때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운동하지 않는 물체. 나무도요?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따라서 동그라미는 이렇게 세 개 쳐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이에요. 위 그림에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를 두 가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았던 것들을 써보면 되겠죠. 여러분, 무엇 쓰고 싶은가요? 여러분 자유예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등대요. 등대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대는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또 그 다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나무 보세요, 나무. 나무 안 움직였잖아요. 위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도 운동하지 않는 물체가 됩니다. 이것 말고도 뭐 휠체어를 탄 사람, 난 바위 같은 것들도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찾았다면 모두 다 맞았다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다음 5번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물체와 운동하지 않는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기억! 축구를 하는 친구가 발로 찬 공은 운동하지 않는 물체이다. 자, 축구하는 친구가 발로 공을 찼어요. 그럼 이 공은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네, 달라지죠. 운동을 하는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죠. 니은, 축구골대, 미끄럼틀 등은 운동하지 않는 물체이다. 그렇죠. 축구골대랑 미끄럼틀은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죠. 디귿, 축구골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친구는 운동하는 물체이다. 자,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축구골대에서 멀었다가 축구골대로 점점 가까워지겠죠. 위치가 달라지고 있으니 운동하는 물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기호를 써라 라고 했으니까 기억 하나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6번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처음 그리고 2초 뒤에요. 한번 옳은 설명 찾아볼게요. 1번 새는 운동하는

0: 나는 물체이다. 새가 처음엔 여기 있었는데 2초 뒤엔 여기까지 이렇게 날아갔어요. 위치가 달라졌죠.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죠. 그럼 정답 벌써 찾았네요. 2번. 강아지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 강아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달려나갔잖아요. 그럼 위치가 달라졌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을 하는 물체가 되겠죠. 나무와 그리고 가로등의 위치가 변화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운동하지 않는 물체. 4번, 휠체어에 탄 사람의 위치는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자, 이 끝에 있었다가 바로 이만큼 앞까지 왔어요. 그러면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옳지 않고요. 5번,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운동하는 물체인가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위치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7번, 운동하는 물체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물체를 한번 찾아볼게요. 바다에 있는 바위, 위치 변하지 않아요. 운동장에 있는 철봉, 위치 변하지 않아요. 도로 주변에 있는 나무도 역시 시간이 지나도 위치 변하지 않아요. 자전거 보관함에 세워진 자전거, 세워졌어요. 달리는 중 아니죠? 그러면 위치 시간이 지나도 자전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위치 변하지 않아요. 5번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학생. 그럼 처음에 있었던 위치랑 나중 위치가 달라지겠죠. 위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5번은 운동하는 물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8번. 5초 동안 나무에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 위치,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 새의 운동을 표현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초 동안 나무에 새가 앉아 있었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변했나요? 아니죠.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새는 운동하는 물체라고 볼수 없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앉아 있는 새는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운동하지 않았다. 운동하지 않는 물체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세 가지의 말을 꼭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다음 9번. 물체의 운동을 옳게 표현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걸린 시간, 처음 위치, 그리고 나중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나비가 1분 동안 이동했대요. 걸린 시간밖에 없죠. 그러면 알맞지 않고, 버스는 20분 동안 목적지로 이동했다. 걸린 시간과 나중 위치만 나와 있어요. 사람이 공원에서 지하철역으로 이동했다.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나와 있죠. 걸린 시간이 없습니다. 4번, 강아지가 15분 동안 집에서 공원으로 이동했다. 자, 걸린 시간, 처음 위치, 나중 위치 모두 나와 있으니까 운동을 잘 표현한 거예요. 5번, 자전거를 탄 사람은 5분 동안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걸린 시간과 나중 위치만 나와 있죠. 알맞지 않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옳게 표현한 것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부터 11번입니다. 꽃이 피어 있는 정원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그림에서 분수를 기준으로 꽃의 위치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꽃이 있죠? 나중 위치를 봅니다. 자, 유채꽃은 분수에서 왼쪽으로 두칸 떨어져 있나요? 분수에서 왼쪽으로 두칸 아니죠. 오른쪽으로 두 칸, 그리고 위로 하나, 둘, 세 칸만큼 있죠? 그래서 알맞지 않고. 자, 제비꽃은 분수에서 아래쪽으로 두칸 떨어져 있나요? 아니죠. 반대예요. 위로 두칸 떨어져 있습니다. 3번. 유채꽃은 분수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그다음 위쪽으로 세칸 떨어져 있다. 그렇죠. 꽃의 위치 바르게 설명했네요. 3번. 자, 4번. 수선화꽃은 분수에서 왼쪽으로 두 칸, 위쪽으로 세칸 떨어져 있나요? 아니죠.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칸만큼 떨어져 있죠? 5번. 진달래꽃은 분수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쪽으로 한칸 떨어져 있나요?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한 칸이니까 알맞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1번. 진달래꽃에 있던 꿀벌이 4초 동안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꿀벌의 운동을 표현하시오. 자, 보니까 진달래꽃에서 유채꽃으로 이동을 했나 봐요. 그러면 이 꿀벌 4초 동안 이동한 것, 우리 운동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꿀벌은 4초 동안 처음 위치인 진달래꽃에서 나중 위치인 유채꽃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도 할수 있나요? 4초 동안 진달래 꽃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네 칸 떨어져 있는 유채꽃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과 거리를 설명해 주어도 좋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썼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입니다. 각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에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동시간 5초라고 나와 있죠? 사람과 강아지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기억, 사람은 5초 동안 서쪽으로 4m를 이동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처음 위치 여기고 나중 위치 여기예요. 자,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나요? 그렇죠. 바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동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그러니까 5m만큼을 이동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니은, 강아지는 5초 동안 북쪽으로 3m를 이동했대요. 처음 위치 여기고 나중 위치 여기니까 아, 북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세 칸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3m만큼 이동한 것 맞아요. 자, 그러면 바르게 고쳐 쓰래요. 사람은 5초 동안 어느 쪽? 동쪽으로 몇 미터? 5m를 이동했다.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에는요, 걸린 시간, 그 다음 방향, 그리고 거리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다음 13번입니다. 운동을 표현할 때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체의 위치 변화는 처음 위치로부터 낮은 위치에 이것과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 변화, 처음 위치로부터 낮은 위치에 무엇과 무엇? 그렇죠. 바로 방향과 거리로 표현할 수 있죠. 동쪽으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둘의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방향 이렇게 썼어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다음 14번입니다. 사자가 그림과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여 20초 동안 나무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5칸, 북쪽으로 3칸인 위치까지 이동했습니다. 사자의 나중 위치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초 동안 이동을 했대요. 나무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5칸. 자, 동쪽 여기죠?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만큼. 그다음 북쪽으로 세 칸이죠? 북쪽 위로 가야 됩니다. 세 칸. 하나, 둘, 세 칸만큼 가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사자의 위치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14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반당 퀴즈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에는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이것과 물체의 위치 변화로 표현합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2단원 단원평가 문제 만나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를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은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북 1, 개념책 내용을 살펴봤죠? 오늘은요, 북 2,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 준비했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북 2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 첫 번째는요, 바로 핵심 복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만 만나볼게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결해 볼게요. 자, 먼저 핵심 복습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단원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꼽으라면 이거였어요. 무엇이었나요? 바로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였죠. 그러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작이라고 하는 건요, 어림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인물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어림을 해본다라는 것이 마음 짐작인 거죠. 그럼 마음의 짐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이걸 알아야 저 인물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일에서 인물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예전에 만나보았던 글을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자전거 타기 성공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요. 우리 소영이가요, 자전거 타는데 성공한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여기에서 소영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무얼 해보라고 했나요? 맞아요. 바로 있었던 일을 정리해봐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맨 처음에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려고 아빠와 함께 놀이터로 나갔지.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죠? 계속 넘어지려고 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소영이는 놀이터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전거 타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잡아주셨죠. 그 다음 소영이가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드디어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소영이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소영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소영이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 소영이가 이 말과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짐작해서 오른쪽에 써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소영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드디어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었나 봐요. 아버지께서 자전거에서 손을 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라고 합니다. 뭔가 신기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기쁘고 신기하고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 다음 소영이는 또 어떤 행동을 했나요? 자전거를 타는데 계속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계속 페달을 밟고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우리 이것을 통해서 소영이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 두 번째, 인내하는 마음. 그러니까 참는 마음. 이렇게 우리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또 다른 글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강아지 돌보기였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나요?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주영이 그리고 콩이었어요. 주영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강아지 돌보기에서는요. 제일 먼저 할머니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시는 동안 콩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콩이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주영이는 콩이랑 친해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함께 공놀이도 했어요. 콩이하고 많이 가까워졌네요. 그 다음 콩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가까워진 것 같죠?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헤어지는 날이 왔어요. 할머니께서 돌아오셔서 콩이가 헤어지게 되었죠.

이게 바로 강아지 돌보기의 내용이었어요. 주영이가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짐작해 볼게요. 우리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봅니다. 우리 인물 주영이의 말과 행동 볼게요.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원래는 콩이가 뭔가 낯설어하는 눈치였는데 주영이가 간식을 주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나니까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고 이렇게 조금 적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휴, 콩이가 적응 못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적응을 한것 같네. 걱정을 내려놓고 안심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우리 할머니의 말이나 행동도 한번 볼게요. 할머니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잘 돌봐줘서 고맙다라고요.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니까 할머니께서 주영이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수 있겠죠? 고마운 마음이다.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하신 이 말,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마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것이 글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의미가 드러나게 띄어 읽기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의미가 드러나게 읽기 위해서는 띄어 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가방 속에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띄어읽기를 제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띄어읽기는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읽어야 의미가 잘 드러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습니다. 조금 쉬어에 선생님 이상한 기호가 하나 있어요. 이 기호의 이름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쐐기표예요. 쐐기표. 쐐기표. 이 쐐기표는요, 조금 쉬어 읽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글을 쓴 다음에 쐐기표를 이렇게 다 표시해 두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쐐기표는요, 내가 잘 읽기 위해서 내가 참고하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와, 우리 이야기 멋지게 잘 띄어 읽어봅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내 책에다가 이렇게 쐐기표로 혼자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띄어 읽기에 정답이 딱 하나만 있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띄어 읽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다르니까 띄어 읽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소개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 예를 들면, 또약이 안 남았네요. 무엇이 안 남았네요. 여기에서 쐐기표 조금 쉬어 읽어요. 어때요? 훨씬 자연스럽죠? 두 번째, 문장이 너무 길면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한번더 쉬어 읽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문장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뭐가 중요하지? 무엇을 강조해야 하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구를 또는 무엇을 뒤에서 조금 쉬어 읽습니다.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한번더 쉬어 읽었죠? 만약 여기에서 쉬어 읽지 않는다면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문장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쉬어서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읽어주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쐐기표라는 말이 나와요. 겹세기표는 쐐기표보다 조금 더 쉬어 읽습니다. 그러면 언제 겹세기표를 사용할까요? 바로 문장과 문장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조금 더 쉬어 읽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이 하나가 아니죠? 두 개가 있어요. 또야 것이 안 남았네요. 문장 끝났죠? 그 다음 겹세기표, 즉, 쐐기표보다 더 쉬어 읽어서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읽어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의미가 드러나게 띄어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책을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또는 가족 앞에서 읽을 때 이렇게 쐐기표, 겹쐐기표를 표시해서 자연스럽게 띄어 읽어보세요. 그 다음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띄어읽기 말고도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며 읽어보았어요. 헷갈리기 쉬운 낱말을 주의하면서 읽으면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의미의 낱말을 쓴다면 내가 전달하려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겠죠. 그러니 글의 내용을 전달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헷갈리기 쉬운 낱말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헷갈리기 쉬울까요? 이 낱말들은요, 대부분 소리가 비슷하거나 똑같아요. 듣기에 내 귀로 들었을 때 소리가 비슷하거나 똑같으니까, 내가 아는 낱말 이건데? 라면서 헷갈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낱말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헷갈리지 않고 잘 쓰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앞과 뒤를 잘 살펴봐야 해요. 걸음인지 걸음인지, 내가 걷는 동작인지 또는 밭에 뿌리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 그리고 뒤에 있는 낱말이나 문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볼게요. 먼저, 맞다예요. 맞다, 맞다. 지읒받침이 있는 맞다는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싹 문제 다 맞았어. 다 맞다. 여기에서는 지읒받침이 있는 맞다인 거죠. 두 번째, 티읕받침이 있는 이 맞다는요, 코로 냄새를 느끼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를 맡다. 이렇게 쓸수 있죠. 바치다, 바치다도 두 가지 낱말이 있는데요. 바치다는 신이나 웃어른께 정중하게 드리다. 선물을 바치다. 재물을 바치다. 이렇게 쓰고요. 디귿받침이 있는 바치다는요, 물건의 밑이나 옆다위의 다른 물체를 대다. 우리 컵받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냄비받침, 컵받침. 여기에 있는 이 받침에 밭, 똑같은 밭이 쓰입니다. 느리다, 느리다. 첫 번째 느리다는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원래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고무줄을 느리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느리다는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거북이의 걸음이 느리다. 달팽이의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마치다, 마치다가 있어요. 첫 번째, 마치다는 목표에 닿게 하는 거예요. 화살을 마치다.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 마치다라는 건 어떤 일을 끝내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사용하죠. 마지막, 다치다, 다치다. 다치다, 첫 번째 다치다는 부딪히거나 넘어져 몸에 상처를 입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다치다, 아니면 얼굴을 다치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치다는요, 열려있던 것이 도로 제자리로 가 막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다치다, 문이 다치다. 여기에서 이 낱말을 쓸수 있죠. 확인 문제 만나볼게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했네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선생님과 알아보았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합니다.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만 해결해 볼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죠? 오늘은 딱 다섯 문제만 풀 거예요. 그럼 집중하고 우리 글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글의 길이가 짧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행복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오솔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너구리야, 반갑다, 정말 반가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요, 행복요정이 어딘가 오솔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숲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끌벅적,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친구가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솔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이 친구가 아직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오솔이를 만나서 반가운가 봐요. 그랬더니 너구리야, 반갑다, 정말 반가워. 오솔이가 너구리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네요. 반갑다, 반가워. 오솔이, 너구리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밑줄 그은 부분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띄어 읽어야 할 곳이 아닌 것의 번호를 쓰세요. 밑줄 그은 부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문장이었네요. 그럼 여기에서 1, 2, 3, 4. 띄어 읽어야 할 곳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자, 선생님이 분명히, 정답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띄어 읽기 방법을 머릿속에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 선생님이 한번 읽으면서 쇄기표 또는 겹쇄기표 사용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연필 들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행복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띄어 읽기를 할 때에는 제일 먼저 누가, 무엇이 다음에 띄어 읽으면 제일 좋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들렸어요? 행복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이? 어떠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부분은 띄어 읽어주어야겠죠. 그 다음, 행복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무엇이? 무엇하는데? 그러니까 행복요정이 다음에 띄어 읽어주면 좋겠죠. 행복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때요?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좀 길죠? 이렇게 문장이 좀길 때에는 중간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더 띄어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훨씬 자연스럽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행복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면 선생님이 쇄기표 표시하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어딘가요? 바로 1번이죠. 자, 자연스럽게 띄어 읽어야 할 곳이 아닌 것은 바로 1번인데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띄어 읽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행복 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행복 요정이. 이 부분은 꼭 띄어 읽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1번이라고 번호를 쓰면 정답을 잘 찾아본 겁니다. 자, 다음도 한번 볼게요. 2번. 오솔이야, 너구리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글에서는 오솔이와 너구리가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보니까 오솔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그 다음, 너구리야, 반갑다, 정말 반가워. 두 친구 다 반갑다, 반갑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두 친구는, 아, 반가운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라 라고 한다면 좀 비슷한 마음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신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떠올리면 우리 답을 찾기가 조금 더 쉽죠? 한번 볼게요. 1번, 반가운 마음. 정답 여기 하나 있네요. 반가운 마음이죠? 두 번째, 행복한 마음. 그렇죠. 반가운 마음과 비슷한 또 다른 마음. 기쁜 마음, 신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모두 다 맞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반갑게 만나서 인사할 때 드는 마음으로 알맞지 않죠? 불안한 마음도 역시 인사를 할 때는 알맞지 않아요. 부끄러운 마음, 처음 보는 친구라면 인사할 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이야? 라고 한거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미 아는 사이죠? 그러니 부끄러운 마음은 알맞지 않고요.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라 라고 하면 1번, 2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부터 5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글을 한번 읽어보죠.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여러분, 이글 어떤 글이에요? 맞아요. 바로 자전거 타기 성공이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어봐야겠죠? 이 글의 주인공인 소영이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된다! 된다! 소영아, 잘하고 있어! 아빠의 칭찬이 끝나자마자 나는 또 넘어지고 말았다. 아빠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하시며 내일 다시 연습하자고 하셨다. 하지만 왠지 오늘은 꼭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한참을 집중하며 타다 보니 저 멀리서 아빠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우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부터 그랬단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 한번 짐작해 보았나요? 그래요.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열심히 연습했네요. 이 부분을 통해서는 소영이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 그래요. 바로 여기 있었죠. 우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소영이의 마음, 신나는 마음, 기쁜 마음, 신기한 마음, 뿌듯한 마음, 이런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의 마음 짐작해 보았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3번 문제입니다. 소영이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할때 아빠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아빠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1번, 공원 주변을 산책하셨나요? 아니요. 아빠께서 공원 주변을 산책하셨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도와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소영이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할 때, 잘할 때 칭찬해 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자전거 잡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고 칭찬해 주셨죠. 3번, 고장난 페달을 고쳐 주셨나요? 아니요. 페달이 고장났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4번, 아빠도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까? 아니요. 아빠께서는 소영이를 도와주기만 하셨어요. 자전거를 타지는 않으셨죠? 5번, 정신이 번쩍 들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다라는 건 혼내다는 거예요. 혼낸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자전거 왜 이렇게 못 타? 라고 혼내지는 않으셨죠. 그러니 알맞지 않다. 아빠께서 하신 일은요, 바로 2번, 도와주고 칭찬해 주셨다.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중요한 문제예요. 소영이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소영이가 겪은 일에는 일단 동그라미를 칠 거고요. 그 다음 어떤 순서대로 일이 일어났는지 번호를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도 연필 준비해 주세요. 아빠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소영이가 겪은 일 맞나요? 아니요. 아빠께 꾸중을 들은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가위표. 아빠와 자전거를 타기로 하였습니다. 소영이가 겪은 일 맞습니다.
3번, 자전거를 탄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진 않았죠. 그러니 가위표. 4번,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소영이가 겪은 일이죠. 드디어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었어요. 5번,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소영이가 겪은 일 맞습니다. 자전거를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연습을 계속해서 했다고 했죠. 그러면 소영이가 겪은 일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 뭘까요? 일단 1번. 자, 아빠와 자전거를 타기로 했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어서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혼자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었죠.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5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 글에서 인물의 말이, 마음이 드러난 말이나 행동을 찾고 그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쓰세요라고 합니다.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말이나 행동, 한번 선생님은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우리 이 글에서, 우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소영이가 말했죠.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그래요. 바로 신나고 뿌듯한 마음 또는 기쁜 마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서 정답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진 나를 내가 도와주었잖아. 여러분 여기에서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모두 풀어볼 거예요. 실전책 준비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공부하는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 과학 4단원 지구의 운동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중단원과 두 번째 중단원의 개념을 전부 공부했어요.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었고요.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지구의 공전과 별자리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었죠. 자, 우리 4단원 마무리하면서 대표 탐구 활동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대표 탐구 활동 끝난 다음에 단원 정리평가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탐구 활동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알아보기인데요. 탐구 목표를 보면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모형 실험을 통해 탐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지구를 이제 상징하는 지구본이 필요하고요. 갓 없는 전등, 이것의 역할은 뭐겠어요? 맞아요. 태양이에요. 그리고 관측자 모형, 그리고 방위 붙임 딱지. 이제 방위 붙임 딱지가 필요한 까닭은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할 때 방향이 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합니다. 자, 그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위 붙임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30cm 자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준비물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탐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지구본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서 방위 붙임 딱지와 관측자 모형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치에 아시아 동쪽에 있죠. 지구본에서 우리나라 위치에 관측자 모형을 붙이고요. 자, 이 우리나라에서 관측자 모형이 남쪽을 바라볼 때를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의 왼쪽은 동쪽이고 오른쪽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관측자 모형이 남쪽을 바라볼 때 왼쪽에 동쪽이라는 붙임딱지, 오른쪽에 서쪽이라는 붙임딱지를 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지구본에서 약 30cm 떨어진 곳에 갓 없는 전등을 놓고 불을 켜요. 자, 갓 없는 전등은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태양 그리고 지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불이 켜진 전등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자, 우리가 전등에 불을 오래 켜두면 켜둘수록 굉장히 뜨겁습니다. 때문에 직접 만지지 않고요. 또 불이 켜진 전등을 직접 바라보는 것도 눈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직접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지구본에 빛이 비치는 곳과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을 보며 낮인 곳과 밤인 곳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이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요.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본을 움직이면서 관찰을 해야 돼요. 왜?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결과를 얘기하면서 탐구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면서 빛이 비치는 곳, 즉 전등의 빛이 비치는 이곳은 뭐가 돼요? 그렇죠. 낮이 되고요.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밤이 되겠죠. 즉 지구본의 빛이 비치는 곳과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을 보며 낮은 곳과 밤인 곳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에 낮과 밤이 계속 번갈아 나타나는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이었죠. 자, 4번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도 그리고 관찰을 해봐요.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 와 지구본을 회전시킬 때 관측자 모형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겠어요? 아니겠죠. 자, 관측자 모형은 이제 우리나라에 붙였고요. 자, 지구본을 회전시킬 때에는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방위 붙임 딱지로 이제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에 동쪽, 오른쪽에 서쪽 붙인 다음에 서에서 동으로 자전 방향을 명확하게 움직여라 하는 겁니다. 자, 5번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 이 모형 실험에서 지구본은 지구를, 관측자 모형은 관측자를, 그리고 전등은 태양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탐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는요,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날까요? 아니죠. 지구본을 회전시킬 때는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낮이 되고 태양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밤이 되겠죠.
과츠자 모형에게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는 낮과 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본을 회전시킬 때에는 관측자 모형에게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요. 즉,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태양이 지구를 비추면 태양빛이 닿는 곳은 낮이 되고요.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은 밤이 됩니다. 자전으로 인해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 문제 1번, 2번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왼쪽 모형 실험에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재에는 왼쪽에 이 그림이 있죠? 왼쪽 모형 실험에서 태양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태양을 나타내는 것 뭐예요? 전등이죠. 전등. 2번입니다. 왼쪽 모형 실험에서 낮이 되는 곳에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전등 빛을 받는 부분은 낮이 되니까 기역은 낮이고, 지금 전등 빛을 받지 않는 이 어두운 부분은 밤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낮이 되는

있는 곳의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역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대표 탐구 활동 해결해 보았는데요.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문제 1회 그리고 2회 5번 문제까지 오늘 해결해 볼게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 문제 함께 해결합니다. 다음은 오후 2시 30분경 태양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후 4시 30분경 태양의 위치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 오후 2시 30분경에 태양이 여기에 있었대요. 자, 그렇다면 이로부터 2시간 후인 오후 4시 30분에는 태양이 어디로 갈까요? 자, 우리 하루 동안 태양의 움직임, 위치 변화를 봤을 때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태양이 이렇게 하루 동안 이동을 하는 거죠. 따라서 오후 2시 30분경에 이 위치에 있었다면 2시간 후인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의 기호는 리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하루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쓰시오. 자, 하루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1번 문제에서도 답했습니다. 하루 동안 태양은 어떻게 위치가 변하지요? 자, 무슨 쪽?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되겠죠. 바로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위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얼마 동안? 하루 동안. 자, 태양과 별.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는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이죠. 둘다 하루 동안의 위치 변화 방향이 같았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태양과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진경이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방향은 같아. 맞아요. 동쪽, 남쪽, 서쪽 같아요. 달수,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는 동쪽 하늘에서 북쪽 하늘로 달라져? 아닙니다. 북쪽 하늘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라지는 거죠. 자, 현재 하루 동안 별의 위치는 서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예요? 진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4번 문제, 5번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다음은 지구의 자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기역은 전등인데 기역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태양이고. 니은은 지구, 디귿은 별입니다. 자, 지금 지구가 자전해요.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면서 이제 전등과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 기역과 니은이 의미하는 것을 쓰시오. 자, 기역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태양이죠. 그리고 니은이 의미하는 건 지구라고 적혀 있죠? 지구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니은이, 즉,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할 때, 디귿, 즉, 별의 위치 변화로 알맞은 것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오른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구는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이것이 맞는 그림이죠? 자, 지금 이 그림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잖아요. 아닙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의 동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그럼 이렇게 화는 겁니다. 그럼 이때를 우리는 낮이라고 하지요. 낮입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9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볼게요. 다음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입니다. 이 모형 실험 우리가 대표 탐구 활동에서도 알아봤던 실험입니다. 오늘.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8번. 전등, 지구본, 관측자 모형은 실제의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친구들, 이 전등이 의미하는 거 뭐였죠? 태양입니다. 자, 따라서 태양이고요. 지금 이 지구본이 의미하는 건 지구죠. 따라서 지구본은 지구. 자, 우리나라의 위치에 혹은 어떤 위치에 우리가 관측자 모형을 붙이고 관찰하면 되죠? 자, 관측자 모형은 뭐를 의미해요? 지구에 있는 관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지구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지요. 즉,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9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읽어볼게요. 태양빛을 받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환하니까, 그렇죠. 낮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낮이 되겠고요. 자,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곳은 어디가 돼요? 그래요, 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뭐라고 하면 돼요? 낮. 그리고 니은은 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10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의 공전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의 모습입니다. 이 모형 실험에서 태양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금 지구의 공전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이에요. 때문에 지금 이 전등이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전등이 태양을 의미하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하루가 아니죠. 선생님 진짜 큰일 날 뻔했죠.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요. 지금 위치를 이렇게 변화하는 까닭은 지구의 공전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 모형 실험에서 태양을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전등이잖아요. 전등.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과 11번 문제 또 풀어볼게요. 지구의 공전 방향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지구의 공전 방향, 지구의 자전 방향 모두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따라서 너무나 쉽게 정답 찾을 수 있었죠? 니은 서쪽에서 동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지구의 공전이 무엇인지 쓰시오. 친구들, 지구의 공전은 무엇이지요? 자, 중요한 낱말들 넣어서 공전을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낱말 넣어야 되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자, 이런 낱말들은 꼭 넣어서 지구의 공전을 설명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지구의 자전을 이것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지구의 자전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공전은 1년에 한 바퀴,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이 지구의 자전입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 하래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지구가 달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바퀴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회전하나요? 지구의 공전이? 아니죠. 자, 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바퀴씩 동쪽에서 서쪽도 아니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게 공전입니다.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자,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을게요. 자, 2번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 이게 바로 지구의 공전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서술형 문제 답했습니다. 2번이 될게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밤하늘에 물이 지어 있는 별을 연결해서 신화 속 인물, 동물, 물건 등의 이름을 붙인 것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별자리라고 했습니다. 별자리. 그래서 우리 얘기

비유해 보자면 인물의 이름을 붙인 별자리, 뭐 목동 자리, 처녀 자리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동물의 이름을 붙인 별자리 어떤 거 있었어요? 사자 자리, 백조 자리 이런 것들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물건의 이름을 붙인 것은 뭐 천칭 자리 이런 것도 있겠고요. 거문고 자리, 거문고 자리는 이제 악기 하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무리지어 있는 별을 연결해서 신화 속의 인물, 동물, 물건 등의 이름을 붙인 것을 별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를 관찰할 때 한밤중에 다음과 같은 별자리를 볼수 있는 계절을 쓰시오. 자, 우리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를 관찰할 때는 우리가 직접 밤에 나가서 야외에서 관찰을 하려면 1년이 걸려요. 왜냐면 봄에도 관찰해야 돼, 여름에도 관찰해야 돼, 가을에도 관찰해야 돼, 겨울에도 관찰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쉽게 관찰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방법은 친구들에게 자세히 개념 설명할 때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 기기로 천체 관측 프로그램 실행해서 진짜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해보는 것과 그냥 강의만 듣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정말 관찰해보기 약속해요. 자, 그러면 이런 별자리를 볼수 있는 계절이 어떤 계절일까요? 자, 지금 별자리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자리일까요? 지금 여기 얼굴이 있고요. 팔. 그리고 이렇게 막긴 치마를 입고 있는 것 같죠? 다리. 뭐예요? 그렇죠. 처녀 자리입니다. 처녀 자리. 보여요, 친구들? 글씨? 처녀 자리. 선생님, 여기다가 좀더 크게 쓸게요. 처녀 자리. 자,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렇게, 머리, 몸, 꼬리, 뭘까요? 그렇죠. 사자 자리입니다. 사자. 사자 자리. 자, 그리고 얘는 뭘까요? 얼굴, 몸, 다리, 팔도 이렇게 있네요. 자, 이제 거꾸로 있지만 얘 뭐예요? 목동 자리. 자, 그러면 처녀 자리, 목동 자리, 사자 자리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계절에 잘 관찰할 수 있었죠? 봄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1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바르게 설명한 친구 찾아줘야 합니다. 자, 선주,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같아요? 아니죠. 우리 계절별로 잘볼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요. 이것은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계절마다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경민이 사자 자리, 처녀 자리는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야? 자, 우리 방금도 알아봤는데요. 가을철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봄철이었죠.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은이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지구의 공전으로 설명할 수 있어. 자, 이것은 선생님이 정말 그림 그리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꼭 이해해야 돼요.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야 돼요. 당연하지, 이렇게. 자,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은 은이가 되겠죠. 자, 이어서 1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지구의 위치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의 위치일 때 밤하늘에서 볼수 없는 별자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구가 기역의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는 여름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가을이고, 자,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는 겨울이에요. 자, 그럼 다시 문제 좀 읽어볼게요. 기역의 위치에 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밤하늘에서 볼수 없는 별자리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자, 밤이면 이제 이쪽을 향하고 있겠죠. 자, 그럼 백조자리는 여름에 너무나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사자자리는 어떨까요, 친구들? 사자자리 여름에 볼수 있나요? 볼수 있습니다. 초여름에. 아마도 6월에 사자자리 볼수 있을 겁니다. 사자자리 6월에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페가수스 자리 볼수 있을까요? 여름에 볼수 있어요. 페가수스 자리 이제 우리 친구들 천체 관측 프로그램 해보면 알겠지만 8월에
페가수스 자리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페가수스 자리도 사자 자리도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는 아니지만 여름철에 볼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오리온 자리. 여름일 때,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볼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밤에는 이쪽을 향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오리온 자리가 여기 있는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낮에는 이제 이쪽을 보겠죠. 자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태양을 이제 비추면 여기가 낮이 되니까. 자, 이쪽을 보면, 이쪽에 오리온 자리가 있긴 있는데. 자, 근데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너무 환해서 오리온 자리를 낮에 볼수 없는 겁니다. 즉, 기역에 위치일 때 밤하늘에서 볼수 없는 별자리는 뭐예요? 오리온 자리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쓰시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우리가 잘볼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요, 지구의 공전 개념과 연결 지으면 되겠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그렇죠.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밤하늘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1회 18번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2회 5번 문제까지도 선생님이랑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야외에서 별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우리가 하루 동안에 별의 위치 변화를 관찰할 때 이제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야외에서 직접 나가서 하루 날을 잡아서 관찰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1번.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관찰해? 안 됩니다. 자, 우리 항상 기준이 남쪽 하늘이었죠. 자, 왜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관찰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까닭은요,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관찰하면, 물론 북쪽 하늘에 별이 있죠. 자, 그런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별들이 약간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북쪽 하늘보다는 우리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관찰할 때에 이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주 너무 늦은 시간까지 관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보호자와 함께 관찰하러 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은 밤에 볼수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하려면 밤에 관찰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꼭 보호자와 어른과 함께 관찰합니다. 자,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한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하루 동안의 태양의 위치 변화 관찰했을 때 태양은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을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동쪽에서 서쪽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하루 동안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이는 거죠.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지금 그림을 보면은 별이요. 오후 8시 30분에는 여기 있었어요. 동쪽에. 자, 그런데 2시간이 흐를 때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별은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하루 동안 움직입니다. 하루 동안 별은 어느 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 어느 쪽 하늘로 위치가 달라지나요? 그렇죠.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지구의 자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지구 역할 친구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해요. 그런데 왜 지구 역할 친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죠? 지구가 자전을 할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 역할 친구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그게 지구의 자전을 표현하는 거죠. 자, 별 역할 친구의 위치 변화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래요. 자, 별이랑 이제 전등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는 건
지구 역할을 맡은 친구만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0: 거예요. 이때의 별 역할 친구의 위치 변화. 자, 지구 입장에서 지구 친구가 이 친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 기역. 정답은 기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있는데요. 문장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직선이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자, 이렇게 지구에 있고요. 자전축이죠.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이은 가상의 직선을 우리는 자전축이라고 합니다. 자전축. 자,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자전축입니다. 자, 자전축은요. 위도 영도인 적도와 수직이에요. 자, 우리가 자전축의 개념이 왜 나왔냐면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자전축이라는 개념을 그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즉, 지구의 자전축이라는 것은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직선이라는 것. 그리고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 데에 이때 자전축이 수직이 아니라 23.5도 기울어진 채 이제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 정리평가 2회 5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6번 문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야, 한 주 동안 또 정말 열심히 달려온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0: 벌써 박수입니다.
1: 대단해요. 네네네.
0: 자,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1: 그럼요.
0: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호텔에서 휠체어 빌리기라고 해서 같이 호텔에 간 뭐 가족, 뭐 친구, 아, 누가 됐든 간에 뭐 휠체어라든가 뭐 기타 등등.
1: 필요한 상황이죠.
0: 그렇죠. 네, 그런 네, 게 네. 있을 때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멋있다.
0: Alright. 네. 그런 상황을 우리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채워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이 문장을 써야 되겠죠. 특히 뭐
1: 네네.
0: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할 수 있겠죠.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오,
0: 어디에 있는지.
1: 네.
0: 왜냐면 거기서 그냥 갖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요거를
1: 그쵸.
0: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묵고 있는 숙소 룸 넘버를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면 투숙객 이미 확인이 되어야지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0: That's
1: 해서.
0: correct.
1: 아하, 어쨌든 간에 오늘
0: 네.
1: 휠체어를 영어로 한번 빌리는 것도 도전 가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자,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할아버지가 쓰실 그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s,
2: Yes.
1: I need your help.
2: How can I help?
1: My grandfather walk very uncomfortable, so he needs wheelchair.
2: Oh, wheelchair?
1: Yeah, do you have?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we have a wheelchair.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우리 룸으로?
2: Yes. To the
1: 오케이,
2: room.
1: 오케이, 오케이.
2: Okay?
1: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Grandfather and
2: Yep.
1: me is in the 800, 821
2: Oh,
1: room.
2: room number. Room
1: Yeah.
2: number.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Walker?
2: Yeah. Do you need a walker?
1: Walker?
2: Yeah. Do you need
1: Walker?
2: one as well?
1: Walker, who is
2: It's
1: it?
2: like not a person. The
1: Person?
2: frame.
1: Frame!
2: The walker. Do you know?
1: Okay.
2: Let's get one too.
1: Thank you.
2: 오케이, 주스
0: Alright, 잘 봤습니다.
1: 예.
0: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쵸?
1: 그쵸, 그쵸.
0: Right,
1: 우리가 왜냐면
0: right.
1: 여행 중에 항상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0: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꼭 그게 호텔이 아니어도요.
1: 네.
0: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휠체어를 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1: 백화점이나,
0: That's right.
1: 네,
0: 그럴 때
1: 맞아요.
0: 꼭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1: 그리고 뭐, 휠체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유모차.
0: 그런 것도 다
1: 예.
0: 포함이 되는 겁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4: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4: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Mm-hmm.
0: 자, 호텔에 가서
1: 네.
0: 1층에 내려가서 이제 물어봐야겠죠.
1: 그쵸.
0: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n I get a, for my grandfather?
0: 아, 앞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1: 여기서 그냥 for로 하는군요.
0: 단순하죠, 그쵸?
1: 내가 개탈수 있을까요?
0: Yes.
1: 휠체어를? 내 할아버지를 위한.
0: Yes.
1: 네. 그럼 여기 휠체어가 들어가야겠네요. 휠은 그거예요. 바퀴. 휠, 체어. 휠체어인가요? 왜냐면 바퀴가 두 개잖아요.
0: 또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1: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0: 알겠습니다.
1: 휠체어.
0: 자, 휠체어라고 했는데 원 워드로 썼네요. 그렇죠?
1: 네.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이라고 했는데요. 정답
1: 오.
0: 맞습니다. 자, 일단은 원 워드라는 게 중요해요. 한
1: 네.
0: 단어로 써 주시고요. 오케이? 발음할 때 휠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1: Wheel.
0: Wheel, right? 우리가 흰색도 화이트라고 안 하죠?
1: White.
0: White이라고 하죠. 그래서 H가 없는 느낌으로 발음할 때 wheelchair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 Wheelchair. 근데 그
0: wheelchair.
1: 있잖아요. WHOLE. 홀.
0: Hole.
1: 그건 홀이죠.
0: 그때그때 달라요.
1: 정말
0: 네. 영어
1: 까다로워요.
0: 발음. 그래서 그거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1: 네.
0: 재밌는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아니, 왜 이거는 똑같은 패턴인데 이 발음이고 이건
1: 맞아요.
0: 다르냐? 이럴 수가 있어요.
1: 근데 뭐
0: 근데,
1: 우리나라 말도 비슷할
0: 그쵸.
1: 거예요. 예.
0: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죠. 이렇게
1: 그쵸.
0: 해서 wheelchair가 맞겠고요. 자, 참고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랑 같이 묶어두면 좋다. 아니면 적어도 덩어리로 묶어두면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wheelchair 앞에 in이라는 전치사만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게요.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in a wheelchair. 이렇게 쓰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1: 아.
0: 오케이. 뭐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나는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원래 휠체어를 탑니다라고 할 때도 이걸 쓰시면 돼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비동사랑 왜냐면 있는이라는 느낌을 줬죠. 그래서 네. 비동사랑 같이 나중에 문장에 넣으실 때는 쓰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Right? So yeah, he is in a wheelchai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도 비동사랑 같이 섞어 쓰시는데
1: 예.
0: 목발 있죠?
1: 예.
0: 목발을 짚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써주시면 돼요. 이 crutch 자체가 목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양쪽을 얘기한다. 그러면 he is on crutche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 네.
0: You got it, right?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할아버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이랬잖아요.
1: 네.
0: 근데 저번에 빌리다라는 동사로 못 썼죠?
1: Borrow,
0: right? 여기서 can I borrow? 괜찮아요.
1: 오.
0: 완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음식 주문하듯이 예. 달라고 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강조해 준 것 뿐이고요.
1: 아.
0: 여기서 get을 써도 되고 borrow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can I get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can I get 직역을 하면 제가 명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역을 하면 결국에는 뭐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 그걸 줄 수 있나요?
1: 네네.
0: 이건 사실 음식,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주문할 때도 엄청 쓰는 거란 말이에요. Right? So, can I get something?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wheelchair 말고
1: 예.
0: 걸을 때 좀 걸음 보조해주는 게 있어요.
1: 아, 우리 어르신들 많이,
0: 분들, 예, 많이 쓰시죠? 거, 그거를 a walker이라고 합니다.
1: A walker.
0: Walker. Okay. So a walker. So 제 아내를 위한 혹은 예? 제 아내가 쓸 walker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그렇죠.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뭐 유아차 이런 거 빌리는 것도 쓸 수 있어야 된다.
1: 그렇죠.
0: 뭐죠? 뭐죠?
1: Stroller.
0: Stroller, right? 그러면 저 stroller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아기를 위한 어떻게 할 거예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그렇죠.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맞아요.
0: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can I get을 알게 되면 빌릴 수 있는 거를 계속 바꿀 수도 있고요.
1: 계속 쓸 수가 있네.
0: 도대체 누가 쓸지도 뒤에 for someone.
1: 아하.
0: Right? So 누가 쓸지를 쓸 때 for이란 전치사 너무 편하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너무 편하죠, 그렇죠?
1: 내 아내를 위한, 내 아기를 위한 그냥 이렇게 직역해도
0: That's
1: 편한
0: it.
1: 것 같아요.
0: So simple, right?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All right.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All right. 자. 그거 읽어볼게요.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Okay, very, very nice. 자, 이랬을 때, 오, 거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1: 네.
0: 아, 물론이죠. 할아버님 방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1: 네. 일단 뒷문장부터 볼까요?
0: Okay.
1: I can bring it.
0: 뭐예요, 그게?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내가 그것을?
1: 나는 그거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0: 네.
1: 어디로? To his room. 그의 방으로.
0: 그쵸?
1: 예.
0: 그게 결국 그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 그럼 물론이죠니까 또
0: 이거는
1: 왠지...
0: 뭐 그냥
1: 그죠?
0: 사실 뭐 물론이죠. 그럼요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지만
1: 또
0: D로
1: 다른
0: 시작하는
1: 걸...
0: 거 있습니다.
1: D. 아!
0: 확실히 그렇다.
1: D로 가는 아이고. 거면은 이거 definitely인데요.
0: 얘 D 맞죠?
1: 얘 D예요. 왜냐면 나 오브콜스 하려고 했어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예. Definitely.
0: 틀려도 돼요?
1: Definitely.
0: Okay.
1: Definitely.
0: All right.
1: Yes.
0: 자, 틀려도 된다고 했더니 바로 틀렸습니다.
1: 그래요?
0: 자, 그렇지만 스펠링 거의 맞아요.
1: 그래요? 아, 이게 헷갈리네요.
0: Definitely.
1: 아, I군요.
0: 네, 여기 A 아니고 I입니다.
1: Definitely.
0: 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물론이죠 하면 of course, sure. 한 1억 번 들어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는 거죠.
1: 네.
0: Definitely. 이거는 원어민들이 거의 습관 수준이죠. 그래서 확실히, 물론, 당연히 라고 할 때 그것만 단독으로 definitely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자, definitely 앞쪽에 이거를 청취로 알아들으려면 강세를 알아야겠죠?
1: 예.
0: 바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 이렇게 안 되게 빠르게 가야 되는 거죠. 약간 definitely. Right?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0: Ooh.
1: Definitely.
0: 네,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면 이게 어 소리가 들리네 이거 예. 경험하실 거예요.
1: 그렇죠.
0: Alright, so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이라고 했어요. 자, b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 필기.

0: 놓겠습니다. bring의 과거형 PP 형태.
1: 자, bring의 과거는 brought이에요. brought. brought. brought. 그리고 얘는? 얘도 똑같은 것 같은데.
0: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똑같이 쓰더라고요.
1: 예, brought는 아닌 것 같아요. bring, brought, brought.
0: 오케이.
1: Okay. yes.
0: 자, 정답. 맞습니다.
1: Oh, oh.
0: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대신에 얘는 발음할 때 brought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마를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1: Brought.
0: 이런 느낌으로. 예. 자, 여기서는 I can bring it 이렇게 썼는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그것을, 이게 wheelchair가 되겠죠? The wheelchair, right? 네. 그것을 bring 하겠다. 그의 room으로.
1: 예.
0: 그러면 그쪽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다는 얘기예요?
1: 가까이 가져가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이 wheelchair를 딱 집어서 그의 room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1: 네.
0: 그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bring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딱 가져오다. 이렇게 픽스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고정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어쩔 때는 누구 기준이냐에 따라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아.
0: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지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 예.
0: Right?
1: 예.
0: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예.
0: So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한국어로는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bring은 뭔가와 뭔가가 가까이 간다. 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두 개 다 써놓은 겁니다.
1: 네.
0: Alright. So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의 room과 wheelchair가,
1: 예.
0: right?
1: 예.
0: Okay.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그거를 나에게 bring 해라. 명령어로 어떻게 해요?
1: Bring it to me.
0: 그렇죠. Bring it to me.
1: 응.
0: 가져가다 오다. 우리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는 거. 자, how about this? 저는 will 써볼게요. Will.
1: 네.
0: 수건이 영어로 뭐예요? 수건.
1: Towel.
0: Towel, right? 저는 그 수건들을 당신의 방으로 가져다 드릴 겁니다.
1: 아.
0: 그러면은 수건들하고 당신의 방이 가까워질 거다,
1: 네.
0: right? So 나는 그 수건들을 가져갈게요. I will.
1: I will bring the towels.
0: Towels. 자, 당신 방으로.
1: To your room.
0: To your room.
1: 예.
0: You got it.
1: 아.
0: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1: 그러면 좀 멀어질 때는 bring 말고 뭘 써요?
0: Take를 하죠.
1: 아, take.
0: I'll take it from you.
1: 아.
0: 너로부터 멀리 가져갈 거야.
1: 네네네.
0: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ring it to me.
1: Bring it to me.
0: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1: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네. 자, 지금 호텔 측에서는 아, 할아버지가 다른 방에 묵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1: 네.
0: 알고 보니까 같이 계신 거죠.
1: 그렇죠.
0: 아,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1: 아하. Actually he's with me. 여기까지 해 볼까요?
0: 오케이. 그리고 뭐 몇 번 방에 있다.
1: In room 821.
0: Alright.
1: 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계신다. 저는 왠지 이걸 쓸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게 staying.
0: 오, 이렇게. 왜 stay라고 안 하고 staying이라고 했어요?
1: 왜 그랬을까요?
0: 왜 그랬을까요?
1: 아, 왜냐면 여기 지금 비동사가 있잖아요.
0: 오.
1: 비동사가 있어서 왠지 같이 있어요. 진행형으로
0: 오.
1: 느낌이 왔어요.
0: 저기 자신감 가지세요. 맞아요.
1: 오!
0: 맞습니다.
1: Yes.
0: 자, so actually he i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맞습니다. staying이라고 했고요. 자, staying은 머물다, 뭐 지내다, 뭐 있다.
1: 네.
0: 그거는 계속 있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발음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stay보다는
1: 네.
0: st 뒤에 이렇게 모음이 나오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된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tay가 아니라 stay처럼 가까이 사시는 날.
1: 아.
0: Again, 이거는 의식.

0: 호실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방에 안에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1: 방에 안에 들어가야죠.
0: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몇 호실에 있어요, 머물러요 할 때는 전치사 in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n room 하고 나서 여기에 호실을, 몇 호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호실이었죠?
1: 821호실이요.
0: 그렇죠. 821호실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요.
1: 네.
0: 하나는 room 821. 하나하나 읽는 것.
1: 네.
0: 또 하나는 뒤에 두 개를 묶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따로 읽고. 그래서 821,
1: 821.
0: 821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4호예요. 그러면 1004 이런 경우도 있지만
1: 네.
0: 어떤 경우는 1004이라고 읽는 사람도
1: 오.
0: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를 두 개를 묶어버리는 케이스가 흔합니다.
1: 근데 104 하면 혹시 104호로 생각하진 않을까요?
0: 1004?
1: 네.
0: 아니면 1004? 정확하게
1: 104.
0: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해요. 821.
1: 그렇게 나네요?
0: 1300. 이거는 너무 수학적인 느낌이고,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1: 오.
0: 룸 넘버를 읽을 때 누가 어렵게 하려고 하겠어요?
1: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잖아요. 821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0: 821호라고 하죠. 근데 영어에선 보통
1: 아,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0: 하나, 하나,
1: 하는군요.
0: 하나 해서 각 디짓을 821 or 821. 네, 둘다 가능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0호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Room
1: Room 310.
0: 310. 오호! 자연스러워요. 310 or
1: 310.
0: 3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1943호요. 만약에 19층에 43호일 수도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1943도 가능하지만
1: 네.
0: 1943호
1: 43.
0: 그렇게도
1: 아하,
0: 부릅니다.
1: 네네.
0: 사실 이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저는 room 310에 있어요. 310에 있어요. 그러면
1: I'm staying in room 310.
0: Alright, I'm staying in room 310. Or 그냥 I am in이라고 해도 돼요.
1: I'm in.
0: I'm in, right? 자, 그리고 이번에는 stay 써볼게요.
1: 네.
0: 우리는 머물렀어. room 1943호에.
1: We stayed in room
0: 1943 or
1: 1943.
0: 1943. Either way is
1: Yes.
0: fine. Okay? 중요한 거, 저는 사실은 이거라고 봐요.
1: 네.
0: 어떤 느낌인지
1: 네, 이
0: 아시겠죠?
1: 호텔은 객실이 너무
0: 아,
1: 많네요.
0: 굉장히
1: 예, 네,
0: 많아요.
1: 너무
0: 네.
1: 많아가지고.
0: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알겠어요.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네.
1: 네. 자, let me know.
0: 이게 뭘까요?
1: Okay,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요.
0: 오케이.
1: 예.
0: 뭐 하면요?
1: If you need a to.
0: 이거 아까 했었죠?
1: A worker.
0: That's what it
1: A
0: is.
1: worker. 자, a worker to.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다면 let me know.
0: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워크를 바로 전에 봤다고 조금 더 나아졌죠?
1: 그죠?
0: 이거 뭐한 10번 문장에 쓰면요. 확 들어와요.
1: 정말.
0: Okay, so if you need a walker too,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걸을 때 보행, 보조를 해주는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let me know 뭐뭐 하다면, 이런 거는 회화에서 기본 자세예요. 그죠? 뭐 하시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Tell me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let me know라고 하는 거좀 부드럽고 예의 있는 느낌으로 바꿔버립니다. So, Let me know는 사실 직역하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알려주세요. If는 여기서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뭐뭐 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Okay? So 평소문이면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you need a walker 하다면.
1: 네.
0: Okay? 이것도 I mean, sort of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1: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그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인데요. 그 어떤
1: 하하.
0: 도움은 any help입니다. 자,
1: 네.
0: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1: Let me know.
0: 당신이 그 어떤 help라도,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1: If you need any help.
0: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Right? 두 번째. 당신이 얘기하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이건 친구들끼리도요. 너 얘기하고 싶으면, 토크하고 싶으면 알려줘.
1: 네.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지금 너 약간 말할 상대가 필요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캐주얼하게도 쓸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1: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0: Alright,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2: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굉장히 심플하죠. Can I get 뭐뭐뭐? 물론 borrow도 가능합니다.
1: 네.
0: 자, 아내가 쓸 보행 보조기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제 아내를 위한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오, 좋아요. For까지 써서.
1: 네.
0: 자, 다음은요. 아기가 쓸 유모차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For my baby. 이런 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For my grandfather.
1: Mm-hmm.
0: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네, 다음은요. 아, in room 하고 몇 호실 이렇게 네. 숫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310호실에 있어요. 그냥 비동사만 쓰시면 돼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310호실 안에 있다.
1: I'm in room 310.
0: Alright. Very nice.
1: Mm-hmm.
0: 저희 1943호에서 묵었어요. 아. stay를 써서 과거형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머물렀다.
1: We stayed.
0: 자, 1943호에서.
1: In room 1943.
0: Okay. 자, 다음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자, 사실은요.
1: Actually.
0: 그는 저와 머물고 있어요.
1: He's staying with me.
0: 네, 821호에.
1: In room 821.
0: Alright. You got i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 room 310. We stayed in room 194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아유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yes. Yes.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5: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4: Oh,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5: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4: Yeah.
5: Sure.
4: Thank you.
2: 아... 마무리 깔끔합니다.
3: 정말.
2: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영작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2: Yes.
3: I can't pay you back.
2: 누구에게 갚는다라고 할 때 굳이 money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3: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인데요. Can I get 명사. 그렇죠?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3: 네.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오케이,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동시에 약간의 리뷰 필요합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와, 드디어 40강. 언제 40강을 다 채우나 선생님도 걱정했고 우리 친구들도 야, 언제 40강을 다 듣나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야, 여기까지 잘 따라와준 친구들 감사의 박수, 축하의 박수. 축하의 박수는 왜냐면 와, 여기까지 따라온 동안에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무척 향상돼 있을 거거든. 시험 한번 봐보세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마무리 유종의 미를 위해서 이번 시간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겠죠? 자, 이번 시간 로그인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상 매체자료 제작과 관련된 걸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영상 매체자료 만들어 봤습니까? 혹시라도 수행평가나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영상 매체 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번 강의 내용에 집중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이해도 잘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걸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내 일상을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사실은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삶을 영화로 만든다면 당연히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겠죠. 나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나는 관찰자고 주인공은 따로 있어? 아유, 슬프다, 그럼.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일상을 담은 영화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까를 이제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아 좋았어. 그럼 내가 카메라 뭐 스마트폰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겠어 하고 자기 일상을 막 찍어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막 학교 등교하고 공부하고 또 저녁에 또 친구들하고 놀고 또 공부하고 자고 이런 모습을 막 찍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영화 이제 편집해서 만들면 되겠구나 했는데 뭔가 잔뜩 찍어는 놨는데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용량이 거의 한도 초과인데 그런데 마땅히 쓸만한 게 없네. 이 장면 내가 왜 찍었지? 이 장면을 어디다 쓰지? 또 이건 또 왜 나오는 거야? 이 장면은 하면서 당황할 수 있거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무작정 찍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구나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도 내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멋진 영상 매치 자료, 내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방 시작합니다. 자, 왜 아까처럼 문제 상황이 생겼을까요? 난 찍는다고 내 일상을 다 찍어놨는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 쓸만한 게. 또 쓸만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스마트폰만 지금 난리 났어. 이제 더 이상 저장할 공간도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영상 매체 기획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 단계를 건너뛰고 무작정 찍고 보자. 찍으면 뭔가 쓸모있는 장면이 나오겠지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기획이라는 건 뭐냐면 만들고 싶은 영상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목적.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 건데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데, 주제.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할 예상 시청자가 누군데 대상 시청자를 한번 생각해보고 대상 시청자의 필요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제작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영상 매체 기획. 우리가 글 쓸 때도 준비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계획하기가 필요하잖아요. 영상 매체 자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상 매체 자료 무조건 영상을 찍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획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두고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을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면서 이걸 보면 되겠고 아직 경험이 없다. 우리 다음 수행평가가 이건데 그렇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잘 들어보세요. 먼저 기획 단계 있죠? 계획, 기획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계획을. 계획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탈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기획안을 작성해 보는 것이죠. 형식, 주제, 기획 의도, 예상 시청자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기획안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는 수행평가는 조 단위로 모둠별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모둠원들끼리 잘 협의해가지고 이 기획안을 잘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 일정과 역할 분담도 결정해야 되겠죠. 이게 계획하기 단계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야 찍어가면서 우리 생각해보자 그러면 안 돼요. 엉망이 돼버려. 그러니까 계획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가 뭔데 각 장면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장면 연출판 그랬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선생님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장면별 시각 이미지, 자막, 대사, 배경음악, 효과음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그냥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스토리보드가 작성이 됐어. 그러면 스토리보드에 따라서 한 장면 한 장면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촬영을 해야 되겠죠?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 숏, 카메라 숏, 그 다음에 각도, 카메라 앵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배운 기술 써먹어야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기술들을 써먹을 차례가 됐다. 써먹어요. 그 다음에 주변 소음을 통제하고 소리 녹음 상태 확인하면서 음성이 제대로 화면에 들어갔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고 이제 시사회를 하는데, 주변에 소음이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대사가 잘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도 잘 통제해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편집.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난 장면을 선택하여 편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막이나 배경음악 효과음도 적절히 활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초상권, 저작권,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해서 잘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만든 영상 매체로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공유하는 단계도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뒤로 빼놨던 스토리보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촬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촬영을 할까? 다음 장면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 구체적인 설계 들어가 보면 돼요. 주요 장면을 앞으로 완성해야 할 영상에 가장 가깝게 그림이나 이미지, 사진, 이거로 정리한 연출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충 꼭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스토리보드의 일반적인 양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장면 번호 써주고, 그 다음에 화면, 시각 이미지나 자막을 여기서 이렇게 대충 스케치 형태로. 뭐 이렇게 꼼꼼하게 그럴듯하게 잘 그리지 않아도 돼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사람을 그려도 되니까 어떤 장면을 나타낼 것인지 시각 이미지로 대충 표현.

해주고, 그 다음에 내레이션 들어간다면 내레이션 이렇게 넣어주고, 또 대사가 필요하다면 대사를 넣어주고, 인물 간에 주고받는 대사, 그 다음에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소리와 관련된 걸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고, 또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도 미리 한번 다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스토리보드가 잘 짜여질수록 그만큼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영상 매체 자료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이 스토리보드를 꼼꼼하게 섬세하게 작성하는 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작업을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 공부한 핵심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거 잊지 말아야 될거 있죠? 영상 제작 기획이 필요하고 또 단계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카메라 들고 찍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 중요한 거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거 스토리보드. 이게 거의 설계도와 마찬가지라 그랬죠? 설계도가 잘 마련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별표에 두고 꼭 알아두세요. 자, 댓글 미션 마지막인데요. 와, 마지막 댓글 미션 하니까 또, 새로운 감정이 들게 하는데, 나를 주인공으로 한 전기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꼭 넣고 싶은 새 장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왜그 장면을 넣고 싶은지도 같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40강 잘 달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 포텐이 막 터질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대만족입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랬었는데, 이번 시간은, 어휴, 다음 시간이 없네. 어쨌든,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와준 우리 친구들 고맙고, 칭찬의 박수 보내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를 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개념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5강입니다. 우리 1단원에서 다양한 국어 개념도 공부하고 다양한 글도 공부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개념과 글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중요한 국어 개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선생님만 믿고 따라옵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국어 공부 시작해 보죠. 우리 친구들 만점한 교재 북 1이고요. 단원 정리 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국어 개념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재 준비되었죠? 22쪽입니다. 자, 우리는 1단원에서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감각적 표현이란? 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각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친구들? 맞아요.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자, 우리는 다섯 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감이라고 했죠. 자, 눈, 코, 입, 귀, 피부.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장소에 가서 이 다섯 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요. 자, 그 경험들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각적 표현이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즉, 다섯 가지의 감각으로 오감으로 하는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표현한 것?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다양한 시에 감각적 표현이 정말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장 첫 번째로 웃음 참는 나무라는 시 공부했었죠. 자, 이 시에 감각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이 많았는데요. 살펴보자면 봉긋봉긋. 자, 이 부분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이 되었죠. 봉긋봉긋 꽃봉오리. 자, 그 꽃봉오리가 군데군데 솟아있는 것, 봉긋봉긋 솟아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푸푸푸, 이거 무슨 소리예요? 웃음 참는 소리였죠. 따라서 귀로 듣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간질간질이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간질간질, 간지러 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에요. 햇빛이 꽃봉오리를 내리쬐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햇빛이 한나절만 꽃봉오리를 간지리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더 생생하게 그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죠. 자, 우리는 이렇게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시를 읽고 시의 장면을 더잘 상상하려면 감각적 표현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알아봅시다. 감각적 표현을 생각하면서 시의 장면을 상상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의 장면을 더 쉽게,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시속 인물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시속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우울할까? 신날까? 슬플까? 자, 그시속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면 시의 장면을 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시의 내용을 생각하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시의 장면을 잘 떠올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시의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 시의 장면을 더 쉽게 상상해 볼수 있어요. 시를 읽고,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그 시의 장면을 나의 경험을 이용하여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시의 내용을 잘 생각하고요. 시속 인물의 마음도 잘 헤아려 보고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시를 읽고 시의 장면을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시를 읽고 낭송하는 것도 공부를 했었어요. 자, 두 번째 핵심은요. 시를 읽고 낭송하는 겁니다. 자, 낭송은 그냥 시를 읽는 것이 아니죠. 자, 어떻게 시를 읽는 것이 낭송입니까? 맞아요. 분위기에 맞추어서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시를 읽는 것을 낭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낭송할 때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씩 우리가 떠올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낭송할 때는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의 분위기는 어떠한 분위기지? 신나는 분위기인가? 기운이 없는 건가? 자,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며 그 분위기를 가득 담아 시를 읽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시속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시속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낭송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줄넘기라는 시를 읽었는데요. 이시속 인물이 폴짝폴짝 뛸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나의 경험도 떠올려 보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것과 어울리는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행과 행, 연과 연 사이는 쉬어 읽습니다. 자, 우리 시에서 한 줄을 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행이 모인 것을 연이라고 했죠. 자, 행과 행 사이 쉬어 읽고요. 연과 연 사이도 쉬어 읽습니다. 자, 그래서 연이 끝나는 행에서는 내가 조금 더 쉬어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낭송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시를 낭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낭송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시를 읽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내가 이 시를 읽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마음에 들어. 내가 읽을 때 강조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가득 담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줄넘기라는 시에서 빙글빙글이라는 말이 정말 재미있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잘 표현해야지.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이렇게 강조해서 읽어야지. 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낭송을 한다면 훨씬 더 훌륭한 낭송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가 낭송 방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낭송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낭송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낭송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친구들과 같이 낭송을 한다면 행이나 연을 번갈아 가면서 낭송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1행, 3행 읽을게. 친구들이 2행, 4행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번갈아 가며. 혹은 선생님이 1년, 3년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이 2연, 4연 읽어주세요. 1년, 2연, 3년, 4연. 자,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함께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할 수 있어요. 자, 이 방법은요. 교실에서 실천해 본다면 아주 친구들이 좋아할 방법입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시 내용과 어울리는 몸짓을 생각해서 내가 시를 낭송할 때에 행동하고 동작하고 몸짓하면서 시를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읽으면 친구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손뼉 치거나 발을 구르며 낭송할 수도 있죠. 손뼉 치고 발 구르면서 특히 리듬감 있는 운율 있는 시를 읽을 때이 방법으로 낭송을 하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림 노래로 부르며 낭송할 수도 있어요. 자, 돌림 노래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명이 낭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친구가 먼저 낭송을 시작해요. 자, 그리고 다음 친구가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낭송을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시를 읽을 때 시작과 끝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돌림 노래로 낭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네 가지 방법 소개했지만 이 외에도 더 재미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시를 읽고 시를 잘 감상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낭송해 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낭송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 공부했었죠? 우리 그 다음에는요.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활용하면 좋은 점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때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잘그 말하는 내용과 어울리게, 상황에 어울리게 잘 사용을 하라라고 했어요. 자, 친구들, 표정이 뭐예요? 표정은요. 이런 게 표정이죠.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이 전달되는 힘이 다릅니다. 그쵸? 우리 얼굴에는 정말 다양한 표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몸짓도 있죠. 자, 우리 어떤 몸짓을 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내용의 힘이 달라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발표를 할때 똑같은 목소리로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몸짓과 지금부터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몸짓은 이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표정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몸짓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 목소리나 말투는 어때요? 친구들, 선생님이요. 수업 시작할 때 항상 친구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굉장히 활기찬 목소리로, 밝은 목소리로,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면 친구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런 기운 없는 목소리로 하면 어때요? 아, 오늘 국어 공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과 어떤 목소리, 어떤 말투로 표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활용하면 좋은 점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돼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어울리는 목소리,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 생길 일이 없다.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너의 상황이 이렇구나 하면서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알고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슬비의 대답이라는 글에서 상황에 맞게 어떤 목소리나 말투로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슬비가 교통안전 지킴이 선생님과 대화를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인사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비가 네, 그럴게요 라고 말할 때 어떤 목소리로? 자신감 넘치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말투가 어울린다. 자, 그런데 담임 선생님과는요, 조언을 듣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로 해야 돼요? 네, 그럴게요. 자, 이거는 안 어울리죠? 자,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로 이제 그 네, 그럴게요를 해야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목소리와 말투를 다르게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연습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표정과 몸짓, 목소리와 말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알아보았어요. 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친구들. 자, 첫 번째는요, 상황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냐, 상황부터 먼저 파악을 했잖아요, 그쵸? 상황과 어울려야겠어요. 자, 그리고 표정과 몸짓, 또 목소리, 말투가 서로 어울려야 합니다. 자, 이두 가지가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를 축하해주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할 거냐면, 만점아 축하해 라고 말할 거예요. 자, 목소리나 말투, 굉장히 축하하는 목소리로, 만점아 축하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근데 표정을요,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될련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화난 표정으로. 만점아 축하해! 자, 어때요, 친구들? 이 축하가 진심 같나요? 진심 같지 않죠. 뭔가 거짓 축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려면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가 서로 어울려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할 때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하고 또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내가 적절한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소리와 말투를 정할 때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로 전달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 말투로 합니다. 자, 이렇게 주의할 점 우리 친구들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상상했었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법의 숲에서 레오와 황금새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레오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는 어떨까? 황금새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는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지요. 자, 레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오는 황금새를 만나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래서 황금새를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레오는 굉장히 황금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어야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레오는 황금새에게 부탁을 해야 하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몸짓은 황금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몸짓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말투, 어떻게? 조심스럽게. 지금 신중합니다. 정말 마법사에게 가야 합니다. 진지합니다. 자,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담아서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자,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자, 그럼 이때의 황금새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는 어떠할까요? 자, 일단 황금새는 어떤 몸짓을 하겠어요? 우리 글에서 이런 부분 나옵니다. 황금새가 레오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에게 데려다 준 거죠? 자, 따라서 몸짓은요. 황금새는 레오를 데리고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자, 이런 몸짓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황금새의 표정은 어떨까요? 자, 글에 황금새가 어떤 한 말도 없고, 그래서 표정은 어떨까?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교재와 교과서에 황금새 그림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황금새의 표정? 자세히 보면은요, 눈과 입이 이렇게 아래로 처져 있어요. 뭔가 슬픈 표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눈과 입이 아래로 처져 있다. 슬픈 표정.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는 아마도 레오에게 말을 한다면 힘없고 슬픈 말투로 말할 것 같아요. 표정이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글에서는 황금새가 한 말은 없어요. 하지만 황금새가 레오에게 말을 한다면 넌 누구니? 이런 말은 할수 있겠죠. 자, 그때 어떤 말투로 할까? 아, 이런 표정을 보아하니 힘없고 슬픈 말투로 말할 것 같다. 넌 누구니? 이렇게 말할 것 같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도 인물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 등을 생각해 볼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감상한다면 감상의 폭이 더욱더 깊어질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여기까지 1단원 개념 확실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러 출발해 볼까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선생님과 함께 도전해 봅시다. 20번 문제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5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 문제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아래 시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시네요. 웃음 참는 나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년부터 읽겠습니다. 산 벚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보따리. 자, 이 부분을 읽고 있노라면 선생님은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산 벚나무 가지가 있죠. 깊은 산 속에 산 벚나무가 있고 그 나무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꽃봉오리가 있다는 거죠. 자, 꽃봉오리는요, 아직 꽃이 피기 전이에요. 이렇게 꽃이 피지 않고 망울만 맺힌 것, 꽃봉오리죠? 자, 그 꽃봉오리가요, 봉긋봉긋 군데군데 솟아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눈에 보이죠?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꽃봉오리를 뭐라고 했어요? 웃음보따리. 보자기에 웃음을 싼 웃음보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터질 듯말듯 하대요.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2연.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무엇을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웃음을 참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꽃봉오리가요. 한입 가득 웃음을 담고 막 이렇게 푸푸푸 참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3년.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자, 봄 햇살이 한나절만 꽃봉오리를 더 간지리면. 그러니까 따뜻하게 꽃봉오리를 내리쬐면. 이런 말이죠. 자, 한나절이라 함은 낮의 절반을 한나절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한나절만 봄 햇살이 더 간지리면 꽃봉오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연에서 나오죠. 자, 참았던 웃음꽃. 자, 이제까지 참았던 웃음꽃을 부하하하 마구 터트려 놓겠다. 그러니까 참았던 웃음 시원하게 웃겠다. 즉, 활짝 꽃이 피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꽃봉오리를 참았던 웃음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군데군데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아서, 이 시의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는 시였어요. 자, 왜 웃음 참는 나무인지 우리 친구들 제목도 한번 잘 생각해 볼수 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더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산 벚나무에 핀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 1년 보면 알수 있죠. 산 벚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핀 것은 뭐예요? 꽃봉오리들이죠. 자, 여기에서 꽃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뭐예요? 꽃봉오리. 자, 정답은 꽃봉오리입니다. 꽃봉오리. 자, 들이라고 해도 돼요. 자, 꽃봉오리는요, 아직 꽃이 피지 않고 이렇게 망울만 맺힌 것이 꽃봉오리입니다. 정답, 꽃봉오리. 자, 2번 가겠습니다. 2연에서 표현한 꽃봉오리들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2연을 한번 가볼까요? 자, 2연. 자, 여기가 1연이고요. 여기가 2연, 3연, 4연이죠? 자, 2연 보겠습니다.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자, 2연에서는요, 꽃봉오리가 웃음 참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감각적으로.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2연에서 표현한 꽃봉오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1번, 꽃이 지는 모습? 아니에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죠? 2번, 꽃이 피려는 모습 어때요? 맞죠? 지금 이 시에서는요, 꽃봉오리가 꽃이 피려는 모습이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번, 꽃이 활짝 핀 모습?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4번, 꽃봉오리가 생기려는 모습? 꽃봉오리 이미 생겼어요. 자, 5번, 꽃이 없어지고 잎이 무성한 모습? 아직 꽃이 피지 않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그럼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가운데에서 소리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몇 가지 골라라? 두 가지 고르래요. 소리를 귀로 듣는 것처럼. 자, 그럼 찾아볼게요. 두 개. 자, 다시 시로 돌아가서. 자, 기역. 봉긋봉긋.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죠. 자, 터질 듯말 듯.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자, 터질 듯말 듯. 자, 이 부분도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 자, 디귿. 푸푸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귀로 듣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 자, 간질간질. 이 부분은요.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 자, 부하하하 어떻습니까?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귀로 듣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 자, 따라서 디귿과 미음이 귀로 듣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디귿, 미음. 정답은 3번,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친구들 풀어봅시다. 기역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표현을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표현이죠. 자 이런 표현을 어떤 표현이라고 하나요? 그래요,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감각적 표현이에요. 감각적 표현을 넣고 읽으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니까 감각적 표현의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1번. 꽃봉오리의 모습을 더잘 떠올릴 수 있다. 맞습니다. 더잘 떠올릴 수 있죠. 자, 2번. 꽃봉오리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럼요. 3번. 웃음소리를 상상하며 읽으니 더 재미있다. 푸하하하. 이런 소리를 상상하며 읽으니 더 재밌어요. 4번. 산 벚나무 꽃의 모양을 더 정확히 알수 있다. 감각적 표현이요. 어떤 꽃의 모양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자, 따라서 3번 나무 꽃의 모양을 더 정확히 알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5번, 터질 듯한 꽃봉오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맞아요.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그 부분에서 터질 듯한 꽃봉오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장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지금 세 친구가 시를 읽고

0: 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맞게 말한 친구 찾아봐요. 첫 번째 준서. 따뜻한 봄 햇살을 웃음으로 표현한 점이 재미있었어. 자, 지금 따뜻한 봄 햇살을 웃음으로 표현한 건가요? 아니죠. 꽃이 피려는 모습을 웃음 참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자, 한우리. 봉긋봉긋이라는 표현에서 귀로 듣는 느낌이 들어서 생생했어. 자, 봉긋봉긋은 귀가 아니라 뭐?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생생했던 거죠. 자, 연진이. 꽃봉오리가 터져 푸하하하 하고 크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맞아요. 선생님도 마지막 부분에서요. 참았던 웃음꽃 푸하하하 마구 터트려 놓겠다. 자, 이 부분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졌죠?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다? 연진이다. 이름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진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6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정리한 국어 개념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신나는 국어 공부 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인도 무굴 제국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묵을 제국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먼저 티무르가 등장하는데요.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바부르가 건국한 것이 바로 무글 제국입니다. 이후 대표적인 황제인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브 황제가 나옵니다. 이 둘의 통치 방식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특히나 아우랑제브 황제의 정책으로 비이슬람교도가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까요? 무글 제국의 성립 내용입니다. 무글 제국은 이슬람교가 세운 왕조입니다. 특히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바부르가 인도에 침입하여 건국하였는데요. 이 바부르 자체가 이슬람교도였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무글 제국이 세워졌어요. 그럼 당시 이슬람교도가 세웠으니까 여기에 있는 지배층의 대다수는 어느 종교를 많이 믿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슬람교도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인도의 대부분의 종교는 힌두교였습니다. 뭐 불교도 있었겠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피지배층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

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힌두교가 많았겠죠. 여기서 무굴 제국 황제들은 그럼 소수의 지배층인 이슬람 교도들이 다수의 힌두교도 등을 지배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겠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크바르 황제입니다. 아크바르 황제는 북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한 황제인데요. 이 황제에게 별명을 제가 붙여주자면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크바르 황제는 기존에 비이슬람교도에게 거두던 지즈야라고 하는 것을 폐지했어요. 이 지즈야가 무엇이냐? 인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두세라는 한자를 해석해 보면 말 그대로 사람인 머리투예요. 사람의 머릿수별로 걷는 세금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세금을 누구한테 걷었었냐면요. 당시 이슬람교에서는 저 이슬람교 안 믿을게요. 그러면 이슬람교를 안 믿는 대신에 이 지즈야라는, 즉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면 종교의 자유,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크바르 황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싶은데 굳이 세금까지 내야 돼? 이것도 차별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에 비이슬람교도들에게 거두던 지즈야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도들에게도 관직을 수여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합 정책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특히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럼 그다음 등장한 아우랑제브 황제는 어땠을까요? 먼저 아우랑제브 황제는 볼게요. 최대 영역, 남인도까지 진출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최대 영토를 확보한 사람이 바로 아우랑제브 황제입니다. 그런데 아우랑제브 황제는 이전의 아크바르 황제와는 조금 다른 통치 체제를 시행합니다. 즉, 이슬람 제일주의를 시행한 것인데요. 말 속에서도 누구를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이슬람 교도들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즈야를 부활시켜요. 우리 방금 지즈야를 폐지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너네 다시 이슬람 말고 다른 종교 믿고 싶으면 지즈야 세금 내. 이렇게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줬다 뺏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즈야를 폐지시켰다가 다시 부활했으니 비이슬람 교도들이 엄청나게 반발했겠죠. 이뿐만 아니라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굴 제국은 점차 쇠퇴하게 되는데요. 특히 내부 요인으로는 비이슬람 교도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배운 아우랑제브 황제가 무엇을 부활시켰죠? 지즈야도 부활시키고 이슬람 제일주의를 시행하고 힌두교도들의 사원을 파괴하면서 비이슬람 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는 유럽 세력이 인도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므로써 무굴제국이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러므로써 무굴제국이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무굴제국은 바로 이슬람이 세운 왕조입니다. 특히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바부르 자체가 무굴제국을 세웠는데요. 바부르 자체가 바로 이슬람 교도라고 했었죠. 특히나 무굴제국은 소수의 지배층이었던 이슬람 교도들이 다수의 피지배층, 비이슬람 교도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느냐 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특히 아크바르 황제는 화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거두었던 지즈야를 폐지시켜주고 또 힌두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하는 등 화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나온 아우랑제브 황제는 최대의 영토는 확보했지만 이슬람 제일주의를 이야기하였고 그

여기까지 무굴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오늘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브 황제의 정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 강좌의 절반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10강 동아시아와 인도 지역 질서 변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수업의 나침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전근대 중국 지역 질서 변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근대의 마지막 왕조라고 부르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서 배울 건데, 특히 청나라 같은 경우는 만리장성 북쪽에서 온 이민족이거든요. 그들이 중국 이제 전역을 지배하면서 어떠한 통치 체제를 활용했는가, 사용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정치 부분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전근대 일본 지역 질서 변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근대로 가기 전에 일본은 중국과 한국과는 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한 형태로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사정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막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막부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게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에도 막부 때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근대 인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마지막 왕조라고 부르는 국가는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은 이때까지 있었던 국가와는 다르게 종교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종교, 힌두교와 불교 이런 게 있었는데 다른 종교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를 바탕으로 인도 전역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 정치 체제의 변화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근대로 가기 전 마지막 이제 정치 체제, 왕조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동아시아와 인도의 역사는 근대 직전까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의 한컷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기쁜 마음과 함께 한컷 그림 준비해봤는데, 근대라고 하는 우리가 시대적 구분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서양 열강들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근대로 가기 전에 이 이전 시대를 전근대라고 하거든요. 전근대에서 근대로 뛰어가는 국가로서 중국에는 청나라가 있고요. 인도에는 무굴 제국이 있습니다. 이두 국가가 근대로 가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가, 통치 체제의 변화가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이거를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수탈, 그거 연결 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중국사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원나라가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던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이제 만리장성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면서 원나라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몽골 제일주의 바탕으로 중국인들을 좀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중국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 중에 홍건적의 난이 대표적입니다. 이 홍건적의 난이 워낙 거세게 발생했기 때문에 원나라가 만리장성 북쪽으로

도망가게 되거든요. 우리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 이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나라 말에 홍건적의 난 출신이었던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명나라입니다. 이 명나라가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중국 왕조들은 화북 지역이 중심지였습니다. 장안이라든지, 러양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물론, 동진이라든지 남송 같은 나라는 강남이 중심지였지만, 이거는 쫓겨나서 어쩔 수 없었죠. 근데 반면에 명나라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강남 지역이었던 난징을 중심지로 합니다. 이 난징은 한자로 바꾸면 남경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이징은 북경이라는 뜻이고, 이름에서도 알수 있지만 남쪽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강남 지역, 난징을 수도로 건국했던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황제로 등극했던 홍무제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홍무제의 정책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무제는 이제 몇 가지의 정책의 방향성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황제에게 반란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자. 두 번째는 몽골족의 지배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한족의 그런 질서를 회복하자. 이두 가지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중앙집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재상제도를 폐지합니다. 재상은 황제 밑에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육부를 황제 직속으로 편입하면서 황제가 모든 힘을 독재하는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됐던 것이죠. 지방에서는요, 이갑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농민들을 이호, 이와 갑으로 이제 합치면서 110포를 이갑이라고 하는 이제 구성 요소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거기서 세금 알아서 모아서 알아서 바쳐라 라고 한좀 지방 자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갑제고요. 세 번째는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정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말 혼란 때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됐을 테니까 그걸 다시 정비하면서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한족 전통 문화를 부흥하려고 합니다. 몽골족에 의해서 그런 한족 전통 문화가 좀 흐트러졌다라고 판단한 거죠. 대표적으로 육류라고 하는 걸 반포합니다. 육류는 여섯 개의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이 깨달음의 내용이 유교적인 통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백성들한테도 유교라고 하는 그 통치 이념을 좀 전파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교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효도해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자손을 잘 교육하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내용들이 다 유교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유교에서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역할에 맞게끔 행동하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왕이면 왕으로서, 신하면 신하로서, 뭐 이런 식으로 각자에 맞는 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안정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홍무제가 죽고 나서 이제 그걸 계승했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사이에서 또 영락제라고 하는 황제가 베이징을 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그 황족이었거든요. 근데 영락제가 반란을 통해서 황제 자리에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락제는 중심지가 홍무제의 강남과 다르게 북쪽 화북 지역의 베이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중앙 집권을 하면서 자금성이라고 하는 걸 건설했고 베이징으로 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중심지였던 명나라가 영락제가 집권하면서 다시 베이징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베이징은 지금까지도 중국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영락제의 특징 중 하나가 대외 팽창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베트남을 정복했고, 이제 그리고 만리장성 북쪽에 여전히 원나라의 잔존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공격하면서 명나라의 그런 통치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정화의 함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환관인데, 함대를 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해안까지 진출하면서 명나라 황제한테 조공 바쳐라 라고 돌아다녔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군세가 그 거대하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명나라 황제한테 굴복해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고, 중국 문화가 확산됩니다.
자, 중국의 관점에서는 성리학이 발전되면서 어떤 게더 중요해졌냐면 중화 사상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주변 국가는 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질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거를 단순히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저 멀리 있는 국가들까지 조공질서에 편입하면서 명나라의 강력함을 보여줬던 것이죠. 정화의 항해를 한번 보면은 일단 수도가 베이징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이제 그 바닷길에서 중심 항구라고 할수 있는 치안저우가 있습니다. 이 치안저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대가 신항로 개척 때 나오는 배에 비해서 몇 배가 컸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명나라도 멸망의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관리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적들의 침입이 좀 많았습니다. 몽골족의 침입이 특히 많았고요. 특히 이때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임진왜란의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에서 우리 중국 원정할 건데 조선아 길좀 내줘 라고 하게 됐단 말이죠. 조선이 나길못 내줘 라고 하면서 발발했던 전쟁인데 이때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멸망당하게 되면은 일본이 공격 올수 있으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됐고요.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던 것이죠. 이때 이자성의 농민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틈에 타서 성장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만주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옛날에는 여진족이라 불렀습니다. 이 만주족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합니다. 임진왜란을 틈타서 조선과 명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특히 홍타이지 때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청나라가 됐던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후금의 금나라가 우리가 송나라 때 배웠던 그 금나라예요. 여진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나라로 만들었다가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의 주력 부대가 팔기군이라고 하는 부대인데 이 팔기군이 이자성의 농민군을 무찌르고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수도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후금과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내부 분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됐고 청나라가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중국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의 발전을 보면 청나라는 강의제, 옹정제, 걸룽제라고 하는 3대 성군 시기가 있습니다. 세명다 굉장히 정치도 잘했고 되게 청나라가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130여 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영토를 엄청 확장했는데 명나라 때에 비해서 그 영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일단 몽골, 칭하이, 신장, 티베트, 타이완 등 오늘날 중국 영토 대부분을 확보했던 시기가 바로 이 청나라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나 그랬지만 몽골 때도 그랬지만 소수의 이 이민족들이 다수의 중국인들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몽골인들 같은 경우는 몽골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통치를 했었죠. 청나라 어떻게 통치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강압책과 회유책을 번갈아 썼습니다. 강압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한족에게, 즉 중국 사람들한테 변발과 호복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발은 이제 그 여진족 쪽의 유목민족의 전통적인 머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약간 앞머리랑 그 윗머리가 좀 정수리 쪽 머리를 좀 밀은 그런 머리를 의미하는데 이 변발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호복, 그들이 입고 있는 복장도 강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 때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중국인들도 변발을 하고 이런 호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화 사상을 탄압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화 사상은 중국인들이 중심이 되는 건데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이민족들, 즉 만주족도 이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중화 사상이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면 청나라 입장에서 통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중화 사상을 탄압하고 그들에 맞게끔 변형하면서 새롭게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국 지식인들이 청나라 왕조를 비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킵니다. 자, 이렇게 강압책만 하면 언제나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회유책도 함께 진행을 했다라는 게 청나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제를 지속합니다. 이 중국인들이 공부해서 관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과거제를 지속했고요. 명나라의 이제 지방에 있었던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시스템 내로 들어오게끔 계속 만들었던 것이고요. 한족 학자를 동원해서 사고전서라고 하는 완전 집대성한 책도 만들고요. 중요 관직에는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했습니다. 언제나 가장 큰 불만인 거는 그 제국을 통치할 때 피지배 민족들을 배제한다는 거 있거든요. 몽골 제국처럼. 자, 근데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한족도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하면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족들이 자연스럽게 청나라 또 생각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을지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통치 방법은 청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일단 회유책부터 보겠습니다. 중요 관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했고요. 유학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제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강압책을 통해서 우리 청나라 무서운 나라야 이것도 같이 보여줬거든요. 한족의 중화사상을 탄압하고 청왕조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습니다. 약간 마스크로 입을 가린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한족에게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을 강요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머리가 이제 변발이라고 하는 이제 유목민족의 전통 머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명청시대의 경제와 문화 부분 보면 경제에서 창장강 하류 지방을 중심으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고 외래 작물들이 보급됩니다. 상공업 쪽에서는 면직물, 견직물, 도자기 등이 생산이 증가되었고요. 대외 교역에서는 유럽에서 중국 물품의 인기가 엄청 높아집니다. 특히 차와 도자기, 비단과 같은 물품들이 정말 귀족의 사치품으로서 인기가 엄청 많아지게 돼요. 그 시대를 말하는 학풍의 이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이 물품의 대금으로 대량의 은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은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은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서 중국에 괴롭히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은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나라 후기 때는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해금 정책을 완화하고, 청나라 때에는 공행무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제 상인들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던 공행무역이 중심되었습니다. 사회와 문화 측면에서는 신사층,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 지방간을 도와서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신사층이 있었고요. 학문으로는 양명학과 고증학이 발달했습니다. 서민문화, 즉 서민들을 중심으로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삼국지연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홍유몽 등의 중국의 대표적인 서민문학 소설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도 읽으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외교류를 보면 서양 상인과 선교사가 방문하고요. 크리스트교 포교가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 왕조는 이거를 좀 박해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대포제조법, 천문학 역법, 수학 지리학 등이 전래됐고, 명나라 말기에는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고녀 망국 전도 및 천주 실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서양의 문화가 중국으로 많이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자, 유학의 발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춘추전국 시대 때는 공자와 맹자의 유가, 고대 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한나라 때는 동중서를 중심으로 훈고학이 발전했고, 송나라 때는 성리학, 명나라 때는 양명학,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했습니다. 유학의 약간 학문의 발전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녀 망국 전도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계 지도입니다. 이전에는 좀 중국을 많이 부각시켜서 했는데, 이제 좀 지금의 좀 세계 지도와 비슷한 형태로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줄진 항해를 실시한 왕조에서 볼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제의 명령을 받은 정화는 함대를 이끌고 1405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항해에 나섰다. 정화가 한번 항해할 때마다 수백 척 내외의 선박과 대규모의 선원이 동원되었다. 명나라에서 나온다면 정화의 항해가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1번. 황제에게 조공하는 사신, 이게 정답이겠죠. 오경정인은 당나라고요. 분석행위로 탄압하는 유생, 진나라고요. 산치대탑을 건설을 명령하는 왕,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 한건적의 난을 피해 이동하는 호족, 후한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중국 왕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면서 흐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나라가 상나라였죠. 상나라는 신권 정치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전했던 나라가 주나라였습니다. 주나라에서는 봉건제를 바탕으로 통치체제 정비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고, 이 봉건제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연관계가

한국에 흩어지게 된댔죠. 그러면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중국사의 혼란 시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혼란을 극복했던 왕조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에서는 진시황의 통치체제 정비가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근데 곧 멸망을 해요. 법가를 바탕으로 너무 가혹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 뒤에 등장하는 한나라 때는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군현제를 이제 좀 섞은 믹스한 군국제, 그리고 한무제 때는 군현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또 혼란 시기가 이제 신나라, 왕망이 건국했던 신나라가 등장하면서 혼란스러웠고, 다시 호족들을 중심으로 후한을 건국하게 됩니다. 후한이 쭉잘 나가다가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으로 혼란스러워지게 됐고, 이 혼란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극복했던 나라가 수나라고요. 곧 멸망하고 당나라로 발전하게 됐죠. 당나라 때는 안사의 난과 항소의 난으로 인해서 절도사의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고, 이 혼란 때문에 5대 10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혼란을 극복했던 나라가 송나라였고요. 이 송나라 때는 요나라라고 하는 거란족이 주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성장하게 되면서 송나라의 중심지를 빼앗기게 되는데 남송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남송까지 멸망시켰던 나라가 몽골제국에서 나왔던 원나라입니다. 하지만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명나라와 청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사 흐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무사 정권이라고 하는 게좀 중요한데, 헤이안 시대 말에 귀족들이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사 세력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고, 무사 중심의 봉건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사 정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무사들 중에서 당시에 정의 대장군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었거든요. 약간 군사령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일본어로 쇼군이라고 합니다. 이 쇼군이 그 일본에 있던 모든 이제 힘을 가장 강한 체제, 가장 강한 세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쇼군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을 막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가마쿠라라고 하는 지금의 도쿄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막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수립하면서 만들어졌던 이제 일본사의 첫 막부라고 볼수 있고요. 이 막부가 몽골이 침략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한국사로 치면은 외구의 침략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일본이 혼란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런 혼란을 극복했던 시기가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교토라고 하는 지역 근처에서 성장했던 막부인데, 이때는 이제 일본이 좀 안정되게 되면서 조선과 외교 사절 교환하고 명나라와 조공 무역을 전개하면서 동아시아가 좀 안정적인 시기로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15세기 후반부터 100여 년 동안 무사들이 다툼을 벌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건데,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만화라든지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혼란 시기를 통일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임진왜란에 관련된 뭐 영화를 보신 친구들은 좀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좀 많은 무사들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이거를 좀 외부로 세력을 돌려야겠다, 넘겨야겠다 하면서 명나라 정복을 하자라고 이제 무사들을 꼬드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면서 야, 우리 명나라 공격할 거니까 길좀 내줘. 조선은 싫은데? 라고 하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처음에는 일본이 좀 우세했다가 조선에서 뭐 이순신 장군님이라든지 여러 의병들, 승병 등의 활약으로 인해서 조선과 명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전국시대 혼란을 수습했던 도요토미 정권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의 밑에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에도의 막부를 건설하면서 에도 막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에도 막부는 중앙 집권적 봉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 산킨 코타이 제도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좀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는 왕이 있습니다. 천황이라고 부르는 왕이 있고요. 그 막부를 다스리는 쇼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막부 정권이라는 건 천황보다 쇼군이 더 힘이, 실질적인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천황은 있지만 쇼군이 실질적으로 일본을 대표하고 많은 정책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전에 가마쿠라 막부랑 무로마치 막부 때는 조금 비슷비슷했거든요. 천황도 여전히 힘이 강했어요. 근데 에도 막부 때부터는 이 쇼군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천황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이제 쇼군을 중심으로 그런 봉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 지방에 있었던 영주가 일정한 기간마다 수도였던 이제 막부가 있었던 에도로 올라오게 하는 상킨 코타이 제도가 실시됐던 거죠. 자, 상킨 코타이 제도 보면은 지방에 있었던 영주가 에도 막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망이라든지 상공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에도 막부의 경제와 사회 부분을 보면 존인 문화, 경제가 발달하고 대도시가 등장하면서 존인이라고 하는 도시 상공업자가 성장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일본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가부키와 우키요에라고 하는 그림체가 유행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좀 대외교류는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크리스트교 금지했고요. 사무역을 통제하면서 막부를 중심으로 교역하는 것만을 인정했습니다. 조선 통신사 등을 통해서 조선과 교류했고요. 중국인, 네덜란드인에게 나가사키의 일부를 개항하면서 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도 어느 정도 서양의 문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에는 국학이 발달했고요. 자,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원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였다. 그러고 에도 막부가 열렸다. 그 사이에는 무로마치 막부와 전국시대 통일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요약하기 위해서 흐름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야마토 정권과 나라 시대는 선진 문화가 유행했고요. 헤이안 시대 때는 국풍 문화가 유행하면서 견당사 파견 중단됐습니다. 그러고 무사 정권으로 넘어와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로 이어지게 되면서 일본 전근대가 완성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인도로 한번 가볼 겁니다. 인도에서는 바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침입하면서 건국을 했습니다. 약간 외부에서 온, 또 이것도 일종의 이민족이죠. 이 바부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몽골 제국, 칭기스칸과,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때 배운 티무르 제국이라고 서아시아에 만들어진 국가 있거든요. 중앙아시아와. 그 국가의 티무르 그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몽골 제국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침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름도 몽골이라는 뜻에서 무굴 제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브 황제, 두 명의 황제가 중요합니다. 일단 아크바르 황제부터 살펴볼게요. 인도 북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무굴 제국이 이슬람교 제국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이슬람교도에게 거두던 지지아를 폐지하고요. 이슬람교 믿지 않아도 힌두교도에게 간직을 수여하는 등의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합을 좀 추진했습니다. 좀 관용적으로 통치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뒤를 이었던 아우랑제브 황제 때는 최대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통해서 힌두교와 뭐 여러 종교들의 불만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쇠퇴도 보면 이좀 차별을 받고 있었던 비이슬람교가 반란 일으키게 됐고, 이때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세력들이 인도에 침투하면서 쇠퇴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바부르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아크바르 황제 때는 북인도, 아우랑제브 황제 때는 거의 중국, 인도 전역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게 고점이었던 거죠, 인도에.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굴 제국의 문화 부분 볼 건데, 일단 종교적으로 시크교라고 하는 게 발전합니다. 이 시크교의 특징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특징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인간 평등, 카스트 부정이라고 하는 불교와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런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종의 힌두교 이슬람교에 대한 좀 종교 개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는 힌디어, 페르시아어, 아랍어를 혼합하는 우르두어를 사용했고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인도 하면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그리고 무굴 회화라고 하는 게 발달하면서 회화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무굴 제국이 시험에 나온다면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브 황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가왕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17세기 후반 가는 인도 남부 대부분을 정복하며 제국의 최대 영토를 차지했지만, 선대 황제와 달리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했다. 아우랑제브 황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답은 1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도사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리아인들이 침입하면서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활용했고요. 그 브라만교가 이제 카스트제가 이제 신분제 차별을 많이 하니까 불교에서는 이거를 비판하면서 성장했고 마우리아 왕조는 그리고 쿠샨 왕조는 이 불교를 후원하면서 성장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굽타 왕조는 이제 그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다시 발전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이후에 무굴 제국으로 인해서 이제 이슬람교가 인도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자주 듣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은 가난과 빈곤, 질병에 시달리는 참 참담한 현실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건 우리 정부가 국민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국가를 대신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세상에 알리고 그 후손분들도 돕는 지원단체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벌써 10년이 넘었답니다. 정상규 대표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원래 한국 역사 독립운동사 전공자세요?
1: 원래는 아니었고요. 네. 이제 학부 때는 수학이랑 경제학이었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0: 그 수학이랑 경제학 하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1: 아닙니다. 그럼요. 나이대가 완전 다르고요. 수학이랑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제 장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장교 복무 도중에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면서
0: 어디서 만나셨어요?
1: 군부대 안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중대 안에 있는 중대원이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고요. 그 동생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그때 중대장으로 갔기 때문에 면담을 해야 됐어요. 예, 예.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 동생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데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0: 왜요?
1: 이해가 안 되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그러니까 왜요?
1: 할아버지가 이제 당시 무장투쟁 계열로 활동했던 의열단원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실제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연금까지 다 박탈되는 독립운동가로 인정이 안 되고 굉장히 좀 역사에서 좀 많이 좀 고통을 입으셨습니다. 집안 자체가. 과거에는 그런 걸 연좌제라고도 불렀었죠.
0: 아, 그러니까 의열단 활동하신 건 맞는데.
1: 네.
0: 그 후의 행적이 또 문제가 된 거군요.
1: 네.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로 인해서 부모님이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면서 당시 이제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던 동생이었고
0: 네네.
1: 그거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고 기억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군복을

0: 있을 때였으니 그런 걸좀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와 이런 스토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가
1: 그렇죠.
0: 궁금해졌고요. 그러면서 국가 당시 이제 국가보훈처와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서 전체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분들 중에서 약80% 이상이 기초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분들의 자녀분들이
0: 네, 70%가 넘습니다. 그런 통계 수치를 확인하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좀 고민을 했고 그러던 과정 속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핸드폰을 사용하니 내가 저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장교 신분이다 보니까 장교는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다 비영리만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비영리로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쓰는 핸드폰이 있으니 비영리와 핸드폰을 연결해서 비영리 어떤 앱을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쪽으로 이어졌고
1: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어떤 이런 보훈과 관련된 독립운동가를 예우하고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앱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군 생활 도중에 앱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 그 앱을 개발한 게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게몇 년도예요?
0: 2015년도입니다.
1: 2015년.
0: 네.
1: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위 말해 잊혀진 영웅들을 제보를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진과 양력 같은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앱을 설치를 해놨을 때 여기는 아무런 광고도 없는 완전히 비영리 공익앱인데 이 앱을 설치해 놓았을 때내 핸드폰에 그 독립운동가분이 돌아가신 서거일에 핸드폰에 문자 알람이 오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앱을 설치해 놓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문자 알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1: 알겠어요.
0: 오늘이 이분의 서거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런
1: 네.
0: 앱을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1: 그래서 2015년에 처음 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던가요?
0: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충격적인
1: 그래요?
0: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 참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니, 현역 장교가 우리의 과거의 독립군, 선배 군인을 기리는 이런 최신 ICT 기반의 무슨 핸드폰 앱을 만들었다. 차라리 이거를 정훈과 관련돼서 홍보를 하자. 국가관과 관련 홍보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K방송국에 이제 다큐멘터리 광복절 특집에 주연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군복을 입고요.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보는, 처음 들어보는 혹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제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이분을 독립운동가 앱에 업데이트하고 올리는 그거를 이제 방송을 찍었어요. 그때 그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가 시청률이 거의 한7% 가까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시청률 7%가 작은 건
1: 아유,
0: 아니잖아요.
1: 높은 거죠.
0: 근데 7%딱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그날 저녁과 다음날 제 이메일에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쏟아지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전국에서 저희 할머니도 저희 할아버지도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이 앱에 넣어달라. 그걸 보면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이런 앱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80대 어떤 할머니분들은 손녀한테 부탁을 해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1: 그렇죠.
0: 저한테 또 연락을 취하고 그런 걸 받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때는, 그리고 이분들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만큼은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1: 알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 그러면 우선 맨 처음에 그 앱을 개발했을 때그 앱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몇분 정도가 거기에 등록돼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0: 처음에는 이제 160여 명
1: 그
0: 정도로 시작을
1: 160명은
0: 했습니다.
1: 어떻게 찾았어요, 그럼?
0: 160여 명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달의 독립운동가라는 걸
1: 있죠,
0: 선정합니다.
1: 있죠.
0: 근데 그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분들은 다 교과서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정도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안 바뀌니 지금 거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만 거의 계속 반복돼서 실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약 17,000명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는 한 20명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수명도 모릅니다, 사실은.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이분들을 그러면 내가 유명한 분들을 제외하고 유명한 분들을 제가 또 알리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적으로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나온 분들을 먼저 내가 알려보자.
1: 그럼 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정부가 발표하는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공식 인정된 분들이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네.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160여 명을 처음 알리기 시작했다?
0: 네, 그게 그 시작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 그렇죠?
0: 이제 독립유공자와 훈장을 받지 못하신 독립운동가 분들까지도 이제 제보가 알겠습니다. 다 오게 된 겁니다.
1: 그런데 아무튼 초반에 그렇게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표창까지 하고 일약 TV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어온 제보
0: 네.
1: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전공자도 아닌데.
0: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만나보자 해서 주말마다 KTX 열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0만이처럼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됐던 겁니다.
1: 예.
0: 그게 2017년도에 나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책이 또 이달의 책, 화제의 책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1: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0: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도 올리고
0: 네.
1: 책으로도 펴내고
0: 네.
1: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모두 몇 분이 이제 올라가 있는 겁니까?
0: 총 620여 명 정도까지가 이제 확장이 되었고요.
1: 620명.
0: 예, 그 중에 한 100여 명 분이 이제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620명에는 기존의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많죠.
0: 네, 맞습니다. 훨씬 많죠.
1: 훨씬 많죠.
0: 네.
1: 인정받은 분도 있지만 널리 안 알려진 분도 일부 포함되고.
0: 네.
1: 그 다음에 620명 한 분 한 분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을 이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주세요. 이분 훈장 주세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제보는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한참 활발하게 하던 때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 인터뷰부터 강연 그리고
1: 그렇죠.
0: 방송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런 인물들을 제가 소개하고 이분들에 대한 좀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좀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결국 이제 훈장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1: 네.
0: 620여 명 정도 지금까지 했습니다.
1: 네.

0: 한국에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새롭게 발굴해낸 분 가운데 우선 오늘 좀 몇몇 분 소개해 주실 만한 분 있습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분들 특히.
1: 기억에 남는
0: 예.
1: 좀 인연은 독립유공자죠, 이제는. 홍재하 선생님.
0: 홍재하 선생.
1: 네, 그리고 이제 신홍균 선생님과 이제 윤세주 선생님 이렇게 세분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0: 한분한분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홍재하 선생.
1: 홍재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도 물론 있겠지만 국외에서의 이제 독립운동도
0: 아니,
1: 있잖아요.
0: 많죠.
1: 근데 당시 이제 러시아 제국에서 가장 북해 근처에 무르만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무르만스크는 1년 내내 거의 영하 20, 30도인 매우 추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마을을 만들어서 살았다는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시기가 일제강점기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1차 대전 때 연합군의 시체를 치우는 굳은 정말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때 번그 돈을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보냈던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0: 야.
1: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 힘든 곳에서도 독립운동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근데 당시 그곳에서 약간 한인의 한인 마을의 한인회장 같은 분이 이제

0: 천재가란 선생님이셨는데, 이분들이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그런 힘든 일들을 잘해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또 표창을 받아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이 이들을 영화 군함도 있잖아요. 그처럼 실제 군함도로 강제징용으로 다 송환을 시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제 가지 않고 저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근면했는데,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당시 프랑스에 있는 파리위원회에 있던 이제 독립운동가 황기환 선생님에게 SOS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있던 200명이 이제 프랑스 쉬프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1: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0: 네, 영국 에든버러 항을 건너서 이제 결국 프랑스 쉬프까지 가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200명이 다 이주가 허용이 돼서 왔는데, 당시 프랑스에서도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노동 문제가 있으면서 이 200명에서 갑자기 3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1: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0: 나머지는 결국 다 군함도로 끌려가시고, 전부
1: 아이고.
0: 다 이름조차 못 남기고 다 현장에서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그 30명이 프랑스 한인 1세대가 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프랑스로 온 유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방송에서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또 이제 M모 방송국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을, 그때가 이제 2019년도에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을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실제 나가서, 러시아, 중국, 유럽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저희 한인 동포 후손분들을 국내로 초대하는 그런 어떤 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홍지하 선생님이 후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작가분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이 방송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이 홍지하 선생님을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 그리고 홍지하 선생님이 독립유공자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었는데,
1: 그렇죠.
0: 그 방송 이후에 결국 건국훈장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1: 네.
0: 이제 가족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연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1: 그 후손분들은 프랑스에서 쭉 사셨던 거예요.
0: 네, 쭉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귀화를 신청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불렀다고 하면서 뜻도 모릅니다. 근데 아리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근데 자신의 꿈은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참 이런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을까, 방송을
1: 그러네요.
0: 통해서. 그게 또 홍재하 선생님이었습니다.
1: 두 번째가 아까 신홍균 선생.
0: 네.
1: 이분은 또 어떤 스토리입니까?
0: 신홍균 선생님은 제가 또그 발굴을 하다가 어떤 한의사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발굴을 했는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역사학계에서 독립군 3대 대첩이라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봉우동 전투가 있고요.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
1: 아,
0: 있고요.
1: 유명하죠?
0: 그리고 대전자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1: 그건 처음 들어봐요.
0: 그렇죠. 그래서 요세 개가 이제 3대 대첩인데요. 그 대전자 전투, 그리고 이 청산리 전투, 봉우동 전투는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우동에서 싸웠던 분들이 또 청산리에서 많이 싸우셨고, 또 그분들이 또 대전자에서 많이 싸우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편제나 이런 걸 보면 좀 인물들이 겹칩니다. 근데 이 대전자 전투에는 그전 전투에서 없었던 군인이 나타납니다. 군의관이 등장한 거예요.
1: 군의관.
0: 군의관이, 그러니까 의사가 독립군으로 총을 들었던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의사가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제국에서 당시에 그 근대 의학을 배운 의사가 군의관으로 이렇게 활동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봤더니만 한의사인 게 밝혀지면서, 한의사가 독립군 3대 대첩에서 활약을 했다고 누구지? 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왜 깊이 들어갔냐? 그분이 훈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 그럼 이분은 잊혀진 영웅이다. 이분을 알려야겠다. 그분의 성함이 당시에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신흘 혹은 신굴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역사학회에서 어떤 옆에 앉은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도 한의사였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아버지하고 작은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 하면서 대화를 듣는데, 뭔가 이상하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대화를 할수록 점점 제가 아는 분하고 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이름이 신을이나 신굴이 아니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신홍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냐, 이상하다 해서 점점 더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동일 인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결국 신홍균이라는 분이 독립운동할 때 이명, 가명을 신을과
1: 가명으로.
0: 신굴로 썼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 자료가 일본하고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결국 다시 이제 또 독립유공자로 이제 훈장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1: 한의사 군의관이라 참
0: 네.
1: 독특하네요, 그것도. 아까 또 윤세주 선생.
0: 윤세 선생님은

0: 한국에서는 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국사학과, 역사학계에서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분들은 윤세주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고 실제로 이분에 대한 어떤 뭐 기리는 행사 같은 게 없는데 놀랍게도 중국 현지에서 그 현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위패를 모시고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대체 누구길래, 대체 이분이 뭘 했길래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그럴까. 이제 1930년도에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하고 이제 저희 독립군들과 중국의 독립군들이 같이 이렇게 전쟁을 치른 횟수가 많았었는데요. 당시 이 윤세주라는 분께서 동료들을 살리면서 본인이 퇴각로를 만들면서 너희는 살으라고 자신이 앞에서 결사대처럼 싸웠던 분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윤세주 장군의 희생으로 중국의 총사령관부터 수많은 정치 고위 공직자들이 살아남아요. 근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덩샤오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정말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김구 선생님부터 신채호 선생 그 정도 인물,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가진 인물들이 그때 많이 살아나요. 그래서
1: 근데 이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0: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치르고 이러면서 이슈가 되는데 제가 이분을 왜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중대장으로 있다가 제가 중위 계급을 달고 제가 수원에 있는 10전투 비행단이라는 곳으로 와서 이제 군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윤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중사님이 아니신데. 근데 이 윤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어느 날 한참 이런 인물들을 발굴할 때여서 그냥 편하게 사석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형 혹시 형하고 성이 같은데 되게 멋있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근데 관이 같은 거예요. 같은 윤씨고. 그래서 근데 내가 어릴 적에 할머니한테 뭐 들었던 데 뭐 비슷한 것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다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깜짝 놀라서 할머니가 누가 그런 말 해줬냐. 근데 알고 보니까 무장투쟁 계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좌익 계열로 몰려서 할머니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손자가 또 직업군인이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봐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자가 평생 비밀로 하고 있던 내용을 갑자기 찾아와서 혹시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 결국 밝혀졌고 자신은 심지어 직업군인으로 살고 있는데 평생 동안 40 넘는 나이까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런 독립운동가인 것도 몰랐고 자신은 이름조차 몰랐던 분이 중국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 앞에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1: 그러네요.
0: 너무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1: 정 대표님이 발굴하던 분하고 그 주변 그 인척 후손이 되는 분들이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네요.
0: 정말 신기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무슨 만날 사람을 만나는 건가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누군가를 소개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독립운동가 후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새롭게 지금 소개받은 분들 아주 흥미로워서 몇 분 좀 더 아주 나이 어린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발굴하셨다고요?
0: 많은 분들이 안중근 이사의 하얼빈 의거는 압니다. 근데 그걸 과연 안중근 이사 혼자 했을까?
1: 아니죠.
0: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같이 현장에 있던 동지가 4명이나 있었고요. 그 4명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재판을 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은 17살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유동화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는 안중근 이사의 하얼빈 의거를 알지만 그때 함께 재판을 받았던 그 17살 고등학생 소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실제 이 소년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청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죽습니다.
1: 그렇죠.
0: 끝까지 독립운동가로 살다가 너무 불꽃같이 살다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사망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유관순 열사를 기억할까? 네.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꽃다운 나이에 그런 어떤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나이 때 혹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인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굴됩니다. 그래서 실제 유동화 선생 같은 17살 고등학생도 있었고요. 또 14살 소운명이라는 또 여성 독립운동가도 발굴이 되었고
1: 14살?
0: 14살입니다. 그래서 3.1운동 1주년 때 만세 운동을 했다가 붙잡혔었고 또 소운명의

0: 언니인 소은숙 선생 역시 16세. 그러니까 두살 많은 언니죠. 그러니까 자매가 다 같이 독립을 하다 붙잡히고. 그러니까 또 울산 지역에 있던 독립운동가분 중에는 이제 또 15살에 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청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 대체 10대와 20대와 30대 이런 어떤 연령층별로 독립운동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게 되거든요. 전체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훈장을 받으신 독립유공자분 중에서 30대 이하가 70%가 넘어요.
1: 그렇겠죠.
0: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당시의 청년 세대와 당시의 젊은이들이 이때 그 자유와 억압과 이 모든 것에 자신들이 모든 걸 걸었던 그 역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독립정신이 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도 그 서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어떤 양반이나 특정한 나이대의 어른들이 했던 어떤 운동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수많은 제2의 제3의 정상교들이
1: 그렇죠.
0: 그들이 그렇게 뛰어들었던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국가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17,000명이지만 실제 3.1만세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7, 8명 중에 한 명꼴이거든요. 당시 한 집에 6명에서 최대 10명 정도의 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1: 그렇죠.
0: 증거거든요. 그러면 1919년도만 해도 200만 명이면 1945년 해방까지는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왜 독립정신이, 왜 3.1정신 이런 것들이 왜 헌법에 들어가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관과 역사의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여기서부터 좀 저는 시작된다고
1: 그
0: 생각합니다.
1: 독립운동가 기록된 분들 중에 30대 이하가 70% 말씀하셨으니까, 독립운동가 기록된 분들 중에 그 당시에 이른바 고관대작 양반집 자손들은 별로 없죠?
0: 거의 한3% 미만, 거의 1에서 한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 그죠?
0: 그리고 양반, 그러니까 거의 중인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인과 천민 계급에 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 뭐,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에 뭐 계급이라는 신분제가 철폐된 지는 좀 됐지만 그런 것이 완전히 문화적으로까지 사라지진 않은 때였으니 그걸 생각해보면은 대다수는 저희와 같은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시민, 일반 백성들의
1: 그렇죠.
0: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1: 그 외에도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발굴하셨죠.
0: 한 분은 상대적으로 좀 알려주신 분인데요. 그 이제 독립운동 관련된 영화가 나오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또 특정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연구하고 정말 많은 알리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알려졌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윤희순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영화 암살에
1: 암살에.
0: 배우 전지현 씨가
1: 아,
0: 그 윤희순 선생님이거든요.
1: 그건 더
0: 그러니까
1: 이상 소개가 필요 없어요.
0: 그
1: 어떤
0: 유
1: 분인지 다 알아야지.
0: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윤희순 선생이냐 아니면 남자인 선생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두 분이 좀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두 분을 좀 섞어서 모티브로 만든 건데 이 윤희순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독립군으로 총을 들고 싸우셨던 분이기도 하고 독립의병가를 또 많이 만드셔서 굉장히 많은 또 당시에 대한 그 당시 제국과 어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청년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던 여성 어떤 어머니죠. 어머니고 여성 운동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분 떠오르는 분은 이제 안중근 선생의 동생이었던 그 안성녀 선생님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 아, 동생분이 안성녀
0: 네,
1: 선생이에요?
0: 안성녀 선생.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라는 분 때문에
1: 가려졌네요.
0: 가려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안중근 선생님 잘못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면의 한계랄까요? 역사 편찬의 한계가 모든 사람을 다 다룰 수는 없다
1: 그렇죠.
0: 보니까 이제 안성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묻혀 있는데 이분께서는 자신의 오빠가 이토 히로부미를 그 당시 그랬으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하얼빈과 이제 만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독립군들의 군복을 실제로 지어줬고 또 그때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을 상해 임정으로까지 보내는 이 일을 하다가 고초를 겪었던 인물이 또 안성녀 선생이에요.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가부에서 한 3년 정도 여성 독립운동가를 연구하고 좀 알리는 그런 자문위원으로

0: 독립운동가들에게 군복을 지어주고 밥을 지어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이거는
1: 아니죠.
0: 뭔가 인과성과 정량적인 수치로 뭔가를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뚜렷한 공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뚜렷한 공적이 무장투쟁과 관련된 의병이나 독립군, 그러니까 청산이나 봉우동전도 총을 들었던 이런 사례는 뚜렷한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1: 네.
0: 그게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교육과 학교를 짓는다든지 외교적인 방법을 한다든지 이거는 그 독립운동이 뚜렷한 공적으로 이걸 입증하는 것이 너무
1: 어렵다.
0: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6.25전쟁 때 수많은 사료가 다 불탔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 등지에서 자료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1: 그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가 1번이고, 그 다음 또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0: 실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형무소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옥고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옥고 기준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수감이 되었는데 2달 있었다. 그럼 훈장 못 받는 겁니다.
1: 아하.
0: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여성들, 남성들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분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딸이었던 안맥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방송에 얘기할 때만 해도 훈장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방송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훈장을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세달 기준에 걸려서 훈장을 못 받았고요. 당시에 임신 상태였는데 결국은 고문에 의해서 성고문을 받았고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몸으로 두달 넘게 고문을 받아서 유산까지 되었는데 그세 달이라는 기준이 안 돼서 이분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1: 알겠습니다.
0: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었던 2019년에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런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분들 혹은 다른 종류의 어떤 이념, 사회적인 어떤 독립운동가분들이 다 대거 좀 훈장을 받게 되면서 그 가족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았어야 할 명예를 좀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 그리고 아무튼 공식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지금 우리 정부가 법과 제도상 그 후손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0: 선순위자 한 명에게는 실제로 연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집안 전체에는 독립유공자로서의 국가 혜택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취업할 때 공공기관과 공무원 이런 거에서 별도의 우대 채용, 특별 채용 제도가 다 현재 있는 상태고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보낼 때 농어촌 자녀 전형이라는
1: 특별전형.
0: 게 있잖아요. 거의 그거 이상의 어떤 혜택을 받게 되고요. 대학을 가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을 할 때도 이런 형태의 어떤 지금 기업에서도 이제 지원을 할때 아예 그 보훈 대상자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혹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다 그러면 별도의 가점이 있고 별도의 심사 기준이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후손이 되면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마땅히 그래야 되는
0: 네.
1: 게 독립유공, 국가유공 사실은 젊은 나이에 가정을 팽개치고 희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마땅히 도와야죠.
0: 맞습니다.
1: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후손 지원 사업도 하신다고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세요?
0: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사실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독지가라면 만약에 되게 많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는 못했고 제가 했던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글을 쓰고
1: 널리 알리는
0: 예,
1: 거,
0: 널리 알리는
1: 그
0: 방송에
1: 발굴해서
0: 얘기하고
1: 알리는 거.
0: 그리고 학술 연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왜냐면 실제 보훈처 보훈부에서요.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할 때,
1: 네,
0: 거기 역사 교수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 당연하죠.
0: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기준이 학술 논문입니다. 이분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필터링을 거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자료가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 그런 학술 연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죠.
1: 알리는 거,
0: 근데,
1: 발굴하고 알리고.
0: 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독지가 분들이 사실 또 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어? 내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어? 이런 것들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전국에 굉장히 많은

0: 병원을 갖고 계신 병원장님이 또 저와 인연이 되어서 제가 그분의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를 또 이렇게 독립운동가 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이분이 이제 오히려 이제 저를 도와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린 것이 전국에 이런 병원이 있으니 그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신 독립운동가 분들이 있다면
1: 후손분들에게
0: 그분들을 좀 무료로 치료해달라.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워낙 큰 병원이고 재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제 정관을 개정을 해서
1: 인정받죠, 또.
0: 그분들을 돕는 이런 일을 이제 결국 몇년 동안 진행하면서
1: 네.
0: 제가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알게 된 분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또 보건 사업도 해보고요. 그리고 복지 사업도 해봤고 교육 사업도 해봤고 또 실제로 또 제보받은 내용 중에는 이분들을 알리기 위한 어떤 안내판 설치 사업도 해봤고 정부 부처 안에서 했던 거는 독립운동가 분들 집에 이제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명패가 이렇게 붙어
1: 명패.
0: 있습니다. 그런 명패 사업도 하게 됐었고
1: 네.
0: 이런 보험 관련된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들 때 이제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런 어떤 형태의 게임이나 웹툰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이제 기능성 이제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성 콘텐츠의 심사위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잘될수 있도록. 그래서 뭐 다음에 예전에 독립운동가 어떤 웹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독립운동 관련된 역사 관련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제 심사나 자문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되게 혼자서 할수 없었던 일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을 쓰고 연구하는 건 제가 혼자 할수 있는 거였는데요. 하다 보니까 점점 지금도 저희가 그렇잖아요. 방송에서 함께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1: 협업을
0: 협업을
1: 통해서,
0: 통해서 단체의 이름으로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재능의 어떤 총합으로 좀 계속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전국의 독립운동가 묘소 4,500여 곳에 안내판을 다셨다고.
0: 처음에는 이제 대전 지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4,500개를 다 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대전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우여곡절이 있던 것이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이제 자금을 모아서 그 안내판의 제보를 받은 분들의 산재 묘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묘소를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현충원의 안장이 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시죠. 근데 과연 모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다 현충원에 계실까요?
1: 아니죠.
0: 아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밖에 계십니다. 근데 현충원에 있으면 국가가 관리를 하죠. 그래서 벌초도 하고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밖에 있으면 후손이 끊기면 거긴 아무도 관리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럼 되게 을씨년스럽게 바뀝니다. 근데 그 을씨년스러운 봉분밖에 없는 그런 산재묘소가 전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그리고 당연히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여기 왜 봉분이 있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느꼈거든요. 최소한 현충원처럼 어떤 분의 묘소인지 정도에 대한 어떤 표지석이나 안내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때 시범적으로 대전 지역에 시작을 했던 것인데 당시에 그 사업을 할때어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금도 모였고 이제 후손의 제보도 받았는데 이거를 시작으로 확장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산재묘소의 어떤 후손들께 연락을 취해서 동의를 얻어야지만,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묘소의 안내판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유가족의 동의를 얻으려면 유가족이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보훈처에서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겁니다. 개인정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때 딱 막혀버린 것이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와 관련된 이런 어떤 공익사업들은 정부를 껴서 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1: 함께 할 수밖에 없죠.
0: 그래서
1: 정부와
0: 그러면서,
1: 지자체까지.
0: 예, 자연스럽게, 이제 대전시와 대전보훈청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때 했던 것들이 결국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결국 전국적으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어떤
1: 알겠습니다.
0: 국립묘지 관련된 법안과 함께 확장이 된 사례입니다.
1: 그 10여 년 전에 군부대에서 우연히 만난 부하 병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부터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일약 그게 이제 전국적 스타덤에 오르면서 지금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데 각종 제보를 받고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등록 신청하고 뭐 하고 이 모든 게다 노고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갈 텐데 누가 돈 주는 거 없잖아요.
0: 없습니다.
1: 그거 무슨 돈으로 하세요?
0: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앱의 회원 수가 거의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아무런 광고를 실지 않은 이유가 예전에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광고를 넣어라. 그럼 광고 수익으로 앱을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 독립운동가란 앱에 유명한 무슨 학원 광고를 붙인다든지 이러면 이 얼마나 웃길까. 그러면서 내가 결국 그러면 또 돈 벌려고 이런 앱을 만든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비영리로 놔두고 내가 다른 쪽에서 영리로 돈을 벌면서 이쪽은 내가 그냥 흘려보내자. NGO로 놔두자. 그렇게 투트랙으로 계속해서 좀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따로 생업이 있으시고?
0: 네. 계속 그래서 작가로서 어떻게 보면 역사학 박사로서 강연을 하고 이제 글을 쓰고 뭐 방송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예. 그 돈을 버는 거를 저는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해왔던 겁니다.
1: 참 대단하십니다. 나에게 독립운동가란 한마디로 말하면?
0: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타협하는 것이 마치 사회생활이고 지혜라고 또 여기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신념과 양심과 자유를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들도 두려웠을 거고 그들도 꿈이 있었을 텐데 또 그들도 아내가 있고 그들도 남편과 자녀가 있었을 텐데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수백 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빚진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1: 그럼요.
0: 근데 오늘날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는가를 그런 소중한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라고 요즘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런 시대일수록 저는 또 인문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문학 중에서도 저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했고 그들이 물려주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 독립운동가 분들한테 우리 모두가 빚진 심정입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정 대표 같은 분한테 빚진 심정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지속적으로 이런 네. 일들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정상규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안 해도 국가를 통해서 그럼요. 이런 일이 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을 향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제 목표는 저란 사람이 없어도 이런 것이 보훈 문화가 하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라고 말할 때 대한민국은 높은 차원의 보훈 문화를 가진 나라야 그런 나라를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1: 네. 네.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사실.
0: 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에 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어찌 보면 우리 정상규 대표 같으신 분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더 탄탄히 공고하게 다져질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박쥐. 박쥐, 박쥐.
1: 진짜 한 끼 없어.
2: 뭔다?
1: 코모니.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2: 인권 문제에 관계하는 그룹とか, 또 한국からも 来られるとか.
3: 橋本さん行くんですね。
0: 아, 박쥐.
1: 그래, 꼬마리는 흔들었어. 미스터마리가 하는 게 치우 있으려 했는데.
0: 44년, 45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軍が作る時に暗号で呼びたいということで頭文字を取って高槻の田地下の地倉庫の倉

근데 이제 기록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들도 더 많았을 것으로 또 추정이 되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 내몰리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서 그 목숨을 잃고.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12번째 챕터 일치와 화법을 복습하는 실전 문제를 푸는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객관식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부터 25번까지 문항을 다 풀고 오셔야 하고요. 오늘 주요 문항을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보게 될첫 번째 문제는 바로 1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늘 봤던 유형이죠. 1번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Both Alice and I. Alice와 나둘 다. Both A and B라고 하면 A와 B 둘 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동사를 채워야 하는데, 동사에는 복수동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2번과 4번 중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제를 봐야 합니다. In the department store. 어디에 둘다 있었냐면, 백화점에 있었대요. 그런데 at that time. 그때. 그 당시에. 라고 하는 건 과거 시점을 나타내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시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정답 몇 번? 4번을 골라주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와 시제를 둘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는 의미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복수동사를 써줘야 한다. 그리고 시제를 나타내주는 이 at that time을 통해서 그 시점을 정확히 과거로 골라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입니다. student라는 말이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인데요. 잘 보면요. 단수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동사도 단수 동사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해석을 해봤을 때 학생

경쟁이 해야 합니다. To take turns playing. Take turns라고 하는 건그 뒤에 이렇게 ing가 와서 순서대로 동사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놀아야 합니다란 말이 되는 건데 이때 어떤 말을 넣어줘야 단수명사와 단수동사가 오는 게 자연스러울까?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바로 4번입니다. each라는 말을 골라줘야 돼요. each라고 하는 건 각각의 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각각이란 것 자체가 여러 대상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each는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 그리고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된다. 해석을 완성해 보면 각각의 학생은 순서대로 놀아야 합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each의 핵심은 뒤에 단수 명사와 단수 동사가 나오는 것이다. 의미 자체가 각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Karen이요. 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Me that. 끊고요. She would go to sleep early that night.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뒤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녀가요. 그날 밤에 일찍 자러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 되는 거고 뒤에 would를 써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라고 하는 과거 시점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했습니다를 채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주면 될까? 그 의미와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목적어와 그 뒤에 말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니까 정답을 4번으로 골라줘야 돼요. 5번은 불필요하게 과거 완료를 써 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 과거를 통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완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5번입니다. 자, 이번엔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어의 빈칸이 뻥 뚫려 있으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동사로 가야 합니다. Have been used. 수동태가 쓰였고 현재 완료가 또 쓰였네요. 그러면 사용되어 왔습니다. 끊어볼게요. 무엇 하는데? To make breakfast. 아침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되어 왔어요. 자, 우린 지금 일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복수동사가 나왔어요. has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 쭉 봤을 때, 아, 복수 명사를 주어로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볼게요. All of the potatoes. All of란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명사를 보고 스위치를 시켜준다. 감자들 전부인 거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주었으니까 1번 정답이고요. 그리고 2번도 볼게요. 부분을 나타내는 말 half of them. 그 뒤에 있는 말로 스위치 시켜준다. The eggs. 달걀들인 거죠. 그럼 이번에도 복수 명사 나왔으니까 2번도 정답이다. 네, 이제 3번부터 볼게요. 부분을 나타내주는 말이 나왔는데, the onion, 단수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have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수명사에 맞춰서 단수동사로 써줘야 하는 거니까 3번은 들어갈 수 없다. 4번 볼게요. all milk. milk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액체류가 셀수 없는 명사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건 단수동사와 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탈락. 자, 5번. Every vegetable. 중요합니다. Every라고 하는 것도요. each와 마찬가지로 뒤에 단수 명사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짝이 되는 동사도 단수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 have를 has로 바꿔줘야 하니까 역시나 들어갈 수 없고 정답은 1번과 2번이다. 이렇게 수일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는 동사를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참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지 없는지 그 수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명시적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문제를 풀때 등장하는 명사 중에서 셀수 있는지 또셀수 없는지 그게 포인트라고 한다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6번 문제 풀어볼 건데,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이 동사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was입니다. was는 단수 동사이다. 일단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정말로 내게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주어에 들어갈 말은 단수 취급되는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잘 볼게요. It

subject. 각각의 과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each 다음에 단수 명사 나오고 단수 동사로 이어지고 이거 맞죠? 그다음 learning French.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이라는 것도 동명사 덩어리가 문장의 주인공 역할한다. 그럼 이거 단수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 one third of them. 그것들 중 3분의 1인 거죠. 자, 여기서 질문. 부분을 나타내주는 말이 나오면 뒤를 보라고 했는데, them은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도 어떻게 써야 돼요? were라고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아마도 이게 내용상 자연스러우려면 아마도 앞부분에 뭐 30개의 문제 중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더 좋겠죠. 30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나에게 정말 어려웠다와 같은 느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도 buying fruits. 과일을 사는 건데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인공이니까 단수 취급. 마지막 5번. The first half of the work. 자, 이번에도 부분을 나타내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뒤를 봤을 때 the work에 맞춰서 단수 동사 쓰인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 7번입니다. Everyone thought 모두가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녀가요, angry at the man 그 남자에게 일단 화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절일체를 볼게요. 이번엔 시제일치가 포인트입니다.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과거라고 하는 벽이 생겼습니다. 이 독립적인 내용이 현재에도 유효하지 않은 이상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여야 돼요. 그런데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써야 합니까? got과 같이 바꿔줘야 되지 gets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예요. 4번과 5번은 would와 might라고 하는 조동사 과거형을 써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시제일치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요, 기본적인 규칙이 이 과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속절에 해당하는 내용도 동사를 과거로 쓰거라. 과거 완료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는 8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말 한번 봐야겠죠. 우리말을 보면서 어떤 문법이, 어떤 어법이 포인트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니는 그에게 어디에서 그 물건을 샀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물어본 거죠. 물었다에 해당하는 동사, 자연스러운 걸 골라본다면 ask일 겁니다. asked라고 하는 3, 4, 5번 일단 후보로 추려볼게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him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답을 봐야 돼요. 어디에서 그 물건을 샀냐고. 자, 이 지금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뒤에 써줘야 하는데, 어디에서라는 의문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where라고 하는 말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뒷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잘 보면 do you라는 말, did이라는 말, he bought라고 하는 각각의 말이 다 달라요.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뭘까요? 의문사 다음에는 그 뒤에 주어와 동사를 써서 표현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로 이어지는 건몇 번밖에 없습니까? 3, 4, 5번 중에서 5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점이 과거인 거니까 he bought the item. 정답 몇 번일까? 5번이다.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9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유권자는 그에게 반대했습니다. 선택지를 보는 거예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이 될 때는 선택지를 보면서 한번 감을 잡아봅시다. Every voter부터 voters, S가 붙어 있기도 하고요. 아래 4번과 5번은 all of the voter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Every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단수 명사를 써준다. 그래서 2번은 벌써 탈락입니다. 그리고요. 단수 명사를 쓰고 그 뒤에 동사도 단수를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동사를 봤을 때 여기는 복수 동사를 써주었어요. 여기도 탈락이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정답 같은데 4, 5번도 한번 보면요. All of the water. 자, all of 다음에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온다면 복수형으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단수가 나왔으니까 탈락이고, 자, 여기 복수로 써준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all of라고 하는 건 뒤에 명사의 수일치를 시킨다.

그러면 여기도 복수 명사를 써줘야 되는데 was라고 하는 단수 동사를 써줬어요. 그러면 탈락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1번 다시 보면 Every voter at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유권자는 was against him. 그에게 반대했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인 거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나오고 단수 동사로 이어진다.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치와 화법을 공부하고 있다. 쭉 한번 보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일까? 아, 수일치이구나. 그래서 most of the stores, most of라는 표현부터 some, the number of, a number of, 그리고 all the paper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몇 번을 볼 거냐면 4번을 먼저 볼 거예요. a number of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3번의 the number of와 비교를 해 본다면요. the number of는 무엇의 수라는 말이고, a number of는 많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number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많은 오류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질 동사는 복수 동사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되었다라고 할때 was 대신에 were라고 하는 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3번만 잠깐 보면요. The number of people traveling abroad.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증가합니다. 라고 할 때, the number of, number의 수를 일치시켜줘서 동사도 increases 라고 하는 이렇게 S, 단수 동사로 써주었죠. 이 포인트까지 확인한다. The number of, a number of. 정말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이다. 자, 이어지는 문제 11번입니다. 자, 이번엔 어디가 어색할까? 자, 이번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아, 시제 일치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보면 대절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절로 한번 다 끊어볼게요. 그럼 우리 지금 몇번볼 거냐? 3번 볼 거예요. He told me that.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His house is robbed last night. 비동사 다음에 robbed라고 나오면 강도에 의해 털린 겁니다. 그러면 집이 털렸다라고 하는 거 도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last night이라고 하는, 지난밤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겠습니까? 자, 이 시제를 과거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봐도 시제가 맞지가 않죠. 정답 몇 번으로 쉽게 골라줄 수 있다. 3번으로 골라줄 수 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어법상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 겁니다. 자, 우리 몇번볼 거냐면요. 바로 1번 볼 거예요. Half of the furniture in this room. 이 방에 있는 가구의 절반이 is second hand. Second hand는 중고의란 말입니다. 중고품이라는 거죠. 이때 질문, 동사를 보겠습니다. 주어는 half of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주는 거죠, 결국.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본다면 핵심은 the furniture와 이 동사 is입니다. furniture 기억할까요? 강의에서 제가 셀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구를 셀수 있을 것 같죠? 한 점, 두 점, 세 점. 그런데 영어에서는 셀수 없는 명사로 친다. 그래서 단수 동사 is 맞습니다. 정답을 1번으로 골라줘야 되는데 아마도 많은 친구들 틀렸을 거예요. 왜냐? 이 the furniture라고 하는 furniture가 셀수 없는 명사인지를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셀수 있는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 이른바 셀수 있는 명사는 가산 명사, 셀수 없는 명사는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데 이 어법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영어에서는 명사를 셀수 있는지 없는지로 분류를 한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의미와 좀 다른 느낌이 있다. 그래서 얘는 왠지 셀수 있을 것 같은데 셀수 없다 그러고 또 얘는 셀수 없을 것 같은데 셀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심화 문법을 공부할 때그 개념까지 같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를 보면요. 다 시제일치, 수일치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thematics라고 하는 건 과목인 거죠. 수학이라고 합니다. s로 끝났다라 그래서 복수 명사 복수 동사 쓰는 게 아니라 단수 동사를 써서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만 해석을 해보고 넘어갈 건데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많은 학생들을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학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수학을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때 다시 포인트로 돌아가 본다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이름은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14번 문제. 화법 얘기 나왔습니다. 간접 화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해요. 그러면 직접 화법이 나올 텐데. 네이트가 내게 말했습니다. You have to help me now. 너 지금 나를 도와줘야 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said, told가 나와 있어요. 우리 told를 한번 바꿔볼 겁니다. said to라고 하는 건 told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묶어볼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올 텐데, 누가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게 말했을 때, 내가 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주어를 I로 설정을 할 거고, now라고 하는 건이 5번 보면은 그때라고 하는 시점을 이렇게 과거 시점을 나타내주는 then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얘기를 한 거니까 여기 뒤에도 역시나 had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의미를 더 생각하고 시제와 시점을 나타내주는 말을 적절하게 바꾸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 그다음 15번 갈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Don't take the subway today. 오늘은 지하철 타지 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번에는 명령하고 요청하고 지시하는 말입니다. 자, 바꿔볼 건데요. said도 있고, told도 있고, ask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 건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to 부정사를 쓸 때, not to 부정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몇 번을 골랐을까요? 우리 2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말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not을 붙여서 not to 부정사 그리고 또 놓치면 안될것 today라고 하는 건 that day 그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시점을 나타내주는 말을 적절하게 바꿔준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법 전환 끝나지 않았어요. No one said to her. 아무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lunch? 너 점심으로 뭘 먹고 싶어? 라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이전에 정리한 대로 ask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 4번으로 이렇게 추려볼게요. 그리고 그녀에게 물어본 거니까 똑같이 her를 써 주었는데 잘 보면 whether가 나와 있고 what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whether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이렇게 바꿔줄 때 쓰는 거고 여긴 지금 의문사가 있잖아요. 그 what을 그대로 살려서 써주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 3번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she wanted to have for lunch. 주어를 잘 she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시제도 과거 시제로 써준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이번에 직접 화법으로 바꿔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돼요. The judge ordered the lawyer to bring the evidence the next day. 판사가요, 명령하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뭐 하라고요? evidence는 증거입니다. 다음날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바꿀 겁니다. 직접적으로 대사를 인용하면 되겠죠. 그 대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bring the evidence. 증거를 가져와라. 언제? the next day. 다음날이니까 tomorrow 라고 쓴걸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게몇 번이냐? 4번밖에 없어요. So the judge said to the lawyer 뭐라고 말했다. 그 대사를 직접적으로 인용해준 4번을 골라준다. 그럼 20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 무엇일까? The number of 무엇의 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in this year's summer camp 이번 해 여름 캠프에 참여자, 참가자의 수가 될 거고 그 수가 500명이라고 합니다. 총 합쳐서요. 그러면 이 뒤에는 일단 복수명사가 들어가야 자연스럽겠죠? 참여자들의 수인 거니까 participants, s 붙고요. 그 다음에 the number of는 단수 취급을 해야 하니까 단수 동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그다음 2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About 30% of the budget. 자, 예산의 30%입니다. 그 다음에요. Spent on material purchases. Purchase라고 하는 건 구매, 구입입니다. Material, 재료, 자재예요. 아, 재료를 구입하는데 예산의 30%, 약 30%를 뭐 한다는 겁니까?
소비한다라는 거.

나오겠죠. 그러면 부분을 나타내주는 말 뒤에 명사를 보고 스위치를 시켜준다. 그럼 이때 the budget이라고 하는 건 단수 취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말을 골라줘야 할까? is나 was를 골라줘야 합니다. 적어도 were를 고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워보고요. 그 다음, yesterday, 어제 한나는 told me, 내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뒤에 있는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She would leave the house. 그녀가요, where would를 썼을까? 그 당시에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will 대신에 would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집을 떠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이 와야 될까? 한번 선택지를 볼게요. That night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야? 이거 고민할 필요 없네? 그냥 가운데 있는 건 that night이구나. 그러면 그날 밤그 집을 떠날 거라고 어제 한나가 말했습니다. 가 되는 거니까 어제 그 시점에 밤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that night은 그냥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포인트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I wondered, 나는 궁금했습니다. If the swimmer, 그 수영을 하는 사람이요. Swim through the cold sea. 차가운 바다입니다. 차가운 바다를 뭐 하는 거예요? 수영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겠죠? 그럼 이제 질문. 주절이 I wondered, wondered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에 말은 어떻게 써줘야 될까? 시제를 똑같이 과거로 맞춰줘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를까? 2번으로 골라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was가 들어간다면 예산의 약 30%가 자재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쓰였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 시점이 되는 거고. That night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에 맞춰서 여기도 could라고 하는 과거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3번 문제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골라야 하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해볼게요. 아주 중요하다. A부터 D까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활용이 되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게 포인트였는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Taking care of babies take a lot of time and energy.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아기들을 돌보는 것이죠. 근데 그게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Take라고 하는 건그 뒤에 시간과 에너지 이런 말이 오면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든다,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제 질문, 동사의 형태가 맞나요? 어? Babies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함정에 빠진 거예요. A에서의 주어는요, 우리말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아기들이 많은 시간이 든다 이런 게 아니라 아기들을 돌보는 것이 많은 시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동명사 덩어리 이렇게 taking care of babies를 묶어서 어떻게 동사를 써줘야 될까?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인공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takes로 바꿔야 합니다. 어법상 어색한 문장 하나 찾았습니다. A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동명사구나 투부정사구가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할 때는 단수 취급을 하는데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동사와 가까이 붙어 있는 명사가 복수이다? 그러면 왠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연결하려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실제로 문제를 출제할 때 동명사구나 투부정사구를 문장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동사와 가까이 있는 명사를 복수로 써줘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를 찾았습니다. 이제 B로 가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Most of the audience was satisfied with her performance. Be satisfied. 그 뒤에 with가 나오면 무엇에 만족하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관객의 대부분이 그녀의 공연에 만족했습니다입니다. 그러면 most of라는 말 뒤에 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audience라고 하는 건 관중, 관객이라는 말로 주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그 관중들을 하나하나씩 다 초점을 맞추는 느낌. 그래서 복수로 취급을 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단.

말합니다. Everyone, 모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He would be a superstar. 그가 슈퍼스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 would를 쓰는 게 맞을까?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애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는 슈퍼스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될 거야,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would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면 될까? will을 쓰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D까지 골라서 어법상 어색한 거몇 개, 두 개, 3번을 고르는 거예요. 다시 일치가 포인트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이러한 내용들 강의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하셔야 하고요.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뤘던 문제, 다루지 않았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은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공기템 게이머입니다. 자, 여러분의 게이머, 공기템 게이머. 오늘의 공기템 소개합니다.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공기템. 오늘은 토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아갈 땐 말이죠. 언제나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힘으로 해결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토의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해결하는 것이죠. 의견으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견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의견은 한 개의 의견만 내서는 안 돼요. 토의할 때에는 이런 의견, 이런 의견, 이런 의견, 이런 의견, 초론 의견, 요런 의견, 아주 많은 의견들이 필요합니다. 이 의견 중에 가장 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을 딱 뽑아내는 것, 이게 바로 토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토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출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는 힘이 세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준영과 한겸과 지원처럼. 어쨌든 여러 사람이 모여요.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눕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토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토의가 검토하고, 그 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토와 의를 합해서 토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의의 가장 큰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탭에서 살짝 보여드렸다시피 한 가지, 두 가지 의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의견을 하나 딱 찾아내는 것이 바로 토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토의는 좋은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던 경험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모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토의 해본 경험을 말한 친구는 누구냐? 그 친구를 써라. 이런 문제와 똑같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것, 이것이 바로 토의입니다.

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준영이가 얘기합니다. 난 말이야,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지 회의를 한 적이 있어. 이게 뭐예요? 회의를 했대요. 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이거 토이 맞습니다. 그 다음, 지난 수학 시험 때 어려운 문제를 모두 풀어서 나는 뿌듯했다. 이건 뭘까요? 이건 그냥 자기 자랑입니다. 네, 자랑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뿌듯하면 좋은 거죠. 하지만 토의는 아니고요. 학급 회의를 통해 우리 반이 학예회 때 도대체 무엇을 할지를 정했다. 뭘 통해서? 학급 회의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토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토의한 경험을 말한 친구는 준영,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지원. 자,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어떤 문제든. 자, 문제가 발생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토의다. 그래서 오늘의 공기템은 토의고, 토의 할 때는 의견이 여러 개 필요하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견이 여러 개 필요하다. 이 오징어 다리처럼.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예, 토의는 맛있어요. 아유, 무슨 말을 해. 자,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누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아, 그건 말이야.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이거죠. 여러 사람이 서로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여기 세 번째 있습니다. 아, 서로 의견을 나누면 더 좋은 의견을 찾을 수가 있어. 자, 이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세 번째 있는 친구는 어떤 말을 하면 딱 맞을까요? 바로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나 스스로 또는 내 친구와 함께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가 계속 해결을 해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토의가 생겨났다. 이런 말이고요. 내가 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고 여기 세 번째 친구는 얘기했을 겁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무엇을 나누면, 의견을 나누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 자, 문제에 대해서 누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 여러 사람이 무엇을 나눕니까? 의견을 나누면 좋은 점이 뭘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토의라는 건 이겁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뭘까요? 이 세 번째 친구. 첫 번째 친구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친구는 의견을 서로 나누면 그 중에서도 좋은 의견을 뽑았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세 번째 친구는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나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굉장히 쉽다는 것. 자, 나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뭐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해도 됩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잘 읽어보겠습니다. 승용차로 등교하면 친구들이 위험합니다 라는 주장을 제목으로 썼어요. 이거 주장이죠? 어른들이 운전해 주시는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하게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용차 때문에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학교는 교문까지 가는 골목이 좁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예.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 여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해요? 지금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또 의견이죠. 그쵸? 자, 어떤 주장이고 어떤 의견입니까?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 학교에 올 때는 제발 승용차를 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겁니다. 자, 이 글이 여기 왜 있을까? 생각하면서. 글쓴이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지 말자가 글쓴이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5번.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 맞아. 맞는 말 같아. 승용차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위험해. 이런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는 학교와 집이 먼 친구는 부모님이 승용차로 데려다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승용차 등교는 위험하긴 해. 하지만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은 승용차 등교가 필요할 것도 같아.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용차로 등교하지 말자라는 의견과 승용차로 등교해도 나쁠 건 없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은 토의 주제로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토의 주제 정하는 방법. 자, 그럼 토의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형태라고 했는데, 그런 말하기라고 했는데, 그럼 주제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토의 주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이때 규빈이 얘기하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이구나. 서로 의견을 나누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봐야 해. 오, 맞는 말이네. 그 가운데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일을 토의 주제로 삼는 것이 좋겠어. 그렇죠. 봐요. 의견을 나누면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의한다고 했죠? 그 가운데에 어떤 것?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일을 토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의견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 참가자와 모두 관련 있는 일을, 참가자 모두와 관련 있는 일을 가지고 주제로 만들자. 맞는 말이죠? 그러면 말이야. 교실에서 만화책을 읽어도 될까를 토의 주제로 정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준성이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교실에서 만화책 읽어도 될까? 그러면 정답이 뭐로 나올까요? 읽어도 돼. 아니야, 읽으면 안 돼.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규빈이가 딱 손을 얹고 우리 반 모두와 관련 있는 주제가 맞아. 그런데 된다, 안 된다와 같은 의견만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읽어도 돼? 안 돼. 읽어도 돼.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즉, 여러 의견이 떠올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의견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토의 주제는 여러 의견을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해. 예, 맞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아니요, 네, 이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주제여야 한다. 아, 그렇구나. 그럼 깨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는 어때? 어떤 일? 이런 일, 저런 일, 요런 일.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죠. 좋은 생각이야. 우리 반 모두와 관련 있어. 이거. 우리 모두와 관련 있어. 이렇게 교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토의 주제로 적당하다. 토의 주제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참여자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여러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토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 준성이, 규빈이, 그리고 준성이, 규빈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의 주제는 참여자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여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토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의 주제로 알맞은 건 무엇이다? 응, 아니, 돼, 안 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의견을 내서는 안 되고, 여러 의견을 전부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토론. 어? 토의 토론 똑같은 거 아닌가? 자, 아까 승용차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난 찬성입니다. 자,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말하기 형태는 토의가 아니라 토론이라고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우린 이렇게 가려야지 토론은 안 배운다는 거. 토론은 지금 배우지 않고 우리는 토의만 지금 배울 거라는 거. 예. 이렇게 찬성 반대. 예. 아니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지금은. 예. 여러 의견을 많이 아까 어디 갔어? 예. 이 오징어 다리처럼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많이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우리는 지금 필요로 한다는 것. 자, 기억. 교실에서 만화책을 읽어도 될까? 이것이 토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까닭은 그래서 뭐다?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교실에서 만화책 읽어도 될까? 돼. 아니, 아니, 안 돼. 이둘 중에 하나죠. 이런 건 뭐다? 이런 건 토론이다. 이런 걸 정하는 것은 토론이다. 예. 요거는 우린 지금 가려야지 안 배운다. 지금은 토의만 본다. 토의.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말하기 형태는 토의다. 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준성이와 규빈이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토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 자, 토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랍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 모두와, 여기서 우리란 누굴까요? 문제를 함께 떠안고 있는 그 참여자들, 참가자들 모두가 우리가 되겠죠? 자,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주제를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의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되고, 우리가,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 기껏 다 의견을 내서, 야, 이렇게 하자! 라고 했더니, 이거 우리가 못해. 이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이건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면 헛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된다. 자, 8에서 답한 것을 모두 만족하는 토의 주제를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아까 그거 어때요? 이 글이 왜 여기 있을까 한 것. 학교에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은 좋지 않다. 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건 토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토의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학교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러 의견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등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토의 주제로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건 어때? 저건 어때?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토의 주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니 저거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예. 자, 토의 주제를 한번 정해봅시다. 실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토의를 하려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 자,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그랬더니 시연이가 어떻게 하면 동생과 다투지 않을지 토의해보면 좋겠어요. 자, 동생과 다투지 않으려면, 그럼 나 동생 없는데? 이런 친구를 그럼 토의하지 말란 얘기죠. 그럼 안 되겠죠. 예. 자,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나요? 아니죠.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런 거 말고. 예.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자, 함께 쓴다.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함부로 사용해? 막 아무데나 쓰고 나서 버려. 내 거랑 내 거보다 저게 좀 좋으면 슬쩍 바꿔. 이런 친구 있죠? 그 다음에 쓰고 나서 부러졌어.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보충도 할 수가 없어. 막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 그냥 아무데나 막 팽개치고 그냥 가. 자, 이런 문제가 실제 우리 반에 있어.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야. 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아주 좋죠? 자, 색칠 도구를,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의견을 나누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자, 즐거운 학교 생활. 우리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생각해야겠죠? 자, 이 학교 생활을,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토의하려고 선생님은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토의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이 아닌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합니다. 자, 토의 주제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해보죠. 난 동생이 없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게다가, 즐거운 학교 생활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등장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지 봐야 되고, 또, 한두 가지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토의 주제로 적당하고요. 어른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주제가 바로 토의 주제로 적당합니다. 자, 그러면 1번과 3번은 알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번, 3번을 생각할 점이 아닌 것으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참신하고 재미없어도 됩니다. 뭐만 잘할 수 있으면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꼭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낼수 있을까? 하고 만들어낸 말하기 형태가 토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모두와 관련이 없는 주제를 말한 친구 누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원래 토의 주제는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는 친구. 난 말이야 요새 동생하고 자주 다투거든.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 보자. 그러면 너 혼자 생각해 봐.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시연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정훈이의 의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우리 여기 정훈이가 있습니다. 정훈이 의견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을지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야, 얘들아, 우리 반 교실 조금 좁지 않니? 아, 좀더 넓었으면 좋겠어. 우리 반 교실을 어떻게 좀 넓혀 볼까? 우리 한번 토의를 해보자. 자, 의견 얘기해 봐. 이거 될까요? 안 되죠? 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을 해? 우리가 해결할 토의 주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훈이가 말한 의견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여기 3번에 해 주겠습니다. 재미가 없다. 토의 주제와 관련된 건 재미가 생각할 요소가 안 된다는 것. 그죠? 자, 모두와 관련이 없다. 요것은 시연의 의견이 되겠죠? 자, 어떤 친구의 토의 주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빈칸에 알맞은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동생과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토의해 보면 좋겠어. 이건 시연이의 토의 주제고,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이건 정훈이의 토의 주제에 대한 의견이에요. 자, 중요한 건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즐거운 학교 생활. 즐거운 학교 생활에 필요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꺼내서 함께 얘기해 보자. 어떤 게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연이는 일단
학교 생활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탈락! 이런 주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정원이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야. 물론 교실이 넓어지면 즐거운 학교 생활하기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남은 건 예서인데, 이 예서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팀에, 우리 학급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의 토의 주제가 가장 적절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죠.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고, 자,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함께 쓰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공용이라고 하죠. 함께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공용 색칠 도구죠. 자, 여러분 학급에 가면 혹시 이런 통이 있죠? 큰 통이 있어서 여기에 색연필들이 막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그래 놓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4학년 1반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이건 뭐예요? 4학년 1반 친구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색연필이라는 겁니다. 또 색연필 말고 사인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여기에서 색연필들이 하나둘씩 없어져. 그 나중에는 서너 개밖에 안 남아. 자, 그리고 엉뚱한 게 들어가 있어. 막 거의 심도 다 닳아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종류가 또 아니야. 누군가 바꿔갔어. 막 이런 거. 네. 그리고 여기에 꽂아져 있지 않고 쓰고 나서 여기다 그냥 놓고 그냥 가. 그냥 옆에다 놓고 가. 그럼 누군가가 다시 꽂아줘. 이게 다 뭡니까?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없어지죠. 여긴 전부 다 쓰레기 천지가 되지요. 자, 이런 문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양한 의견, 어떤 것이 나올까요? 이 공용 물건을 사용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놔요. 종이에다가 오늘은 누가 썼고, 그 다음 누가 썼고, 여기다 다 적어놔요. 그래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걸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1인 1역을 이때 사용하면 어떨까요? 여기 부근에 있는 공용 색칠 도구를요. 1인 1역을 맡은 사람이 항상 잘 꽂아놓고 혹시 뭐 떨어진 게 없는가 다시 여기다가 잘 정리하고 사라졌으면 그 즉시 이거 누가 썼니? 하고 물어보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해결 방법도 누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어때요? 예서의 의견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토의 주제로 가장 알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여기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토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잘 알아두세요. 참가자라고 부른다는 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참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참가자들이 이제 앞으로 토의를 할때 반드시 여러 의견을 내놓을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의견을 골라내는 연습도 해봐야 된다는 거. 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이 의견이 가장 좋은데, 그러면 이 의견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공기문. 토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아, 나 오늘 발 씻고 잘까? 씻고 자지 말까?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토의와 토론 다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 것은 토의. 그리고 할까? 말까? 예? 아니요. 이렇게 한두 가지의 의견만 필요로

하는 것은 토론. 자, 그럼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다 나왔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토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의의 절차 나갑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저는 아시아를 연구하는 지역학자이자 경영학자로 기업의 역사를 통해 무엇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지를 탐구하는 비즈니스 히스토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흥망성쇠와 산업의 변화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늘 거대한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낮은 국가 인지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실력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절을 견뎌야 했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한국 제품들은 주로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상품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가격으로 승부하던 나라에서 세계가 먼저 찾는 혁신 국가로 거듭나기까지 그 대전환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오일 쇼크와 외환위기 같은 대격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매번 위기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으며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극적인 성공을 몇몇 천재적인 창업주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영웅 서사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도전의 이면에는 국가의 정교한 산업자원 전략이 있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비전을 현실로 빚어낸 무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후발 주자를 넘어 당당히 세계 시장의 주역이 된 대한민국 산업사를 조명해 보려 합니다. 시련을 기회로 바꾸며 걸어온 대한민국 산업의 치열한 생존과 성장의 역사. 그 첫 번째 강의는 K조선, 그 50년의 항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5척 중 한 척은 한국이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배냐겠죠.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 그 시장은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 운반하는 LNG 운반선. 한 척 가격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의 세계 발주량 60%, 그 이상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값싼 배는 다른 나라도 만들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배는 한국이 만든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한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기업도 해내지 못한 기록을 세웁니다. HD 현대가 1974년 첫 배를 인도한 지 반세기 만에 누적 5,000번째 선박을 인도한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의 역사를 가진 유럽도 일본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었습니다. 미국도 조선업 되살리기에 한국의 손을 내밉니다. 일명 마스카 프로젝트.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50여 년 전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조선소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기술도 돈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형 조선소 하나 없던 세계 최빈국이 어떻게 세계가 먼저 찾는 조선 강국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안팎,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라가 먹고 살 길은 수출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부존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철광석도 원유도 다 수입해 가공해서 다시 내다 팔아야 했죠. 나라 경제 전체가 바닷길에 실려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는데 비싼 값을 사오니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수입도 줄이고 수출 상품도 되고 일자리까지 생깁니다. 정부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조선업에 주목한 건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배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가장 큰 벽은 돈이었죠.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커서 국내 어느 대기업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조차 한 차례 거절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처음엔 선뜻 받지 않고 여러 차례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구도 쉽게 짊어지기 어려운 위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그 사람이 다시 나서게 되죠.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때 한국 조선의 무모하면서도 대담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500원짜리 지폐이라는 신화처럼 회자되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1971년 정주영 회장은 차관을 얻으려 여러 곳을 돌았지만 거듭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엔 조선소도 도크도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영국의 선박 중개사 AMP 애플도어의 찰스 롱버튼 회장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정주영은 500원 지폐의 거북선과 울산 미포맛 백사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가진 것 없는 나라의 기업가가 무엇으로든 신뢰를 만들어놔야 했던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차관 보증 기관은 또 다른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곳에 돈을 빌려주려면 배를 사겠다는 선주부터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부터 팔아야 하는 상황. 정주영은 백사장 사진과 지도, 빌려온 도면을 들고 그리스 선주 조지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을 계약을 따내죠. 국제 시세보다 16% 싼 값에 2년 6개월 만에 인도한다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그 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만드는 전례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24시간 연속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한국엔 조선 전문 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주영은 덴마크 조선소의 기술 이사를 초대 사장으로 영입하고 조선소 안에 훈련원부터 세웠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에 보낸 연수생들은 도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견제 속에서 어렵게 익힌 것을 메모해와 다시 그리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974년 6월 28일 울산 조선소 준공식과 그 배의 명명식이 같은 날 열립니다. 1호선의 이름은 애틀랜틱 베른. 길이 344m,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선주 리바노스는 완성된 배에 만족했고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9척을 추가로 주문을 합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무대에 처음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쉬운 길은 절대 없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로 유가가 폭등하고 해상 물동량이 급감하자 유조선 수요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리스와 홍콩 선주들은 이미 발주한 초대형 유조선의 인수를 거부했고요. 완성된 배들은 울산 앞바다에 묶였습니다.

남들은 실패한 배라고 봤지만 정주영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팔리지 않는다면 직접 운영하자는 것이었죠. 1976년 인수가 거부된 유조선 세척을 바탕으로 아세아 상선을 설립했고요. 이 배들은 곧 원유 운송에 투입됩니다. 이게 훗날 HMM으로 이어지는 해운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위기를 손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한국조선업은 위기 때마다 주저앉기보다 새로운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훗날 더 큰 도약의 밑거름이 됩니다. 현대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을 경쟁시켜서 산업 전체를 키우려고 했고요. 대기업들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삼성중공업은 1974년 일본 IHI와 협작해 설립됐지만 출범하자마자 오일쇼크를 맞아 조선소 건설을 미루고 산업기계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1977년 거제의 우진조선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대우도 달려들었습니다. 거제 옥포 대형 조선선은 원래 대한조선공사가 1973년부터 짓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대우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 1981년 대우조선공업이 출범합니다. 이렇게 현대, 삼성, 대우, 이른바 조선 빅3 체제가 갖춰집니다. 1983년 현대중공업은 창립 10년 만에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 건조량을 기록하며 일본 미쓰비시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릅니다. 다만 이때는 현대 한 회사의 기록이었고요. 국가 전체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역전은 1993년에 이뤄집니다. 한국은 수주량 기준 세계 점유율 37.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섭니다. 먼저 앞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이었습니다. 설계 능력과 엔진 기술,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기술은 그 이후에 하나씩 채워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 싸고 빠르게 배를 건조할 수 있었을까요? 먁저 공정 혁신입니다. 배는 블록 공법으로 만들죠. 배를 여러 덩어리로 나눠서 만든 뒤 합치는 방식인데요. 사실 한국이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법입니다. 한국이 잘한 건 이걸 남들보다 더 크고 더 정밀하게 해냈다는 점입니다. 블록을 최대한 키워 조립 횟수를 줄였고요. 여러 곳에서 따로 만든 블록을 합쳐도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관과 전선도 좁은 선체 안이 아니라 블록 단위에서 미리 끼워 시간을 줄였습니다. 현장 작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여기에 울산, 거제, 전남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조선 클러스터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기술은 아직 일본을 못 따라가도 같은 배를 더 싸고 빠르게 만들어낸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세 회사는 또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현대중공업은 엔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엔진을 국산화해서 2001년 독자 모델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배의 심장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이 기술은 이후 발전 설비로까지 확장됐습니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던 쿠바 전역에 공급돼 쿠바 10회소 집회의 뒤편에는 이 발전 설비가 실려있을 정도입니다. 대우조선은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배를 택했습니다. 첫 국산 잠수함, 최초의 전투용 잠수함, 그리고 첫 독자 개발 구축함 광개토함을 건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서 가스를 곧바로 기화해 보내는 운반선, 쇄빙 LNG선까지 세계 최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하나오션의 방산, 특수선 경쟁력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과 해양설비에 집중했습니다. 첨단 LNG선 기술을 축적한 데 이어서 2013년에는 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액화, 저장하는

이 부유식 설비 FLNG를 세계 최초로 진수했습니다. 웬만한 상선 100척의 가치를 넘어서는 초고가 선박입니다. 이 FLNG는 지금도 삼성중공업의 확실한 간판 제품입니다. 세 기업은 같은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를 파고들면서 경쟁을 했고요. 그 결과 한국 조선업의 전체 역량은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HD현대가 상선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계 최초로 누적 5천 척 인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면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FLNG 11척 가운데 7척을 삼성이 수주해서 점유율 60%를 웃도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시장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2024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전격 인수하면서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제조업에 직접 진출한 것입니다. 이 거점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의 전초 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물량으로는 중국이 세계 1위, 한국은 2위입니다. 한국이 지키는 건 어렵고 비싼 배, 즉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조선업은 흔히 사양 산업이라 불립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후발국의 추격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 일본은 모두 세계 조선업의 정점에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사람의 결단이나 한 시기의 정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K조선의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정책, 기업의 투자, 연구자와 엔지니어의 기술 개발, 현장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 수많은 협력업체의 역량이 수십 년 동안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쩌면 그 출발점은 추격자의 불만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못 만드는가? 이 질문은 배우고 축적하고 결국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하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한국식 전진력, 뭐 K-Forward Mindset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재의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배우고 축적하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또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힘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책을 탁 펼쳐서 즐겁게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말들 하는 그 문해력 그리고 어휘력을 쉽게 갖출 수가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엔딩으로 끝날까요? 저는 해피엔딩을 예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나오는 표현이죠. 제귀대명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제귀대명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Immediately,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Using her horn, she moved them one by one.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ses.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Luna smiled.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From then on,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s with her unicorn family.
0: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이 바로 이 책을 끝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착실하게 읽은 결과 또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끝내게 되었네요. 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Immediately, 즉시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Immediately, 즉시 Luna는 상상했습니다. 상상했는데 무엇을 상상했냐면 다른 어떤 것을 상상했는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을 상상한 것이죠. 그래서 herself, 요거 곧 Fun Reading Grammar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녀 자신을 상상했는데요. 어디에 있는 Luna 자신을 상상했냐면 at the past, 그 산길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그녀는 느꼈습니다. A whooshing feeling.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whoosh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는 휙 지나가다 whoosh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리나 동작에서 왔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휙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She was on the move.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 중이었다 이렇게 하게 되지만 원래 우리가 move라는 것이 움직이다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move가 이동, 이런 명사로도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품사로 쓰이기도 하고 의미가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아, move가 우리가 I moved, he's moving now. 그는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움직이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she was on the move. 아, 이런 방식으로 명사로도 쓰이는구나를 새롭게 알아두시면 참 좋겠죠. 계속 보도록 할까요? When Luna arrived, Luna가 도착했을 때 지금 어디에 도착하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은 바로 책을 좀 앞으로 돌려서 지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녀가 함께 있었던 그 야생 말의 무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다른 유니콘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위험에 처한 그녀의 원래 있었던 무리가 위험에 처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th. 그녀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huge pile, 아주 거대한 huge, 거대한 pile, pile이라고 하면 더미를 보았습니다. 혹은 쌓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쌓여있는 것이니까 쌓아놓은 것이라기보다는 더미라고 하면 되겠죠. 눈더미를 보았습니다. of snow blocking the path, 그 산길, 그 길을 막고 있는 눈더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더미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눈더미를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를 하기 전에 우리 뭐 한다 그랬죠?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 이 herself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성기홍이고요. 저의 닉네임은 효린파파입니다. 맞죠?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erself라는 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Fun Reading Grammar. 바로 제귀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제귀대명사.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다시 나 자신을 가리킨다.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제, 다시 제자. 귀,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대명사이긴 한데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대명사. 그래서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주어가 예를 들어서 he이고요. 목적어가 he이면은 같이 he, 그다음 목적어에 힘을 써야 되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네? 그러면은 himself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The teacher introduced herself. 자, 예를 들어서 the teacher이 여자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 선생님은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소개했냐면, A라는 학생을 소개한 거 아니고요. 그 the teacher의 친구분을 소개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소개했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the teacher introduced her이 아니라 herself. 저기 앞에 있는 밑줄 친 the teacher과 여기에서 소개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목적어잖아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self를 붙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 그러면 그 목적어에 self를 붙여준다. 그게 바로 제귀대명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He looked at himself in the mirror. 그는 보았다. Look at. 무언가를 보긴 보는데요. In the mirror. 거울에서 누구를 보냐면 거울에 비친 다른 무언가를 볼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he라는 사람은 누구를 보냐면 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거울 앞에 서서 그라는 사람이 거울 속에 있는 그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스스로 그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he looked at himself가 되는 거예요. 그냥 him이 아니라 himself, self를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밑줄 친 he와 그리고 여기 있는 목적어가 같을 때 바로 himself 이렇게 제귀대명사라는 친구를 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강조의 제기대명사. 이것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조를 할 때, 이 문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강조를 해야 될 때, 제기대명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He himself fixed the leak. Leak이라는 것은 무언가 물이나 어떤 파이프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 새고 있다. 그렇게 할때이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 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고쳤다. 그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을 고쳤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의 제기대명사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기대명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he fixed the leak라고 해도 말이 될까요? himself를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fixed the leak. 그는 the leak. 뭔가 새는 것을 고쳤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 바로 다음에다가 he himself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그는 그 스스로 그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을 고쳤다.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좀더 he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himself를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조의 제기대명사는 그첫 번째 목적이 말 그대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himself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he를 강조하는 것이죠. himself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법적인 특징은 뭐냐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himself를 빼더라도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강조의 제기대명사가 없어졌을 때도 완전한 문장이 되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 두 가지를 가집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Anna made the dress herself.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로 herself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herself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Anna made the dress. 문장이 끝났어요. Anna는 드레스를 만들었다. 괜찮지 않습니까? Anna는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고요? 드레스를 만들었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그녀 스스로

0: 계속 넘어가 볼까요?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Luna는 pointed, 가리켰습니다. 이 뿔을 뭔가를 가리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막 불이 나온다 그랬죠. 햇빛 같은 그런 광선 같은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Luna는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뿔을 눈에 대고 가리켰습니다. A beam of light. beam이라는 것은 빗줄기가 되겠죠. 빛의 빗줄기가 burst out. 뿜어져서 나왔습니다. And melted it all away.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녹여버렸습니다.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그리고 나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mound. mound라는 거 우리 야구 경기할 때 혹시 우리 친구들이 야구를 안다면 공을 던지는 그 선수가 바로 투수잖아요. 타자에게 공을 던져주고 타자가 공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투수가 던지는 곳, 그곳 살짝 이렇게 모래 언덕처럼 돼 있거든요. 흙 언덕처럼 돼 있어요. 야구장을 보면 그걸 마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운드는 더미 혹은 흙더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드는 이 뭔가 쌓여있는 더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루나는 보았습니다. 더미를 봤는데요. 어떤 더미냐면 of rocks, 돌더미를 봤습니다. blocking the way, 그 길을 막고 있는 돌더미를 봤습니다. 아, 지금 이 야생말들, 루나의 무리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오네요. 과연 잘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mediately,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말 끝부분이네요. Using her horn. 이제 다시 이 뿔을 써야 되겠죠? 그녀의 뿔을 사용하여서 she moved them one by one.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그 돌을 하나하나, 그 더미를 치우는 것이죠.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ses. 말들 중 한 마리가 외쳤습니다. 루나야, 네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과거에는 놀렸지만 이제 고마워하고 있네요.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우리가 너무 못됐다. 우리가 너무 못된 걸 너에게 사과할게. 너무나 미안해. 못돼서 너 기분 많이 나빴지. 우리가 사과할게.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루나가 낮에도 행복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요. Luna smiled. 루나가 웃었습니다.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친구가 되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rom then on, 그때로부터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 with her unicorn family. 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날로부터 Luna는 보냈습니다. The days, 여기서 day라는 것은 낮이 되겠죠. 하루,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뒤에 보니까 night가 나오죠. 아, 낮과 밤.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낮들을 보냈습니다. 누구와 보냈냐면 그녀의 때, 무리와 함께 낮을 보냈고요. And nights, 그리고 밤을 보냈습니다. 누구랑 보냈냐면 with her unicorn family, 그녀의 유니콘 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책 한 권을 또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음원을 들어보고 우리 단어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Using her horn, she moved them one by one.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ses.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Luna smiled.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From then on,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s with her unicorn family.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2: Move. Move.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Pile. Pil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Beam. Beam.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0: way. Mound. Mound.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Mean. Mean.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1: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확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휘 확장, 오늘은 un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i는 숫자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 1의, 1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uni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몰랐다면 이제 새롭게 알아갈 수가 있겠죠. 단어를 외울 때 원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외우게 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기억력도 오래 유지가 된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유니콘 있죠? 유니폼도 있고 유니파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는 무엇이냐면 숫자 1을 의미하죠. 콘이 찾아보시면 콘이 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뿔이 하나가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뿔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니콘이 된답니다. 유니콘은 진짜 말은 아니고요. 전설의 동물이긴 하죠.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유니폼. 유니는 이를 의미하고요. form. form 우리 친구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form은 바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형태. 형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형태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이 됩니다. 유니폼이라는 것은 교복이나 군복이나 혹은 우리가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동일한 그런 근무복들, 그런 것들을 유니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유니폼은 다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니,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유니폼이죠. 그 다음 유니파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니파이라고 하면은 바로 유니는 이를 의미하죠. 하나의. 파이가 붙으면은 바로 뭐뭐화하다, 어떻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참 쉽죠. 이렇게 원리를 기반으로 우리 친구들도 단어를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어떻다고요?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이 수학 2단원 함께 공부할 건데요. 자, 수학 2단원, 우리 단원평가 2회와 수행평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학 단원 평가 2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교재 64쪽에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은 어느 것인가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분이 어떤 것이었죠?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아야 되겠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면 1번, 그리고 4번, 5번은 곧은 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중간에 이렇게 굽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4번, 5번은 우선 후보에서 탈락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있는데, 자, 2번 역시 중간에 한번 꺾였어요. 자, 3번은 여러분들 두점 사이를 아주 곧게 이어줬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선분은 두 점을 곧게 이은 것이니까 3번이 되겠죠? 자, 정답 찾았어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반직선 비읍 미음을 우리 그려볼 거예요. 반직선 비읍 미음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 이름을 잘 보세요. 반직선 비읍 먼저 되어져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비읍에서 시작을 하는 우리 반직선을 그려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미음을 지나는. 자, 그럼 비읍에서 미음을 지나는 반직선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반직선 비읍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양 끝으로 곧게 이은 선이죠. 두 점을 지나는 양 끝으로 쭉 한없이 이어지는 선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선에 부합하는, 직선에 맞는 정답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우리 두 점을 지나는 곧게 이은 선, 한없이 이어지는 선, 하나, 그리고 또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둘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런 형태는 어떤 도형이었나요? 맞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반직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그럼, 우리 이렇게 두점 사이를 곧게 이은 것은? 맞아요. 선분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꼭지점에서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도형.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기로 했나요? 맞아요. 각이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 속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실력을 정말 한 단계 더 높이고 싶다면, 이거 너무 쉬운 문제야. 정답 맞췄으니까 끝! 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답을 맞췄다면, 이거는 왜 정답이 될수 없지? 이건 무엇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지? 자, 그런 내용까지도 여러분들 한번더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3번 문제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자, 모두 몇 개? 두 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는 건데요. 우리 이러한 도형을 무슨 도형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바로 각이라고 했지요. 자, 우리 각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각을 보면 여러분들,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각각 들어가는 것은 자, 우리 이 반직선을 무엇이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변 그리고 하나의 꼭지점. 자, 그 상태를 이루는 것, 우리가 각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각, 니은, 디귿, 리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중심이 되는 것, 꼭지점.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디귿에 있는 것이 되겠네요. 자,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자, 디귿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니은을 지나는 반직선 하나, 그다음 디귿을 중심으로 해서 리을로 가는 반직선 하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각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이걸 읽을 때 각,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읽을 수 있죠?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맞아요. 각,

리을, 디귿, 니은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도형의 각의 개수를 모두 합하면 몇 개인지 구해 보는 것인데요. 자, 우리 가를 보면 가에는 여러분들 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가는 각이 없습니다. 자, 가는 각이 0개예요. 자, 나를 볼까요? 나에는 각이 몇개 있나요? 그렇죠. 나는 바로 각이 한개 있네요. 한개 있습니다. 우리 달을 보도록 할까요? 자, 달은 각이 몇 개일까요? 달은 각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네요. 자, 달은 네 개가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세 도형의 각의 개수를 모두 합하면 여러분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다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을 찾을 수 있는 물건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써라 라는 문제인데요. 그럼 우리 직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자, 직각은 종이를 우리가 두번 접었을 때 나타나는 각이 바로 직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를 볼까요? 자, 가에는 여러분들 일단 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가에는 각이 없습니다. 자, 우리 나 보도록 할까요? 자, 나에서 여러분들 혹시 직각 찾았나요? 오, 잘 찾았는데요. 자, 나에 있는 직각은 바로 이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들에서 우리 직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나는 직각 찾을 수 있네. 자, 동그라미 일단 해 두시고.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에는 여러분들 직각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럼 각은 있나요? 네, 각은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들 각이 하나 있죠. 자, 각은 있지만 직각이 아니므로 다는 정답이 될수 없어요. 자, 라를 볼까요? 자, 라. 여러분들 이곳에 직각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각,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우리는 또 무슨 삼각형이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바로 직각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우리 직각을 찾을 수 있는 물건, 나와 라가 되겠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나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는 직각이 모두 몇개 있는지 구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직각을 지금부터 찾아볼 거예요. 직각. 직각 어디 있나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 직각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직각 또 하나 있네요.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 네 개를 찾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네 개가 끝일까요, 여러분들? 네 개가 끝인가? 자, 네 개가 끝인가요? 자, 네개 말고 또 없을까요? 살펴보면 우리 여기에도 여러분들 하나 더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직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변이 이루는 직각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있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옆에를 보실까요? 자, 여기가 직각이면 우리 이쪽에 있는 이 각. 또 여러분 직각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에서 직각은 하나, 둘, 셋, 넷 말고도 다섯, 여섯. 그래서 아, 여섯 개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때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눈에 잘 보이는 각도는 쉽게 찾을 수 있죠. 하지만 반드시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처럼 직각이 되는 부분을 다른 변들을 조합해서 봤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 풀 때는 꼼꼼하게 다른 변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직각이 어디 있나를 꼭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직각이 가장 많은 도형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직각을 찾아서 표시를 해보면 되겠죠. 1번 볼까요? 자, 1번에 직각 표시해볼까요? 직각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직각 몇 개? 한 개. 아하, 여기 1번은 한 개구나. 그럼 2번 볼까요? 자, 2번에는 여러분들 직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2번에는 직각이 없군요. 자, 2번은 0개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도 여러분들 직각이 있을까요? 자, 직각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이 도형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더라도 직각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아, 우리 3번 역시 0개가 되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아, 4번은 우리 직각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4번은 4개 있습니다. 5번 볼까요? 자, 5번은 여러분들 직각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4번처럼 직각이 4개인 사각형?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었죠. 자, 만약에 이 4변의 길이까지도 모두 같다면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5번처럼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이 문제를 풀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직각이 가장 많은 도형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형의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삼각형이라고 하지요. 삼각형. 진짜 삼각형이 맞나? 봤더니 각이 세개 있다라고 하네요. 아, 그러네. 각이 세개 있는 도형이니까 삼각형 맞구나. 정답은 삼각형.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왜요? 마지막 조건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마지막 조건이 뭐예요? 직각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각 중에서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우리 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바로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우리 10번에 우리 정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1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도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닌 이유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해결했던 문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이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죠.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앞에서 봤을 때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각이 직각이어야 직각삼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오른쪽 도형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도형 보니까 첫 번째 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맞구나. 두 번째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역시 맞네. 그럼 삼각형 맞겠네. 자, 그런데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정말 필수한 조건이 있었죠? 한 각이 직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직각을 찾을 수 있나요? 없지요. 자, 따라서 우리 오른쪽 도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한 각이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우리 친구들이 썼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는 종이에 그어진 선을 따라 잘랐을 때 생기는 직각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모는 종이에 있는 선을 여러분들 가위로 만약에 다 잘랐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다 자르면 우리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어떻게 직각삼각형이 나올까요? 자, 우리 자르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조각조각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우리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들어있는 삼각형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네 개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의 정답은 네 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형이 직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서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직사각형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럼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보아야 되겠죠?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각이 모두 어떤 상태가 여러분들 직사각형인가요? 그렇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 되겠죠.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 바로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 볼까요? 네 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하, 자, 이 도형이 직사각형이 아닌 이유가 네 변의 길이가 달라서 직사각형이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선 가장 필수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네 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네 변의 길이가 달라서 직사각형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네 변, 변의 길이와 관련 있는 것은 우리 정사각형이었죠. 직사각형 중에서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만 정사각형이었으니까요. 자, 따라서 우리 기억은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겠죠? 자, 니은은 그럼 맞는지 볼까요? 내각이 모두 직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각이 모두 직각이 아니에요. 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변이 4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변이 4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게 직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으로는 맞지 않죠. 따라서 우리 다음 도형이 직사각형이 아닌 이유, 바르게 설명한 건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직사각형을 두개 그리는 문제입니다. 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죠. 자, 네 개의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정사각형 역시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 이외에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고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그려도 정답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이와 태호 중에 바르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제인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직각이야. 자, 정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직각이죠? 맞습니다. 자, 우리 제인이가 이야기한 거는 맞아요. 그럼 태우가 이야기한 게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직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아니죠. 자, 직사각형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이 추가가 되면 정사각형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제인이가 이야기한 거에 추가해서 태호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자, 이러면 이것은 정사각형에 대한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는 제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직사각형에 선분을 한개 그어서 정사각형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직사각형입니다. 자, 네 개의 각이 모두 직각이지만 변의 길이가 다르죠. 자, 근데 정사각형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럼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려면 우리 여기를 보면 세 개죠. 자, 3cm군요. 한 칸을 1cm라고 하면 여긴 3cm고, 자, 우리 가로를 보면 6칸이에요. 아, 6cm구나. 그러면 우리가 작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한 변이 3cm인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6cm를 반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6cm를 반으로 나누면 똑같이 3cm, 3cm, 3cm, 3cm. 아, 정사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정사각형 한 개, 두 개를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3cm가 되는 지점을 서로 연결한 선분을 그으면 정사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직각의 수와 길이가 2cm인 변의 수는 각각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직각의 수 구해야 되고 길이가 2cm인 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직각 찾아볼까요? 가에서는 직각을 한개 찾을 수 있군요. 나에서는 여러분들 직각을 몇개 찾을 수 있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찾을 수 있죠. 자, 우리 다 볼까요? 다 직각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그러면 한 개, 네 개, 네 개니까 직각의 수는 총 9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길이가 2cm인 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cm면 자, 모는 종이 한 칸에 가로 세로가 1cm이니까 두 칸을 찾으면 되겠죠? 자, 2cm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는 2cm보다 넘겠죠?
자, 그럼 여기서 2cm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있군요. 자, 그럼 다에서도 2cm가 있을까요? 아, 있네요. 하나, 그리고 둘. 그러면 이곳에서 한 개, 이곳에서 네 개, 다에서 두 개니까 여러분들 길이가 2cm인 변의수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9개, 7개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면이 6cm인 정사각형 두 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이 직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의 합은 몇 cm인지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각각은 정사각형이었어요. 자, 정사각형의 특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이었죠. 그럼 변의 길이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 6cm죠. 자, 여기도 6cm겠고요. 자, 여기도 6cm. 여기도 6cm, 여기도 6cm겠죠. 자, 그런데 직사각형 네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직사각형 상태에서는 자, 가장 긴 변이죠. 6 더하기 6 얼마인가요? 12cm입니다. 자, 12cm가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6cm가 두개 있네요. 자, 6cm가 두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해주면 24cm, 12cm 나오죠? 자, 24cm, 12cm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36cm가 되겠죠?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36cm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19번 문제입니다.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정사각형이 몇개 있나 봅시다. 자, 그 전에 정사각형의 의미 생각해야겠죠?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것부터 찾아볼까요? 하나가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하, 여덟 개구나. 작은 건 여덟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변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두 개, 두 개. 아, 그럼 이렇게도 하나가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자, 한 개, 그리고 두 개.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한 개, 두개한 다음에 이 가운데에 또 2cm, 2cm짜리가 있네요. 자, 세 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한 변이 세 개라면 여기도 세 개가 되어야 정사각형이 되는데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죠. 자, 그럼 여덟 개와 세 개를 더해주면 여러분들 몇 개가 됩니까? 맞습니다. 11개가 되지요.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1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철사로 한 변이 5cm인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전체 철사의 길이가 70cm일 때 정사각형 모양을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고 남는 철사의 길이가 몇 cm인지 풀이과정 쓰고 답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변이 5cm인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길이는 얼마일까요? 5cm짜리가 4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사각형 하나에 20cm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70cm에서 빼줘보는 거예요. 70cm에서 20cm를 빼고, 자, 2cm 더뺄수 있죠? 또 2cm를 빼고, 또 2cm를 빼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빼면 여러분들 남는 건 70cm에서 20cm가 3개니까 60cm죠. 70에서 60을 빼면 10cm입니다. 자, 그러면 10cm를 가지고는 20cm짜리 정사각형을 더 이상 만들 수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총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얼마가 남습니까? 그렇죠. 10cm의 철사가 남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풀이 과정과 정답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풀었던 과정, 식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이 내용의 식이 들어있는지. 아, 그래서 이걸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잘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수행평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7쪽이고요. 수행평가 1번입니다.
두 도형의 이름을 각각 쓰고 직선과 선분의 다른 점을 쓰는 문제입니다. 우리 도형의 이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은 두점 사이에 곧게 이은 선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선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니은과 같이 우리

두 점을 더 지나서 한없이 양 끝으로 이어진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선분과 직선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 때는 규칙이 있죠. 자, 우리 점의 이름까지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분 디귿 리을 또는 순선 상관없죠. 선분 리을 디귿이라고 적어주고 니은 역시 순서에 상관없이 직선 디귿 리을 또는 직선 리을 디귿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다른 점은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그렇죠. 선분은 두 점을 곧게 이은 것이고 직선은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곧은 선이다. 자, 그래서 선분과 직선의 차이를 잘 쓰면 우리 수행평가 1번 문제는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직각삼각형을 3개 그려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의 의미에 맞게 그려야 되겠죠. 직각삼각형의 의미는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3개의 선분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되 반드시 하나의 각은 직각인 삼각형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3개의 선분을 이용하지만 반드시 하나는 직각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가장 큰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만든 정사각형의 4변의 길이의 합은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정사각형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각이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큰걸 기준으로 하면 7cm로는 9cm짜리 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7cm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만들면 여러분들 7cm짜리가 4개가 있겠네요. 7cm짜리가 4개가 있으면 자,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들? 99단 공부했었죠? 7이 4개 있네요. 7, 4, 28. 아하, 그럼 4변의 길이의 합은 얼마다? 28cm다. 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풀이 과정으로 쓰고 답 28cm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정사각형 6개를 겹치는 부분 없이 이었습니다. 기억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5cm네요. 자, 5cm, 5cm. 자, 그리고 또이큰 사각형은 안에 똑같이 이네 개로 나눈 사각형이랑 똑같겠죠? 자, 그럼 여기도 5cm, 여기도 5cm네요. 아, 그런데 우리 이곳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5, 4, 20cm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6개를 겹치는 부분 없이 이어 붙였으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그림을 그리면 정사각형 6개면 우리 여기에 또 4개가 있는 것이고 또 4개가 있겠죠? 그럼 하나가 5cm라고 했으니까 5cm, 5cm, 5cm, 5cm, 5cm, 5cm. 5cm가 모두 몇개 있어요? 6개 있죠? 자, 5cm가 6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 30cm다. 그래서 우리 기억 5 더하기 5, 한 변이 10cm이고 가장 큰한변 20cm다. 자, 그러니까 우리 20cm, 10cm, 10cm인데 20cm가 3개 있으니까 30cm가 나온다라는 걸 풀이 과정으로 적어주시고 정답 30cm를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네 가지 문제의 수행평가까지 함께 해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마지막 미션 준비했습니다. 자, 친구들이 말하는 도형 이름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수학까지 마무리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엔 과학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이제 7단원 전기와 자기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번 단원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친구들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요, 사실 뭐 내용이 막 어렵다기보다는 전기나 자기나 딱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떡하나요?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와 자기, 최대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또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 믿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7단원에서는요, 먼저 우리 주변에 이제 뗄래야 뗄수 없는 이 전기라고 하는 거, 전기 발생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자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언뜻 봐서는 이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현상인 것 같은데요. 우리 단원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두 세계관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때요? 좀 이제 뭔가 흥미가 생길 것 같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또 재롱잔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또 바로 과학 마술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통 어떤 물체를 잡고 있던 손을 딱 놓으면 이 물체는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선생님의 이 요술봉으로는요, 중력을 이기고 물체를 위로 뛰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술봉은요, 어디에도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람 없이 물체를 띄울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 제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할까봐 자,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비닐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얘를요, 이렇게 요술봉에 놓고 작동을 시키면, 얍! 자,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잠깐이나마 우리 친구들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퀴즈 나갑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바람 없이 비닐을 위로 띄울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 보면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 열심히 공부하고 나시면요. 아, 여기에 숨은 비밀을 전기력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의 발생을 이야기하려면요. 우리 다시 4단원으로 돌아가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인 원자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요.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 배웠거든요. 기억나시죠? 자, 이 원자의 구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가운데에는 질량이 굉장히 큰 원자핵이 있었고요. 그 주변을 굉장히 가벼운 전자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요. 이 원자핵과 전자, 이 작은 입자에서부터 이미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원자핵이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띄었던 것이고요.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에서부터 이미 잠재적으로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평상시 상황에서는 이 원자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같아서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이 가벼운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마찰과 같은 충돌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미 4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중성 상태였던 이 원자에서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게 되면 전기적인 중성이 깨지게 되면서 전하를 띠게 되는데요. 우리 그 입자를 뭐라고 불렀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온, 원래 중성 상태였던 입자가 전하를 가진 입자가 됐을 때 이온이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미 우리는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사실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4단원에서는요. 그 입자 하나, 이온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여러

입자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물체가 전체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체적으로 전자를 얻어와서 그 물체 자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결국 전기의 발생은 누구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바로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전기 부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지만 전기의 발생을 이 전자의 이동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모든 내용 다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원자핵은 굉장히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벼운 이 전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전기가 발생하는구나. 이거를 꽉 잡고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전기가요. 전자의 이동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 전자의 움직임이요. 한번 전자들이 이동을 했다가 그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서 전기적 성질이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 정전기라고 합니다. 우리 정지에 있다. 할때이 정자거든요. 멈춰 있는 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가요. 머물러 있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흘러가는 전기다라고 해서 흐를 류자를 써서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학교 2학년에서는 뭘 배우느냐? 바로 전기가 정전기가 발생하는 원리, 그리고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 이거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전기 중에서도요, 이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 물체를 마찰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 마찰시키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정전기를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 정전기 유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배울 겁니다. 자, 큰 틀이 잡혔다면, 우리 처음 정전기 중에서도 이 마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정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 전기 뜻을 한번 보면요. 마찰 전기란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해서 생기는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물체를 마찰시키기만 해도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좀더 자세히 그림으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이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요, 평상시에는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들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들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인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두 개를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슥슥슥슥 마찰만 시켜도 이두 물체에 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도 역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특정한 어떤 물체는요,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애들이 있고, 또 어떤 물체는 전자를 잘 내어주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물체가 만났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비비게 되면 전자들이 직접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털가죽 같은 애들은 전자를 잘 내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플라스틱 막대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잘 얻어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둘을 딱 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더 얻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물체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털가죽은요, 전자를 내어줬기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더 우세해져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대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대전은 또 무엇인지 한번 단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았던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그 물체들이 대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전된 물체를 체자를 그냥 그대로 붙여서요. 대전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전기가 생겼네. 끝.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요, 또
또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힘을 바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를 띤 물체들, 그게 바로 대전체죠. 이 대전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도 우리 4단원에서 살짝 맛보기로 배웠습니다. 이온 공부할 때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적으로 끌려가고, 그쵸? 그리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적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면서 이온의 전화확인 실험, 우리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두 물체, 예를 들면 하나는 플러스 전하,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이두 물체 사이에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끌어당길 인자를 써서요,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두 물체들 사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둘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거나 혹은 둘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상태일 때, 이때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밀어낼 척자를 써서 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석과도 비슷하죠? 자석도 N극, S극은 서로 끌어당기지만 서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전하, 그러면 좋아 이러면서 끌어당기고 서로 같은 전화할 때는 싫어하면서 밀어낸다. 좋아, 싫어.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대전도 설명하고 뭐 이런 힘이 작용한다 이것도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정말 저렇게 전기가 발생하나? 아, 정말 그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직접 진짜로 이 전기력이 작용한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실험입니다. 바로 풍선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방금 플라스틱 막대와 털 가죽을 마찰시켰을 때 마찰 전기가 발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선생님의 머리털을 이번에는 이용해 볼 겁니다. 자, 이런 보통 털들, 머리카락들은요, 전자를 잘 내어줘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플라스틱 막대라든지 이런 고무 재질은요, 전자를 잘 받아와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물체를 서로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선생님의 머리카락과 풍선은 둘다 대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각각 어떤 전하로 대전되나요? 맞습니다. 서로 반대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쵸? 당연하죠. 하나는 전자를 뺏겼고, 하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요. 자, 그럼 둘 사이엔 어떤 힘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바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쭉 풍선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끌려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막 옷이 쓸리거나 마찰이 일어나면은 찰싹찰싹 달라붙는 그런 정전기 현상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되셨나요? 자, 머리 정리 한번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전기력 공부했습니다. 자, 마찰 전기가 생기는 원리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심지어는 직접 마찰을 시키지 않고도 정전기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정전기를 유도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대기만 하면요, 원래는 대전되지 않았던 이 물체였는데 이 물체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그 대전체와 서로 다른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대전체와 멀리 있는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원래 중성 상태였던 이 알루미늄 캔에다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대전체를 갖다 댔더니 가까운 쪽은 플러스로 그리고 먼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 이러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정전기 유도를 그냥 결과만 냅다 막 암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요. 절대 이것도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뭘로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우리 일반화해서 이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그림을 나타낸 상황이 바로 이 왼쪽 그림입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원래 중성 상태였던 금속에 가까이 되게 되면요,

이 금속 원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원자 핵 속에 전자를 잘 붙잡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잘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해서 금속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들이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재기만 해도 그 속에 들어있었던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동하는 방향 생각해 볼까요?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으므로 전자도 마이너스 전하죠. 그러니까 좋아라고 해야 될까요? 싫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같은 전하니까 싫어라고 하면서 먼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더 멀리 있는 쪽에 전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요. 즉, 대전이 된 것이고요.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전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의 이 힘이 더 세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즉,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접촉을 하지도 않았어요. 갖다 재기만 해도 이러한 전기력 때문에 대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전기 유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반대 결과가 나올까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댑니다. 자, 이번에도 움직이는 건 누구다? 맞아요. 원자핵 아니에요. 가벼운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좋아라고 해야 될까요? 싫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띤 대전체이기 때문에 전자들이 좋아라고 하면서 가까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전자들이 몰려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요. 먼 쪽은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이 플러스의 전하가 더 세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럼 이두 경우 모두 일반화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언제나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띠고,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언제나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된다. 당연하죠. 이것도 전기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결과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할지 판단을 해서 우리 친구들 이해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제 전자들이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전류. 이것은 흐를 류자를 써서 전기의 흐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전하의 흐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데요. 자, 이 전하가 흐른다는 거잘 생각해 보세요. 양전하가 흐르는 걸까요? 혹은 음전하가 흐르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음전하가 흘러야 돼요. 왜죠? 맞아요. 전기는 언제나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가벼운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쭉 흘러간다라고 해서 전하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요, 1초 동안 얼만큼 전선의 단면에 이 전자들이 많이 통과하는지 그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우리 얼마나 빠르게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시간 단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 기준은 바로 1초입니다. 그래서 딱 1초 동안 그 전선의 단면을 싹둑 잘랐을 때그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전류의 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이것의 단위로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도선에서 전하가 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입자 수준에서 크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이 전자들은요, 특정한 방향성 없이 막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막 튕겨가지고 막 운동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자, 그런데 전압이 걸리게 되면은 이 전자들이 일제히 한쪽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어느 극으로 끌려갈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기력을 적용을 하면요, 서로 반대극인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전류라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언제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전류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뭔가 충돌을 하죠? 전자가 진짜로 이동하는 것은

큰 영국의 혼란을 야기할 것 같으니 우리 그냥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원래 쓰던 대로 쓰자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실제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구나라고 이 부분을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은근히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유까지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들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한쪽으로 흐를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전자를 계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또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요.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전류도 흐를 수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전압의 크기를 쓸때 단위는 V라고 쓰고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는 단위를 쓰고요. 저항이 만약에 똑같다면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당연히 전압이 크면 클수록 원인이 즉 능력이 더큰 것이니까 전류의 세기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즉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류를 잘 흐르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반대로 전류를 잘못 흐르게 방해하는 힘도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을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전기 저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단위는요, 이렇게 귀여운 문어 모양, 문어 머리 모양 이렇게 써주시고 읽을 때는 옴이라고 쓰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생기느냐? 자, 이것 또한 이 원자의 구조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도선 내부에서 이 자유전자들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동하는 길목에 원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 저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옴은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저항값이라고 정의를 해 두었고요. 이러한 저항의 크기는 물체의 모양 혹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도체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방해를 더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아지게 되고요. 즉,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반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항의 크기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저항의 크기는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저항은 당연하게도 이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길이와는 비례하고요. 또 전자들이 지나가는 이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류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자의 종류마다 전자를 잘 붙들고 있는 애가 있고 잘 내어주는 자유롭게 돌아다녀주게 하는 원자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항이 작아서 전압을 작게 걸어도 전류가 잘 흐르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도선으로 많이 쓰는 물질을 우리 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저항이 매우 커서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 이러한 것들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뭐 유리라든지 종이 이런 것들이 있죠. 특정한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를 때는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다라고 해서 반도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와 전압, 저항 이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은요, 바로 주인공이 전류라는 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느냐, 약하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 제품을 이용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전압과 저항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전류는 전압과 비례하는 관계였고, 저항과는 반비례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I는 얼분의 V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자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입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이 양쪽의 저항값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V는 IR, V는 IR.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사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습관적으로라도 I는 얼분의 V라는 이 전류와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수식에도 다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주인공은 전류의 색이 I이기 때문에 자, I는 얼분의 V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메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딱 하나 간단한 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입니다. 전압이 커질수록 당연히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능력이 커지는 거니까 전류도 함께 증가를 합니다.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왔죠? 하지만 또 다른 이 X축과 Y축에 다른 변인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연습도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류 전압 저항 이것이 눈으로는 딱 보이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의 흐름으로 종종 이러한 전류라는 현상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전기회로와 물의 흐름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잘 대응시켜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물의 흐름부터 볼게요. 물이 계속해서 수도관에서 순환하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이 선을 도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의 흐름을 전류가 흐르는 것에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물이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었나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물의 높이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높이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떨어지고 끝나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전류가 계속해서 이 도선에서 순환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근본적인 원인, 전압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물의 높이차를 유지시켜주는 장치는 이 그림에서 누군가요? 펌프죠. 그런 것처럼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는 전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기회로에서는요,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에 빛을 밝히는 이런 상황에 대응시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제시했던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의 답을 할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 비닐을요, 선생님이 바람 없이 이렇게 위로 붕 뛰었거든요. 자, 너무 신기하죠? 착 붙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띄울 수 있었을까요? 자, 전기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밀어내는 힘이 발생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막대기와 이 비닐 사이에는 서로 어떤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된 것일까요? 맞습니다. 밀어내려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요술 막대기는요,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막대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닐을 똑같이 플러스 전하를 띠도록 계속해서 대전을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전하를 띠게 되므로 이 막대기와 비닐 사이에는 청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비닐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학 마술의 비밀까지 우리 파헤쳐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우리 저항을 어떻게 연결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전기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혹시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65강 All in One 중화영어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순서고요. 어휘 공부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로 어휘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생각과 표현.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과 표현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삶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1, 2, 3 이렇게 해서 한 3주에 거쳐서 저희가 좀 관련 어휘들을 좀 다뤄볼까 하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입니다. 단어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마무리는 퀴즈로 자 끝내고 자 그리고 나면 오늘 배우셨던 문장들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쭉 따라해 보시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럼 생각과 표현 관련된 단어 1번으로 제가 뭘 뽑아봤을까요? thoughts를 뽑아봤어요. 사실은 thought라고 하는 단어 우리에게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구석이 좀 있어서 뽑았습니다. 자, think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동사입니다. 생각하다. 과거형이 뭐죠? thought. 바로 여기 써 있는 thought가 과거형이고요. 분사는 어때요? thought. ABB형으로 움직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자, PP뿐만 아니라, 과거 동사 혹은 과거 분사. 자, PP를 우리가 이제, past participle 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thought가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뜻다 아시겠지만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거예요? 아이디어도 좋고요. 계획도 좋아요. 의견도 좋습니다. 혹은 뭐 그림 따위도 좋아요. etc.는 기타 등등 되겠죠. 관계대명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is formed. 형성되어 있는 건데요. in your mind. 아,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그림 같은 것도 좋고요. 의견도 좋고, 플랜, 계획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아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바로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thought는 명사로 생각의 뜻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어서 제가 지금 요 단어를 골라봤어요. 대부분들 알고 있었던 단어라고 생각할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유의하시면서 이 단어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어때요? I don't like the thought. 나는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자, of 이하로부터 수식받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적 수식어가 뒤에 왔는데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어떻죠? 자, 이제 walking 앞에 또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와 있어요.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과 목적격으로 쓴다. 자, 따라서 you walking home al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 가는데요. 어떻게 가요? 혼자서 가는 거죠. 당신이 혼자 가는 자, 그 생각을 별로 나는 좋아하지 않아.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예전에 제가 예문을 뽑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너무 많았어요. 배우시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예문 못 뽑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탁 있어도 제가 자신 있게 탁 뽑아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니까요. 자, 여러 가지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thought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remin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remind라고 하는 단어는 mind가 이제 마음의 뜻이잖아요. 물론 동사로는 이제 mind가 꺼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꺼린다에다가 다시 꺼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remind는. 그래서 다시 마음속에 떠오르게 만든다의 뜻인 거죠. 그래서 make someone 자, 누군가를 어떻게 하죠? 사역 동사입니다. 저 make는 원형 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자, think about something again. 자,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뭔가를. 자, 우리가 이거를 상기시키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요거를 제가 이제 상기시켜 주다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떠어떠한 것을 상기시켜 줬어. 내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조금 좀 상기시켜 주다가 어색한 해석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상기시키다가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기시켜 주다라고 한 데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세상에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학생들이라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수요동사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수요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어때요? 두 개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사, 주다, 제공해 주다, 건네 주다, 보내 주다, 알려 주다. 맞죠? 그러면, IO, DO의 어순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remind는 사실은 상기시켜 주다라는 해석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수요동사처럼 보이게

게끔 일부러 한국말로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수요 동사는 다 주다로 끝난다라고 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싶어서 약간 무리가 있지만, 자, 상기시켜 주다라고 제가 해석을 달아드린 겁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상기시켜 주다.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형식 구조로 원칙적으로 못 써요.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아, 이 녀석은 사람만, 이 I/O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 이 DO 앞에는 of와 about가 이렇게 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상기시켜줬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전치사구가 오기 때문에 요거는 해석은 한국말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상기시켜주다라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목적어와 이것은 부사구가 되기 때문에 삼형식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동사인데 수요동사라고 못 부르는 거죠. 목적어 두 개를 못 취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remind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수요동사인데 사형식으로 못 쓰니까. 자, 그런데 사형식으로 아예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아, 골치 아프네요. 여기에 있는 something이 길어지면 명사의 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사형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사형식의 전개가 전면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수요동사면. 그런데 remind는 제한적으로. 직접 목적어 자리에 누가 나올 때? 명사 절이 나올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remind라고 하는 동사를 몇번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수능 때까지. 제가 보기에 적어도 몇천 번 보실 거예요. 자, 그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혼돈하면 안 되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 활용을 하시고요. 어떤 단어는 뜻만 딸랑 외워놓으면 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법 자체를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편리한 단어들도 세상에 있거든요. 바로 이 remind가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remind가 뜻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상기시켜주다 혹은 상기시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emind의 뜻은 누구나 아니까. 자, remind는 something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something이 대절로 혹은 명사절로 길어질 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예문으로 갈게요. 자, 내가 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월요일 날 있는 그 식사 있죠? 이걸 상기시켜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월요일 날그 식사 있다? 라고 하는 그 식사를, 폴에게 월요일 날 저녁 때 있는 그 저녁 식사를 어떻게? 상기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dinner 앞에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학생들, 이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은요, 어떻게 해석하죠? 저녁 식사의 폴. 선생님 해석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맨날 의라고 하는 1대1 대응만 해놓고 있으니까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of는 해석을 안 하셔도 좋고요. 사실은 of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about의 뜻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어에서. 자, 그래서 그런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삼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폴에게 상기시켜줬어요.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상기시켜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요거는 지금 what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자, 목적어가 없고 목적어가 앞에 what으로 지금 빠져나간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는 다시 사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한적으로 요런 경우에만 사형식 구조가 가능한 동사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 강조를 좀 드려보고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I reminded her. 내가 그 여자에게 어떤 점을 상기시켜줬나요? 이번에는 의문사절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절 대절이 나왔습니다. 그 회의가 어떻게 됐어요? Had been cancelled.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주다라고 하는 일관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remind를 저렇게 번역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바라고요. 2번 마무리 짓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명사 동사 동일형입니다. Praise. 사람의 생각과 표현 어떤 의미일까요? To say or write good things. 좋은 점들을 쓰거나 말하는 거예요. About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물이나 사람과 관련해서 뭐예요? 칭찬하는 거죠. 명사 동사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phrase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명사 동사 동일형이라는 점만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예문으로 갈게요. Thomas should be praised. 자, 이제 수동태 이렇게 써도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토마스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For his honesty 이렇게 돼 있어요. Be praised 다음에는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굉장히 자주 달라붙습니다. 자, for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for는 여러분들 이유라고 보셔도 돼요. 뭐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니? 라고 하면 정직함에 대해서 정직함 때문에 칭찬받아야 돼. 이런 맥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because of 대신에 for를 쓰는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praised와 for는 비교적 결합관계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e praised for 이런 식으로 아예 말 뭉치를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고요. 4번으로 갈게요. realize. real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지금 ize라고 하는 동사가 붙은 거예요. real이 현실이고 실제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로 발전했어요. 자, 뭐냐면, understand or become aware of. 자, be aware of라고 했을 때, 뭐뭇에 대해서 알다예요. 이때 of가 여러분들 또 about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ware가 인식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뭇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다라고 할 때, 자, be aware of라고 많이 쓰는데, 저때 of가 about입니다. 뭐뭇에 대해서 모르던 것이 알게 되는 상태, 이해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깨닫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었던 어떤 것이 딱 현실이 딱 되는 거예요. 깨달아 가지고. 자, 그래서 깨닫다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Cause something to become rea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뭔가가 실현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 현실을 딱 깨닫는 거. 아, 실제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다. realize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현실에 없던 것을 딱 현실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real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자, 두 가지의 뜻으로 발전했다는 거둘다 알아두시고요. 생각과 표현 관련해서 대단히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동사고, 저도 여태까지 사실은 몇번 지문 안에서 사용해 왔던 그런 동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When he watched the TV show. 그 사람이 TV 쇼를 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Suddenly realized. 갑자기 깨달았어요. 여기서의 realize는 여러분들 1번의 의미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뭘 깨달았습니까? He had seen it bef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에 봤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은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4번의 예문까지도 자, 마무리 됐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이제 respond가 되겠죠. 자, respond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보죠, 우리가.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say or write something. 자, 뭔가를 우리가 말하거나 쓰는 것인데, 뭐로써? 바로 as an answer. 대답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To a question or request. 어떤 요청이라든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뭔가를 쓰거나 말하는 거예요. 이 답변하다, 답장하다쯤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응답하다의 뜻으로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respond는 이렇게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은 것이 자동사로 거의 99% 사용되거든요.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respond to A라고 해서 A에 응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예문 가겠습니다. She never responded to my email. 내 이메일에 그녀는 절대로 답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의 다섯

0: 단어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 짓고요. 이제 퀴즈로 가서 자 문항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Respond 뭐예요? 응답하는 거죠. Realize는 깨닫고 실현하다가 되겠습니다. Remind는 상기시키다, 상기시켜 주다 이런 의미고, Thought는 명사라는 점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Praise는 명사동사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좀 넣어보는데요. 그 쇼를 옛날에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자, 깨달았다 뭐예요? Suddenly realize가 되겠죠. 다만 시제가 이제 과거니까 realized 이렇게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자,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요 내용도 앞쪽에서 보신 예문이었는데요. 난 네가 혼자 집에 걸어가겠다는 생각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I don't like the what. 자, thoughts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까지 자, 퀴즈가 또 마무리가 또 됐기 때문에 자, 이제는 앞쪽에서 배우신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셔야겠죠? 자, 그럼 듣고 돌아와서 다시 만납시다.
1: Thought. Thought. I don't like the thought of you walking home alone. Remind. Remind. I reminded her that the conference had been canceled. Praise. Praise. Thomas should be praised for his honesty. Realize. Realize. When he watched the TV show, he suddenly realized that he had seen it before. Respond. Respond. She never responded to my email.
0: Ja, 오늘 생각과 표현 관련된 자, 여러 단어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자, 즐거운 어휘 공부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영어가 점점 정리가 좀 되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좀 편해지고 즐거운 학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억지로 하는 공부보다는 매일매일 뭔가가 늘어간다는 즐거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면서 자발적으로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호가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왜요?
1: 우와.
2: 아? 왜요? 오!
1: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0: 우와. 어떤 게 생겼어?
2: 뭐예요? 무슨
1: 뮤지엄 같아요?
2: 그렇죠. 뮤지엄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1: 근데 적어보니까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오늘?

0: 건축가분들이 만드신 그 모형 그런 거죠?
1: 건축 모양이네요.
0: 그렇다면 건축?
1: 건축?
2: Interior. 아키텍트.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저는 홍익대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SKB 디자인랩에서 건축 설계하고 있는 정재희라고 합니다.

0: 그럼 여기 있는 건축 모형들을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건가요?
1: 네, 건축가는 보통 건축주가 이 실제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3차원적으로 이런 모형을 만듭니다.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2: 아, 저희는 사실 일상에서 이런 모형이나 이렇게 작업하신 거를 보는 기회가 사실 흔치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뭐 이 중 하나 같이 보면서 어떤 건물인지 혹시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세종시 조치원에 원래 예전부터 남아있던 정수장을 그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과 정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도시재생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2: 오, 멋있다.
1: 그리고 이게 가장 긴 모형.
0: 뭐예요?
1: 이 모형은 문화와 상업의 복합시설이에요. 건축주가 의사인데 펜트하우스에 본인이 살면서 갤러리와 카페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하부는 이제 갤러리와 그 카페가 같이 어우러져서 세 가지 다른 용도가 있는데 여기 사이사이 보이시죠?
0: 네. 공간이...
1: 여기는, 네. 여기는 테라스, 그런 옥외 공간들을 준 겁니다.
2: 테라스예요?
1: 네, 네.
0: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딱 보이네요.
1: 이거를 쫙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액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이거를
0: 시간대별이요?
1: 우와. 사람들의 삶을 담은 건물을 이제 설계한 겁니다.
0: 와우.
1: 지금 집을 보셨잖아요.
3: 네. 그
1: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집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예쁜 집 있잖아요. 지붕 있고.
4: 아, 주택 같은.
0: 주택. 마당 있고, 좀 강아지 키울 수 있는 그런 뭔가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집.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집. 근데 관리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5: 저는 어렸을 때 발리에서 살아서 그런지 뭔가 되게 막 크진 않아도 뭔가 자그마하지만 뭔가 자연의 하나 된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같은 그런 그림 같은 집에서 살고요. 사는 게 제 꿈이에요.
2: 저는 종종 집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주방이 좀 크고 좀 이렇게
4: 네,
2: 넓고 뭔가 네, 이뻐 보였으면 하는 주방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1: 다들 너무 좋은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집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삶을 짓고 미래를 꿈꾸는 건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혜린 씨 영어 잘하시죠?
1: 네.
0: 건축가가 영어로 뭘까요?
1: Architect.
0: 아, 예, 네. 맞습니다. 아키텍에 정관사 더를 붙이면 The Architect 돼서 영어 성경에서 조물주, 창조자를 뜻하는 말이 돼요.
1: 예. 아키텍이요?
0: 아키텍처가 아키는 그 으뜸, 그리고 텍처는 기술이라는 뜻으로 으뜸이 되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생각할 때 아, 건축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근본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말을 보면 우리말은 선조 때부터 이렇게 영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지어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지어서. 우리말로 짓다라는 말은 평소에 다양한 의미로 쓰잖아요.
2: 네.
1: 건물을 짓다, 밥을 짓다, 뭐 농사를 짓다, 옷을 짓다, 약을 짓다.
0: 그렇게 짓다는 우리 삶에 필요한

0: 또한 의식주를 모두 형상하는 동작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예요. 나아가서 글을 짓다, 노래를 짓다 같은 창작행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건축은 그런 창작행위를 아우르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짓는 그런 행위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1: 사실 집에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3: 그냥 자는 곳, 쉬는 곳.
1: 돌아가는 곳.
4: 맞아, 맞아.
0: 그렇다면 어떤 집이 좋은 집이고 좋은 건축일까요? 옛날 사람이 얘기한 걸 말씀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3: 아, 아리스,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십니다.
2: 네,
3: 아리스토텔레스.
0: 건축은 인간에게 쉼과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3: 오, 깊네요, 깊어.
0: 행복을 주는 집이 좋은 집이고 좋은 건축인 거겠죠?
2: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요.
3: 맞아요.

0: 건축은 그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해왔는데, 스톤헨지 혹시 아시나요?
1: 네. 네.
0: 그돌 하나가 거의 5톤에서 9톤 정도
1: 5톤인가?
0: 되는 그런 큰 돌을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었을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혼자 한 거는 절대 아닐 거고,
1: 그쵸.
0: 그렇죠? 이걸 옮기려고 해도 여러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합의한 그 가치관이 있었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건축에는 다른 분야에서 발견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문명 시대 신과 교감하기에 지은 피라미드 아시죠? 네, 그리고 신전. 그리고 중세시대의 고딕, 뾰족하게 지은 고딕 성당,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제 하늘을 높이 그 치솟은 마천루, 그런 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그 갖고 있는 그 꿈을 그다 모아서 그 3차원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건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건축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아, 사실 역사를 설명하면 한 학기 다 해도 모자라요.
1: 너무 길죠.
0: 네, 서양 건축사도 한 학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도시와 국가를 처음 만든 그 고대 그리스부터 핵심만 찍겠습니다.
2: 네, 핵심만.
0: 네, 사실 그리스는 건축가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그 사람들이기도 해요. 네. 그리스 건축 중에 혹시 방문하셨거나 아니면 알고 계시거나 그런 건축이 있을까요?
3: 저 그리스 가봤어요. 예전에, 안
4: 어머네.
3: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4: 가봤다면서 이제 안경을.
3: 저 예전에 원더걸스 활동할 때 갔었고요. 수도 아테네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갔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하얀색 대리석에, 웅장한 느낌이 있었고요. 신전. 너무 멋있었어요.
5: 유네스코 하면 그 로고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림이 거기 그 신전인가요?
4: 그게 그거예요?
0: 네네네.
4: 우와.
0: 파르테논 신전은 사실 그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에요.
4: 건축 유적하면은 로마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5: 맞아, 맞아.
4: 판테온?
0: 판테온 신전은 사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좀 모티브를 따서 로마 시대에 만든 건데, 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었다면, 판테온 신전은 로마가 다신교였어요. 그래서 한 신이 아니라 모든 신을 위한 신전. 이렇게, 네,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판테온은 콘크리트로 지어졌어요.
4: 콘크리트요? 그
0: 그
4: 시대에요?
0: 당시에, 네.
5: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콘크리트요?
0: 네.
1: 우와.
0: 근데 약간 다른 건 그때는 화산재와 그 석회암으로 만든 로마식 콘크리트 기술.

0: 기술을 썼어요.
1: 아, 기술이 어마어마하네요, 그 당시에.
0: 그때 저희도 건축 공부할 때 그리스 로마는 꼭 기본으로 공부하고.
2: 그래야겠네요. 네. 진짜 건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역사를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네, 될 것 같아요.
0: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0: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로마에는 요즘 시대와 비슷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1: 아파트?
2: 아파트요?
0: 인류 최초의 아파트인 인슐라라고 하는데 원래는 로마의 부자들이 도무스라는 단층 주택을 짓고 살다가 로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가 서울처럼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다층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세를 주고.
2: 저 혹시 저 그림인가요?
3: 그때부터 건물주가. 우와 근데 진짜 요즘 아파트 같아요. 오,
2: 심지어 멋있어요.
1: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세를 이렇게 주고 그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3: 그러네요.
2: 이 트렌드 또한 돌고 도는.
0: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삶의 본질에 가깝지.
3: 아키텍.
0: 사람들에게 필요한 근본이라고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2: 네, 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가 오는데 중세 고딕 시대에는 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높이, 더 뾰족하게 그 고딕 성당을 많이 지었죠. 그리스 로마 중세 시대에는 신이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사람이 중심된 시대가 돼요. 예.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그 바로크 로코코로 이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0: 그러면 말씀하셨던 뭐 르네상스, 뭐 로코코, 뭐 그런 시대를 거쳐서 근대 건축에서는 또 뭐가 달라졌나요?
1: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하잖아요. 그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재료도 이제 뭐 강철, 뭐 유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콘크리트도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모더니즘이라는 건축 양식이 나타나게 돼요. 그 전에는 사람이 중심이었으면 이제는 기능성과 생산성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0: 네.
1: 예, 그래서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가 르꼬르비제라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 르꼬르비제예요.

0: 다니면서 필라테스나 옥상정원 많이 보셨죠?
1: 골목에 있는 그냥 작은 빌라? 뭐 그런 데도 필로티로 많이들 해놓잖아요.
2: 옥상정원도 많이 봤고요.
0: 옥상정원도 많이 보셨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당연해 보이고 흔해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없던 거예요. 이제 하중을 벽으로 지지하고 있다가 벽이 지지하니까 수직창만 가능했대요. 벽벽 사이에. 근데 일그루비제가 기둥이 지지하게 하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가로로 긴 수평창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 아, 그래서 완전 옛날 건물에는 창문이 다 길고 조그맣군요. 이제 이해가 가요.
0: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 아시죠?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는데 이제 전후에 그 폐허가 된 지역을 복구하려니까 아무래도 그냥 소규모 생산이 안 되고 대량 생산이 필요한데 그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어떤 규격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미스 반데롤.

0: 예전에는 좀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정말 개성 넘치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1: 맞아요.
0: 보이거든요.
1: 어떤 건물이 인상적이셨어요?
0: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박물관만 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박물관 뻔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공간도 되게 혁신적인 느낌인
2: 맞아요.
0: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전시장도 그렇고.
3: 전 동대문의 DDP.
0: 그래요,
3: 진짜.
0: 그러는데도 그렇고요.
3: 네, 우주선 같아요.
0: 아, 맞아요. 처음에 봤을 때.

0: 이제 사람들이 질린 거죠. 아, 우리 좀 다른 걸 해보자. 건축의 그 형태적이나 예술적 가치를 조금 더 돌아보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의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1: 네. 질려버린 거구나.
0: 해체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해체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사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1: 모더니즘보다 더 세련된, 한 발 더 나아간 포스트 모더니즘.
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DDP, 영화의 전당 뭐 그런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0: 들으면 들을수록 건축과 사회가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라는 게 점점 느껴져요. 또 건축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사회생활, 그 당시의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 그런 거를 좀알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예전에 왜 숭례문 그일 있잖아요. 그
0: 맞아요.
1: 불 탔을 때. 그 건축물이 있을 때는 너무 당연시 여겼던 곳이 불타고 난 다음에 이곳에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우리 주변에 있던 건축물들이 좀 당연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우리가 더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노트르담 대성당도 화재가 났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노트르담 대성당을 그냥 건축물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상징적으로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기여하고 복원하려고 전 세계에서 같이 모아가지고 협동을 해서 한것 같아요.

0: 아니, 교수님, 지금까지 사실 건축의 발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의 경향은 어떤가요?
1: 지금까지 저희가 이즘을 얘기했잖아요.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하이테크 여러 가지 뭐 이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즘이 없는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게좀 다각화된 시대다.
2: 다양성.
1: 네, 그렇죠.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대.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초고층, 마천루 프로젝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수직적 구축에 대한 욕망을 점점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뭔지 아세요?
2: 두바이에 있는 그거 아닌가요?
0: 부르즈 칼리파.
1: 아, 예.
2: 오, 저도 두바이 맞췄는데 두바이.
1: 뉴욕이나 런던이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고층 타워를 짓는 게그 경향이라고 할수 있어요.
3: 홍콩 같은 경우도 90년대부터 높은 건물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근데 홍콩에 살다 와서 높은 고층 건물들 되게 익숙해요.
1: 사실 설계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시작이 돼요. 저도 항상 그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행태 같은 거를 잘그 관찰을 해요. 제가 최근에 그 당산한 이제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걸 할 때도 횡단보도에 서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나 하루 한 반나절 그 관찰하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공간에 아, 그럼 저기를 비워두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우리 그리고 나서 건물을 띄웠어요. 위에 띄우고 여기를 비우고 그런 어떤 구조를 기둥식 구조를 해서. 이처럼 설계는 그 일상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의 삶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작업이에요. 이를 도면과 모형에 반영하는 거죠. 혹시 건축가 가우디 아세요?
2: 저본적 있어요. 되게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0: 지금도 뚝딱뚝딱 지으면서 130년 넘게 짓고 있는.
1: 140년이요?
2: 전 저기도 가봤어요.
3: 아, 왜 이렇게 다 가본 거예요? 좋겠다.
2: 실제로 가보니까 이 세상 건물이 아닌 것 같은 막 되게 되게 경이롭더라고요.
1: 진짜 특이하다.
2: 진짜 특이해요.
0: 이 가우디를 사실 제가 언급한 이유는 가우디가 뭐라 그랬냐면 독창성이란 그 기원에 접근하고 기원에 돌아가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은 삶의 본질에 근거하는 거라는 거죠.
2: 건축가라고 하면 뭐 지식인, 엘리트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사실은.
1: 맞아요.
3: 맞아요. 건축도 마치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전문 분야 아니면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야라고 여기에 왔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그 사람들의 뭔가 영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0: 건축은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건축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 건축가 중에 이제 한스 홀라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나 건축가다. 모든 것이 건축이다 이랬어요. 건축은 삶의 그쵸? 근원에 가까운 거라서 모두가 건축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그렇구나. 우리도 건축가였구나.
0: 아니, 제가 의과생들을 대상으로 인생 건축론이라는 수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아, 인생을 설계하는 수업이구나. 이게 교양 수업이니까 그러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첫 시간부터 건축은 이런 거예요. 그때
3: 진짜 건축.
0: 한 100명 건축. 넘는 학생들이 다 황당해 한 거예요.
3: 제목이 인생 건축론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한 학기 동안 내 기억 속의 공간, 그리고 내 주변의 공간, 그리고 내가 살아보고 싶은 공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 모두가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 편견이었네요. 건축가나 건축주만 이제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고치는 사람, 보는 사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축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네요.
0: 건축은 건축가들만의 작품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건축은 모두의 기쁨이자 공동의 가치니까요.
3: 아, 공동의 가치. 공동의 가치.

0: 세상은 놀랄 만큼 빠르게 변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의 역사를 통해 짚어봤듯이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 시대를 초월해 지금 우리 앞에서 그 건축물을 자랑하며 당당히 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건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교수님. 원하는 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밤늦게 여기서 이제 치맥을 할 수 있도록 강아지 두 마리.
2: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집인데요.
3: 오, 포스트 모더니즘.
0: 관계성을 다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2: 오늘의 주제는 뭔가 관계랑 관련이
0: 관계 맺기의 건축이에요.

0: 원하는 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테라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밤늦게 여기서 이제 치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
1: 아, 저도
2: 완주했습니다.
1: 이 볼까요?
0: 짜잔!
1: 설명해 주실까요?
0: 짜다다. 저는 이 케이블카를 설치했습니다.
1: 케이블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0: 동네 주민들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얘기해야 되니까 케이블카 타고 이제 왔다 갔다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1: 비싸겠네요.
0: 되게 비쌀 것 같아요.
3: 상상이적이네.
0: 네. 혜인님은요?
4: 전 장도 좋고 산도 좋아서 그냥 중간쯤에 집 하나 지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두 마리.
0: 강아지 두 마리가 짱 귀여워요.
4: 마을과 가깝기 위해서 위에다 안 그리고 이제 밑에다.
2: 저는 솔직하게 산 지형에서 집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운 그런 집이 되게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0: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집인데요. 오, 포스트 모더니즘.
1: 다들 너무 독창적이고 깜짝 놀랐어요. 케이블카 진짜 깜짝 놀랐고.
3: 와,
1: 이렇게 다 다르게 그리시는 거 보니까 정말 모두가 건축가 같습니다.
0: 아, 우리 모두가 건축가입니다.
1: 제가 오늘 자연을 드리고 여기에 본인 살고 싶은 집 그려보자고 좀 힘든 숙제를 드렸는데 그래도 다들 잘 그리셔서 너무 좋고요. 예, 오늘 하려는 주제랑 좀 관련이 있어요. 옆에 있는 집도 얘기하시면서 관계성을 다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0: 동네 주민들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얘기해야 되니까
4: 마을과 가깝기 위해서 위에다 안 그리고 이제 밑에다.
0: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뭔가 관계랑 관련이 되어 있죠?
1: 네네, 관계. 여러분들이 평소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0: 가족. 이랑 친구의 관계,
2: 직장 동료들, 뭐 다른 스태프분들과의 관계.
1: 네, 그래서 건축 또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과 그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왼쪽은 그 스위스 인터라켄 호수 마을이고요.
3: 네,
1: 오른쪽은 그 여수시에 있는 한 아파트예요.
0: 뭔가 비슷한 듯 다른 것 같아요.
1: 한 곳은 경관과 조화로운 사례고 하나는 경관을 해치는 그런 사례예요. 산 정상부에 네. 그 구축 아파트가 위치해 있잖아요.
2: 네.
1: 산세를 딱 가리고 있잖아요.
0: 그건 좀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입힐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저 높은 걸 지어놓으면 내 뒤에 사는 그 집 다른 집들이 다 그 뷰를 가리잖아요. 저 일조도 가릴 수 있고 조망도 가릴 수 있고.
0: No.
1: 그리고 또 저기는 지금 사진만 봐서는 모르지만 그 고소대라는 그 역사 문화재가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이 역사 문화재가 있는 그 지역인데 저 아파트를 지어서 그런 것들도 경관을 해치고 있는 거죠. 역사 문화 경관도. 자연 경관도 해치고 있고 역사 문화 경관도 해치고 있는 정말 좀 안 좋은 사례예요. 항상 공공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한 예로 1994년에 네. 그 아파트가 뷰를 가리는 것 때문에 이게 철거된 경우도 있었어요.
0: 네. 철거했어요, 결국에?
1: 네, 남산 메인 아파트.

0: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건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건축과 관련된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2012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건축 관련 영화가 있어요.
1: 아, 그 첫사랑 수지?
2: 예.
1: 건축학개론?
2: 예.
1: 알죠, 알죠. 주인공이 건축가잖아요. 그때 갑자기 첫사랑이 이제 찾아오면서 나를 위한 집을 만들어줘 해가지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거를 건축을 하는 건데 너무 로맨틱했어요.
0: 남자 주인공이 그 서현 그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그 집을 설계해서 제안할 때도 고민하다가 신축이 아니라 증축으로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그 서현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 서현이 갖고 있던 옛날의 추억, 그 집과 관련된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 맺기를 하고 가는 그런 건축을 한 거죠. 건축은 많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땅도 있고, 자연도 있고, 건축학계로 말한 것처럼 일단 기억, 시간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건축은 지어야 되잖아요.
2: 네.
0: 그래서 모든 건축은 땅에서 출발을 해요. 네. 땅의 중요성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하는데요. 혹시 터무니없다라는 표현 아세요?
2: 평소에 뭐 근거 없는 이야기를 누가 할때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0: 네네네. 그럼 그 터무니란 뜻이 뭘까요?
1: 터무니요? 생각해 본 적이.
0: 터 플러스 문이에요. 사람한테도 지문이 있잖아요.
2: 네.
0: 그쵸? 그래서 땅에도 고유의 지문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1: 그렇긴 하네요. 하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땅부터 제일 먼저 묻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땅의 고유한 성질, 뭐 형상, 땅이 갖고 있는 어떤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0: 거기를 가는 게 많은 건축인들의 로망이에요. 평생에 한 번은 가봤으면 좋겠다. 그 산세에 어우러지게 그 도시를 지은 게 그것도 요즘 지은 게 아니라 그 옛날에 그 지은 게 너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중국의 토루라는 건데요.
1: 토루요? 토루는 못 들어봤어요.
2: 처음 들어본다.
1: 저도 네. 토루는 처음 들어본다.
0: 토가 흑두자에 루는 다락루자예요. 중국 남부에 객가족이라고 소수민족이 얘네들 살기 위한 공동주택을 지은 거예요.
1: 공동주택? 네.
0: 근데 소수민족이다 보니 외부인이 침입을 할까봐 내향적으로 짓고 창문도 하나도 안 내고 그래도 가운데는 중정을 해서 공기나 이런 것들이 순환이 중정을 통해서 되도록 참 그런 땅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성격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땅을 생각하면서 건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3: 이렇게 땅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군요.
0: 이제 자연으로 더 확장돼서 한번 볼까요?
1: 네. 네.
0: 한옥에는 기법인데 경치를 빌려온다는 차경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1: 아니요.
0: 한옥에 창호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주변은 그 자연을 담아서 이렇게 액자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이에요. 경치를 빌려온다가 차경이거든요.
1: 그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0: 소세원이라고 있어요. 담양에 있는 조선시대에 지은 정자인데

0: 어떤 건물에 들어왔을 때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1: 예전에 제주도의 유민미술관이라고 한가요?
0: 네네.
1: 거기 가면은 어떤 틈 사이로 이제 담 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넘어 보이는 그 바깥 꽃밭 뷰? 그런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착용기법.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착용기법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에서 자연이 정말 건축의 정체성을 더 돋보이게 할 만큼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지금 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 거기에 건축가 이따미 준이 디자인한 수풍석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2: 저 그림이에요?
0: 네네.
2: 제주도에 저런 데가 있어요?
0: 네네.

0: 물, 바람, 돌. 그 세 가지 테마로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미술관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자연과 어우러져 있죠.
1: 하늘이 창 거기 이렇게 서려 있는 기분이.
2: 네.
0: 여러분들 지금 여러 작품들 봤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금 보시면서?
1: 뭔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 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2: 자연에서만 봤다면 저 정도의 뭔가 감동이 안 왔을 텐데 사람이 만든 건물이랑 저렇게 자연이랑 하나가 돼서 보니까 또 다른 그런 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3: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건축을 짓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좀 자연의 영역을 좀 침범? 좀 아삭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보여주신 작품들은 그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그런 타격을, 피해를 줄이고 자연과 뭔가 하나 되는 느낌을 만들어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땅과 자연과의 관계, 이것만으로는 사실 건축이 이루어질 수는 없죠. 불가피한 경우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건축은 삶을 담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일상적 공간으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게 주택이잖아요.
4: 네.
0: 근데 그 주택에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3: 가족.
0: 이웃.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땅콩 주택이라는 거나 아니면 동호인 주택 이런 걸로 그 절친이나 지인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땅도 사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3: 땅콩 주택이 뭐죠?

0: 이렇게 살면 뭐가 중요하세요? 커뮤니티. 같이 사니까 커뮤니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가 중요한 그런 경우, 케이스고요. 그리고 도시로 확장해서 생각할 때 네. 공공공간, 뭐 여러분들 자주 가는 뭐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1: 확실히 이렇게 커뮤니티가 더 중시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0: 이쯤 하나 이제 짚어가고 싶은 게 사람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 유명하고 불후의 명작인 사례인데 땅과 자연은 정말 잘 고려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아쉬운 작품을 하나 볼게요.
1: 너무 멋있는데요?
0: 미국 건축가 그 프랭크 로이트가 만든 낙수장이라는 주택인데요. 원래 이름은 카프만 주택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곡 속에 집인 거죠. 물이 쫙 흘러내리면서 거기에
1: 너무
0: 그 자연에 박혀있듯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2: 저 너무 보기에는 자연과도 너무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최고의 집 같아 보이는데 뭐가 안 좋아 아쉬울까요?
1: 제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아무도 안 산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0: 그 건물 주인이

0: 소리 때문에 엄청 괴로워했다고요. 아~
1: 물소리!
0: 밤에 잘 때도 물소리
2: 들고. 가끔이면 좋지만 힐링이 되지만 매일 저렇게 들으면 저게 그러니까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1: 죄송해요. 저 안 가겠습니다.
0: 그리고
1: 아 이제 이해됐어요.
0: 집을 설계할 때는 네. 물이 참 중요해요. 누수가 되면 이 원인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1: 아, 그럼요?
0: 네. 이 집이 또 누수까지 생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참 아쉬운, 그쵸?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2: 정말 안타깝네요.
1: 저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고치는데 진짜 몇백 배 더 얻을 것 같아요.
2: 근데 요즘에는 뭔가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좀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뿐만 아니라 뭐 카페도 그렇고 많은 곳들에서.
0: 그렇죠. 유난히 요즘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3: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라는 곳도 원래는 화력발전소였다고 하더라고요.

0: 전체적으로 도시적인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도시 재생이라고 해요.
1: 도시
0: 사실
1: 재생.
0: 생각해 보시면 화력발전소가 도심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포 쪽에 당일리 발전소가 있는데, 그거를 재생해서 문화시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심에 그런 발전소가 있던 것들을 다 옮기고 도심을 좀더 살기 좋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데, 재생이 다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건축은 기억을 하는, 기억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건축이 점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건축학개론 그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어렸을 때 키인 재주던 그 표시 있었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어요. 중요한 게. 발자국.
1: 아, 발자국.
2: 역시 너무 오래돼가지고.
0: 저희가 시멘트를 부으면 그,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3: 그런 애들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1: 저 강아지 발자국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발자국을 딱 남겼잖아요. 그거를 남겨서 그 연못과 같이 만들겠다 그런 제안을 하니까 굉장히 사연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그렇게 이 영화처럼 우리도 오래된 건축물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아련하게 그 추억과 향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건축에 쌓여있는 기억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 거죠.
1: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 감독님께서 건축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0: 네.
1: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과 또 시간의 관계를 잘 녹여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0: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까? 1차적으로는 그 용도나 뭐 이 법규나 여러 가지 저희가 따져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물리적인 관계를 살피고 그 다음에는 시각적인 관계, 시각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1: 심리.
0: 환경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살게 된 사람들, 그죠? 이용자들의 네. 심리를 파악해서 저희가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자리를 날씨가 좋을 때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으세요? 그쵸? 야외 테라스. 왜 그러세요?
2: 이제 비타민 D를 받기 위해서.
3: 정말 과학적이네요.
0: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4: 햇빛도 받고 바람도 느끼고
2: 자연과 함께 하기 위해서.
0: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공간 계획에 반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례 한번 생각해 보면 쇼핑센터도 많이 가시잖아요. 네. 대형 쇼핑센터. 옛날 그 쇼핑센터 가보시면 막 딱 들어가면 잘 뭐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고 다 꽉 막혀 있고 동선도 이렇게 올라가면 2층 올라가면 또 돌아서 3층 올라가야 되고
3: 에스컬레이터가 1로 올라가는데 또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고 막 그래.
0: 그게 옛날 컨셉인데 요즘에는 이제 딱 들어가면 확 트인 구성으로 내가 가야 할 공간이 어딘지 이렇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4: 맞아요.
0: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정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미 다
3: 맞아요.
0: 해갖고 네. 나 5층에 갈 거고 5층에 무슨 공간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이 오픈 구성으로 사람들하고 그 시각적인 교감을 하면서 또 심리적인 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2: 식물도 있고 맞아, 맞아. 그런 문화 복합 공간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요즘에 또 경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네. 이제 변형시키는 와서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뭐 놀고 뭐 전시회도 즐기고 이런 전체
2: 체험할 수 있는
0: 복합 문화 공간을 많이
2: 공간.
0: 예, 변모시키고 있어요. 그게 다 사람들의 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잖아요. 그런 네. 거를 반영하는 거죠.
2: 일하는 공간만 봐도 뭐 공유 오피스도
3: 맞아요.
2: 있고 아. 공유 오피스만 해도 카페테리아처럼 되게 잘 해놨거든요.
4: 사무실 안 같아.
2: 진짜. 네.
0: 그 업무성을 증대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다 사람들의 그 변화된 심리를 파악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더 업무 효율이 향상되냐 그걸 많이 연구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3: 그러게요. 집에서 방에서 혼자서 공부할 때는 잘 안 되는데 뭔가 카페에서 카페 음악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러면은 뭔가 집중이 잘 돼요.
2: 아 맞아요.
3: 그렇죠.
2: 맞아요.
3: 그게 좀 뭔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성, 심리학, 이거 다 이제 뭔가 하나가 돼서 이제 좀 뭔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2: 그러네요.
0: 자하디드가 설계한 이제 신젠의 금융센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안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이거는 주변 경관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 사례예요.
3: 또 다른 우주선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저층부에 업무 공간과 그다음에 주변에 이 공원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보이게. 저도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어요.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4: 진짜 예술이다.
2: 진짜. 영화에서만 본 듯한 그런 곳인데 뭔가 그냥 건축이라고 하기엔 너무 종합 예술 같은 느낌이에요.
4: 진짜 그 사람으로 치면은 그 미술, 과학, 뭐 수학, 건축 그걸 다 이렇게 아울렀던 예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 그 사람 그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3: 그 선생님도 자주 등장하시죠.
0: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세울 때도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계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합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건물을 이제 완성해 나갑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건축가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는
3: 이제 이해가 돼요.
0: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는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자부심도 느껴지고 또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3: 그거 같아요.
0: 지휘를 다 해서 연주를 끝까지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축가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서 진도 지휘에서 그 건축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환곡처럼 완성되는 거죠.
2: 정말 멋있네요.
4: 진짜 멋있어요.
2: 멋지네요.

0: 오늘 강의에서는 건축과 땅, 자연, 사람, 시간 등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건축을 볼 때 물리적, 미학적, 심리학적인 관계를 함께 살펴본다면 건축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강연에 앞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혹시 휴먼 스케일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뼘이 20cm네요.
1: 20cm.
0: 딱 45.
1: 오, 어메이징! 소름!
0: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공간에 대한 거겠죠?
2: 네.
0: 네. 이야기가 있는 공간 강의를 시작해볼까요?
2: 네. 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혹시 휴먼 스케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1: 휴먼 스케일, 뭐 인간 척도 그런 뜻인가요?
0: 네, 맞아요. 휴먼 스케일.
1: 오.
0: 사람의 신체를 기준으로 한 척도예요. 휴먼 스케일은 우리가 사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 인간을 중심으로 하자는 개념입니다.

0: 그러면 1학년들의 가장 기본 숙제예요. 여러분도 건축학도가 되어 자기 몸을 재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1: 네.
0: 일단 자기의 어떤 치수를
1: 아,
0: 뺨을
1: 처음부터
0: 재보죠.
1: 좋네요.
0: 네, 한 뺨이 20cm예요.
1: 20cm.
0: 여기는 한 뺨이 18cm예요.
1: 오.
0: 그래서 이 앉아있는 의자 높이가 얼마나 되나 한번 희림 씨가 재보세요.
2: 하나, 둘, 두 뼘 반.
3: 네, 두뼘 반.
0: 두뼘 반이면
4: 45.
0: 45cm.
1: 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저 수포자 한 마리예요.
0: 제가 재볼게요. 딱 45cm.
1: 와우. Amazing.
0: 한번 이것도 재볼까요?
1: 아, 네.
4: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1: Human scale by 장민.
0: 창민 씨 발을 잴게요. 왜냐하면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4: 아,
0: 크거든요. 예. 네. 거의 300이에요. 30cm. 네, 30cm. 얘를 재보면 1.2m입니다.
1: 그러면은 딱 네 걸음이 나와야 되나요?
0: 해보실까요?
1: 도전! 휴먼 스케일 바이 장민님.
4: 하나,
1: 둘,
4: 둘,
1: 셋, 넷. 오!
4: 오!
1: Amazing! 오! Amazing!
0: 이런 것들을 재면서 이제
1: 네.
0: 계속 감각을 익혀가는 거죠. 거리에 네. 따라서 휴먼 스케일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15m까지는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을 알 수 있는 친근한 휴먼 스케일. 네. 그리고 25m부터 1200m까지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보통의 휴먼 스케일. 그리고 1200m 이상은 사람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저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공공의 휴먼 스케일.
5: 그럼 사람마다 치수가 다르니까 휴먼 스케일도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각각 다른 것도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나 아니면 어르신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치수를 또 따로 고안해서 그걸 공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 휴먼 스케일을 통해 공간 스케일을 파악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공간에 대한 거겠죠?
1: 네.
0: 네네. 이야기가 있는 공간 강의를 시작해볼까요?
1: 네.

0: 일단 사진을 함께 볼게요.
1: 네. 네.
0: 여러분이 학교를 다녔을 때 어떤 모습이 더 가까울까요?
2: 저는 영락 없이 뭐 오른쪽이죠.
3: 저도.
2: 네.
0: 왼쪽은 핀란드에 있는 고등학교 모습이에요.
3: 와. 왼쪽 진짜 로망이다. 네.
0: 교실은 어디 있을까요? 교실은 좀 원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네. 여기 뚫려 있잖아요. 요걸 따라서 방사형으로 배치돼 있어요. 저 바깥쪽이 그 교실이에요.
2: 딱 봐도 뭔가 오픈마인드일 것 같아요. 공간이 저러니까.
3: 맞아요. 더 상상력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0: 반면 우리 학교 보면 좀 딱 봐도 외부 공간과 격리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3: 벌써부터 답답해요.
4: 네, 뭔가 숨이 막히는 느낌.
3: 네.
0: 또 한 가지 사례로 일본의 한 유치원 영상을 볼게요.
3: 유치원이에요?
4: 어? 놀이공원 아니에요?
3: 어, 진짜.
0: 딱 봐도 너무 좋아 보이죠?
4: 네.
0: 그럼 아이들 막 뛰어다니는 모습 보세요.
4: 저도 저런 유치원이면 가고 싶네요.
3: 학부모로서 보내고 싶을 네. 것 같아요. 네.

0: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1: 우와.
2: 유네스코가 뽑은 세계 모든 교육기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거기서 가장 최고의 학교로 뽑힌대. 이렇게 사례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좋은 공간이고 어떻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네. 네. 무엇이 공간을 만드는가, 뭐가 공간을 만들까요?
1: 아까 본 유치원처럼 뭔가 모양이 바로 시각적으로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형태에 따라서 심리적인 어떤 효과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이러한 형태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반영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원과 삼각형과 사각형 생각해 보시면 원은 완전함, 완성되고 그리고 모든 게 연속돼 있잖아요. 아까 유치원과 그거 봤을 때도. 근데 사각형은 안정감, 평안함을 주고. 삼각형은
1: 유니크.
2: 유니크, 역동성.

0: 이 공간도 수평폭이 수직 높이보다 좀더 넓거나 길거나 하면 어떤 느낌이랄까요? 긴장감이 들까요? 아니면 좀 편안할까요?
1: 더 편안한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지금 공간이 딱 봐도 이 비례감이 폭이 높이보다 길기 때문에 좀 편안한 그 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수직 높이가 수평폭보다 쫙 높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 나한테 딱.
2: 좀 웅장한
0: 그죠?
2: 느낌이 들것
0: 웅장하고, 예. 네. 이렇게 압도당하는 것 같고, 좀
2: 같아요.
0: 긴장하게 되고. 그런 어떤 공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수평폭과 수직 높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설계를 할때 그런 그 비례감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설계를 합니다.
1: 뭔가 높이, 넓이, 길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봐야 되네요.
0: 독일에 유대인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안에 홀로코스트 타워라고 있어요. 근데 그 타워는 딱 들어가면 뭐 어둡고 되게 침묵만이 흘러요. 근데 그 위를 딱 보면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면서 거기에 딱서 있으면 이게 저절로 숙연해지고 내가 추모의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폭과 높이의 관계에서 그런 감정을 살아나게 그 건축가가 디자인을 한 거죠.
2: 공간과 빛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0: 그리고 폭과 높이에.

0: 건물을 짓잖아요. 그걸 구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전문 용어를 하는데, 구축과 그 사이에 생기는 비음의 관계로 이제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크 연구소라고 미국 LA랑 샌디에고 사이에 있는 그 연구소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1: 어? 이게 연구소예요?

양측에 건물이 서 있고 이 가운데 이 저 끝에 태평양이 있어요. 그 양측에 건물이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비움이 강조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저기 서

0: 사실은 저 가봤는데 저 하염없이 저 중종의 끝을 바라보게 돼요.
1: 너무 신기해요. 이 공간으로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상하게 만드는 곳.
0: 힘든 일 있을 때 이렇게 사색할 수 있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공간이 있으신가요?
2: 저는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하염없이 그냥 멍 때린다고 하죠.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잡념이 안 들 때가 있어요.
0: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은 사람들의 감정에 정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건축가 다카하시 코쿠는 공간은 음악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사람 마음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간이 감성을 만족시킨 요소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빛이라든가 소리, 뭐 시각.
0: 맞아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러한 감각들을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반영을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건축가는 스위스 건축가인데 피터 줌터라고 있습니다.
1: 피터 줌터.

0: 그럼 피타 중프의 건축을 함께 볼까요?
1: 우와.
0: 되게 기둥 같아 보이죠?
1: 네, 벽돌 같아요.
2: 큰 벽돌.
0: 이거는 브라네 클라우스 교회라고.
1: 뭐예요?

0: 그냥 얼핏 봤을 땐 교회라기보단 설치 미술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렇죠. 네. 이 작품은 구축된 모습도 있지만 그 구축 과정,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특이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던 거라서 실내 공간에 보면 저런 공간이 나오기까지의 이제 노력이 있었습니다. 원목을 텐트처럼 쭉 둘러서 거푸집처럼 짓고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메일 콘크리트를 40cm씩 타설. 요만큼 쌓고, 요만큼 쌓고, 쌓고, 쌓고. 예. 네. 아, 네. 쌓고서는 골조를 쓰인 원목은 그 서서히 30년간 태웠어요. 태우면서 하루치 콘크리트가 40cm마다 타설했잖아요. 그 마디가 이제 형성돼서 마치 밀밭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2: 오 마이 갓.
1: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0: 우와.
1: 건축가들은 감성적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어 빛의 미학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합니다. 이 빛은 물리적 측면이 아니라 그 심리적 측면에서도 한 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공간의 생명력을 예, 주는 그런 요소예요. 또 다른 예로 르 꼬르비제.
2: 르 꼬르비제.
1: 르 꼬르비제의 그 롱샹 그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딱 들어가 보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색들의 빛이 들어오면서 정말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저절로 그냥 하는 탄성이 나고 한동안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안도 다다오는 빛의 미학을 여러 건물에서 추구를 했는데요. 빛의 교회라고 합니다.

0: 와, 조명 켜놓은 줄 알았어.
1: 그니까요.
2: 또 안도다다오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건물들을 설계했는데 제주도의 본태 미술관도 있고요. 또 글래스하우스라고 있고 강원도 원주에 뮤지엄 산이라고 있습니다.
1: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3: 들어봤어요.
2: 정말 빛을 이용한 굉장히

0: 흥미로운 공간을 연출을 했습니다. 한번 꼭 가시길 바랍니다.
1: 이렇게 빛이랑 공간이랑 만나니까 평소에 저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0: 시각은 또 좀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게 돼요. 다른 감각들과.
2: 청각 아니면 촉각 뭐 이런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그런 감각을 이용하고 또 청각을 같이 시각과 연결해서 극적인 공간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알바로 시자에 그 유명한 수영장이 있어요. 메샤 데 팔메이라는 수영장인데

0: 건축물 벽을 통과하면 들리는 물소리가 기대감을 유발하고 이 벽이 쫙 끝났을 때 이제 수영장과 바다가 눈앞에 쫙 펼쳐지게 돼요.
1: 그림 같다.
0: 건축에서는 공간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공간을 사이 공간이라고 해요. 이거 보면 뭐가 보이세요?
2: 얼굴.
3: 사람 얼굴.
2: 네, 사람 얼굴.
0: 또 한 번 더 쫙 보면.
4: 아, 그리고 화분. 잔이요.
2: 아, 나 잔 지금 봤어요. 화이트?
4: 네, 화이트. 오!
2: 어머어머. 나 블랙만 봤어, 얼굴.
0: 그러니까 블랙만 보다가 또 화이트를 보면 그렇죠, 달라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그게 사회 공간이 어떤 공간 간의 모호성을 주는 그런 요소예요. 건축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한옥에 가면 방도 있지만 마당도 있지만 그 사이에 마루라는 게 있어요. 마루. 아~ 대청마루, 뭐 텐마루 이런 애들 있잖아요. 박도 아니고 안도 아닌 공간인 거예요. 왜냐면 신발은 벗고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앉아있잖아요. 방에서 그냥 나와서. 네. 근데 이 외기를 접하면서 빗소리도 듣지만 빗소리 비를 맞진 않잖아요. 이 지붕이 딱 저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공간이 사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1: 사이 공간.
0: 이런 공간을 저희는 또 굉장히 추구해요. 제가 디자인한 이 작품도 옆에다 보면 in between이라고 써 있어요.
2: 네, 맞아요. 네.
0: 그래서 제가 테라스를 사이 공간으로 구현한 겁니다.

0: 지금까지 감성적인 공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기능적인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은 직업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교수나 판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하거나 논문 쓰거나 할 때는 이제 독립 공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민 업무를 하는 뭐 구청 공무원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민용 데스크가 필요하겠죠.
1: 네. 네.
0: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겼죠?
2: 가운데를 서로 이렇게 바라보게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0: 네네 맞아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라고 예전에 영국 총리 하셨던 분은 빨리 의견 교환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양측에 책상을 배치하자

0: 여러분도 가수이시고 또 연기자, 유튜버이신데 어떤 공간이 필요하세요?
1: 저 같은 경우는 음악도 가끔 크게 듣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연습을 하거나 뭐 그럴 때도 필요하다 보니까 방음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2: 저는 아무래도 혼자 촬영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게 조명이 필요한데 자연광을 했을 때는 해가 져가지고 계속 조명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이 딱 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스튜디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공간은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인 경우, 부부만 사는 경우, 또 애가 태어나서 애가 영아일 때나 조금 커서 유아가 될 때, 그거에 따라 다 필요한 공간들이 달라지잖아요.
3: 근데 그런 뭔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매번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뭔가 새로 만 리뉴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건축가들은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서 가변형 벽체를 써서 그 공간을 변할 수 있게 한다든가 처음부터 다목적 공간인 알파룸 같은 거를 만든다든가
3: 한 공간에요?
0: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이제 바꾸는 거죠. 서재로 썼다가 아이방으로 썼다가 아니면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는
3: 스튜디오.
0: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사용자가 쓸 수 있게 저희가 여지를 주는 거예요.

0: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팬데믹을 저희가 거쳐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인해서 공간에 대한 그리고 집이라는 곳에 대한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를 줬을 것 같아요.
1: 코로나 이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2: 네.
1: 그래서 내가 집에 머무니까 내가 가장 옮겨 공간도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테라스, 발코니를 살려가자. 지금까지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 발코니를 없애는 방향으로 왔어요. 근데
0: 네.
1: 이제 점점 그 테라스 발코니를 원하는 세대가 많아지니까 발코니를 살려가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직주일치 하게 되고 하니까 토형이 굉장히 대세였다가 중대형, 큰 평형을 또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지고요.
2: 신기하다.
1: 또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또 원격 진료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이제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건축은 시대의 흐름과 이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간 디자인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는 신념으로 건축가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어떤 사회를 만들지 고민하고 제안하는 것이 건축가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0: 오늘은 건축에서 공간의 중요성과 공간을 만드는 요소, 그리고 공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적 상상에 대해서 제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 숙제요?
2: 숙제 싫어요.
1: 성적 안 나가면 괜찮아요.
0: 아니, 전혀. 네. 어떤 숙제냐면 바로 건축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극한 환경에서의 주거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극한 환경이 뭘까?
2: 갑자기 기후변화로 이제 온 세상이 얼어붙는 거요.
0: 예, 그렇죠. 영화 생각해 보시면 사실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라서 모르실 수 있는데 해수면이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빙하가 계속 녹고 있잖아요. 그 글로벌 워밍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환경도 한번 한 가지 골라보시고 내가 그 상황에 왔을 때나 어디에 살면 좋을까? 그래서 건축적 상상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려우시겠죠? 숙제를 냅니다.
2: 이건 재밌는 숙제일 것 같아요.
3: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0: 상상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의 상상력을 재밌게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3: 네.
0: 네, 기대하며 뵐게요.
1: 감사합니다. 북한 환경에서의 주거 계획 어떻게 생각해 오셨나요?
2: 지구가 나이가 얼마 안 남았다.
3: 바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을까? 바다 위로 올라가서 사는 게 나을까? 근데
0: 안 되겠다. 우리 학교 강사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모두가 건축가네요.
2: 우리 모두 건축가입니다.

0: 축제 싫어요.
1: 건축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극한 환경에서의 주거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0: 저희 숙제 주셨잖아요. 다들 어떻게 극한 환경에서의 주거 계획 어떻게 생각해 오셨나요?
2: 저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는 이런 기후 이상 변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집을 뭔가 그 리버서블 그 옷처럼 그 벽을 두 면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여름용, 하나는 겨울용. 이거 되게 좋지 않을까요?
1: 안 되겠다. 우리 학교에 강사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0: 기후 얘기해준 것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 또 그렇게 생각... 역시 유라씨의 발상은...
1: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생각인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0: 저는 우주선 같은 스페이스쉽 이라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주거 생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왜 요즘에 뭐 배에서도 생활하고 비행기도 에서도 생활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1: 우주 호텔도 만들고 있잖아요.
0: 그런 거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3: 와우, 어메이징.
4: 저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을까, 바다 위로 올라가서 사는 게 나을까 하는데 바다 속은 또 언제 또 지진이 생기고 또 화산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2: 아, 그러네요.
4: 그래서 차라리 그 함선이라고 하나요? 떠다니는 그 큰 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 위를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집은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1: 다들 굉장히 흥미롭고 진짜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5: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1: 네, 제가 사실 학교에서 이런 과제를 내고 있어요. 그 극한 환경에서의 건축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있잖아요. 미세먼지, 코로나, 앞으로 더 극한 환경이 올 수 있잖아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기 순환이나 미세먼지를 거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녹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도시를 생각했을 때는 공기 순환을 돕는 배치 계획, 그리고 녹지를 중간중간 같이 놔서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글로벌 워밍이 오고 있어서 해수면 상승이 오고 있으니까 물에 잠기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는 지금 국민들을 살려낼 것인가,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이게 수상해. 그 배를 띄워서 그런 나라도 다시 유지하고 이럴 수 있고 좀 더 먼 미래로 갔을 때는 우주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오늘은 건축의 과거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상상해온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건축이 나아갈 미래,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건축적 상상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이제 건물을 볼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1: 어?
0: DDP.
2: DDP.
0: 예.
3: 이게 이렇게 광각으로 찍어서 잘 몰랐는데
1: 네. 또 달라 보이네요.
0: 좀 달라 보이죠.
1: 네.
0: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다 방문하고 싶어요 하는 그 한국의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4: 제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항상 한국 오면은 DDP에 가서 사진 찍고.
0: 저런 건물을 비정형 건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형이 아니다.
5: 네. 네,
0: 유기적인 형태로. 그럼 자하디르가 설계했는데 그 자하디르가 속한 그 사조는 그 해체주의예요.

0: 건축가들이 어떤 재미난 건축적 상상들을 했는지 한편 같이 살펴볼까요?
1: 우와!
2: 우와!
0: 프랑스 건축가이자 건축 이론가인 블레가 제안한 뉴튼 기념비 계획안입니다. 이 사람 제안했을 때가 1780년대예요. 그러니까 1780년대 그 기술로는 이 건축물 짓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건축 외형으로 구라는 주제를 시작했다는데 주목할 수 있는 거죠.
1: 아, 진짜 시대를 한참 앞서갔었던 그런 아이디어네요.
0: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후배들한테 영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30년대에는 네. 르꼬르비제가 300만을 위한 빛난 도시를 제안했는데요. 초고층 건축물이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담고 있어요. 지상은 자동차 교통을 위해 제공하고 그리고 사람은 필로티 상부의 데크 위로 올라가게 해서 현재 주상복합 개발과 유사한 모형을 창안하게 됐죠.
1: 정말 획기적이네요.
0: 그렇죠. 1930년은 지금부터 한 90년 전이니까 100년 가까이 전에.
1: 근데 실제로 이런 도시가 지어졌나요?
0: 그 당시에는 못 지어졌죠.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2: 너무 앞서 나가면 비난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 네, 그렇지.

0: 1960년대 영국 건축가 집단 아키그램이 제안한 혁신적인 어떤 도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키그램이라고 하니까 되게 유명한 락밴드 이름 같아요.
0: 네. 아키그램의 건축 상상은 더 놀라워요. 그 기술 문명을 적극 활용하면 유토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아키그램은 플러그인 시티, 워킹 시티, 인스턴트 시티 같은 도시를 제안했어요.
2: 플러그인 시티는 뭐예요?
0: 플러그를 꽂아 작동하는 도시인데요. 거대한 레일 위에 이리저리 옮겨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수명이 닿으면 플러그를 빼듯이 빼갖고 철거도 하고.
1: 아니 뭔가 저희가 지금 미래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래적이에요.
0: 또 이들은 그 워킹시티라고 거대한 파충류의 형상을 한 도시를 구상했는데요. 거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거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적인 삶을 추구하는 도시를 그때 제안한 거죠.

0: 이런 도시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로 이사 각인데요.
1: 네. 근데 아쉽게도 아키그램의 그 제안들은 드로잉 작업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사실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상식적 어떤 편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도시가 걸어다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킬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 SF 소설 보는 것처럼 되게 신기하네, 얘기만 들어도.
3: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1: 건축가는 위대한 공상가이자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공간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자라고 할 수 있어요. 즐거운 상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가들은 그거를 신념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건축은 곧 함께 꾸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먼저 보면 독창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대인데요. 한편에서는 고유성이나 지역성처럼 본질에 충실한 작업이 주목받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IT,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메타버스 건축 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2012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왕슈가 던진 화두는 현대 사회

0: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그 닝보 박물관을 보면 중국 전통 대나무로 만든 거푸집을 이용해서 대나무 문양을 자연스럽게 녹였으며 기와나 벽돌 같은 폐건축물을 재사용해서 중국의 수천 년 역사를 건축물로 표현해 왔어요. 또 우리 바로 옆에 나라 일본 건축가 긴코쿠마도 일본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저게 별다방 아니에요?
2: 너무 예뻐요.
0: 저게 일본 전통 자재 목재를 현대적인 공간에 접목시켜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주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한 재생 공간이 있을까요?
1: 저는 익선동. 익선동이 되게 좋았어요.
3: 성수동도 사실 예전에 폐 공장 건물 그대로 다시 카페들이 입점하고 많잖아요.
0: 거기가 다 소규모 공장 지역이었거든요.
3: 맞아요.
0: 지금 거기에 가보면 도시 재생을 해서 이 시간의 축적, 기억의 축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0: 요즘 시대의 특징인 탈경계, 융합.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예. 그런 그 탈경계 융합을 반영해서 유기체처럼 주변 환경에 맞추거나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 형태와 공간이 변하는 건축도 시도되고 있어요.
1: 와, 오. 이게 뭐예요? 쇼파인가요? 오,
0: 오! 저... 움직여요. 우와. 그 미국 뉴욕에 지금 지어진 문화 공간인데요.
1: 왜 움직이는 거예요?
0: 가변성. 어떨 때는 야외 공간이 돼서 이벤트 공연을 하는 그런 무대로 쓰이고 또 닫았을 때는 실내 공간에서
1: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이
0: 예, 그렇죠.
1: 되는군요.
0: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벨기에 브뤼셀의 덱시아 타워라고 있어요.
1: 저 컬러풀한
0: 네, 컬러풀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과 날씨에 따라 건물 색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막 뭐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영상에서. 그래서 시민들이 그 건물 앞에 있는 컨트롤 박스를 막 조작해서 하면은 조명의 색과 그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를 저희가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해요.

0: 진짜 혁신적이다. 처음 봤어.
1: 가보고 싶다.
2: 우와. 어머.
3: 이거는 우와. 이건 상아예요. 이게 약간 파이프 오르간처럼 생겼잖아요.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면서 역동성을 주는 거고 우와. 건물이 그냥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4: Dynamic architecture.
3: 지금 본 영상처럼 로봇 기술과 센서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그 건물 전체가 또는 일부가 움직이는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건축은 늘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0: 사실 건축가들은 도면과 모델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가상 공간을 이미 그 설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디지털 트윈, 트윈이라는 개념이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모습과 이 디지털의 똑같은 모습을 구현해서 그 사용자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공간을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어질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 신도시의 모습을 그 디지털 공간에 구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들어가서 보고, 아, 여기에 이런 공간이 구현되는구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실에서는 제약이 있거나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들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정말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더 시도가 될 수 있겠네요.
0: 예전에 도면밖에 못하고 3차원은 구현이 안 됐잖아요. 페이퍼 아키텍트라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메타버스와 더불어 건축가들이 상상했던 것들을 디지털 공간에서 더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요.

0: 사실 그동안 저희 주변에 너무 멋진 건축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1: 맞아요.
0: 좀 막연하게 건축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건축을 공부하는 친구들 아니면 건축에 관심 있는 취준생들이 방송을 본다면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2: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3: 네.
2: 먼저 제게 건축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는 건축이 그 삶의 에너지를 주는 원동력 같은 거예요. 내 디자인이 지어진 데서 사실은 굉장한 그 무한한 그 보람을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자아실현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에 관심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기본에 충실하라입니다. 르꼬르비제의 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항상 그 그리고 그 관찰하고 그리고 작업하는 손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리고 고민하면서도 손을 부지런히 놀려라라는 또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의 말이 있듯이 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것이 모든 일의 본질이죠.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뛰어들어라. 최근에 그 일본 사진 작가가 저런 식으로
1: 너무
2: 정말
1: 귀여워요.
2: 예, 너무 귀여운 그 발칙한 상상을 해서 이런 예술 작품을 선보였거든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재미난 영감을 발견해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펼쳐보시면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혹시 아세요?
1: 네, 많이
2: 예, 옛날에부터 많이 했던 말인데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하게 된다. 인생의 그 일들이 암기 과목처럼 막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축적돼 나가는 거잖아요. 굵고 길게 가기 위해서 순발력과 지구력을 조화시켜라. 특히 건축에서는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순발력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중요하고 지구력이 중요한 거는 저희 밤샘 작업 많이 하거든요.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 네, 체력이
2: 그래서
1: 좋아야 돼요, 지금.
2: 체력도 좋아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죠.

0: 건축 강연을 듣다 보니까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은 건축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1: 말씀해주신 걸 듣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건축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고 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계속 꾸준히 그런 경험의 양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4강 동안 이제 배우면서 처음에 역사부터 시작했는데 건축을
0: 네.
2: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기초를 쌓아야 된다. 지구력 이런 부분도 건축 전공이 아니어도 되게 와닿는 얘기였고요. 그동안 제가 생활했던 공간, 옛날 공간, 현재 공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미래의 공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0: 맞아요.
3: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3회에 걸쳐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한게 너무 보람이 느껴집니다.
2: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되게 마지막에 또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건축은 뭐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까요?
2: 아, 저 먼저, 저 먼저.
1: 오케이, 혜영 씨 먼저.
2: 건축은 창작이다. 네, 아까 창작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케이, 넘어갔어.
1: 유라 씨.
0: 저는 교수님이 1화 때 하셨던 말씀, 건축은 삶을 담은 그릇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1: 저는 건축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면서 변해가듯이 건축도 변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건축이 살아있는 생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들과 수업할 때 항상 디자인 에픽에 대해 강조하는데요. 건축의 윤리는 건축과 자연과 사람과 삶 사이의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정립이라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물음과도 연계되는데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자신의 윤리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을 잘 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지혜, 그런 경험들이 녹아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 저희 생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와 하나가 된.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떨어질 것 같아. 아, 괜찮아. 안 떨어져.
1: 뭐라고? 지금 깜깜한 밤이라서 어두운데 앞을 잘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떨어질 것 같은데.
0: 괜찮아. 고양이는 밤에도 앞을 잘 볼 수 있거든.
1: 뭐? 고양이는 밤에도 앞을 잘 볼 수 있다고?
0: 그래. 너 고양이 안경을 쓴 괴도 카멜레온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괴도 카멜레온 이야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아이고.
1: 안경을 쓰고 불안한 거지.
0: 오늘도 기억을 못하는군. 괜찮아.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우와, 역시 우리 누나가

0: 고양이는 왜 어둠 속에서 앞을 잘 봐요? 어느 날 밤, 시장님과 비서는 미술관의 조각상과 그림들을 살펴보고 있었어.
1: 오, 그렇구만. 아, 참. 그럼 여기서 가장 비싼 작품이 뭐지?
2: 아, 바로 이 깜놀라시옹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 그래, 그래. 이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만. 근데 코맹맹 탐정은 언제 온다고 했지?
2: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만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1: 이 친구 이거 시간 약속.
0: 바로 그때 갑자기 미술관의 불이 꺼졌어.
2: 왜요?
1: 갑자기 어디